0: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4번째 페이지. 국내 면역학 연구를 대표하는 분이시죠. 카이스트 의과대학원 신의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저희가 지지난주 신의철 교수님과 첫 시간 아주 재밌었습니다. 인류가 면역이라는 걸 어떻게 깨우쳐왔는지 역사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오늘날 면역학이 어디까지 발전했고 또 암이나 또 여러 질병들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교수님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면역학의 지식은 다른 어떤 과학 지식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활용되어 왔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용이 되었을까요?
1: 예,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그거를 좀 더 부연 설명하면은요. 네네. 아마도 이제 이런 그 의학이나 생물학의 분야에서 여러 분야가 있죠. 뭐 면역학도 있고 뭐 신경과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신기할 정도로 일반 분들은 이렇게 뉴스를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무슨 병의 원리를 발견했다. 네. 뭐 이런 걸 보면은 저런 게 언제 그럼 내 이걸 치료를 하는데 응용을 하게 되지? 네. 20년, 30년, 40년대도 그냥 하세월인 게 많아요. 사실 이론은 또 발견을 했는데. 네. 근데 면역학은 아주 그냥 빠르게 빠르게 적용이 됩니다.
0: 바로.
1: 예, 그게 약간 저는 면역학자로서 뭐 제가 개발한 약은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좀 재밌게 느껴지고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면인데요.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면역을 그러면 오늘 주제는 어떻게 실제로 인간의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이용하는 걸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것들을 약간 뭘 설명드릴 때 좀 분류를 설명드리는 게 좋잖아요. 네, 네. 이건 이제 저의 분류법인데 이거가 어떤 무슨 암 치료제 이런 거보다는 어떤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 테크놀로지라고 그러는데 어떤 원리에 구분했다 제가 나눈 겁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1: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이들 들어보신 백신이에요. 두 번째가 항체를 약으로 쓴 항체 치료제입니다.
0: 항체 치료제.
1: 예, 그걸 또 하나의 이제
0: 또 하나의 플랫폼.
1: 예, 얘기를 할 거고요. 하나는 면역세포를 아예 약으로 써요. 이건 요즘에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건데요.
0: 예.
1: 이런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아마 좀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0: 좋습니다. 예. 예. 아마 대중이 가장 익숙한 건 백신일 것 같은데 예. 뭐 익숙한 만큼 많이들 아실 수도 예. 있겠지만 백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백신의 가장 큰 거는요. 그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뭔가 그 성분을 넣어주는 거죠.
0: 예.
1: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몸이 기억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백신의 가장 중요한 이제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예.
1: 그러다 보니까 네. 가장 뭐 좋은 사례로는 코로나 같은 걸 예를 들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뭐 항체나 T세포가 우리 백신에서 이 면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플레이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얘들이 너무나 사실은 우월한 그런 면역 세포들과 분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네. 내 몸에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기억이 전혀 없어요. 한 번도 안, 뭐 홍역이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예. 또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예. 이게 내 몸에 감염이 되면은 항체나 이제 세포가 빨리 이게 뭔가 이제 유도가 돼가지고
0: 그렇죠.
1: 일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보통 한 주 걸립니다. 일주일.
0: 아, 그래 한 주 걸린다고
1: 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백신을 맞거나 내가 이전에 한번 걸렸다고 가정한다면은
0: 네.
1: 이미 항체나 세포가 준비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0: 네, 네, 네.
1: 그때는 감염되면은
0: 즉각.
1: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이제 면역학 이제 교과서에서 얘기할 때는 네. 그렇게 한 주 걸린 거, 내 몸에 처음 들어온 거, 네. 1차 면역 반응.
0: 아, 그게 1차 네. 면역 반응?
1: 내 몸에 이제 두 번째 들어온다, 2차 면역 반응.
0: 아.
1: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걸 약간 좀 더, 네. 그냥 제가 대학 강의 시식을 얘기하면은
0: 예.
1: 1차 면역 반응은 네. 느리고 약하다. 2차 면역 반응은 재빠르게 신속하고
0: 이해가 됩니다.
1: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0: 했대요. 예. 그게 그 용어였군요.
1: 예.
0: 알겠습니다. 자, 면역이 우리 질병 치료에 어떻게 이용되는가. 아까 세 가지 플랫폼을 제시해 주셨는데 예. 첫 번째 이제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교수님께서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다고 하신 부분인데 예. 두 번째 플랫폼, 항체 치료제
1: 예.
0: 부분.
1: 예,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예. 이유가 예. 맨 처음에 사람들이 이거를 뭐 항체를 좀 눈치를 채게 된 것 중에 중요한 거가 뭐냐면은 이 마우스는 생기는 뭐 어떤 뭐 콜레라균에 한번 걸렸는데 우린 재수가 좋게 살아남았다.
0: 살아남았어요.
1: 근데 거기에 뭔가 이 면역을 부여하는 성분이 있을 거다. 그 피를 뽑아가지고 피를 굳히고 나서 거기 남는 노리끼리한 혈청 네. 이렇게 피에 액체 성분인 거죠. 네. 그걸 아무 병함이 없는 마우스에 넣어줬더니 네. 얘네가 예방력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 이건 실험의 재료였던 거지만 돌이켜 본다면 그 옮겨준 예. 노리끼한 그 혈청
0: 네.
1: 그게 바로 항체 치료제였던 거죠. 항체 예방제였던 거죠.
0: 예, 예, 예. 예.
1: 그래서 그때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거를 어떻게 이용했냐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도
0: 예.
1: 회복하는 부분에 피를 뽑아가지고 그 혈장을 네. 안 걸린 사람,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있는데 예. 특별하게 없으니까 예. 그분한테 그건 예방의 목적은 아니었고 치료제의 목적이었지만 네. 그때 그걸 치료제 넣습니다. 그때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마우스의 실험과 100년도 넘게 된 것과 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항체 치료제를요
0: 네.
1: 세 가지 용도로 나눠 설명드릴 거예요.
0: 예.
1: 용도로.
0: 네.
1: 그럼 첫 번째 용도는 뭐냐? 이런 것처럼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해서 항체가 그거에 대해 있으면 우리 몸에 이득이 되잖아요.
0: 네, 그렇죠.
1: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체 치료제의 첫 번째 항체 치료제는요.
0: 네.
1: 이미 1900년도가 되기 전에 나왔습니다.
0: 오.
1: 그게 뭐냐면은 예. 이제 모든 학자들은 노벨상 받고 싶어 하잖아요.
0: 예.
1: 노벨상의 네. 1회가 언제인지 아세요?
0: 1회요? 네. 모르겠는데요.
1: 외우기 되게 쉽습니다.
0: 예.
1: 1901년도입니다.
0: 아, 예.
1: 예. 우연인 거죠.
0: 예.
1: 근데 1901년도에
0: 네.
1: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에밀 폰 베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독일 학파 사람인데 네. 노벨상을 받았어요.
0: 뭐로 받았나요?
1: 왜냐면 그때는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디프테리아가 유행을 했어요.
0: 디프테리아?
1: 네. 근데 이제 어떤 세균의 질병인데
0: 예, 예.
1: 애들이 그게 걸리, 주로 애들이 걸리는 거예요.
0: 네.
1: 애들이 걸리는데 애들이 걸리면 치사율 40%.
0: 어휴.
1: 이 사람이 그걸 가만히 연구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디프테리아 균도 발견이 됐어요. 근데 디프테리아 그 세균은 이제 걸린 애들에게 이런 데 목에, 인후, 이런 데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애들을 죽이는데 또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세균이 여기 자리를 잡고 앉은 거가 원인은 맞아요.
0: 예.
1: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직접 막 죽이는 게 아니고
0: 네.
1: 거기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어떤 독소를 냅니다. 그게 바로 애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한 거예요.
0: 예.
1: 야, 그러면
0: 네.
1: 항체는 뭘 이렇게 좀 잡아줘서 무력화시키잖아.
0: 그렇죠.
1: 그럼 그 독소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면 그걸 약을 넣어주면 아까 그 시험 봤으니까 애들을 살 수 있지 않을까.
0: 독소 아무리 뿜어도 소용없죠.
1: 네. 예. 그 생각을 한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이 독, 이제 어떻게 했냐면 독소를
0: 네.
1: 그래서 말에다가
0: 말에다가
1: 이 독소를 주사를 해준 거예요.
0: 말은 내량으로.
1: 네. 근데 말은 이 독소에도 안 죽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걸 몇 번 찌르니까 항체가 생긴 거 지금 지식으로 보면은
0: 예, 예, 예.
1: 피를 막 뽑았습니다.
0: 예.
1: 사진 딱 있어요 그 사진들이. 그래서 이제 말의 피를 굳힙니다.
0: 예.
1: 그러면은 그 굳히고 나면 그 노리끼리 혈청이 나오잖아요.
0: 네.
1: 거기 이제 독소에 대한
0: 네.
1: 항체가 생긴 거죠. 지금 언어로 치면은.
0: 그렇죠. 예.
1: 그래서 그걸 희석해가지고 애들한테 그걸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40명 죽던 거가 네. 20명 죽는 걸로 바뀝니다.
0: 치사율이 40% 정도 네. 되는 건데
1: 대폭 네.
0: 떨어졌고
1: 네. 그래서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우리는 항체 치료를 이미 만들어 쓴 거예요. 이미 어떻게 본다면.
0: 그러네요. 그러네요.
1: 그래서 사실은
0: 네.
1: 그래서 노벨상을 받으니까 1900년대 초기 그러니까 그 1901년도 노벨상이니까
0: 네.
1: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사람들이요.
0: 예.
1: 그러다가
0: 네.
1: 이제 좀 전기가 된 거가
0: 네.
1: 어떤 사람들이 대개 면역학은 발견에 많이 주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면역학 중에 발명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0: 뭐를 발명했나요?
1: 왜냐하면 항체를 네. 만드는데
0: 네.
1: 한국말로 할 때
0: 네.
1: 단일 클론 항체의 제조법이라고 그래요.
0: 아, 좀 어려운데.
1: 네, 단 클론 항체라고 그러는데
0: 네.
1: 여기서 진짜 그 사람들은 좀 중요했던 거는 항체를 콜레라에다 항체를 만들 때도
0: 네.
1: 콜레라에다 항체가 이렇게 뭐 말, 혈청 같은 데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근데 이 콜레라에 대한 항체조차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콜레라 항체가 몇 가지 섞여 있는 거예요.
0: 예.
1: 이걸 순수하게
0: 네.
1: 한 가지만 하는 걸 만드는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0: 뭐예요? 뭐가 좋아요?
1: 처음엔 이제 그거는 또 학문적으로는
0: 예.
1: 다른 이득도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근데 오늘은 그게
0: 네.
1: 학문적인 이득보다는
0: 예.
1: 산업적인 이득을 말씀드리고.
0: 예,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1: 그걸 만들다 보니까
0: 예.
1: 더 이상 이제 말 혈청 같은 걸 안 써도 돼요. 그거를 하니까 어떤 세포 배양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말 같은 거 안 쓰고 공장에서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0: 그 하나 뽑은 거를 키워서 약간 배양을
1: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이거는 근원적인 플랫폼이 바뀐 거예요.
0: 예. 그러니까
1: 똑같이 뭐 디프테를 만들다 하더라도
0: 예.
1: 옛날에 요즘에 약간 마음에 안 들거든 말 혈청을 애들한테 주사한다고 하는 거가 이제는 깔끔하게
0: 해결이 됐네요.
1: 예. 이제 요거가 이제 큰 전기가 마련이 된 겁니다.
0: 그러네요.
1: 다시 이 얘기를 현대로 와서 본다면은요.
0: 네.
1: 코로나 팬데믹 때 이런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내 회사들도 뭐 셀 땡땡땡땡 이제 이런 회사들
0: 네,
1: 예, 이런 회사들이
0: 예.
1: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약으로 만들었어요.
0: 예.
1: 세계 우리나라 국내 회사도 세계 3등으로 만들었어요.
0: 예.
1: 이게 뭐냐면은
0: 예.
1: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코로나에 대한 항체인데
0: 네.
1: 이걸 잡아서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를
0: 예.
1: 아까는 또 초기 못 썼다 그랬죠?
0: 네.
1: 회복자 그냥 섞여 있는 거
0: 맞아,
1: 그냥
0: 그랬죠.
1: 했는데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공장에서 만들어서
0: 똑같네요.
1: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품으로 딱 이름이 다 해서 바이러스 섞여서 나온 건 맞지만
0: 네.
1: 과학적인 원리는 똑같은 거다. 예.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본다면 항체 치료제의 이제 큰 근간을 말씀드린 거예요.
0: 네, 네, 네.
1: 이제 이걸 어디다 써먹느냐가 돼야 되는 건데.
0: 아까 그 세 가지 용어 네. 중에 아직 하나도 안 하신 거죠?
1: 아직도 안 한 거죠. 네. 죄송해요.
0: 아니, 아닙니다. 네. 지금 하시면

0: 자체가 생기거든요.
1: 남의 물질이 들어오면.
0: 예, 예. 이제 두 번째 용도를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면역이 과잉된 질환. 아까 자가 면역 질환.
1: 우리 지난 시간에 예. 자가 면역 질환 되었죠.
0: 또는 알레르기.
1: 맞습니다.
0: 이런 것들은 예, 예. 자가 면역 질환은 뭐 이유가 없고 모르게 뭐 내 관절에 있는 단백질에 대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 자가 관절에 있는 성분에 대해서 예. 막 공격을 많이 하는 거죠.
1: 내 세포를 죽여.
0: 예. 그러면 이게 저 관절에 올 때는 뭐 류마티스 관절염.
1: 아,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예. 자가 면역 질환이. 예.
0: 어. 또 피부에 오는 건선.
1: 건선.
0: 이런 예. 거. 또 장에 오는 염증성 장질환. 이런 것들은 면역이 과잉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예. 시작은 사실은 여기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1: 아, 예.
0: 자세히 보다 보니까 환자를 연구하고 또 환자랑 유사한 마우스 모델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정상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예. 환자의 관절에서는 야 무슨 뭐 T세포가 헬퍼 T세포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막 과잉돼서 무슨 사이토카인을 주니까 대액세포가 뭘 잡아먹고 얘가 뭘 하니까 또 항체가 또 나오고 이런 거 하는 것들이 너무나 유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그 염증이 안 일어나야 정상인데
1: 그렇죠.
0: 염증의 불이 서로 활성화시켜주면서 이게 서로 말하게 서로 그냥 격려해주는 거죠. 항상
1: 네.
0: 비정상적으로 염증의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1: 아.
0: 이걸 발견한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마 이 질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은 궁극적인 마음은 있었겠지만,
1: 예.
0: 그거보다는 이게 왜 그런가.
1: 어.
0: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관계도를 그릴 수가 있던 거예요.
1: 네네.
0: 관계도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야, T세포 안에는,
1: 예.
0: 사이토카인 중에,
1: 네.
0: TNF라는 게 있잖아. 이 이름은 잘 중요하진 않은데요.
1: 예예.
0: 실제 이름이 TNF입니다.
1: 예.
0: 얘네들이 여기서 굉장히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네.
1: 어떤 역할을?
0: 이 염증의 불이 안 꺼지게 하는 거예요.
1: 아, 예, 예.
0: 뭐 서로 막 이렇게 활성화 시키니까요.
1: 예.
0: 만약에 TNF가 여기서 없으면은 예. 어떻게 될까? 근데 이게 염증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1: 그렇겠죠. 예.
0: 그래서 근데 TNF 없을 수가 없잖아. 어떻게 없애지?
1: 야,
0: TNF에 대한 항체 만들어보면 어때?
1: 아. 야, 그러니까, 이수 싸움.
0: 예, TNF에 대한 항체라는 건 자연계에 있는 건 아닌 거죠.
1: 아.
0: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만든 거 일부러.
1: 어, 예.
0: 예, 일부러 만든 거예요.
1: TNF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0: 그래서 그거를 관절염한테 넣어줘봤더니
1: 네.
0: 그 항체는 원래 항체 성질이 뭐예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콜레라 그냥 무슨 단백질에만 붙고 뭐 장치표적인 뭐에만 붙고
1: 예.
0: 제 딴 데는 안 붙잖아요.
1: 예.
0: 요 항체는 TNF에만 가서 붙는
1: 예.
0: 겁니다.
1: 그 뭐 정말 머리 좋으시다.
0: 이 일을 예. 처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영국의 펠드만 이런 몇 명이 이 일을 했어요.
1: 예.
0: 이분들은 노벨상을 주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예. 위대한 업적을 했는데 근데 했는데
1: 예.
0: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1: 네.
0: 이게 이제 처음 이런 약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처음 쓰인 거, 이제 허가를 받고 FDA 허가 받고 쓰인 거가 한 2000년대 들어와서 쓰인 겁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깔끔하게 아까 공장에서 만든 방식으로 만든 거죠.
1: 예. 예.
0: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예. 요즘에 현대의학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런 개념이.
1: 이게 두 번째 용도네요.
0: 끝난 겁니다.
1: 세 번째 용도 가시죠.
0: 세 번째 용도.
1: 예. 세 번째 용도.
0: 자, 일단 용도만으로 친다면 예. 1번 용도, 감염성 질환. 2번 용도, 면역이 과잉된 자가 면역, 알레르기 질환. 그러면은 세 번째 정도는
1: 예.
0: 사이다님께서는 뭘 하고 싶겠어요? 무슨 질병을 가장 정복하고 싶을까요?
1: 암.
0: 암입니다.
1: 암.
0: 예. 예. 이제 암에서 이게 세 번째가 시간적으로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 나온 게
1: 예.
0: 암인데
1: 예.
0: 이제 암은 약간 좀 더 설명드려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거가
1: 예.
0: 이 면역을 처음 알게 된 것도 뭐 때문에 알게 됐다? 세균 같은 거 연구하다가.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이 면역은 남에 대해서 공격해야 되는 거죠.
1: 예. 예.
0: 근데 암 세포는 원래가 나에 대한 것, 아, 나죠. 나 세포가, 내 세포가.
1: 암세포도 내 세포라는
0: 그렇죠.
1: 거죠.
0: 예. 하지만, 근데, 돌연변이가 됐죠. 그럼 면역이 암세포를 내가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과거에.
1: 네, 그렇겠죠.
0: 근데, 예, 예. 이제 암세포는 어쨌든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1: 예.
0: 내가 막 무한정 증식하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럼 돌연변이가 된다는 게 뭐냐면은 단백질이 약간 바뀐다는 거예요, 살짝. 희한할 정도로
1: 예.
0: 내 면역세포는요, 원래 내 세포인데,
1: 예.
0: 돌연변이 일어나가지고 조금 바뀌잖아요?
1: 예.
0: 그걸 다 인식할 수가 있어요.
1: 오.
0: 네, 그래서.
1: 예.
0: 일단 지금은 이제 항체 치료제를 어떻게 항암치료를 썼나,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거지만.
1: 네네네네.
0: 그 얘기를 하려니까 암세포도 면역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죠.
1: 그럼 암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제?
0: 이제 어느 정도는 되는 건데요.
1: 예.
0: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이런 약의 치료가 나오기 전에
1: 예.
0: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어떤 theory도 나왔냐면은 면역 경비 가설이라는 게 나왔어요.
1: 면역 경비?
0: 네, 이제 이미 서베일런스라고 아, 하는데 예. 이게 뭐냐면은
1: 예.
0: 이제 그 사람들은 이게 직접 증명하기 쉽진 않은데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암 환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이 무슨 뭐 어떤 환경 독성 물질 노출이 됐다든지 담배를 폈다든지 하다 보면은 어떤 날 암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암수가 꽤 많이 증식해야지 이 암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1: 네.
0: 뭐 암세포가 뭐 10개, 30, 이럴 때는 이게 뭐 CT를 찍어도 안 나오죠.
1: 예.
0: 이럴 때

0: 면역세포, 개가 건강하면, 네. 내 면역세포가 그냥 제거해주고 있는 거다.
1: 아,
0: 그게
2: 일하고 있다.
0: 일하고 있는 거다, 그게. 이런 이론도 나와서, 이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요. 예.
1: 고맙네.
0: 예, 네, 근데 이 일이 완벽하게 일어난다면, 세상에 암환자가 있을 거예요.
1: 암 걱정 없죠.
0: 암환자가 예. 없겠죠. 예, 네, 근데, 실제 암환자분이 계시잖아요. 그 얘기는 이런 면역이 뭔가,
1: 작동을 안
0: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론 하에서 네. 그때부터 약간 현대적인 면역학 지식으로 학자들이 야 그러면 항암 면역 치료법을 개발해 보자.
1: 항암 면역 치료법 어떻게 하는 거죠?
0: 이런 걸 막 따르면 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요. 다 실패했습니다.
1: 왜 그랬을까요?
0: 이제 이유도 몰라요. 예, 모르는데 사람들이 했던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예. 실제로 보면 암 환자들을 보면은 그 암 세포에 대한 면역 세포를 찾을 수도 있어요.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 면역세포, T세포 같은 거를 있는데 너무 힘이 약한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힘을 세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1: 아 잠깐만, T세포 힘을 세게 해줘서 어떻게
0: 이런 거죠. 아까 예를 들자면 기억나세요? 네. 면역세포들끼리 소통할 때 쓰는 사이토카인이 야, 너 증식도 빨리 하고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힘을 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막 넣어준 거예요. 거의 배양할 때 이런 것도 넣어줄 거. 사람을 찔러도 해보기도 하고
2: 힘을 내라는 메시지를 주는 사이토카인을 인위적으로 넣더니 T세포가 힘을 길러서
0: 이제 해라 했는데 실패했어요.
2: 아그 어쨌든
0: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2: 아 사이토카인을 그렇게 넣을 수가 있군요.
0: 그래서 했어요. 시험을 했는데 일부 암에서는 약간 허가도 받았습니다. 조금 약효가 있어서 근데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1: 어떡해요?
0: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항체라는 거는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아까 TNF 같은 것처럼 뭔가의 기능을 저해하는 데 적합한데.
1: 맞습니다.
0: 기능을 올리는 데 적합해요? 안 적합해요?
1: 안
0: 적합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암은 어때야 돼요? 올려야 되잖아요.
2: 기능을, T세포의 기능을
0: 올려야 되는데, 예, 예. 항체를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 없죠.
0: 없죠. 예.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런데.
1: 그렇죠. 예.
0: 전기가 된 게 어떤 이제 일본의 학자가 나중에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1: 예.
0: 암 환자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암세포에 대한 세포가 왜 이렇게 힘이 약한가.
1: 예.
0: 연구를 보다 보니까. 암세포에는 여기 전문 용어를 써야 되는데
1: 쓰세요.
0: PD-L1이라는 단백질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암세포에. 근데 이제 그 암세포를 죽이러 간 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예.
0: 걔는 PD-1이라는 게 많이 발현되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2: 암세포 죽이러 간
0: T세포에는
2: 그게 T세포일 거죠.
0: 근데 거기 또 PD-1이 많은 거예요. 그럼 암세포는 PD-L1
1: 예.
0: 죽이러 갔어 이 T세포가. 근데 거긴 PD-1이 많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손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1: 그러면 손을 잡았어요.
0: 잡으면 T세포로 이 PD-1을 통해서 무슨 시그널이 가느냐?
1: 네.
0: 브레이크를 거는 시그널이 가는 거예요.
2: T세포를 브레이크 거는?
0: 너 죽이지 마. 너 이러지 마. 너
2: 힘을 약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0: 그러니까
2: 암세포에 있는 그 녀석이 그러니까, 힘을 약하게 하고 있었다.
0: 이걸 발견한 거예요.
2: 그럼 그걸 없애야겠네요.
0: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얘의 힘이 약해진 줄 알았는데 약해진 게 그냥 약해진 게 아니고 원래는 셀 수도 있는 애인데 강할 수도 있는 애인데
2: 이유를 찾았어요.
0: 이거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거에 조합이 있는 걸 알고
2: 그렇죠, 거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손을 못 잡게 한 게 이런 거예요.
2: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못 잡게?
0: PD-1에 대한 항체를 만든 거죠.
2: 아 이게 수싸움이 엄청 치열하네.
0: 아 근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2: 것 같아.
0: 왜냐하면 항체는 남의 기능을 억제할 수 있는데 그냥은 어떻게 힘을 못 올리는데 T세포가 힘을 억제하는 거가 억제하는 거니까 억제를 억제하는 거죠.
1: 네, 그렇죠, 그렇죠.
0: 억제를 억제하니까 힘이 올라가는 거죠. 이거를 약을 개발했어요.
2: 이건
0: 제약회사가
1: 어떻게 됐나요?
0: 근데 이거 처음 임상시험할 때 사람들이 별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것도 별 기대를 안 한 거예요. 약간 소가온 역사가 있으니까 양치기 소년처럼 했는데 이게 좀 약간 좀 과학적으로 좋게 본 사람들이 하더라도 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이토카인을 만약에 보약이라고 친다면 야 보약을 그렇게 먹여도 안 됐는데 그 억제하는 거 다 하나 억제했다고 되겠어.
1: 기대감이 없어요.
0: 뭐 하나 더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보약이 하나 더 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처음 임상시험을 이 억제하는 것만 했습니다. 근데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대박이 났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가 모든 암 환자가 치렀다고 생각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옛날 같으면 기대할 수 없는 사기. 사기면 가장 이제 마지막 단계잖아요. 근데 원래 암 신약 임상시험 할 때는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좀 이제 사기 이런 환자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서 완치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완치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냐면은 그 암 환자분의 몸에 있는
1: 그렇죠.
0: 그 T세포가 억제하는 시그널이 억제가 되면서 자발적으로 강해졌습니다. 강해졌는데 그게 자기 암수를 죽이고 다닌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이것이 처음 성공한 게 불과 10몇 년도밖에 안 된 거예요. 2013, 14년 이럴 때.
2: 사실 네. 나든 가족이든 암에 네. 대한 공포를 네. 겪지 네. 않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이게 면역학이 네. 이거를 네. 하나하나 좀 해결하고 있네요.
0: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이거 때문에 그래서 네. 이걸 처음에 PDM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일본의 뭐 타스크 혼조란 분인데 예. 또 이제 유산 일을 한 분이 더 계세요. 이제 제임스 앨리슨이라고 미국 분. 이 두 사람은 예. 2018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공로로. 네. 아. 근데 여기서 한계는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좀 긍정적인 면. 옛날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도 개발하면은 네. 이 항암제는요 폐암에서도 어떤 타에서 우리가 개발한 거예요라는 것들이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네네.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암을 가릴까요 안 가릴까요 이거는.
2: 안 가리는 보편적인 이론인데.
0: 그래서 예, 예, 예. 이거를 제약회사 간 다음에 온갖 암은 임상 다 했어요. 예. 그런데 이유는 아직도 정확하진 않은데 어떤 암에서는 유독 잘 들어. 아. 어떤 암은 잘 안 들어. 그럼 이제 잘 든 암이 허가를 내줬어요.
2: 아, 네, 그런 네.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 극복한다는 암. 네, 네,
0: 그래서.
2: 뭐 되게 걸리면은 진짜 네. 목숨이 위험한 암들은 여전히 있잖아요.
0: 예,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 요 단어가 네. 재밌는 거가 대개는 이런 전문 용어들이. 네. 이제 그 외국 용어를 되게 이제 번역해서 우리말로 쓰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게 누가 처음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는 이거가 좀 약간 전문 용어로는 뭐 이뮨 체크포인트 블러커라고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직역하면 면역 관문 차단제라고 좀 복잡해요.
2: 면역 관문
0: 차단제 업계에서 쓰는데 아주 직관적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 뭐라고요?
0: 이거 기자분이 쓰셨니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면역 항암제라고 씁니다.
2: 면역 항암제 훨씬 네, 와닿네.
0: 면역 항암제가 예. 영어에 없는 단어예요. 아, 예. 근데 누가 만드셨는데 너무 이렇게 저도 씁니다. 우리 강의할 때.
2: 면역 항암제. 예, 예.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요즘에 요즘 널리 쓰이고 있죠. 근데 이렇게 돼서 된 거가 말씀드린 세 번째 용도까지.
2: 항체 치료제 세 번째 예. 용도였습니다. 예. 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예. 플랫폼 하나 남았긴 남았거든요. 예. 면역 세포 플랫폼이 예. 하나 남긴 남았는데.
0: 할까요 말까요?
2: 짧게 가능할까요?
0: 1분 버전.
2: 마치면서. 1분 버전.
0: 1분 버전. 1분 버전. 예. 버전은 예.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 이걸 한 거예요. 아까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은 예. 그렇게 복잡하게 해. 차라리 그 사람 몸에서 T세포를 꺼내가지고 강하게 해가지고 돌을 넣어줘.
2: 야, T세포를 지금 특전사로 만들어서
0: 그렇죠. 그런
2: 다시
0: 거죠.
2: 넣어주는. 예.
0: 한 예비군 정도 되는 이제 분들을 특전사로 탈바꿈시키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2: 이 세계가 대단하다. 예. 마치면서. 미래의 면역학은 인류의 삶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도 오늘 많은 힌트를 얻었습니다만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꿈꾸시는 면역학의 미래가 있다면?
0: 아, 예. 지금 요즘에 사실은 과학을 좀 좀 넓게 본다면 예. AI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2: 예.
0: 그러니까 이제 AI가 인류의 어떤 삶을 많이 탈바꿈할 거다 일을 하는데 저는 그 다음에 뭐가 이제 또 뜰 거냐. 저는 뭐라고 생각하면 면역학이라고 생각합니다.
2: 아, AI 다음은?
0: 예, 왜냐하면, 아, 지금도 떠 있지만 AI가 이렇게 뭔가 자꾸 얘기를 하면 어떤 장밋빛도 있고 좀 약간 그루미한 거 어두운 얘기도 있지만은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인간의 삶이 예. 편해지고 할 거예요. 예. 노동을 많이 안 해도 뭔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예. 또 뭔가 이제 인간의 삶을 즐기는 걸 할 텐데 결국 남은 리미팅 팩터 한계 요인은 수명입니다. 수명.
2: 즐기되 오래 건강하게 예. 즐겨야 되는 것이
0: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이 바이오 의학 학계에서는 지금도 요즘에 많이 대두게 되는 게 노화학입니다.
2: 노화요.
0: 그러니까 이제 노화가 됐을 땐 왜 우리 몸이 노화가 됐는가 이런 거를 또 교정할 수 없을까 하는데 거기 또 가장 핵심이 면역의 노화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네. 그 이제 전망 하에서 네. 저희 연구실에서도 요즘에 면역 노화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2: 아, 그렇습니까? 네. 수명이 평균 수명이 한 140살 되는 날도 올 거라고 보십니까?
0: 저도 이건 제 고 분야는 제 전문 분야는 아닌데 아, 예. 인간이 아주 그냥 완전히 건강했을 때 최고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2: 아 완전히 건강했을 때요?
0: 예, 그게 아무리 그래도 영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거를 보통 130 몇 살 정도까지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못 누리더라도 굉장히 건강하게 끝까지. 뭐 이런 것들도 또 면역 노화를 연구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또 하나 응용법을 개발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정말 중요하죠. 건강과 생명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0: 예. 예.
2: 면역학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을 이렇게 쉽고 재미나게 풀어주신 신희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힘든 일을 겪고 난 사람에게 흔히 쓰는 말, 홍역을 치르다. 아, 이번에 아주 큰 일을 치렀으니까 이제부터는 괜찮을 거다. 위로하는 말로 많이 썼는데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B세포는 항체를 만들고 T세포는 감염세포를 제거하고 또 면역 기억이 형성되고 이런 심오한 면역의 원리가 들어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두 번 다시 이런 힘든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말이니까 생각보다 꽤 괜찮은 위로의 말인 것 같은데요.
3: 혹시 지금 힘든 일을 지나고 계시다면 홍역 치렀다 생각하자 스스로에게 되뇌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살은 의지로 빼는 거다. 뭐 덜 먹고 더 움직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편하게 말하죠. 독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한테 너도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냐, 감기 이겨내야지 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 가족이나 친구에게 너 살쪘다, 살 좀 빼라 라고 지적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요, 그거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비만 치료의 가장 큰 적은요, 이 몸에 붙은 지방뿐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약속을 좀 제안하고자 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는 내과 전문의 우창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조금 부끄러운 제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때 오락실을 제가 처음 접했는데요. 오락실을 가면 항상 이 오락기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제가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번번이 가방을 놓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방을 잃어버린 게 몇 번입니다. 그때 너무 어려서 그런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어땠냐?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너무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주관식 답안을 시험지에만 적어놓고 답안지에 안 옮겨놓고요. 왜 이렇게 놀라시죠?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객관식 마지막 페이지를 아예 안 풀고 이제 시험을 이렇게 답안에 써가지고 낸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 근데 그래도 성인이 됐어요. 제가 난생 처음 이제 미국을 가게 됐어요. 혹시나 멀리 가는 거잖아요. 돈을 잃어버릴까봐 다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이 여행 캐리어가 가장 깊숙한 곳에 정말 꽁꽁 숨겨놨습니다. 네, 좀 불안하시죠? 네. 근데 이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하필이면 캐리어가 이 캐리어 손잡이가 뚝 부러진 거예요. 근데 뭐 이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새로 사면 되니까 새 캐리어 좀 싼 거 사가지고요. 짐을 옮겨 담고 이제 숙소로 갔어요. 네. 아니 다 캐리어 가지고 갔어요.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가지고 갔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그곳에서 며칠간 이렇게 좀 지내면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났죠. 근데 짐을 한 번에 다 옮기지 않았어요. 이게 워낙에 짐이 많았으니까 한 달 동안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짐을 조금씩 옮기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날이 됐어요. 이제 숙소 주인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하다가 숙소 주인이 이제 영어로 저 캐리어 고장난 거 어떡할 거냐. 마침 플리마켓 같은 게 열리니까 혹시 기부하지 않을래? 라고 하시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네 그럴게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멀리 와서 내가 좋은 일 하는구나. 되게 뿌듯해하면서 떠났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떠났어요. 며칠 뒤에 이제 지갑에서 이제 현금이 떨어질 때가 된 거예요. 네,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네, 내 모든 여행 경비가 그 기부한 캐리어 안에 있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네, 지구 반대편에서 진짜 갑자기 무일푼이 됐어요. 이런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주변에서 얼마나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께서 한 번씩 했어요. 제 친구나 어른들께서 야, 너 정신 좀 차려라. 너 이거 좀 뭔가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좀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됐죠. 이제 이게 제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제 뇌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특성인데 바로 ADHD 때문이었죠. 이거는 네, 괜찮아요. 저 괜찮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면 좀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내과 의사가 된 저는 지금 제 진료 현장에서 매일 저와 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마주쳐요. 바로 비만이신 분들인데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비만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ADHD라는 것도요, 전두엽의 브레이크가 조금 느슨한 상태라고 말해요. 그래서 멈춰야 할 때 멈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과몰입을 하기도 하고요. 과몰입을 할 때마다 기억 속에서 다른 것들이 지워져요. 정말 지워져요. 생각이 진짜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챙길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비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탐은요, 사실 인격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식욕을 조절하는 이 뇌의 시스템이 강력한 호르몬으로 의해서 일시적으로 정지, 마비가 된, 교란이 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세 분의 환자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작년에 사회적으로 정말 성공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누가 봐도 능력자인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제가 좀 길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참 뒤에 그분이 조금 떨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밤마다 음식 앞에서 무너지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좀 부끄럽습니다. 낮에는 정말 완벽한 전문가이신데 밤이 되면은요,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냉장고를 뒤지며 폭식을 하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아, 나 진짜 구제불능이다 라고 자책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계셨던 거죠. 불안과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있었고요. 워낙 긴장된 삶을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걸 폭식으로 좀 해결하려고 했었고, 그런 다음에 끝나자마자 자기 혐오가 시작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키는 거죠. 그러면 다음날 또 이게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끔찍한 악순환 속에 계시다가 저를 찾아오신 거였는데요. 그래서 먼저 저는 그분께 이해를 좀 처방해드렸어요. 대화를 통해서요. 이건 의지가 약해서 생긴 게 아니다. 환자분은 남들보다 불안을 더 예민하게 느끼시는데 특정 음식들은요, 실제 우리 뇌에 진통제처럼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게 약간 마약성 진통제처럼 작용을 해요. 즉, 뇌가 이 불안과 스트레스라는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음식이라는 진통제를 쓰고 있는 감정적 섭식 상태에 빠져 있는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해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비만이 인격이나 의지의 결함이 아니라 우리의 뇌 그리고 호르몬의 균형이 만든 이 상태라는 거를 그분이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자기 혐오와 이 폭식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치료 속도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정말 좋아지신 다음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살이 빠지기 전에 자기한테 먼저 빠졌던 게 자기 혐오였던 것 같다고요. 아, 내가 못난 게 아니라 내 감정이 힘들었고 그걸 내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달래보려고 살려고 그랬던 거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니까 수치심이 사라졌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음식으로 도망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결국 이분을 회복시킨 건요,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어떤 변화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비만이라는 이 낙인이 한 사람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원래 굉장히 인싸로 불리던 분이었어요. 정말 페스티벌 같은 거 좋아하고 사람 정말 좋아요. 같이 있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이분이 몸이 아파가지고요. 좀 어떤 약을 복용했어요. 근데 호르몬제였거든요. 근데 호르몬제를 복용한 다음에 체중이 한 30kg 정도가 쪘어요.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병은 나았어요. 너무 다행이죠. 그런데 그분은 그 이후에 더 무서운 병을 앓게 됐어요. 바로 이 사회적 낙인. 이라는 병이었는데요. 살이 찌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너 왜 이렇게 살쪘어? 너 좀 관리 좀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 주면서 하는 거죠. 쌀집 아저씨도 그런 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비수처럼 막 박힌 거죠. 그녀가 이게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못 맞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점점 스스로를 집안에 가두기 시작했어요. 외로움과 싸우다가 지치면요, 잠시나마 이걸 잊고자 배달 음식을 엄청 시켜서 하나씩 그냥 주워 드셨대요. 그러다가 너무 배가 차지면요, 우리 약간 좀 몽롱해지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조금 그 고통이 덜해지는 것 같았대요. 실제로 외로움은요, 고립감은 고통이란 감각을 자극해요. 그래서 그분은 본래의 병이 나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그녀를 아프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저는 치료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깨달았어요. 이분께 정말 필요한 건요, 이 외로움과 고독을 걷어내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정말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고요. 마침내 그녀를 올가매던 것이 이 타인의 차별적인 시선을 내면화한 자기 낙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서로가. 그녀는 그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걸 깨닫고 바로잡아가니까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있을 때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괜찮다고 해도. 그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가족, 친구들끼리 다시 어울리면서 이제 진심으로 대화하고 좀 웃고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로움이 좋아졌죠. 원래 그 병은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폭식이 좋아지고 다시 예전의 그녀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반면 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전혀 다른 사례도 있어요. 유학생활 중에 좀 굉장히 살이 찌신 분이었어요. 예, 체중이 좀 늘어가지고 실제로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앞선 두 분과 자신을 대한 태도가 완전 달랐어요. 선생님, 저는 살이 쪄가지고 건강이 걱정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랬던 적이 전 처음이어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저 다시 좀 건강해지고 이전처럼 될 수 있겠죠? 아주 중립적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분에게는 내가 한심해서라는 죄책감이 전혀 없었어요. 예. 비만을 어떤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변화로 인해 생긴 해결해야 할 건강 문제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셨던 거죠. 예. 결과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죠. 회복 속도가 진짜 빨라요. 살도 정말 잘 빠지고 너무 이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녀도 스스로 도파민을 막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빠를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스스로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았잖아요. 이 감정 소모가 없었잖아요. 고통이 없었어요. 유대감도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금방 건강과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거죠. 이 세 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한 것 같아요. 비만 치료의 가장 큰 적은요, 이 몸에 붙은 지방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이 마음속에 파고드는 죄책감과 자기 혐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대체 무엇이 이분들을 그토록 스스로 미워하게 만들었을까? 이분들이 유독 의지가 약해서 그랬을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네. 바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잘못된 시선, 비만에 대한 잘못된 인식, 즉 비만 낙인 때문인 거죠. 2020년에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저널인 네이처 메디신에는요, 전 세계 과학자와 의사들이 함께 모여 역사적인 공동 선언문 발표했어요. 비만은 개인의 의지나 선택의 실패가 아니라 유전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명백한 만성 질환이다. 따라서 비만에 대한 이런 불필요하고 오히려 위해를 일으키는 사회적 낙인은 이제는 종식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죠. 전 세계 석학들이 이렇게 선언을 한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비만 낙인이 너무나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고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비만은 다른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요. 어떤 게으름이나 어떤 개인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인 거죠. 이분들이 느끼는 허기와 피로감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그것과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왜곡된 호르몬이 만드는 신호이기 때문에 너무나 강렬해요. 식욕이라는 건 생과 생존과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살은 의지로 빼는 거다. 뭐 덜 먹고 더 움직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편하게 말하죠. 그런데 과학과 의학이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비만은요, 호르몬 불균형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의지가 약해 라고 오히려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독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한테 너도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냐, 감기 이겨내야지 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잘못된 낙인이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요,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비용을 청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편견의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고립시키고 그 스트레스가 다시 폭식을 유발하면서 비만을 악화시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악순환의 끝에는요,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의료비와 사회적 손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비만이라는 건요, 첫 번째 도미노예요. 근데 이게 쓰러지게 되면은 이 뒤에 있는 것들이 연달아 쓰러지는데 뒤로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뒤에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게 있어요. 연쇄적으로 쓰러져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뒷단이 있어요. 암, 뇌졸중, 실명,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까지 거침없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중년기의 복부 비만은요, 전신에 만성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속노화와 함께 치매의 위험을 두세 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즉 비만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질환으로 들어가는 문인 거죠. 비만 낙인이 지속되면은 우리 사회가 결국 견뎌내기 어려운 값이 청구될 거예요. 지금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비만으로 인한 만성질환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죠. 당뇨병 치료, 뇌졸중으로 인한 재활치료, 암수술, 항암제 비용, 그리고 치매로 인한 장기요양시설 비용까지 개인이 감당하기 불가능한 이 비용들을 결국 누가 감당하게 될까요?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 그리고 우리의 세금이 그 비용을 메우게 되는 구조죠. 그런데 이 비만의 사회적 비용은요, 의료비만이 아니에요. 비만 낙인으로 인한 이 사회적 기회 손실이 있습니다. 비만인은요, 똑같은 능력과 자격을 갖춰도요, 면접에서 취업 기회에서 차별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인적 자원을 낭비하는 거고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누군가의 꿈일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일 수도 있어요. 더 심각한 건요, 이 비만 낙인이 초래하는 사회적 고립이에요. 비만이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은요, 수치심으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이 수치심은요, 다시 우울과 불안을 낳아요. 개인들은 사회활동에서 당연히 멀어지겠죠? 우울과 불안이 생기니까. 그러면요, 사람들을 피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사회활동을 단절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인적 자원들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장 비극적인 건요, 이 모든 것이 악순환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 차별과 스트레스는 다시 이 감정적 섭식을 유발하고요.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음식으로, 특히 자극적인 달달한 음식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사회적 편견이 이 비만을 더 심화시키고 비만이 다시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이 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핵심은요, 우리 사회가 비만인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요, 의지로 이겨내라는 노력이 아니라 이 자책감을 갖지 않고 이 전문가와 함께하는 치료라는 걸 우리가 이제는 이해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약속을 좀 제안하고자 해요. 앞글자를 따서 저는 지, 전, 곁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적하지 않깁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너 살쪘다, 살 좀 빼라 라고 지적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요, 그거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제가 가방 잃어버리고 옷 잃어버리고 누가 제일 속상하겠어요? 제가 제일 속상해요. 시험 답안지 안 옮기면 누가 제일 속상해요? 저 미쳐요 진짜. 제가 제일 속상해요. 그 말은 상대방을 오히려 숨게 만들고요, 스트레스를 주고 살을 더 찌게 만들어요. 이것이 결국 그쵸, 이 사회적 낙인이 되어가지고 악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한마디가 누군가를 고립시키고 사회에게 더 큰 비용을 지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전문의 찾아가기예요. 이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우울하거나 화나거나 좀 외롭거나 이런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걸 인지를 하고 이걸 고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끊어낼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전문가를 찾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렇게 조절되지 않는 어떤 식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요, 지적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그게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곁들임이라는 인식 갖기예요. 근데 레스토랑 가시면요, 그 메뉴판 보시면 스테이크 윗 가니시라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 우리 자신이 메인이라는 거예요. 비만은 잠시 곁들여진 소스일 뿐입니다. 네. 꼭 이 말 드리고 싶어요. 비만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단정짓지 마세요. 나는 뚱뚱한 사람이야 라고 규정짓지 마세요. 나는 나고 지금 잠시 이 지방을 곁들이고 있는 이 과정을 지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곁들임이라는 건 언제든 걷어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좀 봐줄 수 있도록 비만하신 분들도 먼저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야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적하지 않기, 전문의 찾아가기, 비만은 곁들임이라는 인식 갖기. 네. 이 지, 전, 곁을 좀 저와 약속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이걸 지키면요, 우리 사회가 지키면 우리는 개인의 건강을 되찾을 수 뿐만 아니라요, 우리 사회와 우리의 미래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비만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사회적 편견을 받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본래의 건강을 되찾고 우리 사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창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구름 낀 뉴욕의 하늘은 잠깐 동안 비가 다녀갈 거라는 일기예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화시로 90도, 섭씨로 32도까지 올라갈 거라던 어제 봤던 이번 주 가장 더운 날 오늘 뉴욕 닉스의 NBA 미국 프로농구 챔피언으로의 귀환 그 축하 퍼레이드가 잠시 후 동시간으로 10시에 시작될 예정인 걸 날씨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잠깐 동안 분무기로 비를 뿌려주면 그래도 더할 수 없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시각 멕시코의 과달라하라로 모여드는 오늘 밤 미국 동부 시간 9시에 드디어 그라운드에서 마주하게 될 대한민국과 멕시코 월드컵 경기에 대한 이 열기는 소나기, 장대비 그 어떤 걸로도 진정시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멕시코 시티 시간으로 오전 5시 새벽 시간이네요. 공항으로 나가 과달라하라 행 비행기에 오르려고 기다리는 우리 동포들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기에 늘 익숙한 그 구간 1시간 10분 정도면 가겠지 했는데 공항 안이 우선 온통 인산 인해로 발 디딜 틈이 없어서 위압감이 탁 생겼다라는 그리고 평소 1시간 10분 거리를 항공 스케줄 비행기 부족으로 우리아칸을 거쳐서 4시간 체류 후에 돌아가는 그러니까 멕시코 시티로부터 과달라하라까지 7시간이 걸리는 그런 긴 여정이다라는 소식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일정도 4시간 전부터 줄을 서야 한다. 와우.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멕시코인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 사랑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고 그곳에서 오래 살아오신 우리 교민들, 그러니까 동포들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뉴욕 맨하탄에서 퇴근길에 타임스퀘어 지나면서 본 멕시코, 미국에 살아온 멕시코 뭐 이민자들 그리고 그 자손들이겠죠. 벌써 응원단들이 진을 치기 시작하는데 와 온통 초록의 물결인 사진과 동영상을 제가 또 이제 저녁 무렵에 받았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는 오늘 밤 미동부 시간 9시 네 맞습니다. 멕시코와의 지금 이건 한판 승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너무나 우리에게 또 응원을 첫 경기 체코와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멕시코 거의 멕시코 동포들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오늘 무승부가 나와도 괜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축구는 축구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또 무승부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을 할 수는 없죠. 주한 미국 대사 연방상원에서 인준이 됐다. 미셸 스틸 미셸 스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름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미셸 스틸 박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 온 전 연방 하원 의원이 드디어 미국 대사로 연방 상원에서 중요한 과정을 어제 본회의에서 55대 39로 통과가 되면서 확정이 됐습니다. 날씨는 제가 일부러 다시 볼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까지는 비는 오지 않았는데 하늘이 뭔가 좀 내려서 일단 이 열기를 식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뉴욕과 그 일대인데 정확하게 지금 사우스 그러니까 남쪽 맨하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10시, 11시에 번개 표시도 돼 있고요. 그리고 뭔가 비가 제대로 내릴 것 같은 딱 2시간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퍼레이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 있을 텐데 NYPD 뉴욕 경찰 지금 사상 최대 규모의 시큐리티 경비를 엄청난 이 강화 태세를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그렇게 이 퍼레이드에 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7년 만에 퍼레이드라고 하는데 그 전에 27년 전에 퍼레이드는 뭐였죠? 닉스의 우승은 53년 만에 처음이고 그때 1970년 1973년 우승했을 때는 퍼레이드가 없었던 걸로 알기 때문에 역대 최대의 규모가 모일 거다. 여기 원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퍼레이드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맨하탄 남쪽에 퍼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K라디오에서 지금 현장에 닉스 퍼레이드 현장에 두 명의 미디어 팀에 여러분께서 우리 K라디오 또 들어오시면 유튜브에 멋진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요한 미국 사회 이슈들을 아주 접근을 쉽게 해서 또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우리 유튜브에 K라디오 조수아 그리고 오하은 두 명의 영상팀 멤버들이 카메라 들고 나가 있다는 네, 혹시 보시면 하이 하십시오. 지금 현재 만 명 이상의 경찰 여기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퍼레이드에 들어올지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죠. 뉴욕시에서 계획된 행사 중에 가장 큰 규모의 경찰 여기 들어간다고 합니다. 수십만 명이 매년 모이는 타임스퀘어의 새해 볼드롭 이 행사 때보다도 경찰이 더 많이 지금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경찰에 대해서 뭐 몰랐던 것도 헤비 웨폰스 팀, 중화기 대응팀, 폭발물을 탐지할 수 있는 또 경찰견, 교통, 고속도로, 항공, 지하철 부서, 전 부서가 아무튼 총동원돼서 지금 Canyon of Heroes라는 이 전통적인 퍼레이드 구간을 중심으로 시큐리티를 확실하게 하려고 지금 나가 있습니다. 제시카 티시 경찰국장 수백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또 모든 관람객들이 지정된 출입구를 통해서 보안검사에 거쳐야 한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축제지만 뉴욕 닉스 이 파이널 기간 내내 뉴욕 전체에서 발생한 뭐 전체라 그러면 다 한 건 아닌데 이거 폭력 이 스쿨버스 불태우고 이 스쿨버스가 이 학생들을 나르는 거 이상으로 이날 사용이 됐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이해할 수 없는 이 뉴욕의 이 광란의 밤을 또 여러 차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찰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다. 혹시 좀 두려운 마음에 오늘 꺼리셨다면 이렇게 경찰이 NYPD에 확실하게 가서 오늘은 지킬 것이다. 이렇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5차전 경기에서 뉴욕 닉스가 챔피언십 이거 4승으로 확정이 됐던 뉴욕에서 벌어진 경기도 아닌데 17살의 또 청소년이 총상을 입었고 최소한 4건의 흉기 난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타운에서의 스쿨버스 뭐 불붙이고 뭐 이런 거 너무 놀랍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뉴욕커들은 알았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냥 just you know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경고를 했었어요. 특정한 테러의 위협 같은 것은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아무튼 여러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축하 군중 속에서 이 폭력적인 셀러브레이션이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오늘 퍼레이드 10시에 시작되는 그래서 가방, 유모차, 우산, 유리, 금속, 물병 이런 거 대부분의 개인 소지품 갖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디어 홀에서 또 공식 기념식이 열리게 되는데 티켓 소지자만 입장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젯밤부터 해서 지금 맨하탄 로어 맨하탄, 맨하탄 남쪽의 전역에서 대규모 교통관계의 지금 통제 소식이 우리에게 당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7시부터 Canal Street 남쪽에는 뭐 차를 세우는 일은 없었다. 이거 다 아시겠죠?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그리고 오늘 오전 7시부터 Hudson River, East River 사이의 Canal Street 남쪽으로 전면 차량 통제. 아예 차가 지금 다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Brooklyn Bridge 진입하는 차량 FDR 드라이브 북쪽으로 해서 우회하라고 하니까 꼭꼭 확인을 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Wall Street, City Hall, 그러니까 지하철역도 지하철 4번, 5번, 그리고 City Hall RW역 오늘 새벽 4시 반부터 폐쇄가 됐습니다.
그 대신에 볼링 그린, 폴튼, 브루클린 브릿지, 시티 홀, 챔버 스트리트, 파크 플레이스 이런 일부 지하철역은 정상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와, 이거 쉽지 않아요. 일단은 퍼레이드 축하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 움직여야 될 그런 뭐 매일매일에 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어렵습니다. 어제부터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K라디오 미디어팀 두 멤버 보시면 K라디오 카메라 들고 반가울 것 같아요.

0: 나오십니다. 그래서 미리 공개합니다. 우리 오늘 미 동부 시각 9시에 시작될 멕시코와 대한민국 간의 지금 조별 리그 이 중요한 경기에서 한국 팀의 첫 골을 넣을 선수를 알아맞혀 주시는 겁니다. 이걸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선수야 라고 적어서 우리 K라디오 카톡 아이디 아시죠? K라디오 US, K라디오 US. 한국 팀 골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군가가 들어가서 이것도 팍팍팍 정광석화가 채서 골 날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갑자기 급습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팀의 이게 큰 장점이라고 이미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첫 골을 터뜨릴지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걸 맞춰주시면 김수보석의 Father's Day 특별 선물을 그 한 분께 드릴 수가 있는데 또 뭐 손흥민 선수다 이런데 진짜 손흥민 선수가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난번 첫 경기에서 그렇게 많이 추수를 날렸는데 안타깝게 한 골도 안 들어갔으니까 뭐 당연한 게스죠. 저도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손흥민 맞췄는데 우연히 또 손흥민 선수가 넣었어요. 그러면 뭐 7분, 8분 계시면 어쩔 수 없이 이건 추첨을 해야 하니까 자 오늘 첫 골을 넣을 선수 지난번 체코와의 경기에서도 황인범 선수가 첫 골을 넣을지 우리 별로 그렇게 예상 못했었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교체돼 들어온 교체될 거다라고 뛰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었던 오현규 선수가 들어왔고요. 오현규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넣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첫 번째 골, 대한민국의 첫 번째 골을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넣을 수 있다. 넣을 것이다. 수가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말해야 되죠. 이 선수의 이름을 적어서 우리 카톡 아이디 K라디오US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K라디오 점 찍고 US는 우리 웹사이트 홈페이지 설치하시면 K라디오 점 찍고 US고 우리 카톡 아이디는 K라디오 K라디오 US 점 안 찍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2: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2: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6: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 NY 또는 문자 Hope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키라디오와 오늘 중요한 날 6월 18일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멋있고, 예.
1: 오늘 밤 미국 동부 시간 9시에 시작될 월드컵 조별리그 2차 경기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됐습니다. FIFA 월드컵 계기로 한인 사회가 하나 되는 힘을 보여줬으면 기회입니다. 뉴욕 뉴저주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2차 한인 합동 응원전 뉴욕도 있고 6월 18일 저녁 7시에 미리 만납니다. 뉴저지 쪽에 팰리세드 파크, 팰파크에 가까우시다면 파인플라자 4층에서 대한민국 대 멕시코 2차 합동전 펼쳐집니다. 무료입니다. 하나의 함성, 하나의 대한민국. 오늘 파인플라자 팰파크 4층에서 만나요. 7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라디오 듣다가 나가야 되는데 라고 걱정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역 뉴스, 해외 뉴스, 최신 뉴스, 오늘 월드컵, 또 퍼레이드 모든 소식 새로워진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kradio.us 쉽고 편하게 만나보세요. 듣고 읽고 함께하는 우리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팀에서 첫 번째로 골을 넣을 선수가 누구인가를 알아맞추는 그런 퀴즈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K라디오 US, K라디오US 이렇게 카톡 아이디 찾으셔서 선수 이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월드컵 축구 경기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경기는 포르투갈과 콩고와의 경기가 있었어요. 콩고 선수들이 그쪽에 에볼라가 엄청나게 많이 확산되고 또 140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축구 시작되기 전에는 온통 에볼라에 대한 걱정이었는데 미국에 입국할 때 미국 시민조차도 3주를 다른 곳에서 보내고 와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콩고를 들렀다면 그래서 콩고 선수들도 타지에서 한 3주 이상을 있다가 미국에 겨우 입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콩고 선수들과 호날두가 있는 포르투갈이 경기를 했는데 1-1 무승부가 됐습니다. 와, 호날두 선수에게 예, 프랑스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스트라이커 중 한 명으로 평가되는 티에르 앙리가 팀이 점수를 내게 해야지 It's not you. 네가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따끔한 또 말을 한 근데 1-1 무승부 저는 사실 감동을 했습니다. 이 에볼라 소식밖에 전해줄 수 없는 나라 콩고에서 어떻게 이렇게 포르투갈을 맞아서 1-1 무승부를 기록할 수 있었나 네, 나름 그랬습니다. 그런데 41살의 나의 호날두 선수 기록적인 6번째 월드컵에 출전하고 있는데 역사상 143골을 기록해서 경기당 0.62골? 그러니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선수인데 어제는 아무튼 이렇게 중간에 좀 그 경기 이렇게 잘 흘러서 팀메이트들한테 공을 배분해서 득점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하고 반대예요. 손흥민 선수 그냥 가서 좀 확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 이게 없을까요? 아무튼 어제 영국과 크로아티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2018년 월드컵 준결승 때 그때 서력 그런데 달라스에서 열렸던 이 경기 영국이 무려 4-2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해리 케인 선수가 이 중에 두 골을 넣었고요. 그래서 크로아티아 좀 응원을 한 그런 마음들도 있었는데 영국이 크로아티아와 조 리그에서 4-2로 승리를 거뒀다. 가나와 파나마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경기를 했는데 가나가 1-0으로 어제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콜롬비아 제가 살고 있는 쪽엔 또 콜롬비아 이민자들이 들어와 있는 그 지역이 있는데 맨하탄 이쪽에 3-1로 콜롬비아가 이겼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함성을 못 들었죠? 오늘은 A조와 B조 조별 경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멕시코 대결이 전 세계에 관심을 끌고 있다. 축구 팬들의. 왜냐하면 대한민국 축구가 멕시코는 이미 뭐 잘 알려진 축구를 하는 그런 팀이지만요. 대한민국 축구가 진짜 보면 재밌더라. 그리고 또 우리 멕시코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간 그걸 실감을 하게 한 BTS 방탄소년단.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이 막 한국을 축구 경기에서 다 응원을 했잖아요. 진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멕시코와 대한민국 간의 경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데 먼저 정오에 오늘 12시 미국 동부 시각으로 체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엉뚱하게 라타에서 있는 것 같아요. 엉뚱하다 말하는 건 이렇게 지금 동부로 이렇게 날아와서 하는 거 여기 맞죠? 그리고 이 두 팀 모두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화국 우리가 줄여서 부르는 체코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부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B조의 스위스와 버스니아 헤르츠고비나가 또 경기를 하게 됩니다. LA에서 있는 이 경기 무승부 첫 경기를 기록을 해서 두 팀 다 승점 1점.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좀 조선두 경쟁을 하는데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겨야 하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스위스와 버스니아 헤르츠고비나 전에는 그 내전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었던 나라. 그리고 미국 동부 시각 6시, 오후 6시에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캐나다 공동 개최국 중에 하나인 캐나다와 카타르가 하게 됩니다. 개최국 캐나다가 첫 경기에서 버스니아에게 비겼습니다. 카타르 역시 스위스와 또 비긴, 비기는 분위기로 나가는 일 지금 비조인데 그래서 이번 조별리그에서 첫 승을 노리고 앤런 캐나다, 카타르 오늘 미 동부 시각이 6시입니다. 그리고 동부에서는 조금 늦은 시각이지만 잠 못 드는 밤 그래도 지난번 경기보다는 첫 경기보다는 시간이 1시간 빠릅니다. 미국 동부 시각 밤 9시 대한민국과 멕시코와의 A조 경기 멕시코의 과달라하라. 그런데 멕시코가 이 경기장에서 다른 경기에서도 진 적이 거의 없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한 번도 안 졌다고 하던가요?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한국이 첫 경기에서 체코를 2-1로 이겼고 멕시코도 그 앞에 개막전에서 멕시코 시리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화국을 2-0으로 이겼죠. 와, 레드카드 3장 나오고 뭐 대단했던 그런 별로 그렇게 깨끗하진 않았던 경기 저는 직접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조 선두 자리를 놓고 1조의 선두를 놓고 중요한 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8개국 본선에 진출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32강의 조별리그에서 두 팀은 무조건 올라가고 3위를 하면 12개 조 중에서 꼴득 실차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8개 팀이 3위 중에서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국이 32강에 진출을 하게 되는 시나리오를 보면 우리가 조 1위로 올라가는 게 그래도 좋다. 조 2위가 더 좋다라고 말을 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다. 괜히 조 2위를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탈락하는 그런 과거의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B조가 같은 브라켓에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캐나다, 스위스, 카타르, 버스니아 이런 팀들이 지금 여기 B조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 32강에 진출하게 되면 전력적으로 어느 팀이 더 강하고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캐나다, 스위스, 카타르, 버스니아 뭐 이렇게 순서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카타르도 뭐 막강했던 것 같아요. 한국이 A조 1위로 올라가게 되면 32강에서 B조의 2위인 캐나다, 2위로 캐나다가 B조를 조별리그를 통과할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you never know. 캐나다와 맞붙게 되고 B조 2위가 스위스가 되게 되면 뭐 현재 흐름으로는 이 두 나라 중에 뭐 우리가 붙게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 대 스위스 시나리오가 비교적 유력하다. 근데 이 두 나라가, 앞에 말한 두 나라가 2위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2위로 한국이 32강에 나가게 되면요. 캐나다와 붙을 확률이 많으면 또 캐나다가 또 홈팀으로 뭐 어드밴티지가 있나요? 32강에 캐나다랑 하면 홈으로 가서 캐나다로 가서 경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한국이 A조 3위로 진출하면 브라질, 프랑스,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이런 강팀과 조 1위로 통과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팀들과 붙으니까 오늘 멕시코전에서 이겨서 1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습니다.

0: G7 정상회담이 어제 제네바 오스카의 휴양 도시 프랑스의 에비앙라벵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칭찬하느라고 공동성명 발표하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Butter up, flattering, 뭐 영어에 여러 가지 단어가 난무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할 수 없는 그리고 미국이 지금 막강한데다. 그리고 이란과 이게 또 종전 이게 잘못돼서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막혀있어요. 안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동안에 비밀로 유지했던 이란과 일단 뭐 이게 디지털로 했나요? 이게 서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라고 하는 세부사항이 어떤 관리 한 사람이 미국에서 이걸 읽는 걸로 이란 재건을 위한 3천억 달러 규모의 계획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60일 이후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다시 협상하겠다 예비 합의서 미국과 이란의 합의 초안에 보면 테헤란이 최소한 이란이 최소한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 이거 희석하는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그동안의 경제 제재 이거 웨이브를 해주지만 없애지는 않겠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두 달 동안 통행료 없이 개방하고 앞으로도 오만과 이렇게 상의해서 어쩌면 통행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 가능성 열어놓겠다. 골자 내용입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3: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4: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ulle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오늘 밤 9시 미국 동부 시간으로 벌어질 멕시코, 대한민국 간의 조별 월드컵 축구 이 경기에 한국팀의 첫 골을 어느 선수가 넣을 것인가 하는 여러분의 이상을 우리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일단 하루 중에 오늘 밤 9시 전까지만 보내주시면 카톡으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겠지만요. 멋진 실버 은 팔찌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세금이 됐는지 이거 하나 끼고 나가시면 Father's Day 지나고 나서 인기 최고실 것 같습니다. 캠스 보석에서 나라탄 다이몬드 디스트릭트에서 직접 세공하신 이 남자 아빠 팔찌, 이거 아빠 팔찌 맞는 거죠? 엄마가 뺏어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보입니다. 선물로 지금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멕시코의 경기에서 한국팀의 첫 골을 넣을 선수를 맞춰주십시오. 뭐 손흥민 다 쓰셔서 너무 많이 또 그렇게 손흥민 선수가 첫 골을 터뜨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벌써 왔네요. 오늘 밤 첫 골의 주인공은 조규성. 우리 동료들께도 그동안 K라디오 방송 만드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동료들에게도 열어야겠습니다.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첫 골 누가 넣을 것인가 보내주십시오. 지금 조규성 들어왔습니다. K라디오 US 9시 전까지 보내주시되 분명하게 이게 어느 프로그램에 가는지 뭐 김경주라고 쓰셔도 되고 세상의 모든 아침 아니면 오늘 첫 골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뭔가 이름만 딱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에 너무나 베르사유 궁에서 이건 뭐 환대도 아닌 exceptional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G7 정상회담에서 작년에 캐나다에서 개최됐을 때 미리 떠나버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끝날 때까지 잡아두는 것이 이것이 나의 최선의 방법이다. 전략이다라고 이미 프랑스 국민들에게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베르사유 궁에서 당신만을 위한 이거 있잖아요. 만찬과. 그리고 쇼와 뭐 이런 거 음악 이거 하니까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넘어갔어요. 베르사유는 그냥 금박이 아니라 진짜 real deal이다라고 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을 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딱 작전이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의 250번째 이 생일을 기념하는 비공개 리셉션 쇼와 만찬을 루이 14세 궁전을 미국 대통령에게 오픈함으로써 어제 G7에 마주와 너무나 멋진 트럼프 대통령 진짜 얼마나 그러네요. 자, 또 한 번 보내주셨습니다. 김병수님 손흥민 선수 보내셨어요. 손흥민 선수 오늘 첫 골 만약에 내시게 되면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제가 헷갈려요. 손흥민 선수 첫 골 주인공이 된다면 네, 손흥민 선수를 예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명 이상 그렇게 들어오면 제가 이건 추첨을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뉴욕 닉스 퍼레이드가 벌어지는데 비방을 떨어져요 라고 우리 김동완님 또 오늘 같은 날이 정말 있을까요?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아침 제공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킴스 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또 천년의 세팅이 지난 45년간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서 소개해 왔습니다. 킴스 보석 47스트릿 가시면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한글 간판 킴스 보석 보입니다. 재택한 골드바 실버바 모두 킴스가 쌉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끝나려고 이렇게 확정이 된 거죠. 끝났는데 왜 금값이 오르나 뭐 이런 말씀도 오늘 해주실 거예요. 킴스 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kradio.us 그리고 오늘 포레이드 가시면 우리 K라디오 미디어 팀 두 명의 또 아름다운 우리 젊은 미디어 카메라 우와 인사하세요.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 College Consulting Research 경시대의 다양한 대외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 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전화해 주세요. 203-974-3939 The Next E 오늘 저녁 뭐 먹지? 아, 뭐 밥 안 먹어도 우리 배부를 거잖아. 오늘 9시. 말이 필요 없는 오늘 저녁 준비는 뉴저지 한남 체인한 만나방에서 오늘도 하십시오. 성이모랑 정혜씨가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지금 하고 계세요.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멕시코를 이기기라도 하면 이 잔치상이 되는 거죠. 온갖 나물에 국찜, 떡까지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으로 미리 주문하셔도 됩니다. 만나방 뉴저지 한남 체인 문이 열리면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터하재단의 하프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 심리적 어려움에 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가 한밤중에도 무료 상담 전화로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해드리는 에스터하재단의 하프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Cuckoo.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네 쿠쿠하세요. 쿠쿠. 네, 힘쓰고서 우리 김남표 대표님 자리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팔찌를 건네받고 있어요. 오, 이거 은인데, 은도 지금 굉장히 가격이 올랐는데, 은 팔찌 너무 멋있어요. 이 아빠 파우더스데이 선물로 한 분에게 오늘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한국팀 첫 골 누가 넣었나 이거 알아맞히신 분께 드립니다. 사진을 제가 찍고 있어요. 말로 입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플러싱 32-38 그 전화기로는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148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장수 데이케어에서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활기찬 노후 책임지고, 그리고 계절별 여행하죠.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지는 곳. 뉴욕주 뉴욕시 정보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대기업 전화는 718-799-0133. 네,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 자리에 지금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되어 있는 곳.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이죠.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서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호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등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빵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세요.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오, 지금 언제 이렇게 많이 들어왔죠? 제가 이거 틈틈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실버 팔찌를 차고 나타나신 사나이.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위치해온 45년의 전통 킴스포스의 김남표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그 팔찌 다시 한번 팔에다가 한번 둘러보시죠. 엄청나요. 이게 지금 얼마나 무게가 있어요?
1: 예, 이게 아주 남자 팔찌로는 가장 무거운 건데요.
0: 네.
1: 요번에 제가 선물 드릴 거는 이것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0: 아,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1: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요즘 차고 다니는 건데요.
0: 디자인이 그렇다.
1: 예, 네. 디자인은 똑같은데. 네. 더 헤비한 거.
0: 네. 그러니까
1: 요즘 은값이 아주 금값보다 더 대세입니다.
0: 그래서 그렇죠.
1: 여러분들
0: 네.
1: 또 은이 여러분들이 그 건강에 좋은 건 아시죠? 그리고 네. 첨단 산업에 은이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0: 맞아요.
1: 재료입니다.
0: 예,
1: 그래서
0: 네.
1: 요즘 아주 전 세계가 은 구입하느냐고 중앙은행들이 아주 열을 내고 있죠. 근데 네. 제가 그래서 사실은 Father's Day 이걸 안 내놓고 싶었는데.
2: 안 내놓고 싶으셨어요.
1: 네, 근데 여러분들 네. 축구 때문에 월드컵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 아주 이렇게 있어서 저희도 킨츠보석에서도 네. 예,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 아주 건강에도 좋고 네. 또 보기도 좋은 실버 바지를 제가 경품으로 내놨습니다.
2: 그럼 그 무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될까요?
1: 무게는 약 한 2온스 정도 됩니다.
2: 그러면 네,
1: 그러니까 한 69g 정도.
2: 네. 은값을 제가 여쭤봐야 될까요? 여쭤 은값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밤에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에서 우리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첫 골을 넣을 한국 팀의 선수 지금 제이슨 킴님께서는 이강인 선수 저거 보내주셨고요. 마이클님 역시 이강인. 아 이러면 이강인 선수가 진짜 넣게 되면 두 분 이렇게 막 해서 추첨을 우리 킴스버석에서 대표를 해주실 거고요. 자, 또 양은성님께서는 당연히 손흥민이죠 하셨고요. 줄리 우리 이선님 줄리 한님 안녕하세요. 저도 손흥민입니다라고 하셨고 조금 전에. 한 사람 보내야 되나요? 네,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 명 골키퍼 빼고 다 보내시면 안 되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뽑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정말 첫 골을 넣게 되면 우리 추첨하면 됩니다. 손흥민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저도 사실 손흥민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제 동료 한 분은 오현규 선수를 뽑았어요. 근데 와 이건 뭐 뚜껑이 열려봐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 금 아니고 은 금보다 못하지 않은 요즘에 은 팔찌 디자인도 멋진 이거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우리 지금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이 실버 팔찌 우리가 Father's Day 선물로 이거 맞추시면 가져가실 분 그거 한쪽으로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Father's Day 앞두고 아빠 반지 한 개 엄마 반지 세 개 이게 not fair 이렇게 해서 갖고 나오셨는데 그게 팔렸다면서요.
1: 그날로 방송 듣고
2: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아빠 반지는 한 점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1: 근데 아빠가 네. 자기 거 구입해서 네. 구입하면서 네. 엄마 거까지 샀어요.
2: 아, 또 이렇게 그런 어쩔 수 없는 이 파워 구조가 가정에 형성되고 있는 이게 지금 그러면 새로 만들어 오신 아빠 반지예요?
1: 예, 여기. 그래서 우리 네. 앵김 씨하고요. 네. 이제 다음 주가 아무래도 저 Father's Day죠.
2: 네, 다음 주 아, 이번 주 썼더니 며칠 안 남았죠.
1: 네, 그래서
2: 오, 우리가 생각이 없어요.
1: 네. 한시하게 네. 만들었는데 두 종을 만들었거든요.
2: 네.
1: 너무 너무 이쁘고 네. 예, 아주 하나는 미국의 아주 트리디셔널 디자인.
2: 네.
1: 파이브 스톤이 들어간 다이아몬드가 렉브론 다이아몬드가 들어간 네. 화이트 골드 세팅인데요. 이건 아주 진짜 미국의 전통적인 남자 반지 디자인인데요.
2: 그래요.
1: 거기다가 또 하나는 랩그로운 원캐럿을 했는데
2: 원캐럿.
1: 예, 원캐럿 14캐럿 옐로우 골드로 했는데 아주 네. 팬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개를. 그래서 하나는 다섯 개 들어간 화이트 골드 반지고
2: 네.
1: 하나는 사각 에메랄드 컷이 들어간
2: 네.
1: 진짜 아주 아마 여성분들 보면 자기가 끼겠다 그럴 정도예요.
2: 아,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뺏기실 수 있겠다. 뭐 내가 껴도 이쁜데? 나 끼고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이 반지.
1: 네, 네 그게 네. 두 번째 반지고요.
2: 네.
1: 첫 번째가 네. 그 와이트 골드로 네. 다섯 개 들어간 건데.
2: 아, 이게 지금 네. 이거요? 엄마 반지 아니었어요?
1: 아니에요. 그게
2: 아빠 반지예요?
1: 네, 남자분들이
2: 끼는. 이거 부부싸움 난다. 이거는 자기는 왜 이걸 남자 반지라고 우기는 거야? 이거 지금 내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내가 다섯 명 물어봐서 이거 딱 결정하죠. 이건 여자 반지지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백금으로 해서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라운드로 랩그라운 다이아몬드를 다섯 개나 넣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중 가격도 7,500불인데 Father's Day 스페셜로 나왔어요. 네,
1: 네 아주 무려 2캐럿이 들어갔고요.
2: 네.
1: 그러니까 아주 큰 다이아몬드를
2: 네.
1: 예 다섯 개를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2: 네.
1: 그러니까 여성 웨딩 밴드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남자는 더 커서
2: 네.
1: 예 그렇게 하는 걸 우리 앤킴 씨가 만들었고요.
2: 와.
1: 예, 이것도 진짜 금값만 해도 거의 2,000불 들어가는 금이에요.
2: 네.
1: 14K 백금이고
2: 네.
1: 예, 거기에 F컬러의 VVS 아주 제일 좋은 퀄리티를 했고
2: 네.
1: 7,500불짜리를 예,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Father's Day 스페셜 2,000불에 시청했고요.
2: 2,000불에. 7,500불짜리 이거 Father's Day 아빠를 위한 반지입니다. 껴보면 헐렁헐렁 뭐 엄지손가락에 끼셔도 헐렁거릴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사이즈는 맞추면 되니까 당신 걸로 사고 그리고 당신 셀러브레이트 하고 Father's Day 지나면 나한테 2,000불에 이 가격이 정말 사건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 반지는 조금 전에 이게 지금 옐로우 골드로 해서, 이 랩그론 다이아몬드로 1캐럿이 들어갔어요?
1: 네, 에메랄드.
2: 예. 에메랄드 컷인데 이걸 아빠들이 또 걸리면 걸리적거린다고 해서 튀어나오는 거 싫어하시니까 이 안에다가 박아 놓으신 거예요.
1: 네.
2: 옐로우 골드에 에메랄드 컷이니까 가로로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서 시중 가격이 5,500불인데 이거 좀 뻐근하다. 근데 이건 남자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끼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마던하면서도 네 이게 1캐럿이나 여기 들어가고 있다. 모르지. 후퇴하실 그런 반지인데 이거 지금 5,500불 시중 가격인데 Father's Day Special 얼마에 나왔나요?
1: 1,500불에 측정했습니다.
2: 1,500불에. 1,500불에 이게 가능해요? 1캐럿 랩그론 다이아몬드. 옐로우 골드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사진을 제가 찍어야 되는데 이미 올라와 있죠 우리. 그런데 혹시라도 네. 사진을 지금 보내달라고 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K라디오 점 찍고 US K라디오 점 찍고 US 들어가시면 K라디오의 홈페이지입니다. 거기 가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클릭하시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건 엄마 반지예요. 엄마 반지.
1: 예, 아주 이거는 진짜 파더스 다음에 네. 네, 2.05 캐럿인데요.
2: 우와.
1: 이게 아주 롱 쿠션 컷 다이아몬드라고.
2: 네.
1: 사실 지난달에 끝난 그 라스베가스 쇼
2: 네.
1: 작품작이에요.
2: 네.
1: 디자이너 작품인데
2: 네.
1: 우리 앵킴 씨가 구입해 왔네요. 네.
2: 아, 이게 디자이너 작품인데 이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오리지널이고요.
2: 시중 가격 15,000불 붙었습니다. 네. 이거 진짜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길게 오벌 같은데 오벌인데 이게 쿠션으로 해서 각은 약간 있고요. 그 둘레 다이아몬드 시간 보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둘렀고요. 또 양쪽 옆으로 다이아몬드를 하나씩 이게 무슨 컷이죠? 이 양쪽 옆에 이게 또 특별한
1: 거기 또 트라이앵글이고요.
2: 네.
1: 또 이 반지는 그 디자이너 안에 네. 디자이너가 핑크 사파이어를 집어넣었어요.
2: 우와.
1: 그러니까
2: 어디 반지야? 여기 있네요. 진짜
1: 예, 반지 안에
2: 그런 핑크 사파이어가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반지인데 이 디자이너 반지가 시간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봅니다. 시중 가격 1,500불인데 이 스페셜로는 얼마에?
1: 예, 15,000불인데 네. 3,900불에 측정됐습니다.
2: 우와, 4,000불도 안 되나?
1: 금은 플라트늄이고 제일 좋은 금.
2: 제일 좋은 금. 그리고 이 조그만 반지는 이건 정말 프로포즈도 할 수 있는 반지를 또 만드셨네요. 우리 빨리 얘기해야 돼요. 지금 고설자님께서도 또 보내셨는데 안녕하세요. 이거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이강인을 보내주고요. 네, 오현규 또 한 번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급해요. 이거는 손가락을 아주 작게 한 것 보니까 뭐 사이즈야 조절할 수 있지만요. 1.29캐럿. 우와, 이거 맞네요. 그리고 쌍가락지예요. 가락지가 두 개라는 건 프로포즈하고 그 다음에 웨딩 밴드를 또 결혼식에 쓸 수 있는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Father's Day에 먼저 결혼을 하셔야 되니까요. 이거 너무 좋은데 이게 그 로즈골드 같이 보이는 그
1: 네.
2: 링에 촘촘하게 다이아몬드 라운드를 올렸고요. 반지가 두 개입니다. 프로포즈 먼저 하시고 yes 하면 우리 가야 될 시간인데요. 이건 지금 시중 가격 8,500불인데 가격만
1: 이것도 2,500불에 측정했습니다.
2: 2,500불에 네 오늘은 지금 뉴욕 닉스 프레이드가 잠시 후에 시작이 되고요. 저는 나가야 되고요. 김남표 대표님 212-840-3412로 김스포서 연락해 주십시오.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오늘같이 특별한 날이 또 있을까? 생일날도 이렇게 바쁘고 쩍거리고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멕시코와의 오늘 동부 시간 9시에 펼쳐질 경기.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뉴욕에서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AI 주얼리 주치의 서비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손 모양과 목선 등 신체 특징을 AI로 분석해 가장 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추천해줍니다. 체험 고객들은 신기해하며 자신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는 맞춤형 제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K블링블링의 이 같은 혁신적 서비스는 뉴욕 주얼리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최신 AI 기술과 전문적인 스타일링 컨설팅이 결합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K블링블링은 6월 말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특별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지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9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6월 18일 오늘은 2026 월드컵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운명적인 2차전 경기가 있는 날이죠. 혹시 두 나라의 축구 인연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지금으로부터 78년 전 1948년 런던 올림픽이었습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 무대에 처음 나선 우리 대표팀은 멕시코를 5-3으로 꺾으면서 역사적인 첫 승리를 거뒀죠. 그 뒤로도 인연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멕시코에게는 아쉽게 패했지만 마지막에 독일을 꺾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멕시코의 16강 진출을 극적으로 도왔던 드라마 같은 기억 다들 생생하시죠?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묘하고 강렬한 기억을 남겼던 두 나라가 다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네요. 바로 오늘 밤 뜨거운 맞대결이 시작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힘차게 외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투데이 시작합니다.

6월 18일 투데이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약간 흐리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마음은 좀 화창하게 아마 오늘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밤에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합동으로 응원도 하고 또 집에서 각자 조용히 나는 경기를 즐기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고요. 또 내일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될지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K-Radio 방송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청취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생방송 전화 그리고 카카오톡 항상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가 K-Radio US죠. K-Radio US로 들어오시면 사연 또 노래 신청 인사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K-Radio 홈페이지 너무나 새롭게 예쁘게 단장한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ww.kradio.us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들 다시 듣기가 가능하시니까요. 이 시간 잠깐 놓치신 분들도 또 다시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K-Radio AM1660 검색을 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이 스튜디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빨간색 옷을 입고 왔는데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K-Radio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요즘에 그 응원 열기가 너무나 뜨겁다 보니까 또 재밌는 사연을 보내주셔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응원에 관한 월드컵에 관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0년 차 주부입니다. 오늘은 저희 남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저희 남편은 결혼 전부터 연애할 때부터 느꼈지만 정말 승부욕이 강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내기를 참 좋아해요.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내기해서 돈을 내자고 그러고요. 그런 남편이 월드컵만 시작하면 갑자기 내기의 신이 됩니다. 대한민국과 체코전이 있기 한참 전부터 저를 달달 볶았어요. 여보, 누가 이길 것 같은지 내기 하나만 하죠. 하면서 맨날 난리였거든요. 아, 한국이 이길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럼 몇 대 몇으로 이길지 내기 좀 해볼까? 이렇게 나와요. 하도 저를 귀찮게 하니까 2대 1로 한국이 이길 거야. 제가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랬더니 틀린 사람이 맞춘 사람한테 뭘 해줄 거냐며 또 달달달달 볶네요. 일주일 저녁 준비? 설거지 하기? 아니면 치맥 파티 해주기? 하면서 혼자 신이 났어요. 결국 결과를 제가 맞췄고요. 남편은 일주일 동안 설거지를 해줬습니다. 맞추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1차전이 끝나자마자 또 멕시코와의 경기를 점치는 내기를 하자고 난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기만이 아니에요. 아, 너무 피곤합니다. 남편의 못 말리는 내기 사랑을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 네. 내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실 뭐 우리가 게임을 한다거나 뭐 더 안 좋은 거라는 건 아니라 이 정도의 내기면 그냥 애교로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뭐를 이렇게 또 생각을 해내셔야 되니까 우리 아내께서는 조금 네 힘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내기를 좋아한다. 뭔가 이렇게 좀 긴장감 있는 걸 즐기시나 봐요.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내기를 하신 건가요? 오늘 누가 이길 건지 몇 대 몇으로 이길 건지 등등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재밌잖아요. 뭐 저는 부러운데요. 그냥 아무 말 없는 곰 같은 남편보다는 이런 남편도 괜찮지 않나요? 근데 또 아유 겪어보세요. 저한테 이러실 수도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못 멈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내기를 좋아하시면 이게 삶

0: 신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은 최초인데요. 50%까지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한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등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이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릴게요. 718-308-6400, 917-543-8111.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까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점심 저녁 고민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4불 99. 줄기토마토 파운드당 1불 99. 옥수수 4개 1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크럼쉘 4불 99. 월드컵의 열기를 한남체인과 함께.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그리운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0: 4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1: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2: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3: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2: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3: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2: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3: 866-566-9191, 866-566-9191.
4: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 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그날

교육 가정 상담소는 가정 폭력, 성폭력, 아동 학대, 데이트 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8888

서인국 정은지가 부른 All For You 들으셨습니다. 이제 곧 뭐 여름이 다가올 텐데요. 더운 여름이 다가올 거예요. 지금도 사실 초여름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여름밤에 가장 싫은 거 바로 모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름밤이 되면 유독 모기한테 많이 물리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이렇게 잘 물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옆 사람은 다 멀쩡한데 나만 잔뜩 물려가지고 억울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최근에 스웨덴의 농업과학대죠. 리카드 이그넬 교수팀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여성 42명을 대상으로 그 이집트의 순모기가 누구를 더 선호하는지 분석을 해봤대요. 이집트 순모기는 황열병이나 아니면 댕기열을 옮기는 좀 위험한 모기인데요. 실험 결과 모기가 사람을 고를 때 세 가지를 본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모기가 무엇을 좋아하냐면 바로 채취 그리고 체온 그리고 우리가 숨을 이렇게 쉴 때 내뿜는 이산화탄소라고 합니다. 그 프랑스 개발연구소의 의료 곤충학자 프레데릭 시마르 연구원에 따르면 모기가요 이 수십 미터 밖에서도 이산화탄소를 정말 잘 감지한대요. 그래서 접근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m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 사람의 채취까지 맡으면서 누구의 피를 뽑아야겠다. 타깃을 정한다는 거죠.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의 화합물이 무려 한 300가지에서 많게는 1000가지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일부가 이 모기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모기를 가장 많이 끌어들이는 습관이 있는데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맥주입니다. 그 여름밤에 야외에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셨다면 사실상 모기에게 나 여기 있어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요. 맥주를 마시면 체온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또 숨을 쉴 때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 양도 늘고 우리 피부에 냄새까지도 바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24시간 안에 맥주를 마신 사람이 안 마신 사람에 비해서 모기에게 무려 한 1.35배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결과까지 있습니다. 그 맥주 한 캔에 모기를 불러들이는 초대장이 이렇게 딸려오는 셈이죠. 우리가 보통은 혈액형 때문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무슨 형이어서 뭐 O형을 좋아한대 모기가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O형이 많이 물린다. 뭐 A형이 제일 안 물린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냥 속설이다 라고 말을 하네요. 피부색이나 뭐 눈동자색이나 머리카락색 이런 것도 모기의 선호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혈액형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때문이고 또 맥주를 마시면 그게 또 모기를 유혹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대요. 모기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초저녁쯤 나가면 모기들이 물던데 피부를 덮는 그 헐렁한 긴 옷을 입고요. 모기장 기피제 같은 거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야외에서 술 마시는 거, 많이 마시는 거 이런 것은 자제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네요. 뭐 여름밤에 맥주 한 잔의 낭만을 포기하기가 쉽진 않지만 모기를 좀 각오하시든지 아니면 뭘 좀 뿌리고 드시든지 선택은 여러분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여름도 지금 시원하고 모기 없는 여름밤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주셨습니다. 미연님 들어오셨어요. 전 모기 잘 안 물려요 하셨네요. 그렇다면 맥주를 많이 안 드시는 거죠. 네, 다행입니다. 저는 조금 그동안 물렸는데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여름에는 좀 모기와의 전쟁 겪지 않으시도록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신나는 노래 한 곡 띄워드리면서 다음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 수박개당 5불99, 체리 자두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표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9: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문배술.
10: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0: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지금 전 세계가 월드컵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축구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나라, 그 도시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아름다운 남프랑스의 니스, 모나코, 칸, 그리고 알프스의 웅장한 돌로미티 산맥까지. 오늘은 동부관광과 함께 월드컵 열기만큼 뜨거운 유럽 여행지로 미리 떠나보겠습니다. 여행을 소개하고 여행이 삶이 되는 순간을 전하는 동부관광의 카일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또 역사적인 날에 함께 했네요. 어떻게 지난번 우리 축구 얘기도 뭐 좀 했는데.
1: 네, 맞아요. 뭐 네. 지난번에는 너무 재밌었죠.
0: 그러니까요.
1: 저희가 이제 제가 방송하는 날이 원래는 금요일인데 내일이 네. 어쨌든 맞아요. 휴일이다 보니 오늘 좀 땡겨서 하는데
0: 네.
1: 오늘도 여기 시간으로 9시 하잖아요.
0: 맞아요. 네,
1: 물론 우리 A조에서는 멕시코가 최강팀이긴 하죠.
0: 그렇죠.
1: 더군다나 또 홈그라운드고.
0: 아, 맞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승리하면 너무너무 네. 좋고.
0: 그렇죠.
1: 최소한 비교도
0: 네.
1: 한국한테는 뭐 70% 이상의 승리라고 느껴질 것 같고요.
0: 맞아요.
1: 뭐 설령
0: 네.
1: 뭐 다음 3차전을 위해서 네. 선수들도 아끼고
0: 네.
1: 해도 뭐 저희가 32강 가는 데는
0: 네.
1: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0: 마음이 좀 편안해지네요. 네. 이 말씀을 드리니까.
1: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조 1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조 2위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요.
0: 네.
1: 그러니까 조 1위로 올라가면 멕시코야 뭐 날마다 거기서 축구했으니까 멕시코 그렇죠. 시리는 해발 2500m예요. 거의 백두산 꼭대기에서 그래요. 축구하는 거죠.
0: 네.
1: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조 2위로 올라가면
0: 네.
1: 미국 이제 LA로 넘어와서 경기를 하니까 그리고
0: 그렇죠.
1: 누구랑 할지 명확하게 맞죠. 정해지거든요.
0: 그렇죠.
1: 조 1위로 가면 뭐 다른 조들의 3위 중에 어떤 팀이 올라올지 모르기 네. 때문에 데뷔하는 것도 조금 불편하고
0: 그렇죠.
1: 뭐 조 2위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0: 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을 즐기신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1: 더불어서 저희 그 몇 번 홍보를 드렸었는데
0: 네.
1: 3차전 저희 남아공 경기가 동부관광에서 직접 응원 가잖아요.
0: 맞아요.
1: 저희가 이제 그 붉은 티 이렇게 문의가 좀 있어가지고
0: 네.
1: 함께하는 분들한테는 붉은 티를 조금 하나씩 제공해 드릴 거고요.
0: 아 그래요?
1: 그리고 응원봉도 하나씩 드리고.
0: 네. 네. 좋네요.
1: 저희가 이제 티켓 확보한 게 얼마 안 돼가지고
0: 네.
1: 이미 다 나갔고요. 거의 다. 그래서 이제 딱 세 자리 남았습니다.
0: 세 자리?
1: 네. 세 자리 남았으니까
0: 네.
1: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에 출발하는
0: 그렇죠.
1: 3차전 대비 문의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동부관광
0: 718-939에
1: 네? 10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0: 네.
1: 아직은 예약 가능하고요. 다행인 것은 항공료가
0: 네.
1: 한 2주간은 변화가 없더라고요. 처음은 한 달 전에 물론 끊었던 분들은
0: 네.
1: 조금 더 저렴하게 끊었는데 이렇게 너무 올라가면 어떡하지 했는데
0: 맞아요.
1: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으니까
0: 네.
1: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세 분은 더 가실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그렇습니다.
0: 네, 전화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그 나만 알고 싶은 유럽 베스트 여행지 남프랑스하고 알프스 돌로미티 9일이에요.
1: 네, 맞아요.
0: 네, 너무 궁금해요.
1: 우리가 유럽을 갈 때는 통상적으로 1번부터 5번 투어를 나눠요.
0: 네.
1: 1번이 서유럽, 2번이 동유럽, 3번이 스페인, 포르투갈,
0: 네.
1: 4번이 크로아티아, 발칸, 5번이 북유럽 이렇게 나누는데
0: 그렇군요.
1: 1번 투어에 속해 있죠. 사실은 프랑스와 이태리는.
0: 그렇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투어에서 우리가 이번에 가는 남프랑스와 돌로미티는 가지 않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보통의 서유럽에서는 프랑스 파리를 보고
0: 네.
1: 바로 스위스로 넘어가는 일정이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이태리 넘어가가지고도 밀라노, 베네치아,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기
0: 네.
1: 때문에 네, 작년 말부터는 이 돌로미티라는 곳이
0: 네.
1: 꽤 인기가 있고
0: 그러니까요.
1: 이미 벌써 한 두 팀 정도는 다녀왔죠.
0: 네.
1: 그래서 그 남프랑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0: 네.
1: 남프랑스가 이제 니스, 그 모나코 이렇게
0: 모나코.
1: 있는 그 남쪽 지역이고요.
0: 네.
1: 네, 거기를 들렸다가 항공편으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로 넘어가서
0: 네.
1: 거기서부터는 이제 트레킹하는 이런 코스로 정리가 좀 돼 있는 거거든요.
0: 네, 네.
1: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돌로미티 네. 하면 조금 어색한 분들도 있어요.
0: 돌로미티.
1: 네, 그렇죠. 근데 돌로미티의 이제 대표적인 트레킹 코스.
0: 네.
1: 이게 이제 알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럼 어떨까 전문 너무 궁금해요.
1: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0: 그쵸?
1: 아마도 익숙한 사람들은
0: 네.
1: 아마 그 뭐 코르티나 담배초 뭐
0: 네.
1: 이런데 아니면 미주리나 호수 그리고 칭켄토리 뭐 이 정도가 아마도 익숙할 것 같고요. 세체다 이 정도가 아마 이탈리아스럽죠.
0: 그러네요.
1: 이름도
0: 이름이.
1: 네, 이런 데 가가지고
0: 네.
1: 알프스에 거긴 만년설이기 때문에
0: 아, 그렇죠.
1: 눈도 보고
0: 네.
1: 트레킹도 조금씩 할 수 있는. 근데 네. 또 트레킹이라 그러니까 겁먹고 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트레킹이 그 우리 한국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산을 좋아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게 어필의 그 등산이 아니고요.
0: 네.
1: 대부분은 케이블카나 곤도라를 이용해 가지고 아, 네. 언저리까지 가고 고원의 평지를 트레킹하는 겁니다.
0: 아 다행이네요.
1: 물론 뭐 아스팔트가 깔려 있거나 시멘트 길은 아니죠.
0: 그렇죠.
1: 자갈 밭이긴 하지만
0: 네.
1: 평지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0: 네.
1: 단지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건 운동화 같은 건 말고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산화를 신는 게 좋다. 왜냐하면
0: 그렇죠.
1: 자갈밭은 이때 네. 자갈들 때문에 발목을 삐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0: 맞아요.
1: 목이 조금 올라온 등산화가 좋죠. 그리고
0: 네.
1: 이게 바닥이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화보다는 등산화를 신는 게 발편함이 분명히 있죠.
0: 그렇죠. 예. 그것도 꼭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 접수하면 저희들이 다 안내해드리고 설명드립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네.
0: 이 여행은 진짜 뭐를 가장 기대하면 좋을까요? 여기 가시는 분들 너무 다 좋겠지만.
1: 기대하는 걸 좋은 것보다요.
0: 네.
1: 제가 항상 손님들한테 그래요. 즐길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여행은. 이게 예쁜 것도요. 내가 즐길 마음이 준비가 돼 있으면 훨씬
0: 맞아요.
1: 더 예쁩니다. 근데
0: 그래요.
1: 어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공연 보는데
0: 네.
1: 코미디 공연 보는데 어디 한번 웃겨봐
0: 그렇죠,
1: 이러면
0: 새로.
1: 재미없어요.
0: 맞습니다.
1: 근데, 야 나는 웃을 각오가 돼 있어.
0: 그렇죠. 그렇죠.
1: 이렇게 하면 그 공연은 재밌는 거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즐길 준비만 돼 있으면
0: 네.
1: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 늘 드리는 건
0: 네.
1: 이게 나 혼자만 가는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조금씩은 양보해야지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0: 이게 맞아요.
1: 20분 정도 뭐 많게는 25분 정도 이렇게 가시는데
0: 네.
1: 내만 같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조금 양보한다. 그리고
0: 네.
1: 양보하는 대신 더불어서 즐기는 걸 느껴보자. 이런
0: 그렇죠.
1: 마음만 있으면
0: 네.
1: 어느 여행지나 재밌죠.
0: 맞습니다.
1: 단지 어느 여행지냐에 따라서
0: 네.
1: 언제 가는 게 좋냐.
0: 그렇죠.
1: 이런 거는 조금 있을 수 있죠. 말씀드리지만 늘 현재 날씨로 봄, 가을이 좋죠.
0: 아, 그럼요.
1: 네.
0: 재밌죠.
1: 여름, 겨울은 여름 너무 덥고
0: 네.
1: 겨울은 너무 춥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7, 8월에만
0: 네.
1: 방학 때만 갈 수 있는 분들은 이제 투어를 이용하시는 거고
0: 네.
1: 그 외에는 저기 뭐야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이 시즌이 아니면 못 가니까
0: 그렇죠.
1: 이제 가는 거고요.
0: 네, 그러네요. 보면은 그 월드컵 개최 도시들도 유럽의 그 유명 도시들도 많고
1: 그럼요.
0: 네네, 네.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번이 9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1: 이거
0: 프랑스가,
1: 남프랑스하고
0: 네네, 남프랑스.
1: 네, 네 맞습니다. 남프랑스하고 네. 알프스 돌로미티가 8박 9일
0: 8박
1: 코스로 되어 있고요.
0: 네.
1: 처음에 가는 곳은 우리가 저기 니스로 들어갑니다.
0: 니스는
1: 다 아실 거 아니에요.
0: 유명하죠.
1: 물론 해변가 때문에
0: 네.
1: 그래서 니스로 들어가서 니스하고 모나코 그리고 깐느 영화제 때문에 깐느라는 도시가 조금 익숙하실
0: 그렇죠.
1: 테고
0: 네.
1: 마르세유 궁전이 있기 때문에
0: 아.
1: 마르세유라고 하는 곳이 유명할 테고
0: 맞아요.
1: 네, 그래서 또 아를 뭐 프랑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르는 다 대부분 알죠.
0: 네.
1: 그 정도로 돌고 이제 모나코까지
0: 네.
1: 이렇게 남프랑스와 모나코를 3박 4일 일정으로 돌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니스에서 베네치아로 항공으로 이동을 합니다.
0: 항공으로.
1: 이 항공 이동은 관광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따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베네치아로 넘어가 가지고 나올 때는
0: 네.
1: 밀라노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밀라노와 베네치아 사이에 있는
0: 네.
1: 알프스 산맥을 우리가 둘러본다.
0: 아.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제가 보니까 이 출발이 8월 24일이던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8월에 이 남프랑스와 이쪽 알프스 날씨 풍경은 어때요?
1: 남프랑스는 따뜻할 거예요. 지중해성.
0: 네.
1: 그러니까 프랑스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위로는 북해하고 붙어있지만 남쪽으로는 지중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지중해 기후이기 때문에 따뜻하죠. 근데 그 동네의 기온의 특징이
0: 네.
1: 덥지만 그늘로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여행하기 너무 좋고요.
0: 네.
1: 물론 이제 그 이태리 로마 같은 경우는 돌바닥 위이기 때문에 8월에 가면 조금 더운 감이 있지만
0: 네.
1: 우리가 가는 이제 베네치아부터 밀란까지 그러니까
0: 네.
1: 이태리가 왜 여자 부추 장화처럼 생겼다 그러거든요. 그 발목 부분부터 시작해서
0: 네.
1: 밑에 부분이 로마고 위에 이제 베네치아하고 밀라노가 있는데
0: 네.
1: 거기를 기점으로 삼각형 꼭지점을 위로 돈다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우리 동선이.
0: 그래요.
1: 네. 또 게다가 이제 해발고도가 좀 높은 지역을 가기 때문에 너무
0: 네.
1: 시원하죠.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8월에 가지만 가벼운 다운 자켓 정도는 챙겨서 가셔야 됩니다.
0: 네네. 8월이라고 해서 뭐 너무너무
1: 네네.
0: 덥겠다 이건 아니군요.
1: 아닙니다.
0: 시원하게.
1: 대부분 또 산장호텔에서 머물기 때문에.
0: 아, 네.
1: 네.
0: 그렇습니다. 보니까 사실 지금 가성비도 굉장히 좋은 여행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3,750불의 네. 항공 별도인데요.
0: 네.
1: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스에서 네. 베네치아가 하는 항공이 또 포함되어 있고요.
0: 그러니까요. 네,
1: 기본적으로 프랑스가 가격이 좀 더 세고 로마는 그러니까 이태리는 조금 저렴해요.
0: 괜찮아요.
1: 근데 여기는 알프스 지역이기 때문에 네.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0: 아, 그러네요.
1: 왜냐하면 유러피안들이 제일 많이 찾는 휴양지이기도 네. 하고요.
0: 맞아요.
1: 네, 그들은 유러피안들은 대부분 한여름에 한 달에서 두 달씩 휴가를 가거든요.
0: 아, 좋겠네요. 네,
1: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알프스의 트레킹 코스로 어떤 네. 이들은 해변가 남쪽에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은 보통 한 달씩 간단 말이죠.
0: 아, 그렇군요. 네,
1: 바쁜 시즌이죠. 이들은 네. 8월도.
0: 이렇게 한 달씩 가도 볼만한 게 있으니까 거기 머물 거 아니에요.
1: 아, 물론 이제 계속 바삐 움직이면서 관광지를 찍고 하는 것보다는 네. 그들은 한 곳에 머물면서 네. 자연과 융화되면서 아. 이렇게 하는 삶을 많이 추구하죠. 우리 미국 살면서도 아메리칸들 네. 그런 그렇죠. 분들 꽤 있죠.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거리에 조그만한 별장을 얻거나 네. 에어비앤비로 뭐 한 보름씩 이렇게 방 얻어놓고 낚시하고 등산하고 쉬고
0: 네네.
1: 네, 이런 휴가들을 그들은 또 즐기죠.
0: 그렇죠. 이 여행을 할 때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계속 새로운 곳을 다니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1: 맞습니다.
0: 어떤 분은 갔던 데를 또 가고 좋으세요.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중간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하는데요.
0: 네.
1: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얼마 내고 얼마 만에 왔는데 네. 잠자 시간이 어디 있어. 눈 뜨자마자 돌아서 쓰러지기 전까지 돌아야지 하는 분들이 있고.
0: 하나라도 더 보고.
1: 또 어떤 네. 분들은 야 나 여기 나 릴렉스하고 쉬고 싶어 왔는데
0: 맞아요.
1: 아침 일찍 이렇게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네. 그럼 호텔에서 자는 게 무슨 의미냐.
0: 그렇죠.
1: 좀 일찍 들어가서 호텔에서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하고
0: 맞아요.
1: 인조이도 하고 호텔 인근에 산책도 좀 하고
0: 그러니까요.
1: 이러고 싶은데.
0: 이제.
1: 근데 그게 딱 30%예요.
0: 아, 그래요?
1: 나머지 40%는 네. 뭐 그냥 융화되는 쪽이고 그래서 네. 그 중간쯤 어딘가에서 저희들이 네. 늘 조율을 하고요.
0: 아, 그러니까요.
1: 물론 저희들이 보내는 투어들 중에서는
0: 네.
1: 한쪽으로 조금 더 치어치어 있는 투어들이 있죠.
0: 있어요?
1: 그래서 늘 가는 서유럽, 동유럽 정도는 좀 바삐 움직이는 투어고요.
0: 그렇죠.
1: 네. 그 밑으로 가면 뭐 북유럽 같은 투어는 사실은 바삐 움직이지는 않고요.
0: 네,
1: 조금
0: 네.
1: 릴렉스 할 수 있고.
0: 그렇습니다. 네. 아, 이 중간에서 조율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1: 같습니다.
0: 아, 이렇게 동부관광만의 강점 이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1: 네.
0: 다들 다녀오신 분들이 만족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아,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네. 식사 하나도 사실은 네. 원가를 줄이려면 식사도 뭐 투코스로 해도 되고 메인 메뉴만 줘도
0: 그렇죠,
1: 되고 근데
0: 그렇죠.
1: 저희는 거의 대부분은 3코스로 그래서 에피타이저 나오고 본식 나오고 항상 디저트까지 이렇게
0: 그래요.
1: 늘 꾸며져 있다는 게 다른 점일 것 같고요.
0: 네네. 네. 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1: 그럼요.
0: 걸 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부 관광과 함께 떠날 수 있는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트 9일이 8월 24일에 출발합니다. 3,750불 플러스 항공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미리 좀 예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이제 하고 계시겠네요. 예.
1: 그럼 예약을 한참 받고 있고요.
0: 네.
1: 아직은 조금 룸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8월 또 그 19일에 출발하는 그 북유럽은
0: 네.
1: 지금 한 절반 이상 이미 목격이 돼 있으니까 조금 바쁘고요.
0: 네.
1: 그리고 이태리는 6월 거는 이미 마감이 됐다고 몇 번 말씀드렸고
0: 네.
1: 8월 17일에 가는데 그것도
0: 네.
1: 뭐 꽤 많은 숫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 이태리는 아시다시피 한 명이 가면 다른 한 명은 50% 되는
0: 그렇죠.
1: 그런 투어이기 때문에
0: 네.
1: 가족 단위로 뭐 4명, 6명 이렇게 가기에는 적당한 투어라고 보여집니다.
0: 그 정도?
1: 네.
0: 네. 이걸 좀 참고하셔서.
1: 1,890불이니까 가격도 저렴하고요.
0: 아, 너무 좋아요.
1: 네, 7박 8일입니다. 다른 보통 이태리가 6박 7일인데
0: 아.
1: 7박 8일에
0: 네.
1: 예, 1,890불이면 그것도
0: 그렇죠.
1: 저렴한 데다가 다른 한 분은 또 50%니까.
0: 오.
1: 네.
0: 그러면 뭐.
1: 949불이거든요.
0: 그렇죠.
1: 저렴하게 가족 뭐 네 분이 가더라도 큰 부담 없이.
0: 맞아요.
1: 네, 갈 수 있습니다.
0: 네. 여러분께서 전화를 주시는데요. 어디로 주시냐면 7189391000번입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으로 전화 주시고 또 우리 마지막으로 청취자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1: 지금 오늘은 뭐 뭐니 해도 축구응원
0: 네.
1: 하셔야죠.
0: 그렇죠.
1: 우리 같은 주에 속해 있는 체코하고 남아공이 네. 오늘 12시부터 아마 여기 시간으로
0: 아,
1: 경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0: 네.
1: 그들의 승패는 대한민국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
0: 네.
1: 뭐 그냥 곁다리를 한번 보시고요.
0: 그렇죠.
1: 네.
0: 이따
1: 저녁에 9시부터 있을 응원에 아. 너무 실망도 하지 마시고 너무 기대도 하지 마시고
0: 네.
1: 그냥 온전하게 게임을 좀 즐기자.
0: 아, 네. 좋습니다. 여행도 그런 마음으로 즐기면 좋겠어요.
1: 당연히 그러셔야 됩니다.
0: 네. 다음에도 또 유익한 정보 갖고 오실 겁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문세가 불렀습니다. 알 수 없는 인생 들으셨어요. 네, 정말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 바로 우리가 1분 앞도 모르니까요. 1분이 뭐예요? 30초 앞도 모르죠. 그래도 미래를 모르니까 오히려 더 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나의 앞날을 알면 그것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내가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마조마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투데이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또 한마음으로 만날 거죠. 그 어느 지점에서 응원하면서 함께 만나기를 바라고 내일도 기쁜 모습으로 만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투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백성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매일 아침 새 교실로 향하는 기분입니다. 오늘은 또 뭘 배워볼까? 오늘은 또 어떤 정보를 나누지? 자, 오늘의 게스트, 오늘 이 교실의 선생님은요, 뉴욕 뉴저지 교통사고와 사고상의 나폴리 로펌의 정준호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차녀,
1: 반갑습니다.
0: 경례,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0: 자, 오늘도 교통사고 또 사고상에 대해서 잘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아, 오늘의 계획 있으시죠?
1: 오늘의 계획이요?
0: 네.
1: 아니, 당연히 있죠.
0: 네.
1: 네, 저녁.
0: 네, 그렇습니다.
1: 예.
0: 대한민국!
1: 네, 화이팅. 네.
0: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의 경기.
1: 오늘의 경기 이길 것 같아요.
0: 이길 것 같아요.
1: 네. 네. 5-0, 5-0.
0: 5-0으로. 네, 많이 걱정하시는 네. 분도 계시고.
1: 희망사항이고요. 5-0까지는 안 가도, 예, 네, 이길 것 같고. 네, 네. 아주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0: 네. 네,
1: 아무래도 걱정되는 게.
0: 네.
1: 그게 좀. 고산 지대고
0: 맞아요.
1: 또 그 멕시코 홈그라운드에서
0: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면서요?
1: 네, 예, 멕시코 홈그라운드에서 또 네. 멕시코 사람들이 굉장히 또 좀 그
0: 그냥
1: 그 열정적이잖아.
0: 그럼요. 네, 네. 네. 축구에 정말 네.
1: 피가 끌어올리죠.
0: 손을 담는.
1: 네, 열정적이고 그 축구를 너무 또 사랑하고
0: 네.
1: 또 그래서 뭐 굉장히 그 응원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0: 네.
1: 네. 이기고
0: 네.
1: 우리 그 저기 그 응원 가신 분들 아무 탈 없이 돌아오시기를
0: 네네
1: 네. 네, 이기면 또 바로 제가 볼 때는 그 저기 빨간 티셔츠 받고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0: 아,
1: 파란 뭐 일본 네. 유니폼이라든가
0: 네, 다른
1: 네. 그 멕시코 사람들 또 열 받으면
0: 아, 네, 네. 무시무시해가지고
1: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0: 아, 네. 네
1: 이기고 우리 응원단 탈 없이 네 무사하길 네. 기도하겠습니다.
0: 네, 아니 진짜 말 나온 김에 그 요즘에 이제 스포츠 경기 이기고 뭐 이럴 때 흥분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기면 이겼다고 또 지면 졌다고 흥분해서 차에 올라가서 부신다든지 싸운다든지 뭐 이런 일이
1: 그러니까 저번 그 토요일 날 우리 또 53년 만에 제가
0: 네.
1: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0: 네.
1: 53년 만에 그 농구
0: 닉스?
1: 그 닉스가 네. 그 NBA 우승 컵을 또 들었잖아요.
0: 지금 현재 이 퍼레이드
1: 네.
0: 진행
1: 지금 맨하탄에서 네. 네 퍼레이드 그
0: 축하 퍼레이드
1: 예 그 티커테이 퍼레이드라고 해서
0: 네
1: 그 티커테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 이제 월가에서
0: 네.
1: 그 이제 주식 사고 팔 때
0: 네.
1: 이제 거래하는 그 테이프 티커테이프 그게 이제 이제 남은 거를 이제 거기다 이제 예전엔 뿌려갖고. 이걸 티커테이프 퍼레이드라고 하는데요.
0: 저 늘 궁금했어요.
1: 네, 티커테이프. 예. 티커테이프라는 게 이제 그 주식 이제 찍고 막 그러면은
0: 네.
1: 그걸 이제 뿌렸는데 요즘은 뭐 색종이 같은 걸 뿌린다고 하는데
0: 네.
1: 네. 지금 퍼레이드 할 것 같은데
0: 네.
1: 토요일 날 난리 나서 다행히 진짜 저희가 우승을 했으니까 다행이지.
0: 네.
1: 우리가 졌으면은요. 제가 볼 때는 폭동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폭동.
0: 뭐 다 같이 응원하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네. 흥분을 하는 건지.
1: 전에 뭐 저희 옆 동네 필라델피아에서
0: 네.
1: 그 팀이 거의 뭐 저기 파이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그 졌는데
0: 네.
1: 필라델피아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네, 불 지르고 막 저기 그 가게 막 저기 다 저기 그 다 뜯고 들어가서 뭐 네. 물건 훔치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0: 와.
1: 그래갖고 요번에 우승을 했는데도 막 맨하탄에서 막 42가에서 막 스쿨버스 막 다 뜯고 불 지르고 난리를 치더라. 아니 스쿨버스가 무슨 죄가 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어? 아니 우리가 이겼잖아.
0: 그러니까요.
1: 우리가 이겼으면 그냥 즐기고 그냥 그 셀러브레이션 하면 되지 왜
0: 그러니까요.
1: 스쿨버스 다 우리 세금이에요, 세금.
0: 어?
1: 아, 우리 세금으로 또 새로 사야 되고 고쳐야 되는데
0: 네.
1: 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뉴욕시 재정이 굉장히 안 좋대요.
0: 네.
1: 안 좋은데 뭐 하러? 아, 전 이해를 못 하겠는데
0: 네.
1: 그래도 이겼으니까 다행이지. 예, 저희 집이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랑 좀 가깝거든요. 이렇게 멀지가 네. 않은데 어이, 밤새 와. 이기고 나서 그냥
2: 소리 지르고
1: 자동차 크락션 울리고 난리를 쳤어요. 난리를.
2: 맞습니다. 예. 네.
1: 다행히 뭐 큰 탈은 없이 지나갔는데 좀 밤새 좀 시끄러웠죠.
2: 네.
1: 네. 우승을 했으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2: 맞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월드컵 얘기를 하다가 닉스 쪽으로 방향이 가긴 네. 했는데 멕시코 응원을 간 우리 한인들 걱정까지 해주셨네요.
1: 네, 네. 무사하시길. 네.
2: 어차피 승리할 거니까.
1: 예, 승리하시면. 네.
2: 네. 자, 유쾌한 소식을 전하면서 인사 나눴고요. 이제 광고 듣고 나서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네. 200억 불 승소 그리고 25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법률 그룹입니다. 나폴리 로펌 소속의 정준호 변호사님과 함께 교통사고, 사고 상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라디오 생활 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깊은 불만,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2026 FIFA 월드컵 다시 한번 한인 사회가 하나 되는 힘을 보여주세요.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2차 한인 합동 응원전 6월 18일 저녁 7시 뉴저지 펠팍 파인플라자 4층에서 대한민국 대 멕시코 2차 합동 응원전이 무료로 열립니다. 하나의 함성 하나의 대한민국 6월 18일 오늘이에요. 펠팍 파인플라자 4층에서 만나요. 대한민국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4: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5: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6: 임상 연구 결과 PNS-R1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5: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7: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방이 출시

0: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6: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백성.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튜디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라디오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세 단장했거든요. 그래서 K-라디오 홈페이지 오시면 유튜브 라이브 보실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언제든 함께하실 수 있고요. 또 세 단장한 웹사이트 구경도 하시고 뉴스도 보고 방송도 듣고 한인 커뮤니티의 정보도 챙겨가세요. 웹사이트 주소는 www.kradio.us입니다. 지금 바로 kradio.us로 놀러오세요. 자,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정준호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눌 텐데요. 일단 앞서서 뭐 캐시 호컬 주지사가 서명을 했다는데 보험료가 낮아지는 건

0: 주별로.
1: 그래요. 주별로 네. 다 이렇게 이제 좀 비슷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연방법은 뭐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이민법. 이민법은 연방법입니다.
0: 네. 응?
1: 그래서 주 법이라는 게 없어요. 이민법은
0: 네.
1: 연방 정부가 이제 그 이민국에서 관리를 다 하고 응?
0: 네.
1: 그래서 이제 뭐 주 50개 주에서 이제 별 차이가 없는데 이 교통사고법은 각 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0: 네.
1: 네,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그 캐피 호컬 주지사님이 이제 뉴욕 주가 보험이 너무 비싸다.
0: 네.
1: 타주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그 법 개정을 하셨는데요.
0: 네. 응?
1: 저희가 좀 유심히 좀 살펴볼 거는 저희한테 이제 피부로 이제 와닿는 법입니다.
0: 네.
1: 이게 제일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심각한 게 예를 들어서
0: 네.
1: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우리 과실이 더 커요.
0: 네. 응? 내가 잘못했어요.
1: 예, 우리 과실이 네. 51%고 상대방이 49%면
0: 응? 네.
1: 예전에는 이 법 개정 전에는 우리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과실이 더
0: 크더라도 네.
1: 어떤 경우냐 하면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우리 과실이 더 커요.
0: 네.
1: 더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다쳤으면은, 응? 우리가 많이 다쳤으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응?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0: 네.
1: 응? 받을 수가 있었어요.
0: 네.
1: 물론 100%는 못 받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면, 이제 우리가 다치고 이제 치료를 받으면은 100%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0: 네.
1: 뭐 제일 좋은 사건이 이제 정지 상태, 신호등이나 이제 스탑 사인,
0: 네.
1: 뭐 아니면 트래픽이 많이 이제 밀려서 우리는 정지 상태인데 뒤에서 받치면은,
0: 네.
1: 그건 뒤에서 받는 차가 100% 과실이거든요.
0: 네.
1: 예, 그런 사건은 우리가 다치면은 이제 뭐 물리치료, 통증치료. 를 받고 우리가 100%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0: 네.
1: 근데 우리 과실이, 있더라도,
0: 네.
1: 우리 과실이 상대방보다 과실이, 더 크더라도,
0: 네.
1: 우리가 다쳤으면은 치료를 받고 100%는 아니지만, 일부는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0: 네.
1: 근데 이게 이 법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우리 과실이 상대방보다 높으면은
0: 네?
1: 아무리 많이 다쳤어도 보상을
0: 안 해준
1: 한 푼도 못 받아요.
0: 아무리 많이 다쳐도
1: 네. 우리 과실이 더 크면 1%라도 더 많으면은
0: 네.
1: 보상을 전혀 못 받아요. 이게 뉴저지가 그렇습니다.
0: 네.
1: 예. 뉴저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0: 네.
1: 그래갖고 뉴저지에서는 우리 과실이 51%면 51%고 이제 상대방 과실이 49%면 내가 아무리 많이 다쳤어도
0: 네.
1: 뭐 치료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랑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0: 네.
1: 왜 그러냐면 치료는 잘 아시겠지만 뉴욕 뉴저지가 노폴트라는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냐면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면은
0: 네.
1: 일반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커버가 안 돼요.
0: 네.
1: 아무리 뭐 좋은 프라이빗 인슈런스라도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는 당연하고
0: 네.
1: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커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치료를 받느냐.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면은 일단은 누구 잘못을 안 따집니다. 응? 누구 잘못. 그래서 노폴트예요. 무책임.
0: 네.
1: 응? 누구 잘못을 안 따져요. 일단 가해자건 피해자건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0: 네.
1: 네, 그게 법이에요.
0: 네.
1: 네, 어떤 분들은, 아, 왜 내 잘못도 없는데 내 보험을 써야 되느냐.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0: 네.
1: 어쩔 수 없어요. 법이 그래요.
0: 네. 응?
1: 내 잘못이 없어도, 아까 말씀드린 뒤에서 받쳤더라도, 뒤에서 받은 차가 가해자잖아요.
0: 네.
1: 그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0: 네.
1: 내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0: 예.
1: 네, 뉴욕은 그렇습니다.
0: 네. 궁금한
1: 네.
0: 게 그래갖고, 네. 이제 보험료가 오래

0: 오르지 않을까 이걸 제일 걱정하실 것 같아요.
1: 그거는 제가 보험사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보험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0: 네.
1: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노폴트라는 법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요번에 법 개정이 돼도 치료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어차피 네. 본인 자동차로 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0: 네.
1: 근데 문제는 치료를 받으면 예전엔 본인이 뭐 과실이 더 크더라도 그거에 대비한 뭐 100%는 아니지만 그 뭐 몇 프로 이제 많이 줄겠죠.
0: 네.
1: 그거에 이제 그 상당한 아니 저기 상대적으로 좀 줄었지만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었는데
0: 네.
1: 요번에 법이 개정이 돼 갖고 본인 과실이 더 크면은 보상을 아예 뭐 한 푼 단돈 일전도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뉴저지 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0: 네.
1: 근데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싸울 겁니다. 그 1%를 그러니까 뭐 예 50-50 사고라고 이렇게 보세요.
0: 네.
1: 50-50 사고. 그러면은 50-50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0: 네.
1: 50%만 100% 받을 10만 불 받을 거를 50% 깎인 5만 불을 받을 수가 있는데
0: 네.
1: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50-50을 1%만 더 우리한테 밀면은
0: 네.
1: 한 푼도 안 줄 수가 있어요.
0: 그러네요.
1: 그렇죠?
0: 네.
1: 네.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거는 50-50 사고입니다.
0: 네. 응?
1: 그러니까 50-50 사고가 이제 어디서 많이 나냐 하면 신호등에서 사고 났을 때.
0: 네.
1: 응? 우리는 파란 불에 갔다. 상대방은 빨간 불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나요.
0: 어? 네.
1: 그러면은 이제 뭐 내 차 안에 카메라가 없든가
0: 네.
1: 아니면 목격자가 없으면은 이건 네. 50-50 가야 되는 사고거든요. 응?
0: 빨간 불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1: 아니 나는 파란 불에 갔는데
0: 네.
1: 상대방은 자기 빨간 불에 갔다고 얘기를
0: 안 하니까.
1: 절대 안 하죠.
0: 아, 네. 어? 네.
1: 자기가 파란 불에 갔다고 주장을
0: 자기도,
1: 해요.
0: 네.
1: 당연하죠. 제가 진짜 세상에 정직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0: 네.
1: 제가 이제까지 뭐 이 일을 해오면서 겪은 바로는
0: 네.
1: 상대방이 항상 자기가 파란불에 갔다고 주장을 합니다.
0: 네.
1: 경찰이 오죠?
0: 네.
1: 분명히 나는 파란불에 가고 상대방이 빨간불에 이제 가다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오면은 경찰한테 자기가 파란불에 가고 우리가 빨간불에 갔다고 얘기를 하고
0: 네.
1: 경찰은 그 사고 목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0: 네.
1: 예, 경찰은 그 현장에 도착하면 이제 그 경찰이 이제 쌍방 주장을 듣고 이제 리포트를 작성하는데
0: 네.
1: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파란불에 갔다고 그러고 상대방도 파란불에 가고 우리가 빨간불에 갔다고 그러고 그런 케이스가 이제 50-50이에요.
0: 네.
1: 그러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한테 이제 뭐 자동차 받친 부위가 어디라든가
0: 네.
1: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우리한테 1%를 더 떠넘기려고 온갖 수작을 벌일 겁니다. 그러냐 하면 그렇게
0: 네.
1: 되면 안 줘도 되거든요.
0: 네.
1: 예전에는 50-50이면 그냥 50% 받고 이제 끝나는 사고고도 계속 막 치열하게 싸워서
0: 네.
1: 우리가 51% 과실이
0: 있다.
1: 네. 그러면 안 줘도 되니까 그런 사고 등
0: 네.
1: 아니면 이제 그 측면 사고들 우리는 이제 직진하고 가는데 옆차가 끼어들어서 이제 다쳤어요.
0: 네.
1: 이런 것도 우리는 분명히 직진하고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났다고 이제 상대방 차가 이제 차선 변경을 하다가
0: 네.
1: 이제 옮겨서 이제 틀어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이런 것도 예전에는 50-50. 응?
0: 네.
1: 우리는 상대방이 끼어들었다고 그러고 상대방은 자기가 직진하고 가는데 우리가 끼어들었다고. 이것도 50-50 가거든요.
0: 네.
1: 근데 앞으로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한테 1%만 더 떠넘기면은
0: 네.
1: 페이를 안 해줘도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어려워지는데
0: 네.
1: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청취자분들
0: 네.
1: 그 카메라 하나 달아놓으셔야 돼요.
0: 블랙박스.
1: 블랙박스
0: 네.
1: 대시캄.
0: 네.
1: 요즘 뭐 이렇게 비싸지도 않은 것 같아요. 뭐 새 차 사실 때는 요즘엔 그냥 옵션 뭐 조금 더 주면은 그냥
0: 선택해서
1: 그, 예 선택해서 공장에서부터 이제 그 요즘은 카메라 그 차에 카메라가 많이 달려 있잖아요.
0: 네.
1: 뭐 이렇게 뒤로 백할 때도 카메라가 켜지고 그래서 카메라가 다 달려 있는데 조금만 뭐 저 돈을 저 주시면 자동차 이제 그 빼실 때
0: 네.
1: 달려서 나오더라고요.
0: 네.
1: 어? 아니면은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은 진짜 카메라 하나 달아 놓으셔야지.
0: 네.
1: 정말 정말 예, 예 앞으로 문제가 더 커집니다. 응?
0: 네.
1: 네. 그래서 특히 라이빌리티만 있으신 분들, 영업 차량 모시는 분들, TLC, 응? 우버, 뭐 옐로캡, 뭐 굉장히 그 보험이 비싸요.
0: 네.
1: 응? 그 사고도 많이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라이빌리티가 많이 있으시면요 본인 저기 과실로 사고가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0: 네.
1: 상대방이 그렇게 그냥 적반하장 거짓말을 하면은요 상대방 보험으로 수리가 안 돼요. 라이빌리티 보험은 내 차는 커버가 안 되는 거거든요.
0: 네.
1: 대물 내 차
0: 네.
1: 수리비는 커버가 안 되는 게 라이빌리티 보험입니다.
0: 네.
1: 근데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내 잘못이다. 어? 그러면 자동차 수리도 안 되고
0: 네.
1: 몸은 다쳤는데 상해 피해 보상도 못 받으시고
0: 아유,
1: 진짜
0: 네.
1: 진짜 정말 그 요즘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 카메라가 많이 보급이 됐어요. 많이 보급이 돼 갖고 이제 사고 나시는 분들 이렇게 그 상담할 때 보면은 다 그 예, 영상이 있으신데 가끔 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카메라는 있으신데
0: 네.
1: 이게 작동을 안 한 거예요, 또.
0: 어? 아, 나는 내 차에 있으니까 그냥 던져 놓은
1: 네.
0: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잘, 그, 녹음, 저, 녹화가 되는지 좀 체크업도 해보셔야 돼요.
0: 네. 응?
1: 아니, 카메라 있는데 작동을 안 해서 사고가 났는데 아무 동영상이 안 찍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쵸?
0: 그러니까요.
1: 네. 네, 그러니까 있으신 분들은 좀 잘 좀 체크하시고 이게 제대로
0: 네.
1: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요, 진짜 이거 하나 있으면 진짜 정준호 변호사 그냥 조수석에 놓고
0: 운전하는 거
1: 예, 목격자 한 사람이랑 같이 다니시는 거랑 똑같고요.
0: 네.
1: 진짜 이거 진짜 돈값 합니다. 진짜 이거 진짜 필요하니까 특히 이렇게 법이 바뀌어갖고
0: 네.
1: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정말 이거 하나 장만 카메라 있으신가요?
0: 네, 저 있습니다.
1: 아, 있으세요?
0: 네.
1: 아유, 네, 네, 다행이십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문제가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고가 나서 경찰이 오죠.
0: 네.
1: 경찰이 오면은 아, 그 이제 특히 이제 그 같은 상대방이 같은 이제 민족
0: 네.
1: 경찰이면은 우리한테 와서 물어보지도 않는데요. 우리가
0: 네.
1: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0: 네.
1: 그냥 그 다 그렇지는 않지만
0: 네,
1: 뭐
0: 간호?
1: 그냥 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그런 그 경찰들이 가끔 있는데 저도 그런 거 봤어요. 그래 갖고
0: 네.
1: 내가 저기 피해자인데 경찰이 와 갖고 나한테는 뭐 물어보지도 않고 상대방 가해자랑 그냥 뭐 숙닥숙 하더니 경찰 리포트 받아 봤더니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가해자로 나와.
0: 예.
1: 어?
0: 어, 네.
1: 예. 그런 경우는 진짜 그 뭐 카메라 동영상 아니면 그거를 반박할 만한 목격자, 목격자 찾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0: 네.
1: 사고 났는데 정신 없습니다.
0: 맞아요.
1: 어디서 어떻게 사람 찾아서 그거 너 봤느냐? 어? 물어보고 경향이 없어요.
0: 지나가는 차들이죠, 뭐 그냥.
1: 지나가는
0: 네.
1: 지나가는 차들 그냥 이렇게 한번 쑥 들여다보고 이제
0: 네.
1: 그냥 고속도로에서 누굴 찾을 거예요, 거기서.
0: 예.
1: 그러면은 이제 뒤집어 쓰는 거죠. 경찰 리포트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0: 네.
1: 예. 뭐 잘해봤자 아니 그런 거는 이제 51% 우리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0: 네.
1: 뭐 보상 못 받는 거죠.
0: 야, 이거 진짜
1: 심각해요.
0: 심각하네요. 네.
1: 네, 심각합니다. 네.
0: 뭐 1%를 두고 이제 치열하게 이제 다투게 된다.
1: 1%를 갖고 치열하게 다툴 겁니다.
0: 네.
1: 네.
0: 목격자나 아니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로 블랙박스만 한 게 없다.
1: 최고입니다.
0: 네.
1: 최고.
0: 네.
1: 뭐 재판을 갔을 때도 그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증거물이에요.
0: 네.
1: 네.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0: 네.
1: 네.
0: 사실 사고라는 게 뭐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 다음에 아유 그래 알았어 하나 달지 뭐 다음 주에 하든지 이러시면 안 되겠다라는
1: 특히
0: 게.
1: 특히 네. 요즘 또 그 뺑소니 사고도 많이 나는데요.
0: 예.
1: 뺑소니 사고도 얼마 전에도 이제 그 뺑소니 사고 나신 분이 계시는데 네. 카메라에 잡혔더라고요.
0: 예.
1: 요즘은 그 카메라 그 저기 화질이 좋아갖고요. 번호판을
0: 보여요?
1: 보여요.
0: 네.
1: 얼마나 좋아.
0: 얼마나
1: 뺑소니 갔어도 그게 다 이제 뺑소니 전 이런 것도 봤어요. 뺑소니에 치고 간 사람이 운전자가 나 거기 없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무슨 소리 하느냐?
0: 네.
1: 나 거기 저 지나가지도 않고 사고 난 적도 없다. 그런 사람도 봤어요.
0: 네.
1: 근데 딱 이렇게 그 동영상에 찍힌 게 있으면은
0: 끝나네.
1: 끝나는 거죠. 끝나는 네. 거죠. 예. 그런 사람은요. 그 아마 그 청취자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뭐 그런 사람들은 그 보험사에서 쫓겨나요. 쫓겨날 수 있어요.
0: 예.
1: 거짓말을 했으니까.
0: 네. 자, 이게 뭐 그냥 블랙박스를 그냥 달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필수가 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 저희 잠시 후에 또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200억 불 승소, 25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법률그룹 나폴리 로펌 소속의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사고상해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360 렉시턴 에비뉴 맨해튼 40 스트리트 11층에 있고요. 플러싱에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플러싱은 플러싱 159-15 노던 블러버드에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상담 전화입니다. 917-300-0060번입니다. 정준호 변호사입니다. 917-300-0060번 상담 전화입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교통연구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행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행사 716-350-4199.

0: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정품목 파격 세일 6월 28일까지 진행한다는 소식 전해드려요. 신세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정품목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 파격가에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해 스페셜 세일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 그럼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찜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선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답니다.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한 스타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열립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서 강원도 지리산에서 채취한 쥐나물 곤드레 고사리 여기에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부하는 약재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 오미자 생즙 맛보세요. 한양의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정준호 변호사님 모시고 교통사고 사고 상해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먼저 바뀐 교통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블랙박스는 내 친구.
1: 네, 맞습니다. 네.
0: 절친 되겠습니다.
1: 그렇죠.
0: 네, 네.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사고 사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질문인데요. 뉴저지 포트리에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차량하고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상대방이 아유 보험 쓰면 서로 손해니까 제가 500불 드릴게요. 그냥 여기서 합의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피해자는 뭐 차 봤더니 범퍼 조금 찌그러져 있고 그래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부터 허리가 아픈데 이게 뭐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점점 더 아파지고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서 수천 달러를 썼습니다. 근데 벌써 합의했죠? 서류에 사인까지 했죠? 그래서 이런 현장 합의 후에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되돌릴 수는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1: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이 사고를 내신 건가요? 이분이 후진을 하시다가.
0: 접촉사고.
1: 접촉사고가 네. 나셨군요.
0: 네.
1: 네. 네, 후진하다가, 예, 그, 이제, 주행하는 차량이랑,
0: 네.
1: 사고가 나면, 그거는, 뭐, 후진하는 차량, 응? 그, 과실이 더 큽니다.
0: 아, 네.
1: 당연하죠. 네, 후진하실 때는, 그, 후진뿐만이 아니라, 주차 공간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시다가,
0: 네.
1: 사고가 나시면은요, 분리하세요. 그거는, 그, 과실이, 뭐 아무리 뭐 상대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들어왔다,
0: 네. 어?
1: 뭐 저기 스피드를 냈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아무래도 이제 그 도로에
0: 네.
1: 주행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0: 아. 네,
1: 후진을 하다가 아니면 주차 공간에서
0: 네. 네,
1: 이렇게 길에 이제 주차해놓고 계시다가 이렇게 그 도로를 이렇게 빠져나오시는 경우에도 사고가 가끔 납니다.
0: 네.
1: 예, 이런 분들도 분리하세요.
0: 아, 저쪽에서 쌩 달려와서 부딪혔는데도.
1: 당연하죠.
0: 내 눈에 예. 분명히 없어서 나왔는데.
1: 없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0: 네.
1: 우리가 그런 무슨, 뭐, 물론 뭐 이런 도로에서는 스피드 리밋이 25마일이에요. 그쵸?
0: 네.
1: 25마일인데. 그, 빨리 달려왔다. 어? 네. 이건 우리 주장이고, 그거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경찰 같이 그 레이더 건을 갖고 어?
0: 네.
1: 그 스피드를 측정할 수 있는 응?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0: 네.
1: 우리는 뭐 빨리 달려왔다 어?
0: 네.
1: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이렇게 교차로에서 우리는 스탑 사인이 있어요.
0: 네.
1: 옆에서 옆은 이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스탑을 하고 차가 없어요.
0: 네.
1: 차가 없어서 이제 그 지나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그냥 막 갑자기 쏜살같이 차가 스피드를 내서 사고가 나요.
0: 네.
1: 어? 그러면은 이렇게 사고 나신 분들이 이제 저한테 전화 주시고 아유 내가 뭐 물론 스탑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스탑하고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 차가 안 와서
0: 네.
1: 차가 아니면 멀리 있어서
0: 네.
1: 그 차가 굉장히 스피드를 내서 그냥 막 쏜살같이 달려와서 사고가 났다.
0: 네.
1: 그런 사고조차도 아무리 우리는 뭐 상대방이 뭐 스피드를 내고 뭐 그냥 과속으로 달려와서 사고가 났다고 해도 스탑 사인이 있는 쪽이 불리해요. 우리 과실이 더 큽니다.
0: 예.
1: 당연하죠.
0: 정말 몰랐네요.
1: 당연하죠. 예. 이게 무슨 쌍방 스탑 사인이 있으면 그건 또 다른 케이스가 돼요.
0: 네.
1: 서로 스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스탑 사인이 있고 상대방은 스탑 사인이 없고 그냥 계속 이렇게 주행하는
0: 네.
1: 길이었다.
0: 네.
1: 근데 상대방이 굉장히 과속으로 달려와서 이제 우리는 스탑을 하고 이제 진입을 하는데 거기가 사고 났다. 우리한테 불리해요.
0: 네.
1: 수 들어옵니다. 그 사람 다쳤으면은 치료받고 수가 들어오고 좀 전에 말씀하신 케이스 우리가 이제 후진을 주차 공간에서 이제 파킹 그 쇼핑센터 파킹라에서
0: 네.
1: 뒤로 빼다가 사고가 나면 우리가 불리하거든요.
0: 네.
1: 아무리 뭐 그 차가 이렇게 빠르게 막 저기 달려왔다고 주장을 해도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0: 만약에
1: 그렇죠?
0: 블랙박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 블랙박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 네.
1: 예, 이거는 블랙박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불리해요.
0: 네.
1: 항상 그렇게 주행한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들이 블랙박스에 그런 게 안 찍히잖아요. 상대방 스피드가 안 찍힙니다.
0: 네.
1: 그게 찍히면 뭐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상대방 그 이제 스피드를 측정할 수 있는 블랙박스가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0: 네.
1: 네. 이렇게 주차 공간을 빠져나오실 때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예, 조금 전에 그 뒤에서 이렇게 후진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셔서 뭐 보기에 그렇게 뭐 큰 데미지가 없어서
0: 네.
1: 이제 합의서에 이제 사인을 그쪽에서 받으셨겠죠? 그렇죠?
0: 네.
1: 그쪽에서 이제 받고 현찰을 500불 주셨는데 이제 그 사람이 글쎄요. 그 뭐 주차 공간에서 뒤로 이제 뭐 뺄 때 막 10마일, 15마일, 20마일로 안 빼잖아요.
0: 그렇죠?
1: 갑자기 네. 미친 사람 아니구는. 그렇죠? 네. 사사히 그냥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사사히 빼다가 이렇게 뭐 이게 도로도 아니고 쇼핑센터에서 차량들이 막 30마일, 40마일 안 달리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 차도 굉장히 슬로우하게 다녔을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이렇게 별로 큰 차량의 데미지도 없는데
0: 네.
1: 글쎄요. 그 상대방이 얼마나 많이 그런 상황에서 다칠 수 있을까? 어? 저는 좀 의문점이 가는데요. 근데 뭐 또 상대방은 또 본인 이제 제가 상대방 몸이 아니니까 본인 몸은 본인 몸이 그치. 잘 아니까 뭐 아프다, 다쳤다, 불편하다 그렇게 또 주장을 하면은 또 치료받고 이제 수를 당하신 것 같은데 다행히 그 이제 그 합의서에
0: 네.
1: 이제 그 이제 돈을 주시고 500불을 주시고 거기 500불 주었으니까 이제 모든 그 제가 지금 합의서를 봐야 됩니다.
0: 아, 네.
1: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0: 네.
1: 왜 그러냐면 그 이렇게 사고를 뭐 당하던가 내시면은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나면은 두 가지가 같이 쌍둥이 같이 쫓아다녀요.
0: 네.
1: 쌍둥이 같이
0: 네.
1: 두 가지.
0: 첫째는
1: 대물,
0: 네.
1: 자동차 수리비,
0: 네.
1: 그 다음에 사람이 다쳤으면 대인,
0: 네.
1: 쌍둥이에요, 쌍둥이. 대물, 대인이 항상 같이 쫓아다닙니다.
0: 네.
1: 근데 그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 이제 뭐 자동차 수리에 한해서, 자동차 수리에 한해서 합의를 해주셨는지, 그리고 500불을 주셨는지, 제가 봤을 때는 그 합의서에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대인, 그리고 그 사람이 대인에 대해서는 안 썼을 확률이 높아요.
0: 네.
1: 모르니까.
0: 그냥 뭐.
1: 네, 네. 뭐, 그, 이제, 사고가 나면은 뭐, 가해자건 피해자건 뭐, 경향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0: 네.
1: 몸이 어디가 아픈지. 그래갖고, 뭐, 그 합의서에 뭐, 거기에 이제 자동차 수리비는 당연히 들어갔을 것 같고.
0: 네.
1: 거기에 이제 뭐, 대인. 내가 이제 뭐, 치료비는 이제 뭐 각자, 이제 뭐 내가 뒤에서 이제 후진하다가, 사고를 냈었어도 내 차 보험으로 상대방 그 치료비를 내줄 필요는 없어요.
0: 네.
1: 항상 네, 뉴저지 뉴욕 똑같습니다.
0: 네.
1: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치료비는 내줄 필요가 없어요.
0: 아, 네.
1: 네. 근데 이제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은 이제 가해자를 수를 해서 상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네. 대인입니다.
0: 네. 어?
1: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그 합의서에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쳤다고 주장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은 이제 변호사를 사서
0: 네.
1: 수가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합의서를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면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줘야죠.
0: 네.
1: 네.
0: 아니 근데 합의서 같은 걸 어떻게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 건지 아니면 즉석에서 이렇게 뭐
1: 즉석에서
0: 합의합니다,
1: 이제 쓰는데
0: 뭐.
1: 네. 예, 그 이제 그거 이제 쓰실 때는 제가 쌍둥이 두 명.
0: 네. 응?
1: 대물 대인. 응? 본인 잘못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걸 두 개를 다 넣으세요.
0: 네.
1: Property damage 그다음에 personal injury. 쌍둥이.
0: 네.
1: 이거를 합의서에 쓰셔야 됩니다.
0: 꼭.
1: 네.
0: 네.
1: 그냥 자동차 수리비 대물만 쓰시면은 조금 전과 같이 대인. 나 아프다.
0: 네.
1: 치료받고 수가 들어오면 그거는 합의서에 안 써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갚아줘야 됩니다. 저기
0: 네.
1: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0: 네.
1: 합의서를 쓰실 거면은 꼭 두 가지 쌍둥이 대물 대인 property
0: 네.
1: damage, personal injury에 대해서 이걸로 다 이제 끝을 보고 이제 더 이상 클레임을 안 하겠다.
0: 네.
1: 사인을 받으세요. 네.
0: 만약에 내가 피해자면 그 합의서에 또 쉽게 사인해서는 안 되겠네요.
1: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0: 네.
1: 예, 내가 피해자면. 오케이, 뭐, 자동차 수리비는, 뭐, 이렇게 봐서, 근데 자동차 수리비도, 그것도, 이제, 요즘은 다 범퍼가 이제 플라스틱이잖아요.
0: 네. 네?
1: 근데 그 이제 쇠가 아니고, 근데 그 범퍼를 띄면은 안에 쇠가 있습니다. 진짜 범퍼.
0: 네.
1: 그게 휠 수도 있어요. 충격에 뒤에서 받치고 그러면은.
0: 네.
1: 범퍼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 이제 데미지가 생길 수도 있는데
0: 네.
1: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육안으로 이렇게 보는 거랑 수리비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그 전문가가 아니 진짜 본인이 진짜 그 자동차 정비소를 하고 하면은 딱 이렇게
0: 네.
1: 견적이 나오지만
0: 그쵸.
1: 일반인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합의서 되도록이면은
0: 네.
1: 사인을 본인이 피해자면은 그런 거 이렇게 사인하지 마시고요.
0: 네.
1: 그리고 그걸 사인해도 그 뭐 현찰로 500불, 1000불 안 줘요. 안 줍니다.
0: 아, 사인을 했는데도
1: 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줘요. 상대방이
0: 네.
1: 뭐 1-200불은 maybe
0: 네.
1: 줄 수 있는데 요즘 같이 이렇게 어려운 때 현찰 500불, 1000불 줄 사람 없습니다.
0: 아, 합의서에만 그렇게 써놓고 주질 않아요?
1: 안 줘요, 안 줘요.
0: 예.
1: 아니, 거기서 그냥 합의서에 사인하고 그냥 현찰을 받으시든가, 아니면 같이 가서, 뭐 ATM에서 인출을 해서 받으시든가,
0: 네.
1: 그렇게 하셔야지 그 현장만 떠나시면요. 그 다음에는 전화번호 주지요?
0: 네.
1: 한두 번은 받아요.
0: 네.
1: 문자 한두 번, 전화번호를 받아도 이게 진짜 전화번호인지도 모르고,
0: 네.
1: 진짜 전화번호라고 해도 한두 번은 받습니다.
0: 네.
1: 그 다음엔 안 받아요.
0: 아니.
1: 안 받아요. 진짜
0: 네.
1: 미국이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 떠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 절대 받으실 필요 없고, 그렇게 이제 그 합의서에 이제 본인이 피해자시면은
0: 네.
1: 합의서를 받으시더라도 정보를 다 받아 놓으셔야 돼요. 운전면허증, 자동차
0: 네.
1: 등록증, 보험카드는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돼요.
0: 네.
1: 상대방이 왜 이거 찍느냐 하면은 아이 그래도 내 저기 기록상 필요하다.
0: 네.
1: 합의서에 사인했으니까 저기 왜 이런 게 필요하냐고 상대방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0: 네네.
1: 그래도 받으셔야 됩니다.
0: 네,
1: 전화번호 명함 진짜 쓸모없어요.
0: 네. 네.
1: 번호판이라도 찍어놓으셔야 돼요.
0: 네.
1: 앞에 앞 유리창에 있는 등록증
0: 네.
1: 거기 보면 이제 자동차 뭐 모델 연식 그 번호판이 있거든요.
0: 네.
1: 그거 찍어놓으시고 그래야지 그 현장 벗어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0: 네.
1: 돈 못 받으십니다.
0: 오, 네. 합의라는 걸 이렇게 쉽게 그냥 하면 안 되는 위험하네요.
1: 그쵸. 위험해요. 네.
0: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그 후진하더라도 뭐 들어오더라도 일단 후진하는 차량이 더 불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1: 훨씬, 네, 항상 더 불리합니다. 후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
0: 좀 재밌는 생각이 드는 게 블랙박스에 그 스피드도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차 뒤에다가
1: 그러니까
0: 당신의 속도는 지금 몇 킬로입니다. 자막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1: 예, 예,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하나 하나 이제 특허 출원하세요.
0: 아,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제가 특허 출원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한 3-4분 남았는데요. 네. 예. 맨해튼에서 우버를 가고 우버 타서 가던 유학생입니다. 교차로에서 우버 차량이랑 다른 차량이 부딪혔어요. 학생은 이제 차 승객이었는데 무릎이 막 아팠고요. 이제 나중에 사고 나고 나서 우버 측 보험이랑 또 상대 그 차량 보험사가 둘이 싸우면서 치료 승인이 늦어져서 치료를 그만 받아야 되나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
1: 아, 맨해튼에서 사고 났군요. 네, 네, 우버 차량을 타고 가시다가 승객이신데 네. 이분은요. 그러니까 우버를 타고 가시다가 사고가 나시면은. 본인이 챙기셔야 돼요. 본인이.
0: 아.
1: 그 저기 그러니까 그 뉴욕주는 노폴트 법이
0: 네.
1: 그 차의 탑승객 운전자 승객은 사고가 나면은 탑승했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겁니다.
0: 네. 뉴욕에서는 네. 뭐 차주한
1: 가해자가 차주. 아닙니다.
0: 아, 네.
1: 탑승했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우버 타고 가시다가 사고가 나시면은 우버. 아무리 그 뭐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도 우버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우버 운전사한테 정보를 받으셔야 돼요.
0: 예.
1: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보험카드
0: 챙겨야 되는군요. 네.
1: 챙기셔야 돼요. 가해자 상대방이 아닙니다.
0: 네.
1: 그래갖고 이분은 뭐 그걸 챙기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버 보험 자동차 보험사의 클레임을 거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0: 네.
1: 네. 뉴저지는 조금 틀립니다. 뉴저지에서 이제 우버 타고 가시다가 사고가 나시면은 뉴저지는 운전자 뭐 우버 운전자는 뭐 본인 자동차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0: 네.
1: 승객들은 뉴욕과 달리 뉴욕은 그 탑승한 자동차로 치료받으시잖아요.
0: 네.
1: 뉴저지는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받으셔야 돼요.
0: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더라고요.
1: 네, 본인
0: 내가
1: 자동차
0: 사고를
1: 보험.
0: 했는데 내 걸로
1: 네,
0: 받지.
1: 네, 뉴저지는 또 좀 변질된 노폴트 법이기 때문에
0: 네.
1: 승객들은 본인 자동차 보험.
0: 네.
1: 그래서 이분은 다행히 맨해튼에서 사고 나셨기 때문에 본인 자동차를 안 쓰셔도 되고
0: 네.
1: 우버 자동차로 치료 받으셔야 되고 치료 받으시면 승객이기 때문에 양쪽 그 우버 차량이랑
0: 그 가해 차량이랑
1: 네네. 다른 차량이랑
0: 네
1: 그 저기 그 책임을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해서
0: 네.
1: 양쪽에서 이제 보상을 받으실 거예요.
0: 네
1: 양쪽에서 네 오. 근데 우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아프시니까
0: 네
1: 그 우버 그 아, 제 꼭 그 정보를 받으셨을기를 빕니다.
0: 네.
1: 네, 그래서 그걸 받으셨으면 그 변호사 선임하셔서 변호사가 그 우버에는 다 그 앱에 그 번호판이 다 찍히잖아요.
0: 네.
1: 네, 그걸로 혹시 뭐 정보를 못 받으셨으면 그 번호판 조회해서 네, 그 보험을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클레임해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0: 네. 자, 우버를 타고 가다가 만약에 이제 승객의 입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뭐 피해 가해 차량이고 이거 다 필요 없고 내가 타고 있었던 우버 차량의 등록증이라든지 뭐 보험사 운전자 정보 이런 거를 꼭 챙기셔서 내리셔야 됩니다.
1: 당연히 그래요. 네. 그러셔야지만 치료가 가능하십니다. 네.
0: 오늘도 하나하나 정말 꼼꼼하게 사건 짚어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웠습니다. 선생님하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1: 네, 네. 지금 몇 분 남았나요?
0: 2분 남았습니다.
1: 2분 남았어요. 아, 네. 네네. 제가 좀, 마지막 시간에 네. 좀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그 한국 그 로켓 배송, 한국의 네. 아마존, 쿠팡이라는
0: 네.
1: 회사가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이 회사가 작년에 네. 그 정보 유출을
0: 네.
1: 거의 뭐 대한민국 절반 이상, 3,700만 명의 고객이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0: 맞습니다. 네.
1: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그 뉴욕에서 한국 이제 한국 로펌이라 한국 로펌은 한국에서 소송을 하고
0: 네.
1: 저희가 뉴욕에서 이제 소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1: 네, 집단 소송. 그래서 그 혹시 뭐 쿠팡 계좌 갖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은
0: 네.
1: 그 소송에 참여를 해서 피해 보상을 받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0: 네. 쿠팡 네. 개인 정보 유출 사건 관련해서 본인도 관계가 있다면 집단 소송에
1: 참여를 네, 동참을 네. 하셔서 피해 보상을 저희가 받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0: 뭐 이거 동참하는데 주세요. 돈 들고 그런 건
1: 아니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뭐 이제 뭐 저기 변호사 비 교통사고와 똑같이 미리 받지 않고요.
0: 네.
1: 저희는 성공 보수로 일을 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들이면 그때 변호사비 청구하고 보상 못 받아들이면 변호사비 청구하지 않습니다.
0: 네. 정준호 변호사님이고요. 상담 전화는 917-300-0060번입니다. 917-300-006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폴리 로펌 소속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한 라디오 생활백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K-Radio.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뉴욕에서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AI 주얼리 주치의 서비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손 모양과 목선 등 신체 특징을 AI로 분석해 가장 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추천해줍니다. 체험 고객들은 신기해하며 자신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는 맞춤형 제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K블링블링의 이 같은 혁신적 서비스는 뉴욕 주얼리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최신 AI 기술과 전문적인 스타일링 컨설팅이 결합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K블링블링은 6월 말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특별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지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후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연령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내일 오후 2시에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이 가질 예정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오늘 귀국 환영 행사 자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참석했고 대통령은 수고 많았다는 짧은 대화도 나눴는데요. 하지만 정청래 대표 측에서 당무 개입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출마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당청 갈등은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긴급의총은 물론 오늘 최고위에서도 사퇴 요구를 받았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오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일부 승부사들에서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고요. 이어진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당대표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방 후에는 유튜브 원장방송 구유 라커룸이 이어집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비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예, 박정희 한판 승부 승부사들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도 네 분을 만나보죠.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강성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그리고 국민의 윤인석 전 대변인.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자, 그리고, 장안의 화제 두 변호사. 자, 강수영 변호사님과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오늘 날씨가 더워지는 괜찮으셨습니까?
5: 아, 괜찮습니다.
1: 예, 요즘 강수영 변호사 너무 화제가 돼가지고.
5: 아, 예, 여러모로 제가.
1: 예, 예, 여러모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5: 예, 방송에서 이제 가발 착용인 것을 이제 오픈을 했는데. 예, 예. 그 다음날에 바로 민주당부터 이제 고발을 받아가지고 다 묻혔습니다.
1: 아, 그래?
5: 예, 예. 인생의 일대 결단이었는데. 예, 예, 예. 고발로 다 묻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그 정영재 앵커가 당황하잖아. 왜 우리 방송에서 공개하냐고. 막. 아, 예,
5: 제가 맥락이 있을 때 공개를 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예, 예. 탈부 건보료 어쩌고 얘기하길래 바로 그냥 예.
1: 알겠습니다. 예. 아, 멋지세요.
5: 고맙습니다.
1: 예, 멋지십니다. 자, 일단은 바로 오늘 현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이 이제 유럽 순방 G7 참석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이 참 그 대통령의 순방 성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3: 네.
1: 이 관심보다 오히려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가 만났을 때 어떤 장면이 연출될까 이 부분을 또 이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말씀 나눌까요? 네, 대통령 부부가 이제 1호기에서 내려와서 이제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천천히 트랙에서 내려와서 예, 이제 김민석 총리와 악수를 나누고 이어서 정청래 당대표와 짧게 대통령이 뭔가 수고했습니다 말씀을 하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언론이 뭐지? 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1.5배 좀 늘렸어요. 예, 천천히 정청래 당대표가 90도로 인사하고 아이컨택을 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과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딱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이건 또 그 비디오 판독이잖아요, 그죠? 누가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윤석 대표. 네, 먼저 해주세요.
3: 제 이겁니까?
1: 네, VAR. 자, VAR에서 VAR.
3: 그래도 대통령께서 예. 뭐라도 짧게나마 말씀을 하신 걸로 보여요.
1: 수고했습니다.
3: 예, 입술이 예. 움직였으니까. 예. 그것까지라고 봅니다. 표정은 별로 안 좋았고.
1: 예.
3: 다른 분들에게는 별 말 없이 그냥 바로 차 타고 가셨잖아요.
1: 예.
3: 그럼 이제 본인의 심정은 충분히 표현한 거다. 기분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기분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럼
1: 예,
3: 왜
1: 예.
3: 기분이 저러셨을까? 정청래 대표를 나오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진짜 나왔고. 비행기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겠어요. 갈등 봉합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1: 아, 어렵다?
3: 네.
1: 자, 우리 강선배 표정이 안 좋으신데.
6: 그러니까 예. 참 대통령을 두고
1: 예. 예.
6: 대통령을 많이 이제 응원하시는 분들은
1: 예.
6: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아, 참 야당복은 있는데 여당복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1: 예, 예.
6: 그러니까 이제 벨기에 가가지고 그 IMEC이라고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도체 연구소 있거든요. 거기하고도 여러 가지 기술 교류라든지 많은 얘기가 있었고
1: 예.
6: 또 이탈리아 가가지고 특별 동반자 협정으로 격상을 했거든요.
1: 예.
6: 그 전에는 그냥 문화적인 교류인데
1: 예.
6: 이게 이제 특별로 올라가게 되면
1: 예.
6: 이게 반도체라든지 국가 보안과 관련된 것들로 확대되거든요. 교류하는
1: 예, 예,
6: 분야가.
1: 예, 예.
6: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특히 특히나 거기에서 함께 이탈리아와 이 제3국 아프리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진출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자원 확대라든지 이런 걸 약속을 했고 또 G7 가가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 옆에 앉아가지고 90분 동안 이런저런 얘기하고 지금 G7에서도 다른 나라 정상들도 트럼프 없으면 트럼프 욕 막 하다가 트럼프 앞에 있으니까 막 가서 막 선물하고 막 잘 보이잖아요. 그게 다 뭐 때문에?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방위비, 관세.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성과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 당 패널들도 사실 대통령의 해외 성방 성과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 정청래 대표가 몇 도로 인사를 했고 몇 초를 했고 이거 오시면은 포옹을 할까 안 할까 정말 이건 좀 비생산적인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게 너무 국민들께 죄송하다.
5: 네. 저도 참 답답했던 게 뭐 언론 기자분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메시지를 대놓고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 아주 세밀하게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악수 시간을 비교를 해야 된다. 김민석 총리가 손잡고 있는 시간과 정청래 대표 손잡고 있는 시간을 비교해가지고
4: 정말 피곤하네요.
5: 뭐 그렇게까지 막 얘기하시길래 그 이 상황이 너무 짜증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사실 요 며칠 이제 계속해서 약간 낯간지러울 정도의 대통령을 칭송하는 워딩이 있어서 월드클래스 지도자로 발돋움하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 지적하셨지만 이게 누구를 칭찬하고 친하다고 해서 친명이 되는 게 아니고 가치를 공유하고 발맞춤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행보를 함께 해야 그게 친명이 되는 거지 말만 뭐 나는 대통령이 좋아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하나로 뭉치시다 말은 해놓고 행보를 다르게 한다면 그건 이제 놀리는 게 되는 거죠.
4: 놀리는 게
5: 희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렇게 90도 인사한다고 해서 봐봐 얼마나 충성심이 좋아. 그럼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거고 대통령을 편하게 해드리고 고민거리를 줄여드는 게 여당 대표의 역할인데 뭐 전혀 반대로 지금 걱정거리를 얼마나 안겨줘요. 그러면서 인사만 잘하면 그게 친명이 되는 거냐. 이 부분은 계속 비판받을 거라고 봅니다.
4: 자, 서 변호사님이
7: 근데 옛날에 저는 이제 그 서산 화재 때인가 그때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갔을 때 한동훈 대표도 90도 가까이 인사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관계 회복됐습니까? 조국의 파국으로 좀 끝나 있잖아요. 저는 정청래 대표 화국의 이재명 대통령 관계도 똑같습니다. 조국의 파국으로 끝날 거예요.
4: 에이, 또 너무
7: 정청래
4: 또 이게 또.
7: 대표 속마음은 내가 이게 두고 보자. 이 굴욕은 반드시 갚아줄 거다. 이렇게 아마 속마음에는 그럴 겁니다.
4: 서정 변호사의 개인의 해석임을 알려드립니다.
7: 그러면 명청대전을 끝내는 유일한 길은 불출마예요. 그래야만 명칭 갈등이 해소돼요. 그런데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오히려 불출마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압력을 내가 불출마한 거 당무개입 되니까 오히려 내가 출마하는 게 이 대통령을 위한 거다. 이재명 대통령 볼 때는 궤변 중에 궤변이잖아. 이게 어제 채널A 단독 기사예요. 접근. 그러니까 제 말은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거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도 고개는 90도 숙였지만 속마음은 상당히 안 좋다. 저는 결국 파국으로 끝납니다.
4: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당청 갈등, 그리고 당대표의 대통령에 대한 90도 인사. 근데 여기서 또 나오지 말아야 할 당무개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사실은 이 당무개입이라는 단어는 윤 전 대통령도 계속 나오고 했던 전당대회 때 나왔던 단어인데 이상한 데자뷰예요.
3: 그렇죠. 이게 여야가 바뀌면 나올 수밖에 없는 한국 정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뭐 대통령이 선거운동에도 아무 제약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걸 예정하지 않고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법률도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뭐 하면 이제 예를 들어 대통령이 선거 개입 중 어디 가면 이거 선거 개입이고 또 여당에 대해서 조금만 뭐 인사 같은 거 뭐 약간 뒷얘기 나오면 당무 개입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앞으로 입법으로 보완을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순간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이거 당무개입이다라고 비판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의사표시를 하신 거에 해석이 달린다는 건 그 자체로 당무개입이 맞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좋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 자, 그러나 이 당무개입이라는 단어가 정청래 대표 측에서 이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대통령실은 엄청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6: 제가 대통령실 참모라고 하면 기분 나쁜 수준을 넘었을 것 같아요.
4: 이게 정권은 짤 때보다 더 센다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6: 저는 정권은 짧다 시즌2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치권에서 아무리 사소한 것도 의미를 부여하면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그게 뭐 비중이 있는 정치인일수록 그게 또 영향이 더 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좋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정말로 그 말을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예. 만약에 그 말을 하셨다고 하면 아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 나는 당대표로서 할 만큼 했고 네. 뭐 숫자로도 내가 이겼고 근데 뭐 당대표 자꾸 뭐 나가지 말라고 하니 네. 그래도 나 불법 아니니까 나가서 나 당원들의 선택 받아보겠다 네. 하면 되지. 무슨 대통령 내가 안 나가면 대통령이 당무 개입으로 미쳐가지고 고양이 지 생각한다는 게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4: 고양이가 지 생각한다.
6: 네. 아니 뭐 애틋한데.
4: 애틋한데.
6: 근데 그거를 이제 누가 공감을 해주냐 이거예요.
3: 고양이가 고양이랑 줄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6: 아, 아 그렇죠. 불경스러운 얘기인데.
4: 아, 네. 네. 어쨌든
6: 네. 어쨌든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4: 예.
6: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청래 대표께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지난 1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네. 저는 지난 평가는 많은 분들이 하셨으니까 그럼 지금 현재를 얘기를 해볼게요.
4: 예.
6: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 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4: 예.
6: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시적이 다 나와 있어요.
4: 예.
6: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부실 투표예요.
4: 예.
6: 부실 선거 관리.
4: 예, 선관위.
6: 그리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실 때 청와대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부실 선거 관련해가지고 해결해야 될 일이 산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 나오셔도 된다라고 했거든요.
4: 예.
6: 그럼 지난 10일 동안 정청래 대표께서는 과연 이 부실 선거,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4: 네.
6: 어떤 그 올림픽 협회 사람들의 그 생존권 문제 그리고 선수권에 출전한 국제대회 출전에 대한 선수들이 자기 장비도 못 가지고 가는 상황 단 한 명의 시위자 한 명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하고 공공력이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당의 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지방선거 졌을 때 부동산과 관련해가지고도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4: 그렇습니다.
6: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정책이 제대로 된 건데 설명이 부족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던 2030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으면 그 이유도 집값이 오르고 전세가 뭐 불안정 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내가 집을 살 수 없는 지금 구조적인 환경에 있다는 거에 절망을 하고 있으면
4: 예.
6: 그래서 당대표가 민주연구원에다 용역을 주던지 지시를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드는 게
4: 예.
6: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책임정치 결과로 증명하는 여당 이거거든요.
4: 예.
6: 그냥 본인이 과거에 순방 때마다 대통령의 시간을 뺏었다는 거는 지나간 일이라고 하면
4: 예.
6: 지금이라도 그 임무를 충실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4: 예.
6: 그런데 뭐 정권이 잡다 뭐 악수각도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의 시간이 또 없어져 버리니까
4: 예.
6: 여기에 대해서 전 당원들이 많이 조금 서운해할 것이다.
4: 우리 강성태 대변인이 대방 수작한 일이 이렇게 세게 말한 적 있었어요?
5: 외웠어요. 외웠어요.

0: 권위나 이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부당하게 개입할 때를 범죄로 교율하는 거지 입도 뻥끗하지 마 이건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걸 자꾸 왜곡을 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딩이 우리 여당은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여당의 방향은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정청래 대표 나오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 거지 대통령의 말씀은 여당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당부 개입이다 이렇게 가버리면 지금 방금 우리 소개해드린 당무 개입이 돼버리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대통령 입 다무세요. 지금까지 하신 거 당무 개입입니다.
2: 경고예요?
0: 경고예요. 이건 도발이죠.
2: 도발.
0: 네.
3: 아, 물론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좀 선을 넘은
2: 대표 걸 측에서
3: 예 그렇죠. 저도 판단을 하는데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발언들을 볼 때는 상대 측 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좀 결이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해서 정치활동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특히 당무개입 차원이라는 면에서 예를 들어 이제 후보들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일 잘한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린다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던 박주민 전현 의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당무개입이 아니야라고 말을 할까요? 그런 말을 못하는 상황을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당무개입은 예를 들어서 뭐 공천관리위원회 인선을 할 때 이 사람 너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처벌받았잖아요.
3: 그거보다 더 셌잖아요 이번에.
0: 어떤 걸 말씀하시죠?
3: 대통령이 이 사람 일 잘해 딱 하니까 바람도 불기 전에 다 누워버려가지고 결선도 없이 이분이 후보된 거 아니에요.
0: 근데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 일을 잘한다는 그 메시지를 뭐 공천위원들 리스트 만들어서 이 사람들로 다 채워 이렇게 바로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3: 아니 제 얘기는 결과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훨씬 더 적확하고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4: 근데 이제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당원과 지지자들도 그렇겠네라고 공감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3: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 그 결과를 갖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에 이제 얘기를 하자면.
4: 아, 그 결과요?
3: 예, 근데 그 결과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니까 여기서 전선이 생기고 옥신각신하다가 초유에 당대표도 옵니다. 이 공지가 청와대에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4: 근데 이제 제가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집 당원과 지지자들이 저녁 뉴스 보잖아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은 숫자상으로 분명히 선거에 졌는데 대권 후보 두 명이나 살아나가지고 막 오세훈 시장에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뭐 한동훈 의원이 가갖고 뭐 몇 호에 뭐 했고 어디 연구 포럼에 나왔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뭐 대권 후보들이 막 한 세 명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전당대회 하는데 뭐 정권 짧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는 뭐 연판장 돌리고 막 정무수석 보내가지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막 룰 바꾸고 그다음에 또 어째서 막 비서실장이 뭐 가가지고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대표한테 막 그만두라고 했다고 하고 그것을 또 대표도 또 오픈하고 우리는 그냥 대통령이 그 정도로는 하지 않았잖아요.
5: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 발언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2: 예, 변호사님.
5: 예, 정권이 짧다 이 말은 여차하게 내가 탄핵할 수 있다. 탄핵 이렇게 해석하고요.
2: 너무
5: 그다음에 이거
2: 서정호 변호사의 개인 해석입니다.
5: 당국이 이거는 그냥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두 가지로 경고한 걸로.
2: 그럼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경고 이상이에요?
5: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기분
2: 나쁘겠죠 그러면.
5: 여당 대표가 탄핵과 구속을
2: 형사
5: 처벌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강성필 대변인 발을 들고 동의 안 되는 게 공항이 아까 못 녹인 게 뭐 부실 선거 해결하라고 공항이 안 불렀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4: 네.
5: 공항이 안 넣었다고 이게 부실선 해결이 바로 됩니까? 공항이 잠깐 나왔다 해서 오히려 이게 저는 김민석을 당대표로 미는 신호를 준 거죠. 정청래 패싱하는. 이게 부실선거가 무슨 관계 있어요? 부실선거는 총리도 해결해야 되고 정권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왜 민주당만 뜨는 게 있냐? 이렇게 보고요. 저는 선거가 민주당이 패배했다면 책임은요. 99.9% 이재명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전날 공수처에서 운운하고요.
2: 예.
5: 그다음에 공천도 정원은 본인이 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2: 예.
5: 그래도 부동산이든 모든 게 본인 문제지. 솔직히 정청래 대표 보고 찍고 정청래 보고 안 찍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게 자꾸 당에 패널들이 계속 정청래 대표를 공개하더라고.
4: 근데 대통령을 이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뭐가 있냐면 방금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고 있다면 이렇게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고 있다면 여당 대표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게 아니다.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방어도 해주고 이렇게 공격을 막아주는 그런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예요?

0: 여당이고 지도부고 대표인 거예요. 국민의힘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아무리 더 이단한다 해서 우리가 막 룰 바꿨다고 막 뭐라니까 뭐 바꿀 수도 있죠. 막 그러셨잖아요, 그때.
1: 이거 민주당 얘기예요. 너무 네. 신나게 하시면 안 돼요.
0: 그런가? 네. 이런 상황이 저는 불편한 거죠. 네.
2: 뭐 정은호 후보에 네.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천을 사실상 했다라는 시각이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그 얘기 계속 하더라고요. 아니, 대통령이 공천한 건데 왜 정청래 대표 보고 자꾸 책임 묻냐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민주당이 그 당원 주권주의, 1인 1표 등등 이거 추진한다고 가장 가열차게 이야기했던 게 정청래 대표고 예? 당원들이 경선 절차를 거쳐가지고 경선한 것이 뭐 전략 공천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3: 예, 예, 예.
2: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꼭 읽어야 될 책을 권해드린다면
3: 책을 권했어요.
2: 2022년에 장성철 소장이 저술한 보수의 민낯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3: 장성철 소장?
2: 예, 보수의 민낯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김무성 대표가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한테 핍박을 당하고 당무개임을 얼마나 심하게 당했으며 예. 거기에 저항하면서도 억울한 것을 참고 예. 여당 대표로서 어떻게 우산이 돼서 당을 지키려고 했는지를 제발 좀 읽어보시고 본인의 역할론에 대해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3: 장성철의
2: 그럼요.
4: 절판이 됐어요.
3: 아니 네.
4: 저희 집에 한 권 있고 거기에 제가... 더해서 레이건을 읽어보세요. 네.
5: 맞아요, 제가 맞아요, 그 책 읽어봤거든요. 장성철 같이 네. MBC 방송하면서. 네. 근데 전부 공 땡땡 땡땡 이러다가 읽을 수가 없어요.
4: 아 그게 처음에
3: 심력이 없어서
5: 예. 같이 누구 얘기 안 돼요. 아,
4: 아. 저도 많이 나오고 아. 이걸 할 수가 없는 진짜 민낯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 땡땡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5: 근데 읽은 지
3: 대부분인지 엑스파일이었네.
4: 대부분인지 누군지 알아요.
0: 그래서 예를 들어 충의의 그 지사도 과거에 쓴 책이 있거든요. 그 책도 그런 스토리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 땡땡으로 처리 안 하고 아. 이름을 바꿨어.
3: 아.
2: 가명으로.
0: 네, 가명. 근데 초성은 똑같거나. 이거는 초성도
3: 강상표 뭐 이렇게.
0: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3: 제 형.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5: 아, 제가 장성철한테 전화가 야 얘 누구냐 땡땡이 몇 번 전화했거든요. 그때 장성철한테 궁금해서 예. 재밌잖아요.
3: 그러니까 보다가 이제 궁금한 장소장한테 그 이니셜 누구냐를 물어보면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정청래 당대표가 오늘 이제 의원총회 전에 이제 뭐 이렇게 많이 힘들겠다 이렇게 물었더니 아, 인생이 원래 힘든 거고 또 인생이란 원래 또 비가 오면 또 빌 때 젖으면서 가는 거 아니겠냐 뭐 힘들 때 힘들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0: 잘 못 따겠어요. 그래서 그
3: 아 그냥 네. 그냥 힘들구나.
0: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네. 구호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아, 그냥 나 힘들다. 아, 나 오해하지 말아라. 뭐 요 정도로
3: 요 정도
0: 네, 해석을 했는데 예.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금 저희 민주당의 이기헌이라는 이제 국회의원께서 초선 의원이십니다.
3: 예, 예.
0: 이분 이제 당직자 출신인데. 예. 이분께서 최근에 페이스북에 정청래 대표께 드리는 글이라는 것을 장문으로 쓰셨어요. 네, 뭐 한 줄로 요약하면 예. 지금 당원과 지지자가 예.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다. 서로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3: 고향이 지역구죠, 그분.
0: 맞습니다.
3: 예.
0: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그래서 결국은 정청래 대표께서 예. 조금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린다. 근데 이게 상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지금 당톡방에서 거의 말이 없대요. 그리고 요즘 당 그 국회의원들끼리도요. 예. 일부러 다 지옥구 내려가서 많이 활동해버리고 서로 간에 뭐 야 이번 전당대회 누가 될 것 같아 너 누구 할 거야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상당히 예민해졌다.
3: 금기.
4: 제 방송 섭외도 어려워요.
3: 아, 그래. 이게 민주당 의원님들 섭외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얼어붙어 버렸어요.
3: 네, 네, 네. 섭외하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내일 오후 2시에 이제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하는데 아, 이강희선 집권 초기 허니문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내일 또 대통령 순방 성과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뭔가 또 국민들의 평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전환이 또 마련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6: 대통령께서 지금 강성필 대변인 말씀에 의하면 많은 성과를 내시고 오신 것이 맞겠죠.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께 알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아닌 것은 뭐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3: 예.
6: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여당 내에서 이런 식의 파열음이 나오는 건 국가적으로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걸 빨리 봉합을 한다든지 뭐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들이 우리가 길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요게 좀 걸려요. 어떤 노선 차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안 보여요. 굳이 얘기하면 보안수사권? 그걸 존치시키느냐 일부라도 남기느냐 이 정도 아닐까요? 딱 그거 하나 차이 외에는 그냥 같은 민주당이고 정치 같이 하셨던 분인데 왜 이렇게 정권 초반부터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생각이 다른 것이 이렇게 자주 노출이 되고 급기야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 그러면 결론은 해결 방법이 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노선 투쟁 같으면 뭐 민심에 의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든 뭐 정치적으로 해결은 이게 가능할 텐데 이게 노선 투쟁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포 투쟁 같아요. 너는 뿌리가 어디냐? 너는 뿌리가 있는 사람이 맞느냐? 이 논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 라는 차원으로 저는 좀 시선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 저도 정말 동의하는 지적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그 당원 주권주의가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은 당원들이 결정하는 바가 사람을 누구를 선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노선 결정이에요. 우리 당은 이번 연도에 뭘 중점적으로 할 거냐. 대통령께서는 국정의 방향을 핸들을 잡고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내일 순방 결과를 발표하실 때도 뭐 반도체든 유럽에 대한 뭐 얘기든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 화두를 던지실 거예요. 그러면 당은 입법으로 저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다른 게 더 우선순위로 볼 거냐 이런 걸 싸워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 나온 게 보안수사권 폐지하냐 조금이라도 남겨놓냐 1인 1표제를 갖다 완화할 거냐 그대로 고수할 거냐 이거는 쟁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1인 1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바가 뭐 조금만 얘기 잘못하면은 뭐 문자 폭탄 쏟아지게 만들고 대표가 SNS에 이름 올려가지고
3: 김남희 그리고
2: 전현희
3: 의원
2: 예 그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 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말에 따르지 않는 건 다 적이야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제가 이제 피아식별 그렇게 하는 게 정청래 대표의 그간의 정치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3: 예.
2: 이걸 당내에서도 이런 기술을 계속 써버리면 상처만 남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중요한 것은 당원들의 전당대회 투표율이 원래 높지 않단 말이죠.
3: 예.
2: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러면 동원할 수 있는 조직적인 당원들만 꼭 잡고 결론이 나는 게 많단 말이에요.
3: 네.
2: 근데 당원들도 되돌이켜 봐야 되는 게 사람만 선택했지 우리 당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뭐 없어요 이야기가. 그걸 결정할 수 있도록 당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돼요. 보안수사권 문제도 이게 무조건 교조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보를 다 오픈하고 쉽게 설명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뭐 김원주 씨 최근 방송 보니까 보안수사권 뭐 말이 잘 어려워갖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다. 추가수사권 이렇게 하면 쉬울걸. 그러면 반대가 훨씬 많을걸.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진짜 절망감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단순화시켜서 요거 찬성하면 우리 편 반대하면 저 쪽 편. 이렇게 정치하다가는 민주당 이제 앞으로는 국민들의 선택 못 받는다. 예.
5: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추락하는 지지율은요. 앞으로 급전직하 날개가 없을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저는 세 가지 이유로 보는데 해결이 안 돼요. 가장 근본 원인은 민생이 어려워요. 지금 이제 고환율 고물가부터 이게 국민들이 죽을 지경에 주가 올라도 혜택 보는 사람 얼마 안 됩니다.
3: 코스피 9천인데.
5: 그러니까 그 혜택 보는 사람 뭐 외국이나 기관 일부 빼고요. 대다수 코스닥이 무너지고 있고 종목이 양극화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민생이 어려운데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첫째. 두 번째가 이제 그 선관위 문제예요. 지금 시주하는 이게 금방 해결되겠느냐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 문제 있고. 마지막으로 그 좌파라고 하면 돼요. 진보 대분열. 이게 결국은 봉합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정청래 대표도 이게 벌써 임기 1년인데 끝까지 대들잖아요.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 김어준 주무기 따로 놀고 유시민도 아마 노무현 재단 그만두고 본격 참전할 겁니다.
3: 예.
5: 그러면 이게 완전히 분열되는 거예요.
3: 예.
5: 그 조국 대표도 이게 얼마나 이번에 기분이 나쁘겠어요. 저 조국 한 자리 주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김용남 공천해가지고 이게 뭐냐고 유희동 만들었잖아요. 따라서 이게 분열. 그다음에 선관위. 그다음에 민생. 어느 거 하나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게 지지율이 계속 추락할 겁니다.
3: 해결하지 않길 바라시는 건가요?
5: 아니, 해결은 해결되게 바라세요. 해결을 해야 좀 인정을.
6: 이따 광고 끝나고는 국민의힘을 그런 시각으로 좀 분석해 주세요.
0: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관계는 바로 잡아야 되는데 코스닥은 지수가 상승했어요.
3: 9천.
0: 네.
5: 아니, 코스닥.
3: 코스피.
0: 아, 네. 코스닥. 상승했어요. 코스피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5: 코스닥이 오늘 1000인데 이게 원래 100이거든요.
0: 네.
5: 지금 이게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을 겁니다.
0: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치를 보면 좀 상승했다고요. 그것은 이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3: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승부사들 마지막 후반부 피칭에 서번호 사님 화장은 높았습니다.
6: 대단해요. 예.
3: 자, 승부사들 네 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예.
7: 케이 라디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도 수박개당 5불99, 체리 자두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4불99, 줄기토마토 파운드당 1불99, 옥수수네개 1불99, 도넛복숭아 파운드당 크람쉘 4불99. 월드컵의 열기를 한남 체인과 함께.
4: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2부를 열었습니다. 자,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요, 요즘 국회, 에서 국민의힘 당내 이야기가 많이 이슈가 돼서 일부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또 이 문제를 가장 또 잘 말씀해 줄 수 있는 당권파, 최고위원을 모셨습니다. 조광한 최고위원과 함께 당내 상황, 그리고 최근 주요 정치 현안 입장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이 어서 오십시오.
1: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한판 승부 처음이시죠?
1: 예, 처음이에요.
0: 저희가 앞서 1부에서 우리 최고위원님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1: 예.
0: 혹시 방송 들으셨어요?
1: 아니, 못 들었어요.
0: 아, 그러셨구나.
1: 거의 뉴스를 안 봅니다.
0: 아, 그러세요?
1: 네.
0: 뉴스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1: 예.
0: 그 강소연 변호사가 일단 그 국민의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 조광한 최고위원부터 좀 그만두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예.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국회의원 다 사퇴하고,
0: 예.
1: 그만두면 저도 언제든지 그만둘 용의가 있습니다.
0: 아, 오늘 말씀하신 그 외계어 하시는 분들.
1: 그렇죠. 외계어, 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0: 예.
1: 똑같은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몇 개월째.
0: 몇 개월째?
1: 예, 똑같아요.
0: 아, 그 말씀이니까.
1: 그 레퍼토리가.
0: 우재준 최고위원이 오늘도 이제 지도부가 가을 전에 사퇴해야 된다, 이 말씀.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 그 자체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런,
1: 그렇죠.
0: 취지의 말씀인가요?
1: 본인이 사퇴하면 돼요.
0: 아,
1: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예를 들잖아요. 민주당의, 예. 이현주 최고위원.
0: 예.
1: 그냥 딱 사퇴했잖아요.
0: 예, 예.
1: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먼저 사퇴를 하고 나면.
0: 예.
1: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0: 아.
1: 그런데.
0: 예.
1: 그, 네가 사퇴하면 나도 사퇴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의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0: 예.
1: 철없다.
0: 예.
1: 예.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에는 정치 초년생이잖아요.
0: 예.
1: 그 한국 정치에서의 그 오랜 그 상황 속에서의 흘러오는,
0: 예.
1: 그런 문이랄까, 물결이랄까 패턴이 있는데, 사실은. 아직 정치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뭐 웬만하면 되는 대구에서,
0: 예.
1: 그 뭐 운 좋게 국회의원 되게 됐는데,
0: 예.
1: 우쭈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과시 내지는 자기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 아무튼 뭐 독특한 저 캐릭터에 그 별로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0: 그래도 이제 우재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또 당내에서 굉장히 젊은 정치인이기도 하고 그 당의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랄까 최고위 안에서 서로 존중해 주는 모습도 선배이시니까 더 다른 말로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히려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게 하면 철없다 이런 것은 사실은 공정한 토론을 할 수 없는 말씀 아닌가요? 나이를 얘기하면 너 몇 살이야? 이거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1: 아니, 아니요.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0: 예.
1: 이게요. 다른 분들이 우리 우재준 최고하고 말 섞는 걸 싫어해요.
0: 아, 최고위 안에서?
1: 네. 편하게 얘기를 하다가도,
0: 예.
1: 그 우재준 최고가 나타나면은 그냥 좀 약간 서먹서먹해져요.
0: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1: 안 좋아진다기보다는,
0: 예.
1: 이 정치인들이 그래요, 대부분.
0: 예.
1: 덕담을 하죠.
0: 예.
1: 그리고 서로 감정적으로 어긋나는 걸 원하지 않죠, 누구나 다.
0: 예. 예.
1: 그런데, 그, 이를테면 초점이 분명하지 않고,
0: 예.
1: 그, 정치의 본질 내지는 사안의,
0: 예.
1: 그 깊이 있는 그런 것 없이, 그 특정인을 대변한다거나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0: 예.
1: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철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이를 먹어도,
0: 예.
1: 철이 없을 수 있고 나이가 조금 어리더라도 정신적으로 훨씬 그 숙성될 수 있고,
0: 예.
1: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0: 그래도 이제 우재준 최고위원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또 당을 위한 충정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서
1: 그건
0: 예, 최고위원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1: 아니 정치는,
0: 예.
1: 이제 그런 그룹이 있잖아요.
0: 예, 예.
1: 그 그룹의 그 이를테면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서로 친한 그룹들끼리는 그 얘기에 동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0: 예.
1: 자꾸,
0: 예.
1: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거론을 하는데
0: 물러나라. 예, 그렇죠.
1: 지방선거 전에는 제가 최고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선거 전에는 아 지방선거에 그 참패가 우려되니까 대표께서 좀 물러나 계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예. 얼마든지. 예, 예.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지방선거가 2018년 동일한 조건에 치른 선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뭐 성공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그 최선의 방어를 했다.
0: 선방했다.
1: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0: 예, 예.
1: 뭐 2022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에 치러진 선거와 비교해서 그때보다 지지 않았냐. 이거는 잣대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0: 예.
1: 비슷한 조건에 치른 선거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2018년 선거에 비해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표들어 마냥 다른 대안 제시도 없이 물러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0: 예, 예.
1: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그 논리와 명분으로 물러나라고 하는 거냐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명분이 없어요.
0: 예.
1: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선출이 됐고 그 당원들이 그 위임한 당권을 지금
0: 행사하고 있는 거죠.
1: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0: 예.
1: 그런데 대표가 정치적으로 책임질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책임지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런 거고 똑같은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우리 CBS에 이제 다른 직원이
0: 예.
1: 우리 박정욱 선생님들어 나는 선생님이 참 이상하게 실례요. 그리고 아,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다니시고 넥타이는 왜 그 색깔을 매셨어요.
0: 앵커 물러나.
1: 그러니까 예, 물러나세요.
0: 예.
1: 그럼 물러나야 됩니까?
0: 아, 아무 또 이제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1: 예, 아니 예. 아니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냥 근데, 물러나라는 거예요.
0: 그런데 양희재 최고도 이제 우대전 최고는 같은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현 지도부 좀비 지도부가 됐다.
1: 해서 본인이 예. 좀비라고 본인 스스로를 규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 지도부가 좀비가 됐던 본인이 좀비라는 거 아니겠어요?
0: 예.
1: 그러니까 본인은. 예. 스스로를 좀비라고 느끼는지 모르지만
0: 예.
1: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0: 아 그런가요?
1: 주어진 여건에서
0: 예, 예.
1: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완벽하다고는 얘기하지 못하죠.
0: 예, 예.
1: 또 자랑스럽다라고 얘기 못할 수도 있어요.
0: 예.
1: 그런데 그거는
0: 예.
1: 다른 분들에 대한 모욕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 비공개 그 회의가 있어요. 그때
0: 예, 예, 예.
1: 나는 우리 지도부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0: 예.
1: 몇 번을 얘기를 하다가 정 안 돼. 그러면 저는 몇 번씩 이렇게 그 우리 의견 수렴을 시도해봤지만
0: 예.
1: 그게 잘 안 되니까 저는 공개적으로라도 한번 발언을 해보고 싶습니다.
0: 예.
1: 이게 맞지?
0: 예.
1: 아니 여러 사람 다 앉아있고 방송국 카메라 다 들이대고 있는데
0: 예.
1: 느닷없이 그런 발언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뭐 다른 그 음모 내지는
0: 의도
1: 다른 의도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나는 이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0: 예.
1: 그럼 나는 이렇게 멋진 정치인이에요라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거 말고는 해석이
0: 안 된다.
1: 예 그리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0: 다른 분이라면 다른 최고위원들.
1: 그럼요. 예.
0: 최고위원들.
1: 그리고 뭐 우리 신동욱 그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0: 예, 예.
1: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0: 그러니까 신동욱 수석 최고 같은 경우 요즘 이제 그 현 지도부가 재편되려면 물러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퇴 압박도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내 거취는 내가 결정한다면서도 불쾌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럼요. 네. 왜냐하면
0: 네.
1: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께서 판단을 해봐도
0: 네.
1: 명분이 없어요.
0: 사퇴의 명분이었다.
1: 그렇죠. 나는 네가 싫으니까 물러나라. 그리고 나는 네가 하는 리더십의 그 행태가 내 마음에 안 든다. 물러나라. 아니 그러면 우리 국민들 중에
0: 예.
1: 한 2, 3만 명이 서명해서 나는 우리 대통령 진짜 뭐 마음에 안 들어요. 물러나세요. 그럼 물러나야 되나요? 그건 진짜 기본적인 상식이 결여된 발언이에요. 그 기본적인 상식이 결여됐기 때문에 예, 예. 철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0: 그 의원총회에서 사퇴 요구가 많이 나왔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1: 네.
0: 그 의원 현 그래도 원내 의원들 한 110명의 이제 국민의힘이 110명이 됐는데
1: 네.
0: 그 중에 이제 어제 데일리안 보도를 보면 한 60여 명의 이제 장 대표의
1: 그 데일리안이 오버죠. 제가 볼 땐 그래요.
0: 아, 오버예요.
1: 왜냐하면 네. 다수는 장동혁 대표의 당권 행사의 방식에 대해서는
0: 예.
1: 서운할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뭐 억지 주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니까.
0: 예.
1: 그리고 저는 당권파가 아니에요. 정치인으로서의 장동혁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정치인 중에는 그래도 반듯하신 분이에요.
0: 예.
1: 다소 조금 경직돼 있고 고지식하다고 느낄 수는 있으나 사람으로서의 결은 저는 꽤 괜찮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1: 숱하게 만난 정치인들 중에.
0: 예.
1: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운영하는 당의 방식에서 또는 소통의 부족에서 오는 아쉬움과 섭섭함 그리고 못마땅함 이런 게 있으실 수는 예, 있으나 예. 의원총회 하면 늘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만 나와서 또 외계어를 하세요. 그분들만 나와서 얘기를 하세요.
0: 외계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그 논리구조를 이해 못하겠...
1: 말에 논리구조가 없다는 것이죠. 억지 주장만 하고
0: 억지
1: 있는
0: 주장이다.
1: 거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0: 예.
1: 그 정치 발전을 위한 그 건전한 대안이라기보다는
0: 예.
1: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말을 막 복잡하게
0: 숨은 하는... 의도와 자기 합리화면 자기 정치를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 이익?
1: 자기와 자기가
0: 개파의 이익?
1: 그렇죠. 자기가 좀 당권을 장악했으면 하는 그런 그 그룹의 그
0: 이런
1: 이해관계라고 보죠. 그리고 늘 늘 그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발언하시는 분들만 발언을 하세요. 그리고 다수는 침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의원님들로부터 장동혁 대표께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계신다 이런 얘기는 저도 하지 않아요. 다수는 침묵을 하죠. 다수는 침묵을 해요.
0: 예.
1: 그 양비론에 입각한 침묵이죠. 그게. 그래서 어제 뭐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 주로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0: 예, 예.
1: 또 그분들이 친 오세훈 성향이 강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알려져 있어요.
0: 예.
1: 그분들이 주로 발언을 하신 거죠.
0: 이제 박준태 의원, 이제 당대표의 비서실장이시고
1: 예.
0: 이분이 이제 송석준 의원 삼선이시잖아요.
1: 예.
0: 이분과 이제 의원총회 할 때 고성에 오갔었는데 일각에서 이제 송석준 의원이 발언을 하시려고 할 때 나가서 하세요 이렇게 했던 것 자체가 좀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니었냐. 그 대안과 미래에 대해서도 해체해야 된다. 이 발언을 해갖고 이제 대안과 미래 의원들이 아이고 당대표 비서실장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 또 요구하고도 했거든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1: 정치는 네.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 구조거든요.
0: 그렇죠,
1: 누구나
0: 그렇죠.
1: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그 뭐 송석준 의원을 제가 한마디로 규정할 수도 있으나
0: 규정이
1: 그렇게
0: 규정.
1: 되면
0: 예.
1: 아니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또 점잖지 못하니까 송석준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그 돌출 행동과 돌출 발언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0: 예.
1: 아 이분이 참 정치인으로서는 품격이 있고 품위가 있는 분이다라는 느낌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대안과 미래를
0: 예.
1: 상당수 의원들이 이렇게 사실은 비아냥을 대죠. 대안이 없는 미래라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고 있고 대안은 없고 그저 앵무새처럼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0: 그래도 그분들이 이제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선출된 분들이고 논리 구조를 갖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잘 들어보시진 않으셨어요?
1: 아니, 잘 들어봤죠.
0: 들어보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1: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0: 아, 그분들이?
1: 저 의원총회 딱 한 번 갔었는데
0: 예, 예.
1: 그때 우리 정성국 의원이나 한재화 의원이
0: 예.
1: 국회의원도 아닌 게 어디 감히 여기를 들어와 뭐 이런
0: 아, 그런
1: 좀... 비난을 들었잖아요.
0: 예, 예, 예.
1: 그건 진짜 예의 없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예,
1: 그럼... 당 최고위원인데 저 그때도
0: 예.
1: 참았어요.
0: 예.
1: 그리고 더 이상 언급을 안 했고
0: 예.
1: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의원들이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그분들이 인간적으로 품격 있고 성숙된 분들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성숙돼 있고 품격 있는 사람들이라면
0: 예.
1: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이겠어요?
0: 그러니까 품격 있게 좀 더 예의 있게 당 변화를 위해서 말을 했다면 장도혁 대표는 물론 우리 최고위원님도 그 변화를 함께 만들어갔을 텐데
1: 깊이 있게 들어야죠.
0: 그런데 이제 그 말하는 예. 방식이나 이런 것들 너무 품격이 예. 없었다.
1: 예, 제가 구체적으로 지명은 예. 안 하겠는데
0: 예.
1: 제가 그 한번 딱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예. 그 의원총회.
1: 예. 예, 그 시장 출신 국회의원이에요. 아. 누구랑은 얘기 안 하고.
0: 시장 출신.
1: 예. 네. 근데 제가 시장을 해봤잖아요.
0: 그렇죠. 남양.
1: 예, 남양주 예, 시장이었는데 예. 제가 그분의 발언을 들으면서 야, 그 밑에서 일했던 공무원들 참 피곤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제 느낌이에요.
0: 예, 예.
1: 딱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야, 어떻게 말을 횡설수설 하는데 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모든 것을 그 개념 규정을 할 수 있고
0: 예.
1: 그분들이 하는 모든 소리가 다 우리 국민들한테 공감이 되는 소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솔직히
0: 예.
1: 그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0: 예.
1: 300명 되시잖아요.
0: 예, 의원들이.
1: 의원들이요.
0: 예, 300명이죠. 예.
1: 아마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국회의원은 50명도 안 될 거예요.
0: 언론에 나오신 분들은 자주 나오시는
1: 예, 나머지
0: 분들.
1: 250명은 예. 어디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0: 예.
1: 언론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 중에
0: 예.
1: 저분은 진짜 참 정치 국회의원 참 괜찮으신 분이다
0: 예.
1: 라고 아마 유권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0: 예.
1: 뭐 거의 없다고 봐야
0: 언론이 잘못했네요. 그러면.
1: 예?
0: 훌륭하신 분들 많이 말씀하긴 해야 되는데
1: 글쎄 뭐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을 주로 언론들이 많이 다뤄주는 것 같아요.
0: 이거 죄송합니다.
1: 아니 뭐 예.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0: 근데 이제 장도혁 대표 이제 사퇴 혹은 비판하시는 분들 얘기는
1: 네.
0: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에 당이 어떤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하고 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장도혁 대표가 뭔가 윤어게인 혹은 어떤 당의 변화에 좀 더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변화에 요청하다가 안 돼서 이제 좀 물러나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장도혁 대표 입원하셨잖아요.
1: 저도 뭐 오늘 그 전화로 기자들이 물어봐서 알았습니다.
0: 아, 혹시 네. 입원하시면 연락을 해보셨어요?
1: 아유, 뭐 심신이 여러 가지로 피폐하고 힘드실 텐데
0: 예, 예.
1: 뭐 굳이 연락을 하지는 않았고
0: 예, 예.
1: 우리 박준태 실장하고만 통화를 해서
0: 실장,
1: 좀 예. 예, 염려와 걱정을 했죠. 왜냐하면 본인이 무척 힘드실 거예요.
0: 예, 예, 예.
1: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 약간 좀 이 모든 지금 그 이 그 이 그룹 속에서
0: 예.
1: 이 좀 포위돼 가지고 굉장히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0: 예.
1: 저는 뭐 인간적 고뇌가 충분히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그렇군요.
1: 전 뭐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을 모셔봤던 사람으로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가졌던
0: 예.
1: 그 고독과 고뇌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때는 대통령께 굉장히 직언도 했고 뭐 했지만
0: 예.
1: 제가 나이 들어서 보니까
0: 예.
1: 그 최고 리더의 그 고독과 고뇌의 어려움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이 현실의 무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0: 장도혁 대표는 그러면 어떤 그 당대표직 사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사퇴는 전혀 저는, 옵션에 없어요.
1: 저는 네. 지금 상황에서 그 대표님께서
0: 예.
1: 하실 수 있는 예. 선택의 범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래요?
1: 예.
0: 아, 그러면은.
1: 왜냐면,
0: 예.
1: 너무, 저기, 그, 여론 몰이식으로.
0: 아하.
1: 아니, 명분이 없어요. 정치는 논리와 명분이고.
0: 예.
1: 상식인데.
0: 예, 예.
1: 제가 볼 때는. 상식에서도 벗어나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명분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0: 예.
1: 왜냐, 당대표가. 지금까지 책임을 진 이유는, 이제 뭐, 우리 당이. 굉장히 지금. 비정상적으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잖아요.
0: 예.
1: 비대위 체제만 뭐 숱하게 해오고
0: 예.
1: 그 전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준석 대표를 처리했던 방식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0: 예.
1: 그냥 김기현 대표의 방식도 사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고
0: 예.
1: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한동훈 체제잖아요.
0: 예.
1: 한동훈 체제가 저는 총선을 잘 치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동훈 그 전 대표의 그 아주 집요한 정치적 욕심 때문에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됐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0: 예.
1: 그래도 지방선거를 나름은 선전을 한 당대표를 물러나라고 한다? 당원들이 그거는 당원들 소환이나 뭐 선택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국민의힘이요. 당대표 2년 임기를 채운 당대표가 없어요. 채워야죠. 채우고 내년 8월에
0: 예.
1: 전당대회를 해서
0: 예.
1: 당대표가 정말 2년 동안 당을 잘못 운영돼 왔다. 당원들이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0: 어허.
1: 제가 최고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
0: 음흠.
1: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이 그 좌지우지하는 전유물이 아니에요. 원내 문제에 대해서 정책 문제에 대해서 대여투쟁 문제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모으고 대여투쟁을 할 수는 있지만 당무 전반에 관해서는 국회의원도 당원으로서 N분의 1일 뿐이에요. 당원 전체가 있는데 마치 국회의원들의 의견과 의사가 당 전체의 의견이고 의사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 또한 겸손하지 못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신동욱, 김재원 두 분 최고위원과는 말씀 나눠보셨습니까? 이분들은 사퇴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으신 거죠?
1: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
0: 아, 두 분 모두 예, 같은 예. 생각이신가요?
1: 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뭐 대화를 나눠봤고
0: 예.
1: 본인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판단을 가지고 계신 거로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상당히 지혜로우신 그 판단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사실 이래저래 걱정이 돼서 전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당이
0: 예.
1: 소수의 몇몇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저기 그 절박함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그렇다면 당분간은 우리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장동욱 대표 임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1: 그렇게 저는 그 해석하고 싶어요. 그리고
0: 알겠습니다.
1: 사실은 특정 언론에
0: 예.
1: 아주 과도한 그 흔들기가 또
0: 여기까지
1: 작동되고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0: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 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 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 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 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딱 안 맞네요. 네.
1: 왜요?
0: 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경아입니다.
0: 대한민국 가자! 오늘 하늘 봤어요?
1: 오늘 하늘 봤죠.
0: 야, 이 멕시코를 위로하는 하늘이에요. 약간 구름이 하면서
1: 네.
0: 오늘 저녁 한 11시 정도쯤에 네. 멕시코 사람들의 기분을 대변해주는 그런 하늘입니다. 어떡하니 하필이면 한국을 만나갖고 조별리그에. 아, 멕시코는 정말 운이 없어요. 아, 자, 오늘 밤 멕시코의 과달라라를 아주 붉게 녹여버릴 우리 네. 한인 동포들의 불타는 화산 같은 심장 열기가, 과달라라가 그냥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1: 어떡해요, 진짜 엄청.
0: 멕시코 어떡하니? 하필이면 한국을 만나가지고, 아, 정말.
1: 아, 근데 어제 멕시코에서 네. 네. 그, 한국 붉은 양말이죠. 셔츠 입고 태극기 들고 네. 네 전야.
0: 전야죠.
1: 응원제 전야.
0: 전야가 있었어요. 네. 소위 이제 말하면 기싸움이라 그러죠. 네, 기싸움이 있었어요. 네.
1: 아니 근데 좀 신기했던 게 어떻게 멕시코 사람들이 같이 막 비발라 코리아 막 이러면서 같이 응원을 해줬나요?
0: 아마 구속됐을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이 한류가 무시무시하게 멕시코를 좀 덮고 있죠.
1: 깜짝 놀랐습니다.
0: 그래서 속으로는 네. 우리 왜 설미 선수가 LA에서 경기할 때도
1: 네.
0: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우리 체코랑 경기할 때도 멕시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응원했거든요.
1: 아니 저는 체코전 할 때야 이해를 했는데요. 이번엔 멕시코랑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코리아를 응원을 했는지 보면서도 신기하더라고요. 네.
0: 한국의 영주권 문호를 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멕시코 들어와. 벌써 정신적으로
1: 네.
0: 벌써 이기고 하는 경기죠. 정말 BTS 블랙핑크 또 한국의 이런 또 문화 강국이 되다 보니까
1: 네.
0: 또 손흥민 네, 이런 선수들 때문에 멕시코의 마음이 몽글몽글해요. 솔직히.
1: 아 정말 제발 오늘 밤에
0: 네.
1: 지난번처럼 황인범 선수, 우영규 선수 이렇게 막
0: 네.
1: 역전골
0: 네.
1: 터지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들
0: 네.
1: 골 막 넣어주고.
0: 네.
1: 오늘 밤도 제발 재연을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
1: 네.
0: 지난번 황인범 선수 골처럼
1: 네.
0: 오늘도 손흥민 선수 막 다니면서 수비수를 세 명, 네 명이 막 왼쪽으로 쓰러졌다, 오른쪽으로 쓰러졌다 막 이러면서 일어났다가 다시 일어나면 또 이강인 선수 골을 주고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1: 제발요.
0: 자, 오늘 한인사회 공식 합동 응원도 굉장히 오늘 뜨거운데요.
1: 네.
0: 제가 말씀한 인간 휘발유. 오늘 이성훈이 오늘 프로싱 프라임스 교회의 또 응원단장으로 오늘 추격을 할 예정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축구가 오늘 완전 재밌을 예정이에요.
1: 네.
0: 네.
1: 여러분, 오늘 빨간색 티셔츠 입으시고, 네, 다 함께 프라미스 교회로 모이시면 네. 어떨까요?
0: 아니, 여러분, 네. 이렇게 정말 월드컵 열기가 한참인데, 아, 그거 직구석에서 그걸 보고 있어요.
1: 안 돼요. 다 함께 소리 질러줘야죠.
0: 가족들끼리, 네.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1: 네.
0: 우리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특히 이런 또 한국의 뭉치는 응원 문화 이런 거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1: 또 내일 마침 공연
0: 네. 공연이에요.
1: 네, 그러니까 오늘 밤 좀 아이들 늦게 자도 괜찮으니까
0: 어떡하니?
1: 가족 모두 다 함께 오셔서
0: 네.
1: 힘차게 응원을 하자고요.
0: 그냥 막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이 정말 떼창하면서 오피슨 코리아를 외치면서 밤에
1: 대청
0: 오자고요.
1: 너무 좋다.
0: 자, 오늘 첫 곡은 오피슨 코리아입니다. 윤도현 가자.

0: 자, 오늘 밤에 아주 열렬하게, 예, 프로미스에서 또 뉴저지 우리 파인플라자 4층에서 열창이 될 그런 노래의 리스트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피슨 코리아. 네, 반드시 오늘 승리할 거고, 멕시코 딱 기다려! 네. 자, 주간 베스트도 이번 주 월드컵 특집에 맞췄죠.
1: 네, 저희가. 오늘이 네. 마감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네. 예, 여러분의 주간 베스트 응모해 주십시오. 네. 주제는요, 이번 주 계속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오늘 밤 열릴 한국과 멕시코 경기에서 네. 누가 과연 골을 넣을 것인가 네. 선수의 이름을 네. 맞춰주시면 됩니다.
0: 여러 명 단어도 되냐?
1: 안 됩니다.
0: 여러 명 단어도 되냐? 11대 0. 아, 그래서 누가 넣을 건지 상관없고요. 네. 여러분이 넣으신 그 선수.
1: 선수의, 예. 네. 딱 그 선수 이름 한 명만 넣어주시면요. 뭐 예를 들어서 세 명이 넣었더라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네. 바로 주간 베스트 장원 후보가 되십니다.
0: 네, 그분들 중에 추첨해 가지고 한 분께
1: H마트 상품권 드리고요.
0: 따끈따끈하게 땡으로 네. 드릴게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영화 대결은 무너졌냐? 무겁도 불러. 네.
1: 그 선수를 맞춰주신 분들을 중에 그 중에서 또 경기 스코어까지 정확하게 맞춰주신 네. 분께는요. H마트 상품권을 한 장 더 보내드립니다. 네,
0: 더블 찬스로 드려요. 네. 뭐 2대 1, 혹은 뭐 3대 1. 맞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11대 빵 네.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1: 네. 손흥민 선수 3대 1 뭐 이런 식으로 네. 손흥민 선수도 맞추고 경기 스코어도 맞췄다 네. 하시면은 두 장 네. 받으실 수 있어요.
0: 자, 오늘 방송 마칠 때까지 2시 전까지 저희 키라디오 카톡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 저녁 경기 많은 네. 분들이 뭐 이제 뭐 프로미스로 오셔서 또 우리 파인플라자 4층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만 오늘 이기면 어떻게 되고 비기면 어떻게 되고 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이런 건 경우의 수에 따라서 네. 그동안은 굉장히 많이 복잡했거든요. 막 이게 이렇게 돼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3차전이 또 있죠. 네. 그럼 이제 남아공과 3차전을 붙게 되면 그때 이기거나 지거나 비기게 되는 경우 또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상당히 복잡했었는데 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첫 경기에 네. 체코를 2대 1로 쓸어 담는 바람에 네.
1: 예, 경우의 뭐 수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렵지 네. 않아요.
1: 지금도 체코하고 남아공하고 열심히
0: 경기를 하고 있고요.
1: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0: 전반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체코가 1대 0으로
1: 네, 지금 있습니다.
0: 앞서고 있고요. 네. 네, 무난히 오늘 체코가 남아공을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그러니까 오늘 체코가 남아공을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된 경우의 수인 거죠? 지금부터 말씀해 주실 것들이.
0: 사실은 네. 상관이 없어요.
1: 아, 상관이 없습니까?
0: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네. 다음 주에 저희가 남아공을 또 이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그냥 성훈이 파이팅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 FIFA 랭킹 자체가 네.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가 나요.
1: 그렇죠.
0: 그 정도가 되면, 네. 연지까지 또 이미 다 전력들이 다 보여졌기 때문에 오늘 벌써 두 번째 경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저희도 오늘 두 번째 경기를 하고요.
1: 네.
0: 양 팀의 어떤 전력이나 이런 전술이나 이런 게 이미 다 패가 뒤집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남아공한테 질 일은 없어요.
1: 네.
0: 거의 저희 젊은 이번에 26명 중에 13명이 지금 새로 뽑혔고 그중에 8명이 지금 월드컵을 처음 나가는데 이런 친구들이 나가서 스쿼드를 다 한다고 해도 남아공한테 지지 않을 전력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이 저희가 이제 조에서 오늘 경기로 인해서 1위를 할 것인가 2위를 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그냥 경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1: 네. 그래서 네. 네, 저희가 오늘 멕시코를 이기고 네. A조 1위로 네. 32강에 올라가게 되면
0: 네. 네.
1: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자, 말씀 네. 다 아시다시피 32강 네. 32강에 오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토너먼트로 그냥 데스매치예요. 한번 치면 그냥 집 싸서 치고 가야 되는
1: 네. 네,
0: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경기인데 저희가 A조 1위를 하게 되면 네. 6월 30일이 돼요.
1: 네.
0: 6월 30일 화요일 밤에 9시에 전 세계 축구인들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네. 멕시코 시티에서 에스타디오 아스테카 여기는 높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1: 오, 굉장히 높은 지대군요. 고산지대군요.
0: 네, 오늘 네. 경기를 하게 되는 아크로 스타디움이 1571m.
1: 네.
0: 이 아스테카 경기장은 2200m예요.
1: 오, 그러면 700m나 더 높네요.
0: 더
1: 와우.
0: 더
1: 그럼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연습해 온 곳은 몇 미터 정도 됐었나요?
0: 1500m에서 늘 연습을 했고 네. 2차전도 1571m에서 잘 싸웠죠.
1: 오, 그러면 2200으로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네. 또 다른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0: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1: 아,
0: 크게 우리는 이미 고지대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조금 더 더운 정도?
1: 아하. 아,
0: 가습이 조금 더 습도가 많이 느껴지는 정도?
1: 오, 저한테 네. 700m 하면 굉장히,
0: 굉장히 높은데.
1: 큰 차이로 느껴지는데.
0: 네, 이미 1500m 이상을 3주 이상 지금 겪었기 때문에
1: 네.
0: 크게 차이는 없는데.
1: 다행입니다. 네. 네.
0: 자. 그리고 1위로 올라가게 되면
1: 네.
0: 상대 팀 중에
1: 네.
0: 3위로 올라가는 팀이 8팀이 있는데 그 8팀 중에 C조, E조, F조, H조, I조 이렇게 5개 조 중에서 3위 팀, 요 중에 3위 팀과 저희가 맞붙게 돼요.
1: 그러면 3위 팀이랑 붙는다는 거는 그만큼 전력이 좀 약한 팀이라는 소리니까
0: 네.
1: 훨씬 저희한테 유리하겠는데요?
0: 네, 그렇기도 해요. 그건 분명해요. 영화 씨의 네. 말씀 분명한데.
1: 네.
0: 자, 하지만. A조 1, 2로 진출할 경우 약간의 위험 지역이 리스크가 있어요.
1: 오. 왜죠?
0: 자, 32강 상대가 있는 C,
1: 네.
0: E, F, H, I. 그냥 이제 반복하지 않을게요. 요 다섯 개 조 중에.
1: 네.
0: 3위 팀 중 한 곳으로. 근데 요 팀 중에 I조가 있거든요.
1: 네.
0: 요 I조에 세 팀이 강해요. 소위 말하면 죽음의 팀이라고 하죠.
1: 누가 3위가 돼도
0: 네. 프랑스, 아프리카 세네갈 상당히 잘합니다. 노르웨이, 엘링 홀란이라고 어제 그 두꺼운 괴물이 있다고 한 나라 있죠.
1: 네네. 노르가 걸어다니는
0: 여기. 이 아이조가 만약에 헛기고 헛겨갖고 만약에 세네갈이나 노르웨이가 우리한테 올라온다면 이 팀이랑 붙을 수 있어요.
1: 어허.
0: 좋지 않죠?
1: 그러면 좋지 않네요. 네.
0: 또 일본이 속해 있는 F조가 있는데
1: 네.
0: 여기도 네덜란드 일본, 스웨덴 정말 만만치 않은 죽음의 조예요.
1: 야, 그 누가 3위가 된다고 하면
0: 네.
1: 만만치 않기 때문에
0: 일본이 미끄러져서 3위가 된다 그러면 일본하고 붙어야 되고
1: 그렇죠.
0: 스웨덴이 미끄러진다 그러면 스웨덴이랑 붙어야 되고
1: 너무...
0: 뭐 말도 안 되지만 네덜란드가 만약에 밀렸다 그러면 네덜란드랑 붙어야 돼요.
1: 아이고 머리야.
0: 이래서 이 32강부터 네. 자칫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어요.
1: 아하.
0: 이 밖에 다른 조들은 3위 팀들이 좀 만만해요 사실.
1: 그러면은 1위로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자, 멕시코와 일전을 겨루고 있는 오후 1시 14분입니다. 아, 떨린다. 자, 이번 곡도 응원곡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예, Let's go together!

0: 자, 미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후 9시 대한민국과 멕시코전이 있는 그런 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응원 방송으로 월드컵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단골 손님 만나볼게요.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아잔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아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

0: 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음악과 인연이 함께하는 100세 시대 실버 문화공간 플러싱 쉼터 콜라텍.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합니다. 토요일에는 식사도 제공되고요. 입장료는 단돈 20불. 플러싱 35-22 150 플레이스. 문의 전화는 917-803-7080번이네요. 건강한 즐거움, 새로운 만남이 있는 곳, 쉼터 콜라텍.
1: 건강을 다시 설계하다, 건강을 리셋하다, 두 번의 발효와 96시간의 정성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공진당. Father's Day 특별 이벤트, 한 박스 구매 시 한 박스가 무료, 천연 발효 화장품까지 특별 증정해드립니다. 아버님의 건강을 위한 품격 있는 선물, 야엘 사향 공진단. 전화는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0: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세정장 50%, 여성보팜 전품목 최대 75%, 이불하고 침고류도 60%까지 할인해드려요.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던 208과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곧바로 오세요. 718-886-3344.
1: 2026 FIFA 월드컵을 계기로 한인 사회가 하나 되는 힘을 보여주세요.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준비한 2차 한인 합동 응원전. 오늘 저녁 7시 뉴저지 펠팍 파인플라자 4층에서 대한민국 대 멕시코 2차 합동 응원전이 무료로 펼쳐집니다. 하나의 함성, 하나의 대한민국. 오늘 밤 펠팍 파인플라자 4층에서 만나요. 대한민국 가자!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모기지.
6: 뱅크오브호비젠 이퀄 하우징 랜드.
7: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8: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7: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9: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10: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1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11: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네, 한식의 먹다방 월드컵 특집 오늘 저녁에 있을 멕시코전에서 비길 경우, 질 경우 지진 않을 거예요. 지진 않을 거고 만약에 비겨도 괜찮은가 하시는 분들 위해서 비겨도 괜찮아요.
2: 2위를 하면 더 좋다고 성원 씨가
1: 네, 늘 지금 네. 말씀드렸죠.
2: 그렇죠.
1: 네. 2위를 하게 되면 뭐가 그렇게 좋으냐.
2: 왜 좋냐.
1: 뭐가 좋은데 2위가 좋으냐. 너나 2등해라.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번에 그 대진이 조금 묘하게 돼가지고 네. 이번에 48개국이 처음으로 월드컵에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약간 엉켜서 빈틈이 생겼어요.
2: 어허.
1: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 A조 2위는 B조 2위로 하기로 2위하고 붙기로 딱 결정이 되어놓고 조를 뽑았는데 B조가 이게 호랑말코들이 쫙 뽑혔네 B조에.
2: 어허.
1: 그래서 네. 어떤 나라인데 스위스 제일 잘하는 나라가 스위스예요. 해볼만 하다니까 개최국 캐나다 네. 30위입니다 피파. 지난번에 경기 보셨죠? 뭐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그냥 개최국이니까 네. 올라온 거지. 그다음 카타르 저희가 많이 이겼죠. 카타르는 보스니아 이렇게 네 팀이에요. 누구랑 붙어도 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비조는
2: 2위를 대면은
1: 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이런 나라보다 얼마나 수월해.
2: 아, 그럼요.
1: 네. 너무 해볼 만한 전력이고
2: 네.
1: 또
2: 네.
1: 거기다가 이 2위로 하게 되면 경기장이 네. LA로 가요.
2: 아, 거의 뭐 항공이나 짐배 없죠.
1: 짐배 없잖아요. 네. 로스앤젤레스 소파 스타디움으로 가게 되고요.
2: 네.
1: 6월 28일 날 하게 되는데 얘가 뭐 그냥 홈구장이죠.
2: 그렇죠.
1: 그리고
2: LA면
1: 늘 말씀드리지만 손흥민 선수가 네. 이 MLS로 와서 경기를 뛰면서
2: 네.
1: 이 어웨이로 미국의 모든 경기장은 거의 다 가봤거든요.
2: 오, 그렇죠.
1: 그렇다 보니까
2: 그렇죠.
1: 특히 또 LA는 네. 본인의 홈이잖아요.
2: 그렇죠.
1: 그렇다 보니까
2: 속속들이 알고 있죠.
1: 잔디에 이 네. 길이야 잔디와 대화가 된다니까 손흥민이. 그래서 이 경기장의 모든 것과
2: 네.
1: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 네.
1: 이 2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나쁘지 않고 오히려 더 1위보다 좋을 수 있다. 좋을 수 있다.
2: 경기장뿐만이 아니라 네. 같이 붙게 되는 팀까지 해볼만한 그런 팀이다 보니까 네, 네. 네 여러모로 좋네요.
1: 완전히 좋다니까요.
2: 아 괜찮은데 개꿀인데 이. 네.
1: 그래서 오늘 네. 개최국 특히 멕시코는 피파 랭킹이 15위로 저희보다 10개 단위나 높아요.
2: 네.
1: 그리고 게다가 똥개도 원래 자기 입에서 80을 먹는다는데 이 경기장 자기들의 정말 주 경기장에서 오늘 경기를 하기 때문에
2: 맞습니다.
1: 특히 또 개최국이고
2: 그렇죠.
1: 저희가 2002년도에 무려 4강까지 가지 않았어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이런 개최국과 오늘 비기기만 해도 아마 멕시코 선수들은 고개를 떨구고 대한민국은 승리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거예요.
2: 맞습니다.
1: 이기면 좋고 저도 이기는 아 이거 진짜 너무 괜찮잖아요. 네. 오늘 그런 경기입니다. 완전 예술이에요. 그런데 멕시코가 어떡하냐? 우리는 질 생각이 없다.
2: 없다.
1: 자, 오늘도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2: 파이팅!

0: 된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자,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펠리사이즈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시원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1: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있는 제니의 뭉치.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와 수제 간식, 또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이죠. 제니의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2: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을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번.
1: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익.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자,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자, 주소는 플러싱 154-08 노덤 블루바드고요. 전화번호는 929-845-0958번입니다.
2: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 특판전이 뉴욕과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서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 다섯 가지 맛을 지녀서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같은 네. 네,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가 됩니다. 맛있는 맛밤 그리고 오미자 생즙 한번 오셔서 맛보세요. 한양에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1: 자, 오늘 또 멋진 골과 함께 정말 예술이야 예술이야 오 필승 코리아를 한번 외쳐보는 그런 싶습니다. 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2: 믿습니다.
1: 자, 대한민국 파이팅!
3: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장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4: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4: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

0: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자, 이번 주말 또 엄청난 날인데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이번 주 일요일이 파더스데이예요.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천만인데 말도 안 돼.
3: 오늘 경기만 생각하시다가 파더스데이 깜빡하시면 안 됩니다.
2: 난리래 난리래 치더니 왜 안 챙겨주는 거예요? 자, 오늘 건강과 아름다움의 정말 대명사죠. 네, 우리 야엘의 이야엘 대표님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우리 청취자들께도 아마 낭낭한 목소리로.
3: 네, 네, 안녕하세요. 야엘 대표 인사드립니다. 아유, 항상 우리 야엘을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정말 재밌는 선물 보따리, 이야기 보따리 가지고 나왔습니다.
2: 좋아요. 쫙 펼쳐주세요. 쫙 펼쳐주세요.
4: 아니, 지금 방송하시기 전에 네. 그 동충하초 네. 하양공진당 네. 드시고 아, 정말 네. 효과를 많이 보셨다는 네. 고객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좀 더 자세히 좀 네. 들려주세요.
3: 아, 제가 직전에 오기 전에 네. 50판짜리 또 하나 손님이 구입하신 데서 판매하고 오셨는데요. 네. 왔는데요. 아, 지금 방금 전 손님께서 오셔서 30판짜리 공진당 동충하초 하양공진당 네. 드시고 다리가 저릿저릿해서 걷기가 쉽지 않았대요. 근데 이거 먹었는데 놀랍게 다리 쪽이 찌릿찌릿하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엄지에서 검지 쪽으로 쭉쭉쭉 움직이면서 오. 회복이 되고 있고 밤에 잠을 그렇게 못 주무셨는데 잠이 그렇게 잘 온다고 너무 신기하다고 오. 말씀하셨는데 네. 또 그 옆에 손님이 이제 그전 이제 우리 화장품 사시는 손님이신데 네. 그렇게 공진단 얘기해도 별로 동충하초 얘기해도
2: 꿀쩍도 안 하다가
3: 네, 꿀쩍도 안 하다가 같이 두 분이 오셨는데 꿀쩍도 네. 안 하신 분이 그 커네디컷 사시는 언니가 먹고 잠도 못 주무시고 몸도 허약해서 안 좋았는데 50판 사셔서 효과를 네. 많이 보셨어요. 그때도 끈적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발이 찌릿찌릿하다 하니까 갑자기 놔두 달라고 하면서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 머더스데이로 끝나려고 했는데 네. 머더스데이 때 이제 한 이제 우리 프로모션 한 거 이제 아시고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사신 분이 또 1, 2주 있다 또 사시고 아니면 마지막에 또 사셨는데 네.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왜 파더스데이는 무시를 하냐고.
2: 맞아요.
3: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좋은데 좀 더 돈 모아서 아버지 날 또 사서 드리고 싶으니까 네. 한 번만 더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희가 사실은 8개월에 다 팔아야 될 동충하초를 한 달 조금 다 돼서 거의 다 절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면서 네. 다리 찌릿찌릿 하시던 분이 네. 그 옆에 분은 그거 듣고 이제 오달 하셨고 네. 가시면서 내 거, 내 친구 거라 하나씩 원 플러스 원 남겨달라고 부탁하셨어요.
2: 저렇게 꿀쩍도 안 하시던 분들이 꾸셔놓다니까 나중에 네. 털붙어가지고.
3: 네네네.
4: 제대로 영업당하셨네요. 네. 네.
3: 우리 사실 이번에 이제 우리 슬로건 자체가 네. 우리 모토 자체가 이제 피부를 다시 설계하자.
2: 맞아요.
3: 리셋하자.
2: 리셋하자.
3: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리셋하자고 말을 네. 하잖아요. 네네. 근데 건축한 집이 기둥이 뚝 빠지게 되면요. 무너져 내리잖아요.
4: 그렇죠.
3: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풍에 걸린다든지 그렇죠. 파키스명에 걸린다든지 맞아요. 치매에 걸린다든지 네.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잖아요.
2: 스트로크 오거나.
3: 네. 스트로크 오죠. 그 건축에서 빠진 기둥을 다시 끼면 되는 건데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혈액을 따라다니면서 백혈구가 혈액에 있는 염증이나 암세포를 잡잖아요.
2: 네네.
3: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암에 걸리지 않고 염증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와 계시는 거예요.
2: 맞아요.
3: 그럼 병원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그 백혈구가 일 자체를 잘하지 못하고 염증을 못 잡고 암세포를 파괴하지 못하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이러니까 못 일어나고 어느 날 아침에 이러니까 일이 돌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야엘에서 출시한 정말 아주 최고의 공진단이 지금 네. 출시되는데 네. 또 지금 사실 판매하고 있는 사양 공진단도 장수 제품이라 네. 지금 불티나게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NK세포 네. 위주로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2: 네.
3: 선천적인 면역을 담당하는 것이 사실 백혈구예요. 그 백혈구가 네. 혈액을 따라다니면서 암세포 염증을 다 잡으면서 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데요. 그러니까 이 NK세포가 그 백혈구의 일종이에요.
2: 네, 네.
3: 그래서 혈액을 따라다니면서 암세포 염증 있는 것을 잡아내는데, 사양이나 아니 흑삼 또 여기 있는 약재도 그런 약을 미비하게 약하게 하는데요. 네네. 여기다 동충하초를 저희가 집어넣었잖아요.
5: 네, 그렇죠.
3: 전 세계에서 동충하초 종류가 500가지에서 600가지 종류가
5: 있어요.
3: 근데 먹을 수 있는 식용은 몇 가지가 안 돼요.
5: 아.
3: 근데 저희 동충하초 먹으신 분들 효과 좋다고 많이 그러시잖아요.
4: 네.
3: 근데 그 몇 가지가 있는 중에서도 그건 자연산이잖아요.
4: 네.
3: 자연산이 효과가 약해요.
5: 약해요, 오히려.
3: 약한데도 먹어도 효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4: 네.
3: 그래서 저희는 야엘은 독보적으로 연구소에서 재배해서 특별히 그 함량을 압축시켜서 그 농축시켰다는 거예요.
5: 네.
3: 근데 코디세핀이라고 하는데 그 코디세핀이 하는 일이 항암, 항염, 당뇨, 콜레스테롤 각종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5: 네.
3: 저희 혹시 파킨슨병 걸리신 분들
4: 네.
3: 도파민 주사 맞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근육을 뚫고 가는 주사예요. 근육 문제잖아요. 사실
5: 대장병들이요.
3: 네. 그 다른 것들도 뭐 중풍 이런 것도 또 근육이 다 뭉치잖아요.
5: 네.
3: 근데 저희가 여기 있는 저희가 만든 이번에 동충하초 공진단이 사실 연구소 배양으로 압축시켰기 때문에 이 함량이 코디세핀이 굉장히 높아요.
5: 고농축이야.
3: 고농축이야. 네. 근데 저희가 마약을 세게 하거나 술을 많이 마실 경우에
5: 네.
3: 아무리 쓰신데도 아프지가 않아.
5: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 네, 마약을 먹어도 아프지가 않아요.
4: 네, 네.
3: 그렇죠, 마취도.
5: 경험 있어요?
3: 아, 네. 네. 근데 그거는 중독성이 있어요.
5: 아,
3: 계속 먹으면 아프진 않지만 중독이 계속되는 거예요.
5: 맞아요.
3: 그렇죠. 도파민 주사도 계속 맞으면 좋진 않잖아요. 사실
5: 그렇죠.
3: 막적인 거라.
5: 네.
3: 근데 얘가 자연적으로 지금 도파민이 함유가 돼 있어요.
5: 네.
3: 근데 자연산은 미비한데도 효과가 있는데 이걸 농축하시고 고함량을 했을 때 얼마나
5: 좋겠어요. 네.
3: 좋겠어요. 이게 파킨슨병뿐만이 아니라 엄청 좋은 재료입니다.
5: 네.
3: 근데 그 도파민 자체가 근육을 네. 뚫고 가잖아요. 우리 근육에 뭉쳐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몸에 풍요해서 뭐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5: 네네.
3: 치매가 오는 경우 그런 모든 것들이
5: 네.
3: 이 코디세핀 요 함량을 통해서
5: 네.
3: 굉장히 몸이 회복이 됩니다.
5: 네.
3: 근데 이게 지금 그러한 함량을 가지고 제가 만들었는데요.
5: 네.
3: 그게 사실은 자연산은 몇 정도 안 되고
4: 네.
3: 근데 효과가 있는데 그거를 연구소에서 배양해서 압축을 시켰고
5: 네.
3: 압축시킨 것도 모자라서 120시간, 120시간, 240시간 동안 저온 발효를 시켰어요. 발효 시간이 장시간 길면요.
4: 네.
3: 항암, 항염이 굉장히 세요.
5: 세지는구나.
3: 예. 네. 왜냐면, 발효를 통해서, 발효 시간이 길면 길수록 기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 알아요.
5: 네.
3: 항암, 항염이 세지다 보니까, 저희 공진단처럼 240시간 발효한 제품이 지금 전 세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5: 그래요. 독보적이구나.
3: 독보적이고.
5: 네. 독보적이구나.
3: 정말, 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5: 네.
3: 걸고, 제품의 요한복음 3장 10절 찍고 나가잖아요.
4: 네.
3: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직하게.
5: 정말 정직하게 제품을 만들고.
3: 예. 네. 정직한 재료. 그리고 또 착한 가격.
4: 네.
3: 정말 이 제품 가격 지금 저희가 50반짜리 같은 경우는.
4: 네. 네.
3: 2,500불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 사면 하나 무료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
5: 야, 네.
3: 지금 사실은 저희가 양의사 또 한의사 그리고 또 발효 대가들이 대거 출연해서
4: 네.
3: 이거 240시간 발효하는데 런칭하는데
5: 네.
3: 엄청난
5: 비용과.
3: 연구비가
5: 네.
3: 들어갔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크리스천 기업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저
4: 네.
3: 포기하려고 했어요. 너무 제품이
5: 너무
3: 좋은데
5: 그 연구비가 많이 들었어요.
3: 네, 그리고 네. 로열티까지 얘기하셔서 근데 그거를 포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한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들 드실 때 정말 이거 그냥 드시고 치유될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요.
5: 네.
3: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었고 눈물로 뿌려서 기도하면서 만든 제품입니다.
5: 그래서 네. 이렇게 좋은 제품, 정직한 제품인데도 그 가격에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3: 그렇죠.
5: 사실은 그쵸. 훨씬 더 비싸야 되는데.
3: 그렇죠. 이게 제대로 연구비와 로열티가 들어간다면 한 알에 100불 이상이
5: 그러니까.
3: 가야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저희가 또 머더스데이 기념에다가 런칭 기념으로
4: 네.
3: 하나 사면 하나 무료로 시작을 했는데
5: 네.
3: 지금 파더스데이 때문에 얘기했는데 지금 제품이 거의 절반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가신 분이 이거 하나 예약 두 명 하시고 세 명 하신 이유가
5: 네.
3: 제품이 이제 자기가 이제 돈 만들어 올 테니까 다른 사람
5: 가져가지고 달라고. 네. 7180003350번이 뉴욕이고요.
4: 네.
5: 뉴저지는 전화번호 똑같아요. 201-500-3350으로 빨리 전화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4: 그러니까요.
5: 네. 718-500-3350 201-500-3350으로 지금 전화 주셔도 됩니다.
4: 네. 네.
3: 근데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좋은데 먹고 좋아서 주변에 얘기하면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4: 그리고 아까 그분처럼
5: 꼼짝도 안 하는 거지.
3: 왜냐면 지금 너무 많은 건강식품들이 저가 제품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제품이 물밑에 쏟아지잖아요.
4: 맞습니다.
3: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4: 맞아요.
3: 아, 제가 이 시간에 간절히 부탁드리니까 한 번만 믿어보시고 출하해보세요. 주변에 네. 아픈 분들한테 좀 소문 내주시고요.
5: 네.
3: 힘든 부모님들이나 식구들 있으면요. 꼭 오셔서 이번에 파더스데이 때 네. 한번 출하해보시고
4: 네.
3: 아, 진짜 이게 공진단이구나. 명약이구나. 한약 드실 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약 재료 때문에 독성 때문에 간이 다 데미지 나잖아요.
4: 네네.
3: 근데 발효 시간이 길면 길수록 독성이 다 빠져요.
5: 아.
3: 근데 대체적으로 공진단에 발효하는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4: 네.
3: 그리고 간혹 발효해도
4: 네.
3: 뭐 20, 30시간을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240시간을 그렇구나. 발효하니까 네네. 엄청난 효능이 이 제품 안에 있죠.
5: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찌릿찌릿하다가 낫는 거예요.
3: 네. 저뿐만이 아니라 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 아, 그거 너무 과대 간거 아니냐고. 근데 진짜 파킨슨 떠시는 분들이 이걸 드시고 효과 네.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4: 네.
3: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저희 미네랄로하고 네. 오일하고 네. 이 공진한 같이 먹고
5: 네. 네.
3: 진짜 20일 만에 떨지 않아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면 믿질 않는데
5: 네.
3: 저희 직원의 지인 또 다른 분들이 직접 경험한 일들입니다. 근데 저희 공진단이 사실은 세포를 따라다니면서 혈액 속에 나쁜 것들을 잡아내기 때문에
5: 네.
3: 네. 그 정상 세포로 바꾸면서 이제 건강한 세포로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4: 네네.
3: 근데 그거에서 또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5: 뭘까요?
3: 우리 몸은 수십 개의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5: 네. 그렇죠.
3: 그리고 우리 몸은 세포막으로 되어 있어요.
4: 네.
3: 이거는 제가 자연주의 약국에 작년에 미팅 갔을 때 저희 올리브오일 수억 원어치를 집어넣으면서
5: 네.
3: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올리브오일이 이렇게 좋은 올리브오일을 줘서 너무 감사하다. 암이나 당뇨나 콜레스테롤 수많은 사람들은 이걸 저희 뭐 천연 미네랄 오로와 이걸 통해서 같이 하면서 너무너무 효과를 많이 봤다고 네. 하면서 그분한테 인포메이션을 받았어요. 의사들은 약사들은 잘 알잖아요. 세포막은 네. 무조건 오일로 싸져 있대요. 있어야 된대요.
5: 아.
3: 예, 그것이 나쁜 오일이건 좋은 오일이건 무조건 오일로 싸져 있어야 돼요.
5: 아.
3: 근데 오일로 싸져 있을 때 좋은 오일로 싸져 있으면 몸 안에 있는 좋은 산소를
4: 네.
3: 받아들여요. 산소.
4: 네.
3: 산소를 받아들이면 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5: 건강해지겠죠.
3: 그렇죠. 위에 산소를 차단시키고 나쁘고 염증난 세포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어요. 즉 진짜 원액 진짜 4개의 올리브오일인 것 같아요.
4: 네.
3: 근데 진짜 원액 올리브오일을 먹으면 4개의 올리산 이스라엘산을 네. 먹으면요.
4: 네.
3: 그 산소를 받아들이면서 세포를 정상으로 돌려지는데요.
5: 네.
3: 어떠한 식품과 오일을 통해서도 몸에 있는 잘못된 세포를 정상으로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5: 네.
3: 그건 오직 원액 정말 100% 산도 네. 정말 산도가 진짜 0.1이잖아요. 저에게 진짜 좋잖아요. 그 올리브오일 먹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렇다면 나쁜 오일 우리가 뭐 원하든 원치 않든 뭐 후라이를 네. 할 때라든지 감자튀김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튀김 종류를 먹잖아요.
5: 네, 먹어요.
3: 오일을 먹잖아요.
4: 그렇죠.
3: 나쁜 오일을 먹었을 때 세포 막 바깥에 오일이 나쁜 오일로 싸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몸 안에 있는 살성산소라는 활성산소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4: 아, 네.
3: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한 세포도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4: 네.
3: 염증이 나게 되는 거예요. 병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펑션이 달라요. 이 공진단은
5: 네.
3: NK세포 이주에서 혈액에 있는 세포를 다 잡는다면
5: 네.
3: 이 올리브오일은 세포막을 건강하게 해서 몸 바깥에 있는 좋은 산소를 받아들여 정상으로 만드는
5: 네.
3: 역할을 하기 때문에
5: 야,
3: 이것을
5: 그렇군요.
3: 같이 병행하는 것이 네. 너무 중요하고요. 알다시피 저녁과 아침과 기온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4: 네.
3: 낮에는 너무 더워서 타 죽을 것 같고
4: 사막이니까
3: 예, 네. 저녁에 너무 더워서 추워서,
5: 너무 추워서
3: 얼어 죽을 것 같고
4: 네네.
3: 재배 환경이
4: 네.
3: 품질을 만들어요. 1년에 계속 흙을 올가닉으로 했는데 흙을 다시 파서 다시 뒤집고 또 흙을 집어넣는데요.
5: 네.
3: 우리가 천지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만들었죠?
5: 흙으로 만들었죠.
3: 우리 미네랄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미네랄을 먹어야만 우리는 아프지 않아요. 머리 많이 빠진 분들이요. 올리브오일 먹었는데 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미네랄이 부족했기 때문에 채워지니까
5: 아하.
3: 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올리브오일 세포 밖에를 건강하게 만드니까 좋은 산소를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혈압이 떨어졌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당뇨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쁜 피 때문에 찐덕찐덕거리잖아요.
5: 맞아요.
3: 근데 바깥에 오히려 깨끗하게 싸지다 보니까 당뇨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5: 아, 네. 수치가 떨어지고.
3: 네네. 재배 환경이 품질을 만드는데 저희가 코션을 일단 받았고요. 그리고 미국, 유럽, 이스라엘의 USDA 올게닉 마크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정말 우리 이스라엘의 농장 하시는 이 5천 명 정도가 되는 이 그 키부츠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에서 그 사막을 개발하는 팀을 키부츠라고 그래요. 네. 근데 가장 큰 키부츠가 저희하고 이제 파트너십이 돼서 저희가 야외 사업을 거기다가 깃발을 꽂고 같이 우리가 하는데요. 네. 정말 거기에 있는 올리브 오일은요. 네. 전 세계에서 정말 오늘도 지금 오기 전에 이제 맨하탄에 이제 호텔들이 이제 저희가 올리브 오일도 보내고 샘플링도 하고 왜냐면 한국 시장은 작고 제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국 분들한테 이런 제가 하는 일이다 네. 보니까 네. 제가 직접 올리브 오일을 이스라엘 가지 않더라도 거기서 짜서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분들도 네. 정말 좋은 고가의 4개의 올리브 오일을 다 수출해요. 아~ 그래서 스페인산, 네. 뭐 카놀라 오일, 식용유, 저지기름 섞여 있잖아요. 네. 조금 원액 들어있고요. 그리고 기후 자체도 사막 기운이 아니고 이스라엘 그 사막 기운이 아니라 그 효능이 좋지 않은 데다가 그런 것까지 섞으니까 네. 사실은 좋지 않은 오일을 드시고 있잖아요. 네. 하여간 좋은 오일을 저희가 공급해 드리는데 네. 한의시장이 이 오일을 잘 가치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제 호텔에다가 올리브 오일 하나를 보내서 네. 테스트를 했는데 너무 좋다고 네. 도매도 아니고 양을 많이 사시는데 50불씩 해서 12,000불을 지금 방금 전에 들어오면서 5달 받고 들어왔어요. 오,
5: 네. 네. 아, 축하드립니다.
3: 네네. 아, 네. 축하할 건 아니고 이제 시작이죠. 그냥 네. 블루 오션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올리브오일이 스페인 건 수천 톤이잖아요. 1년에요. 네. 그런데다 또 뭐 식용유 섞으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뭐 막 진짜 포화 상태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드신 분들이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1년에 풍년일 때는 40톤. 그리고 또 흉년일 때는 20톤밖에 나지가 않아요. 네. 그럼 정말 소량인 거예요. 그럼 한인 사회, 한국과 미국에 있는 한인들한테 드리고 그 나머지 미국 시장에 저희가 풀어내려는 거죠.
5: 네. 네. 올리브 오일 얘기를 또 이렇게 또 너무 재밌네요.
3: 네, 올리브 네. 오일 정말 좋고 아 진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를 해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올리브 오일을 제가 그 성경 문자로만 알고 그냥 그게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성경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네. 뭐 강도 맞은 사람한테 포도 주와 이제 오일을 부었을 때 치유가 됐다고 했는데 정말 올리브가 이렇게 좋은지 뭐 상처 난데 제가 지금 뭐 후시딘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예, 찢어졌을 때 올리브를 바르면 올리브 진짜 바로 마시는구나. 되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리고 얼굴에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딱 뭐 크림 같은 거 저희 크림은 재생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한 30분 정도 지나면 딱 들어가니까 그 후에 뭐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올리브를 쫙 바르면은 네.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바디에 또 로션하고 섞어서 좀 바르시고 네. 머리 끝에다 올리브오일 바르면 너무 좋습니다.
4: 그렇군요. 네.
5: 저희가 지금 방송 시간이 한 40초 정도 남아서요. 네.
3: 아 그래요? 저희 요벨 화장품 있는데 세상을 지름을 잡는 요벨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벨의 그 상징인데요. 네. 정말 요벨 크림 쓰시고 세수하자마자 그거요. 마사지 하듯이 씹는 거예요. 그게 바늘 같은 건데 천연 재료인데요. 네. 하시면 정말 쓰시면 진짜 하루 이틀 만에 깜짝 놀랍니다. 네. 1700불짜리 그 비슷한 걸 써봤는데 이건 240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좋냐고 지금 프로모션 선물 드리고 있거든요. 네. 당장 지금 야일 매장 오셔서 구입하기를 네. 축복드립니다. 네.
5: 자, 전화번호 718-500-3350번 201-500-3350번 지금까지 네, 아름다움과 건강을 설계하는 야일화장품의 이이아일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자, 저희는 오늘 절대 응원 방에서 프로미스에서 만날게요.
6: K라디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뉴욕에서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AI 주얼리 주치의 서비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손 모양과 목선 등 신체 특징을 AI로 분석해 가장 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추천해줍니다. 체험 고객들은 신기해하며 자신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는 맞춤형 제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K블링블링의 이 같은 혁신적 서비스는 뉴욕 주얼리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최신 AI 기술과 전문적인 스타일링 컨설팅이 결합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K블링블링은 6월 말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특별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도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도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자, 오늘은
3: 준틴스 휴일을 앞두고 있고 이번 주말에는 파더스데이의 여운까지 이어지는 특별한 주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소 목요일보다 마음이 조금 더 가볍고요. 설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하루는 조금만 더 힘내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조별리그 빅매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응원도 체력에 있어야 하는 법. 퇴근길까지 에너지 잘 모아두셨다가 오늘 밤 태극전사들에게 힘찬 응원 보내주자고요. 그리고 오프닝 이후 곧 선물과 함께하는 퀴즈가 나가니까요. 비는 좀 끝, 볼륨은 살짝 업 해주시고요. 준틴스의 의미도 되새기고 다가오는 파더스데이의 사랑도 나누고 월드컵 응원의 열기까지 함께하는 목요일 오후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지금 시작합니다.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예, 그럼 뉴욕과 뉴저지의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이야기로 채워드리는 인간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자, 오늘은요 소리 안 질러요. 자, 혼자 듣기 아까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볼게요.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을 키시고 메인페이지 카카오톡 메인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를 클릭. 자, 거기를 클릭했더니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를 한 번 더 클릭. 자, 그랬더니 커서가 껌뻑껌뻑 하고 있죠. 거기다가 저희 K-Radio 생방송 카톡 아이디를 치시는 거예요. K-R-A-D-I-O-U-S K-Radio U-S 치시고 검색. K-Radio 카톡 창이 뜨면 친구 추가 꾹 눌러주시고 인사 남겨주세요.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렸던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그 드라마 속 아버지는 참으로 무뚝뚝하고 평생 일만 하며 자식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하는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아버지셨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자식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책임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실제 아버님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어서 참 먹먹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이 바로 그 마음을 헤아려보는 아버지의 날. 바로 오늘 그 아버님들과 함께 어깨 동무하고 목청 터져라 외칠 수 있는 최고의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오늘 저녁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최고의 빅매치 대한민국 대 멕시코의 조별리그 2차전이 펼쳐지죠. 그래서 저도 레드 색을 입었어요. 첫 경기부터 두 팀 모두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만큼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 대망의 32강 진출이 확정될 수도 있는 아주 아주 중요한 일전인데요. 오늘의 해외 축구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아버지랑 눈도 잘 못 맞추셨던 분들, 오늘 저녁만큼은요 아버님 곁에 딱 붙어서 시원한 맥주 한잔 함께 나누면서 대한민국을 외쳐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축구의 열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해방을 맞이하는 그런 멋진 목요일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체극전사들이 멕시코의 거센 공세를 잘 버텨내고 승전고를 올릴 수 있도록 뉴욕 뉴저지 동포 여러분들의 뜨거운 에너지를 한 대 모아주시길 바라면서 축구 열기를 더 뜨겁게 달궈줄 2시의 비타민 깜짝 월드컵 상식 퀴즈 나갑니다. 자, 축구 열기를 더해줄 퀴즈. 우리 상대, 오늘 상대 멕시코는요 축구를 사랑하는 열정의 나라이자 전 세계에서 월드컵을 가장 많이 개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번 2026년 대회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멕시코는 이번 대회를 포함해서 역사상 총 몇 번의 월드컵을 개최하게 된 걸까요? 축구 역사상 최다 개최국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멕시코의 월드컵 개최 횟수를 맞춰주세요. 객관식이에요. 1번. 이번이 역사상 세 번째 개최다. 2번. 이번이 역사상 네 번째 개최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생방송 카카오톡에 태극 전사들 향한 응원의 한마디와 정답을 올려주세요. 정답 보내준 분들 가운데 세 분께 건강을 드리는 오가닉원에서 대한민국 유기농 양배추즙 한 달분 한 박스와 엑시반트 상품권을 드립니다. 힘찬 응원의 기운을 담은 노래로 붉은 악마의 기세를 모아볼까요?

모두들 축구 박사님들 같으세요.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들 계신지. 아, 횟수도 정확하게 보내주셨고요. 언제 다 이것도 정확하게 보내주셨네요. 태극전사들을 위한 응원의 한마디도 함께 보내주세요. 자, 오늘 문제요. 축구 역사상 최다 개최국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멕시코의 월드컵 개최 횟수를 맞춰주세요. 이게 이번에 문제였죠. 1번은 이번이 역사상 세 번째 개최다. 2번, 이번이 역사상 네 번째 개최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생방송 카카오톡에 태극 전사들 향한 응원의 한마디와 함께 정답 올려주세요.

0: 365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쉼터 콜라테. 음악과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100세 시대 실버 문화 공간 플러싱 쉼터 콜라텍입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요, 식사가 제공되고요. 입장료는 $20입니다. 플러싱 35-22 150 플레이스. 전화번호 917-803-7080. 917-803-7080. 음악과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쉼터 콜라텍.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 분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분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한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등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세요.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펠리세이즈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에비뉴에서 더 시원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 수박개당 5불99, 체리 자두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0: 유로?
1: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0: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2: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턴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3: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멕시코 역사상 최다 개최국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멕시코의 월드컵 개최 횟수를 맞춰주세요. 정답은 아시나요? 두 분? 어떻게? 멕시코 월드컵 개최 몇 번인가요? 네? 마이크 껐습니다. 자, 세 번이었죠. 정답 맞춰주신 분 소리 질러. 와, 엄청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와, 우리 선수 최고다. 우리 선수 정말 멋지다. 오늘도 자신 있게 뛰어라. 한 발 한 발이 다 빛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선수 화이팅. 와, 정말 많은 응원을 해주셨어요. 제가 응원하는 팀은 무조건 이긴다. 비밀. 좋아요. 이분들 중 가운데 세 분만 뽑기가 참으로 송구합니다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세 분께 저희가 준비한 K-Radio의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자, 오늘 또 귀한 발걸음 해주신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아, 뉴욕 한인 이민 역사에 아주 기념비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죠. 뉴욕 한인사회 최초의 연방의원 탄생을 목표로 뛰고 계신 분입니다. 뉴욕주 연방하원 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하신 척박 의원님이 와, 든든한 지원군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귀하신 분들 나오셨는데요. 본인 소개 직접 부탁드릴게요.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척박 후원 공동후원회장을 맡은 김영환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척박 공동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박호성입니다.
0: 네, 박호성 선생님과 김영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정치가요, 참 쉽지 않죠.
1: 네네.
0: 어려우신가요? 힘드신가요?
1: 아, 제가 이번에 그 후원회장을 맡게 된 동기는
0: 네네.
1: 참 저는 식당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0: 네.
1: 이게 손익 관계를 따지면 할 수 없는 일이죠.
0: 네.
1: 아마 중요한 것은 뉴저지에는 이미 연방 하원의원이 배출이 됐고
0: 네.
1: 한인 또 한인 상원의원도 배출이 됐습니다.
0: 네.
1: 그리고 LA는 다섯 사람의 한인 연방 하원의원이 배출됐는데 유독 뉴욕에만 우리 연방 하원의원이 없기 때문에 준비된 정치인 척박이 이번에 6월 23일 예비선거에서 꼭 하원의원에 진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0: 네.
1: 공동후원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0: 네, 이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같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김영환 회장님과 박호성 회장님 나와주셨는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많은 한인 인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꼭 척박 의원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연방 의원을 만들어야 하는지 한인 동포사회가 척박 후보에게 이토록 열광하고 뜻을 모으는 가장 결정적인 척박 후보만의 매력이나 강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한 번씩 말씀 드릴게요. 네.
1: 척박 하원 의원은
0: 네.
1: 후보는 저희가 그 처음에는 후원회장을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0: 그러셨어요?
1: 망설였지만은
0: 네.
1: 지금 그레이스맹 하원의원은
0: 네.
1: 한인들의 며느리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1: 허나 한인 며느리인 그레이스맹이 한인 보좌관 한 번 두지 않고 여기까지 계속해서 하원의원 측을 수행해왔고
0: 네.
1: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과연 한인들에 대한 그 비중을 어느 정도 두고 있느냐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고요.
0: 네.
1: 척박 하원의원은 9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장관 세월 동안 외교관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다가
0: 네.
1: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고문 하나를 쓰고 사표를 냈어요.
0: 네.
1: 사표를 내고 제가 볼 땐 참 소신 있는 정치인.
0: 네.
1: IC에 대한 그 아주 반대하는 그런 그 기고문을 내고 가족 분리 정책에 대한 반대.
0: 네.
1: 여러 가지 그 정책 상황을 볼 때 아, 정말 이런 사람이 우리 한인 사회를 대표해서 하원 의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특별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0: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호성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2: 예, 우리 김영환 공동 후원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척박은 준비된 정치인으로서 지금 여태까지 커리어를 쌓아오는 그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외교관으로부터 해서 이 소수 민족을 대표할 수 있게끔 지금 정치적 입지가 마련돼 가고 있습니다.
0: 네.
2: 저희는 지금 그 한인을 물론 한인의 최초의 연방 하원 후보가 되고 있지만 척박이 앞으로는 당선이 꼭 될 것입니다. 되면은 앞으로는 한인을 위한 것보다는 그 우리 그 미국 사회에 주도적인 인물이 되어서 정치에 파워를 실어주는 그런 한인이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0: 네. 지금 스튜디오에 이번 뉴욕주 연방하원 육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하신 척박 후보님의 든든한 지원군 두 분, 한인공동위원회 회장단 또 김영환 회장님과 박호성 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길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또 달려가야 될 길이 멉니다. 우리 공동위원회장님 김영환 회장님, 이번 척박 후보 선거 운동을 이끄시면서 과거의 어떤 다른 선거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뉴욕 한인 동포사회의 밑바닥 인심이라든지 결집도가 확실히 다르시다고 느끼시는 지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1: 현장 분위기는 네. 매우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0: 네.
1: 예, 꼭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
0: 네.
1: 현직에 있는 그레이스맨과 6월 23일 예비선거가 있어요. 이 예비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레이스맨을 한인의 며느리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높은 산이래 비유해서 말씀들을 하세요.
0: 네.
1: 그런데 우리가 높은 산을 정복을 하면 그 희열은 갑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6월 23일 날 그레이스맹을 예비선거에서 이기고 본선거가 11월 달에 있거든요.
0: 네.
1: 그 1차적으로는 예비선거 이겨야만 된다는 그런 각박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장 분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뭐가 이 투표소가
0: 네.
1: 두 군데뿐이 없어요. 네. 예비선거에는.
0: 네.
1: 그래서 그 투표소 검색을 잘 하셔가지고
0: 네.
1: 투표에 임하시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레이스맹을 높은 산이라고 비교했을 때 그 산을 정복하면은 희열은 갑절 커지는데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은 바로 그레이스맹이다. 그래서 한인들이 설마 되랴 이런 생각을 우려 섞인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구호를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나만 찍으면 된다. 내가 6월 23일에 가서 내가 투표하면은 척박은 그야말로 척하고 나타난 우리 박영철 후보가
0: 네.
1: 연방 하원 의원의 후보로 당락이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내 한 표의 그 소중한 네.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1: 그렇죠.
0: 꼭 해야 되겠다.
1: 권리 행사를 꼭 해야
0: 그렇죠. 그 네.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으세요. 6월 23일.
1: 네.
0: 두 군데 투표소도 설명 가능하실까요?
1: 투표소가 네, 안내해 지금 정확하게 제가 지금 검색을 못하고 있는데요.
0: 그러면요. 먼저 우리 또 옆에 계신 박호성 네. 공동후원회장님께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 네네네.
0: 그동안 찾아주셔서 이따가 또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네.
0: 회장님. 회장님께서는 또 척박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뉴욕 한인 최초의 연방 하원 의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 이민 1세대뿐만 아니라 또 뉴욕에서 자라나는 우리 한인 2세대, 3세대, 또 차세대 청년들에게 어떤 역사적인 이정표와 자부심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2: 예, 제가 그 지금 뉴욕에 지금 저도 한 4, 5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요.
0: 네.
2: 살면서 제가 그 후원회장을 여러 번 했습니다.
0: 네.
2: 해본 바로 지금 척박이 같은 사람이 이렇게 그 저기 발로 뛰는 이런 선거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0: 네.
2: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고무적인 현상으로 지금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되고요. 또 우리 한인 사회에서 꼭 그 연방 하원 의원이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동포 여러분들이 큰 관심과 염려와 후원을 함으로써 반드시 이번에 척박이 당선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6월 23일 예비선거가 지나면은 거의 확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그레이스맹은 거의 선거를 지금 안 해봤어요. 안 해보고 무투표 당선이 되었는데 이것이 기회로 삼아서 척박이 지금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지금 풀뿌리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네.
2: 근데 풀뿌리 운동이라는 것은 지금 그 말 그대로 뿌리 뿌리 자체 그 한 가닥 한 가닥을 다 찾아서 해쳐서 반드시 당선되게끔 노력하는 그러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발렌티어들도 엄청난 많은 숫자로 늘어나고 있고, 지금 또 그 후원금도 여러 군데에서 뭐 5불, 10불부터 해서 맥시멈 그 3,500불까지 해서 한 45만 불 이상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현상은 우리 그 동포들의 관심과 노력이 없으면은 네.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지금 결과가 좋게 나오리라고 굳게 믿고 있고 네. 당선이 되리라고 굳게 신념을 갖고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0: 네.
2: 그리고 지금 우리 공동 후원회장들이 일곱 분이 계신데 모두 다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저하고 그 김영원 회장님만 나오셨는데
0: 네.
2: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은 더 좋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더 많은 또 분들을 모셔서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뉴욕주 연방하원 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하신 척박 후원님
2: 등등한 지원. 뉴욕주가 아니라 연방하원.
0: 그렇죠. 연방하원 6선거구.
1: 네. 네,
0: 그렇죠. 그렇죠. 네. 든든한 지원군 또 한인 공동 회원 회장단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회장님.
1: 네네네.
0: 네네.
1: 이걸 주소를 불러드리면은
0: 네.
1: 34-24.
0: 34-24.
1: 203 스트리트.
0: 네.
1: 베이사이드. 집코드는 11361입니다.
0: 네.
1: 거기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133-01.
0: 네.
1: 41 로드.
0: 네.
1: 집코드는 11355.
0: 네.
1: 여기는 저 칼리지 포인트 방향이고요.
0: 네.
1: 한 군데는 230T 정도가 돼요. 45 에버뉴에. 34회분이로구나.
0: 아마 검색을 하면은 나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1: 네네네.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나에도 소중한 한 표 권리를 행사하겠다. 장소를 알고 싶다. 모르실 때는요, 718-352-1660 저희 K-Radio로 전화 주시면은 상세히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척박 후보가 그 이민 세관 단속국 폐지라든지 또 기업 후원금 거부라든지 뭐 기존의 민주당 주류보다 훨씬 선명하고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강경한 진보 성향이 한인 사회의 온전한 정서와 다소 거리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두 분께서는 이게 어떤 이러한 신장의 독이 될지 어떤 약이 될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을까요?
1: 아니, 지금 잘못 들었어요.
0: 네. 네네. 그 이민세관 단속국 폐지라든지
1: 네.
0: 또 기업 후원금 거부를 하시면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고 계시잖아요.
1: 네.
0: 이런 것들이 이런 선명성이 한인사회 권익신장에 독이 될까요? 신선한 약이 될까요?
1: 척박 그 하원 의원 후보는
0: 네.
1: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0: 네.
1: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고문 자체도 가족 분리 정책에 대한 반대 기고문을 쓰고 9년 6개월 동안 몸담았던 외교관 생활을 그만뒀거든요.
0: 네.
1: 그 몇 개월만 더 하면 연금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마다 않고 자기 소신껏
0: 네, 네.
1: 정치에 입문을 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0: 네.
1: 저희가 이제 공동후원회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각 향후회별로
0: 네.
1: 강원도민의 충청 향후회, 호남 향후회 모든 향후회가 결속을 해서 이번에 한번 하원의원을 배출 시켜보자 하는 그런 소신 아래 모이게 되었습니다.
0: 네. 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저희 비타민 함께 도움 주시는 분들 만나 뵙고 계속 얘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점심 저녁이 고민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블루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유용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딱,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 사람의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주 업스테이 도실 때 뉴욕 막걸리 기억하세요. 하루가 가득 찹니다. 845-866-4588,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한국오이 4불 99, 줄기토마토 파운드당 1불 99, 옥수수 4개 1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크람쉘 4불 99. 월드컵의 열기를 한남 최애과 함께.
3: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6: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7: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OM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8: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의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지금 연방 하원 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하신 척박 후보님의 한인 공동 후원 회장단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척박 후보님 젊으신 패기로 한인 사회의 새로운 활력 정치를 펼치시길 바랍니다 하고 생방송 카톡창에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투표 꼭 해주시기 바래요. 자,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척박 후보와 같은 후배 정치인 분들이 이제 한인 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가장 보완해야 할 점이라든지 또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쓴소리가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으실까요?
1: 쓴소리라기보다는
0: 단소리도 괜찮습니다.
1: 저는 86년대 이민을 왔어요.
0: 네.
1: 나이가 많은 편이죠. 그런데 이제는 척박과 같은 85년생이거든요. 척박이.
0: 네.
1: 이런 그 젊은이들이 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아들 딸이나 우리 손주 손녀가 놀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마련해 줘야 될 책무가 우리 동포들한테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0: 네.
1: 따라서 이번에 6월 23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제가요.
0: 6월 23일. 네.
1: 이 예비 선거일 날 나만 찍으면 된다는 거예요.
0: 네.
1: 나만 찍으면은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정말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가 놀 수 있는 운동장을 우리 손으로 꼭 6월 23일 날 만들어주자
0: 네.
1: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0: 네, 박영만 회장님 말씀이셨고요. 또 박구성 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2: 예, 이번에 그 척박이 지금 연방 하원 의원 후보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0: 네.
2: 꼭 반드시 당선이 되리라고 믿고 있고요. 지금 후배 정치인들도 정치를 하려면은 척박같이처럼 준비된 그러한 정치인이 돼야지만 어떠한 그 타이틀에 도전을 하더라도 당선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0: 네.
2: 그냥 그 정치를 해보겠다고 해서 물론 불쑥불쑥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거기 그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남으로서 시간과 돈과 여러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그러한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박같이처럼 이렇게 진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0: 네.
2: 하는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만 당선이 되고 그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만 이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0: 네.
2: 뭐 저도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척박 같은 사람만이 척박 같은 그 행동을 같이 함으로써 당선에 되는 유리한 고지에 점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K라디오 청취자분들과 또 뉴욕 한인사회 동포분들께 투표 동료의 말씀과 함께 마지막 포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1: 네. 열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0: 네.
1: 6월 23일 나만 찍으면 된다.
0: 네.
1: 우리 모두가 한인들이 똘똘 뭉쳐서 이번 6월 23일 날 예비선거에 나의 참정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연방 하원 의원이 배출되리라고 믿습니다. 잊지 말자. 6월 23일 나만 찍으면 된다. 이상입니다.
0: 와, 확실하십니다. 멋지신데요. 네.
2: 예, 동포 여러분들에게 그 호소드립니다. 6월 23일 예비 선거에 반드시 그 투표권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그 척박이
0: 네.
2: 당선될 수 있도록 동포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회에, 한인 사회에 또 한 명의 최초의 연방 하원 의원이 탄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동포 여러분,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네,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뉴욕 한인 이민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젖힐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선거 일정 중에도 K-Radio 2시의 비타민을 찾아주신 우리 김영환 회장님 그리고 박호성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저도 또 K-Radio의 가족들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지금 K-라디오도 실시간으로 다른 경기를 계속 보고 있어요. 축구 경기를. 그리고 뭐 누구한테 뭐 이렇게 입어라 뭐 말도 안 했는데 다 통해가지고 전부 다 붉은 악마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도시의 비타민 김지현 앵커님 안녕하세요. 월드컵 경기가 매번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멕시코가 세 번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무적의 함대 대한민국 월드컵 팀 파이팅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와, 오늘은 유독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이미 멕시코전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각오로서 다 힘을 모아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지금 벌써 뭐 부릉부릉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뭐 몇 시간 안 남은 것 같아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밥을 좀 든든히 먹고 배심을 키워야 될까요? 자, 그렇습니다. 1970년, 86년, 그리고 2026년 월드컵 이렇게 해서 세 번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 팀 가자 싸워 이기자. 감사합니다. 오늘 두시 비타민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자, 롱 위켄드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두시 비타민 돌아올게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같이 해요.

가운데 제가 세 분께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톡 드릴게요. 과연 누가 정답자가 될까요? 누가 당첨이 될까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쥐씨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K-Radio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La-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가슴이 뛰는 하루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공을 바라보며 함께 숨 쉬는 날. 바로 멕시코전이 이제 잠시 후면 열릴 텐데요.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축구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는 시간. 경기 시작 전의 설렘과 긴장감, 그리고 승리를 향한 기대가 오늘 하루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태극전사들은 국가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그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도 함께 응원의 마음을 모아야겠죠. 오늘 경기 결과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도전의 순간들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선수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의 마음은 더하겠죠?
1: 진심을 다해서 그거를 이루고 싶으면 잘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잘 될 거야.
0: 정승재와 육중함 밴드가

0: 네, 노래처럼 잘 됐 겁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멕시코와의 한판 승부를 펼치는 날입니다. 승리의 순간도 좋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는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텐데요. 오늘 밤만큼은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계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응원의 목소리가 모아지지 않을까 하네요. 대한민국. 이 네 글자에 담긴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선수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뜨거운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애난데일에는 메시아 장로교회에서 응원전이 펼쳐지는데 경기 시작 전에 퍼포먼스가 잠깐 있을 예정입니다. 올림픽과 관련된 퀴즈도 낼 거고요. 물론 상품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이롭게 하는 슬로건을 걸고 아시아 최고의 식료품만을 제공하는 롯데플라자에서 20불 상당의 상품권 준비하고 있고요. 애난데일에서 제일 맛있다고 소문난 안양골에서도 50불 상당의 스타벅스 카드 준비해 주셨습니다. K마트에서는요, 물을 또 제공해 주셨어요. 오늘 메시아 장로교회로 오시는 응원단 여러분 반드시 월드컵과 관련된 상식 좀 공부하고 오시면 퀴즈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좋은 친구 여기는 라라랜드이고요. 저는 소근경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이죠. 옴니화재의 광고 대표가 도움 말씀 주실 겁니다. 잠시 후에 뵙고요. 또 여기서 광고 들으셔야겠습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 3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6: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주 이야기. 지난해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폭염, 홍수, 가뭄, 먼지, 폭풍 등의 극한 기상현상으로 수백만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관측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기상기구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를 보면 아시아 지역의 기온, 강수, 빙하, 해양 등 주요 기후 지표와 기상재해 현황 분석을 담고 있는데요. 국가별 자료 수집, 지역별 보고서 작성 등을 거쳐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20세기 후반 이후 아시아 전역에서 뚜렷한 온난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 1991년부터 2025년 아시아 온난화 추세는 1961년부터 1990년의 약 두 배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육지와 해양을 포함해서 평균 기온 상승과 비교해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6차 평가 보고서에서 육지의 기온이 해양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아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극한 폭염 발생했었잖아요. 일본, 중국, 한국 모두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철 기온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아라비아 반도에서 장기간의 폭염이 발생을 했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3월과 4월, 6월, 7월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14도나 높았었습니다. 바레인은 10일 연속 40도가 넘는 날이 이어졌었고요. 한국은 고온, 건조, 강풍 기상 조건으로 기록상 가장 큰 규모의 대형 산불까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강수의 경우 남아시아 대부분 지역은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나타났지만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은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과 건조가 지속이 됐으나 남아시아 파키스탄은 몬순 홍수로 1,000명 이상의 사망자, 300만 명 이상의 재난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베트남은 장기간 홍수로 최소 200여 명이 사망을 했고 19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을 했으며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사이클론 세나르로 인해 극심한 호우와 홍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서아시아 이란은 장기간 가뭄으로 인해 물부족 피해가 발생했었고요. 빙하는 극지역 다음으로 가장 큰 얼음 면적을 가진 티벳 고원 부근 아시아 고산지대의 빙하 약 10만 제곱킬로미터가 최근 수십 년간 지속 감소하고 있고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해양 열 용량은 지난해 1960년 이후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요. 해수면 높이는 1999년 위성 관측 이래 최고 수준에 도달을 했고요. 그러면서 보고서를 보면 변화하는 기후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관측, 조기 경보 시스템, 영향 기반 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이 시각에 천둥, 번개 치고 소나기가 예상이 됐었는데 오늘

오늘 목요일은 고온 다습한 날씨에 15에서 25마일 이상의 강풍이 불겠고요. 비와 뇌우가 예상이 되고 기상주의보까지 발령이 됐습니다. 남서풍으로 부는 바람은 오후가 되면서 30마일 이상의 돌풍으로 불겠고요. 하늘과 실시간 레이더를 통해 소나기나 뇌우 발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비와 뇌우 발생 확률은 약 30%로 많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뇌우가 발생할 경우 강한 돌풍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워싱턴 DC 지역을 5단계 중 2단계인 약간 위험 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요 기상현상은 높은 기온, 높은 습도 그리고 돌풍입니다. 현재 기온 88도, 섭씨 31도, 해질 무렵에는 바람이 약해지고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구름이 짙어지면서 기온은 새벽 무렵 교외 지역은 60도대까지 떨어지고요. 워싱턴 DC는 70대 초반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선이 천천히 이동을 하면서 특히 워싱턴 DC 남쪽과 동쪽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모든 지역에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북쪽과 서쪽 산악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따뜻하고 습한 날씨 계속되는 가운데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대를 유지하겠습니다. 준텐스데이인 금요일 오전에는 기상전선이 천천히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소나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로 떨어지면서 습도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자외선 지수는 9로 높은 편이고요. 늦은 오후에는 하늘이 맑아지므로 금요일 저녁 계획은 차질 없이 즐겁고 쾌적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말은 햇살이 풍부하고 습도도 낮아져 날씨가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러한 날씨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 정도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 예상되고 있네요. 오늘 해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7분이고요. 내일 금요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4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성리가 부릅니다. 오늘 이 밤.

0: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가 이야기. 알쓸 전문.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보험의 강고은 대표님 도움 말씀 주러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무더위에 잘 지내시죠?
1: 네. 점점 더 더워질 것 같아요.
0: 그럼요.
1: 빨리 도망을 가야 될 것 같아요.
0: 도망갈 수 있다는 그 여유도 부럽지만 아 정말
1: 희망사항입니다.
0: 근데 우리 주위 한인사회에 이 보험회사들이 의외로 꽤 많더라고요.
1: 어, 그럼요.
0: 예예. 예, 크고 작은 회사들이. 근데 뭐 옴니화재 이제는 뭐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근데 이 옴니화재는 직원들이 한번 들어가면 잘 나오려고 하지가 않아요. 잘해주시나 봐요.
1: 아, 그럼요. 우리 직원들이 재산인데.
0: 아.
1: 근데 사실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직원들이 다 서포트 해주고 네. 자기 일처럼 해주시니까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0: 글쎄요. 오너들은 일명 뭐 판을 깔아준다? 예, 거기에서 열심히 직원들이나 에이전트들이 잘 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포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그래서 저는 네. 이제 매니지먼을 좀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를 준다든가, 일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주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0: 세미나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이제 우리 손님들한테도 많은 정보들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0: 네,
1: 최근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와, 그 세미나 잠깐만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1: 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오늘 저녁이 마지막 세미나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뭐 다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전문가 세 명이 세 가지 핵심 전략에 대해서
0: 오.
1: 저희가 세미나를 하는데요. 뭐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 SBA 융자 받으셔야
0: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1: 시작할 수 있잖아요.
0: 중요하죠, 중요하죠.
1: 네, 그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부동산 또 어떻게 시장에 유리한 상업용 부동산을 선택하셔야 되는지
0: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그리고 임대 계약 시 어떤 사항들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지
0: 네네네.
1: 이런 것들을 또 말씀드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무엇이 있을까를 먼저 알려드리고
0: 네.
1: 그것들을 보호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실제 사례로 성공이나 실패 인사이트를 배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했거든요.
0: 그럼 어떤 분들이 가시면 도움이 될까요?
1: 예비 창업자.
0: 아, 예비 창업자.
1: 혹은 지금 현재 자영업자.
0: 네.
1: 혹은 중소기업의 대표나 경영진 뭐 이런 분들 오시면 더 좋고
0: 예.
1: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사업 확장이나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
0: 아하.
1: 이런 분들 오셔서 저희의 세미나를 한번 들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펀딩이나 로케이션이나 프로텍션을 하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와,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1: 네, 그래서 이 썸머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한의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마련했으니까 오늘 저녁 6시 맥클레인 옴니화재 빌딩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유, 거기 뭐 너무 시원하고 근사하던데요.
1: 근사한 빌딩 한번 구경하러 오실까?
0: 가면 뭐 음료나 다과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1: 아, 네, 저희가 간단한 식사 제공할 예정이니까 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0: 뭐 입장료랄까 뭐 돈을 내야 하는
1: 아, 그런 건 없고 이제 RSVP 오실 수 있게 사전 등록은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저녁이니까 급하시면 그냥 오셔도 됩니다.
0: 저 라라랜드에서 듣고 왔는데요. 그럼 바로 입장됩니까?
1: 네, 우리 송프로님 이름 나오면 VIP로 대접해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오히려 부러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언제 레이아웃이 될지 모르는 또 불안감을 안고 사시더라고요. 뭐든지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요즘에 공무원분들도 많이 실직하시고
0: 네.
1: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0: 근데 그런 분들 중에 가장 걱정하시는 면이 바로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이유는 비록 봉급은 좀 적더라도 보험이 좋으니까 그래서 직장을 고집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막상 실직을 하게 되면 이 보험도 끊기게 되니까 먹고 살 일하는 것보다도 이 보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1: 맞아요. 그런 베네핏을 또 잃어버리시면은 아파도 병원 안 가시고 참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근데 직장에서 그렇게 실직이 되신 경우에 직장에 갖고 있었던 보험에서 네. 코브라라는 옵션을 주세요. 네, 네. 그래서 그 코브라라는 옵션을 선택하면 보험료는 내가 내지만 네?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근데 가격이 프리미엄이 너무 비싸요.
0: 아.
1: 그래서 그걸 또 유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0: 많이 비싸요.
1: 네.
0: 어떻게 대표님 임의대로 좀 깎아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1: 아, 제 마음은 뭐 저희 한의사분들 다 깎아드리고 싶죠. 근데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 근데 그럴 때 그 실직 후에 60일 안에
0: 네.
1: 오바마 케어로
0: 전환할 수가 있나요?
1: 전환하시면 네. 인컴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0: 근데 그 전에는 월급을 좀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그런데 레이아웃 따면서 지금 돈이 없어진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그 적용이
1: 오바마 케어라는 거는 앞으로의 내가 벌 인컴을 예상해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네. 실직을 하셨으면 이제 월급이 없어지는 거니까
0: 그렇죠.
1: 인컴을 줄여서 오바마 케어를 어플라이 하시면 아. 보조금을 많이 받고 또 베네핏이 좋은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근데 물론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0: 오바마 보험이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습니까?
1: 상관없이 이 스페셜 엔롤먼트라고 해서 실직 후 60일 안에 어플라이 하시면 되고요. 뭐 실직이 아니더라도 네. 예를 들어 결혼, 뭐 이혼, 영주권 취득 뭐 이런 경우에도 그런 일이 해픈한 이벤트 데이부터 60일 안에 어플라이 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이야, 이 보험이 양파 같아요.
1: 알면 알수록
0: 네. 네.
1: 많이
0: 도움이 되네요.
1: 네네.
0: 저는 이 보험회사에서는 한편으로는 될 수 있으면 좀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약간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악유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보험을 내고 있는데 왜 안 주려고 그러냐 이런 싸우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1: 좀 그렇지도 않아요. 또 어떤 진짜 해프한 일이 큰 일이고 이게 네. 리즈너블한 이유라면 그런 클레임에 대해서는 많은 보상을 주려고 또 보험회사들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보험이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지금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고맙지만 이제 단점이 있는 게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프리미엄이 조금 높다는 거,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부담이 되신다면 오바마 케어로 변환할 수 있다는 거.
1: 네네.
0: 야,
1: 꼭 60일 안에 그거는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네네. 요 60일 안에를 기억 못 하시거든요.
1: 네.
0: 바꿔준다고 그랬잖아.
1: 그러니까.
0: 맞아. 이 동안 에이전트와 상의하시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겠죠?
1: 네.
0: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1: 버지니아 703-642-2225
0: 642-2225
1: 메릴랜드 410-465-2700
0: 465-2700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가 이야기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재의 강고은 대표님이셨는데요. 보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 703-642-2225 메릴랜드 410-465-2700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낙지 개당 12불 99, 헤어롬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캐나다의 스포츠 의류 브랜드 룰루레몬이 중국 만리장성에서 마련한 홍보 행사에서 일본 북을 활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결국 사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30일 베이징 만리장성에서 룰루레몬이 개최한 요가 페스티벌에서 사용한 북이 중국의 전통 북이 아니라 일본 북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일본 누리꾼과 음악업계 등으로부터 나왔는데, 타악기 연주자 중에 한 명이 SNS를 통해 해당 행사에서 등장한 북의 형태와 구성, 공연 등을 볼 때 일본 북인 타이코에 가깝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타이코가 중국 수당 시대의 문화 교류에 영향을 받았지만 중국 문화와 거리가 멀고 일본의 무사도 정신 등이 반영이 됐다며, 중국의 상징인 만리장성에서 일본 북을 중국 것처럼 내세워 행사를 한 것이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의 결국 룰루레몬은 중국 SNS인 시나 웨이보 계정을 통해서 전문 지식 부족으로 인해 잠재적 논란을 미리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타 공연을 더 신중하고 철저히 계획하고 검토했어야 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이어 해당 행사의 홍보대사로 참여한 유명 중국 배우 등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해당 홍보 내용을 삭제했다고 하네요.
1: 아니, 경복궁 앞에서 기모노 입고 춤춘 거하고 무시달로. 요새 네티즌들이 월매나 똑똑한디 전문가 뺨친다니께.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첫날 초등학교를 타격한 미국의 공습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실수는 일어난다, 전쟁은 추악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사 결과를 공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트럼프는 국방장관에게 답변을 넘겼는데요. 미군 군 당국자는 비공개적으로 미군이 해당 공습을 수행했음을 인정하면서 정보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이 사용하는 기지 인근에 위치했으며, 학교가 들어선 부지는 원래 기지의 일부였다고 하는데요. 이 당국자들은 내부 조사 결과 표적 선정을 담당한 군 인원이 7년 동안 갱신되지 않은 영상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그 영상 자료에는 기지 옆에 학교가 나타나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 평가에 참여한 인원 가운데 적어도 두 명은 기지 내의 건물이 학교로 전용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평가 내용은 표적 선정 담당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정보 및 군 당국자들은 해당 부지를 계속 합법적인 폭격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이번 공습은 1991년 미국의 스텔스 항공기가 이라크 바그다드에 민간 방공호를 폭격을 해 대부분이 여성, 어린이, 노인이던 400명 이상이 숨진 사건 이후 미군이 초래한 가장 심각한 민간인 인명 피해 사건이라고 하네요.
1: 아이고, 이런 썩을 놈들 말이오. 일반인들도 업데이트는 향이. 근데 군인들이 7년 전 거를 사용했다는 것이 말이여 말방구요. 그 죄를 우찌 갚으려고 하는지. 아이고, 천벌 받을 겨.
0: 미국 출산율 감소의 배경으로 스마트폰 보급 확대를 지목한 학자들의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미들버리 대학과 전 미 경제연구소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07년이 미국 출산율 하락의 주요 시점이라고 지목을 했는데, 연구팀은 스마트폰의 보급이 대면 상호작용을 감소시켜 가임 연령대의 성관계 빈도가 낮아지고 임신 가능성이 줄었을 것이라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2007년 2013년부터 2011년까지 AT&T 모바일 확산 경로와 출산율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접근성이 90% 이상인 지역의 출산율은 접근성이 10% 미만인 지역보다 더 크게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15세에서 19세 청소년의 출산율은 스마트폰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 약 26% 감소한 반면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14%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2007년부터 2011년 초기 스마트폰 보급이 당시 미국 전체 출산율 감소의 33에서 52%의 원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출산율 하락이 스마트폰 등장 이전부터 이어진 장기적 추세이며 주택 비용 및 노동시장 변화 등 복합적인 사회 경제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연구에 대해 마이너스 교수는 스마트폰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나 주요 요인이라고 강조를 했으며 또 다른 교수는 향후 출산율 재고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재정적 인센티브 외에 대면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고 하네요. 어쩌란 거요? 사회가 이렇게 흉흉한데, 아이 당신 같으면 애 낳고 싶겠냐고. 이 총기 규제부터 좀 오치게 좀 해봐. 살기 좋아야 애도 낳을 거 아니오.

100세 나이에도 화려한 춤 사위를 보여준 영국 최고령 댄서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 우스터셔에 위치한 펀힐 하우스 요양원에 거주하는 100세 노인 버나드 길버트가 춤추는 영상이 SNS에서 15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럭비를 배웠던 길버트는 16세 때 다리를 다친 후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다리가 부러졌는데 뼈는 붙었지만 근육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의사로부터 운동 대신 춤을 추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며 이어 처음에는 춤을 절대 안 추겠다고 했지만 친구가 나를 억지로 춤 수업 현장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친구의 손에 이끌려 수업을 듣기 시작한 길버트는 춤의 매력에 빠졌으며 그는 댄서 생활을 하면서 수차례 상을 받았고 아내와 사별한 뒤에도 74세의 나이로 댄스 강사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길버트는 나는 춤을 사랑한다. 무대에 올라서면 모든 것을 잊고 내가 하는 일에만 집중한다며 춤은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춤은 신체 건강에도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요양원 운영자는 음악을 틀면 길버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고 말하면서 춤을 출 때면 그의 긴장이 풀리고 얼굴에 큰 미소가 번진다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게 이 바람이여 또 춤바람이 진로 무섭다고 하는겨. 춤에 미치면 말이오 자식이고 부시고 없다니까. 호주에서 상어 공격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주말 시드니의 유명 해변에서 한 여성이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30대 여성이 오전 11시 15분경 쿠지 해변 인근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다리와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16일에도 호주 해안에서 작살 낚시를 하던 잠수부 3명이 상어의 공격으로 사망을 하면서 올해 호주에서 상어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났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두세 건의 치명적인 상어 공격이 발생해 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피해자가 수영 중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목격자들이 피해자를 물에서 건져내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해변에서 응급처치를 했으며 피해자는 해변 근처 럭비 경기장으로 옮겨진 후 헬리콥터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녀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6일에도 가족과 함께 작살 낚시를 하던 35살의 남성이 4.5m 크기의 백상아리에게 공격당해 사망을 했으며 지난달 24일 작살 낚시 다이버였던 39살의 남성도 북동부 해안에서 상어의 공격으로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올해 호주에서 발생한 또 다른 치명적인 상어 공격 사건은 1월에도 일어났었는데 시드니 항구에서 황소 상어에게 공격당한 12세 소년이 며칠 후 병원에서 사망을 했는데 호주에서 상어 공격은 인구 증가와 서핑, 스쿠버 다이빙과 같은 활동의 인기 상승으로 인해 지난 수십 년 동안 더욱 빈번해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죽는 꼴을 보면서도 나는 아니고 찌 하면서 굳이 가는 이유는 또 무엇이래요? 죽으려고 환장하지 않은다요, 매아이. 안 그려? 다음은 월드컵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성조기가 그려진 비키니를 입은 미녀 관중이 큰 화제를 불렀는데 뒤늦게 인공지능 AI로 제작된 허구임이 밝혀져 허탈함을 자아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잉그루드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과 파라과이의 북중미 월드컵 D조 조별리그 1차전은 미국의 4-1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미국의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서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분위기가 잔뜩 고조됐었는데 여기에 한 미녀 관중으로 인해 한 게시물에는 무려 10만 개가 넘는 좋아요가 찍혔습니다. SNS를 통해 확산된 사진의 주인공은 성조기가 그려진 비키니를 착용한 미녀 관중이었는데 숏커트에 군살 없이 탄탄한 몸매, 구릿빛 피부로 매력을 드러내 남성 팬들이 환호했으나 하지만 이 여성이 AI로 만들어진 허구임이 확인이 되면서 실망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영국 언론들은 월드컵에서 비키니를 입은 아름다운 미국 팬은 누구인가? 정말 존재하는가? 라는 기사를 통해 이 여성이 SNS를 뜨겁게 만들었지만 AI로 만들어졌다, 실존하지 않는다 라고 했으며, 스페인 언론 역시 엄청난 바이럴로 화제가 됐지만 실제 인물이 아니다, 피부와 천, 주변 조명까지 높은 수준의 디테일 때문에 진짜 사진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AI 이미지 생성 도구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과거 국내에서도 프로야구 경기장을 찾는 미녀 관중으로 관심을 모았으나 이후 AI로 알려지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AI든 무식이든 하여튼 여자는 이쁘고 봐야요. 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스페인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며 일약 스타덤에 오른 카보베르데의 40살 골키퍼 모지냐가 어머니 앞에서 경기를 뛸 수 있게 됐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미국 당국이 보지냐 어머니의 비자를 신속하게 발급해 오는 22일 카보베르데와 우루과이의 2차전을 경기장에서 관전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보지냐의 어머니는 복잡한 미국 비자 절차와 막대한 비용으로 아들의 경기를 현장에서 보기를 포기했었는데, 이동거리만도 편도 6,400km로 항공권 비용과 숙박비 등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보지냐가 스페인과 1차전에서 유효 슈팅 7개를 포함해 슈팅 27개의 파상 공세를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강호 스페인을 상대로 0-0으로 비기면서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이 돼 아쉬움은 더 컸었는데요. 사연이 알려지면서 미국 정치권이 움직였습니다.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지냐 어머니의 신속한 비자 발급을 정부에 요청하게 된 것인데요. 원내대표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계정에 어떤 어머니도 자신의 자녀가 역사를 만드는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직접 통화해 보지냐 어머니가 관전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행사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비자가 만료된 후 불법 체류를 막겠다며 일부 국가 시민이 관광비자를 신청할 때 1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부 국가 중에는 카보베르데도 포함이 됐다고 하네요. 아니 무슨 선수 이름이 보지냐가 뭐야, 보지냐가. 보지냐도 아니고 말이오. 아이고 정말로 넘스러워. 어쨌든 아들놈 경기 하나 보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와야요. 아이 그냥 집에서 보는 것이 편하지. 뭐들라고 돈 없애고 미국 가정 와오긴. 그리고 야그 들어보니까요, 경기장에 부모들 오면 대래 경기 묻은다고더만. 이 나라 지게 생겼네. 우두두두두두두두. 호날두의 월드컵 출전은 축복보다 저주에 가깝다는 영국 가디언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포르투갈은 어제 미국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콩고 민주공화국과 K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1-1로 비겼는데요. FIFA 랭킹 5위 포르투갈은 46위인 콩고 민주공화국을 상대로 우세가 예상이 됐지만 승점 1점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이후 비판의 화살은 당연히 41살이 된 주장 호날두에게 향했는데요. 호날두는 선발 출전을 해 90분을 모두 소화했지만 슈팅 3개를 시도했는데 그쳤고, 유효 슈팅은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으며 후반 23분과 29분에도 득점을 노렸으나 모두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호날두는 월드컵 5경기 연속 무득점, 월드컵과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를 포함한 메이저 대회 10경기 연속 무득점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유로 대회 이후 메이저 대회에서 페널티킥을 제외한 필드 골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영국 언론들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월드컵 출전은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깝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호날두의 경기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입니다. 호날두는 더 이상 예전의 호날두가 아니다,
그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제한되고 있으며 여전히 공중전 능력과 결정력은 갖추고 있지만 거의 움직이지 못한다며 한때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폭발적인 힘은 사라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호날두의 존재는 포르투갈 차세대 유망주들이 날개를 펼치지 못하게 막을 위험이 있다며 어느 시점이 되면 그의 기동력 부족은 팀의 부담이 되고 그 순간에는 움직일 수 있는 평범한 공격수가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전날 라이벌인 리오넬 메시는 알제리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아르헨티나의 3대 0 승리를 이끌어 극명한 데뷔를 이뤘는데요. 포르투갈은 오는 24일 오전 2시 우즈베키스탄과 조별리그 2차전에서 대회 첫승 사냥에 나선다고 하네요. 이 호날두가 말이오. 예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노쇼한 놈 아니오? 이? 그때 본게 싹수가 벌써 또라트만.

들어도 들어도 가슴 뭉클해지는 월드컵 응원과 롯데 플라자 마켓에서 이번 월드컵 대한민국 응원 메시지를 전합니다. 태극 전사들의 멋진 승리를 기원합니다. 워싱턴,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의 넘버원 한인마트 롯데 플라자 마켓이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뜨거운 열정, 눈부신 투혼. 롯데 플라자 마켓이 국가대표팀을 위해 한마음으로 뜁니다. 자, 이 밖에도 K마트에서는요, 물 제공을 해주셨고요. 에란데일에서 제일 맛있는 곳, 안안골 식당에서도요, 50불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준비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후 안내 들으시고요.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일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 특별전을 비롯해 한국지경 세공의 랩 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하이트런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런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나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한 6시간. 오늘 곳곳에서 우리 한인 동포들 모두 모여 태극전사들을 응원하는 다양한 응원전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버지니아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에서는 오늘 오후 9시부터 한국과 멕시코 경기를 함께 시청하며 응원하는 특별 행사가 열립니다. 가족과 친구, 이웃들이 함께 모여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하며 월드컵의 감동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폴스처치에 위치한 크레센도 스튜디오에서도 대규모 월드컵 응원전이 열리고요. 오후 6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진행이 되는 이번 행사, 무료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경기 관람뿐만이 아니라 K-POP, K-드라마, K-뷰티 관련 경품 추첨 행사와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K-POP 랜덤 플레이 댄스와 서바이벌 콘테스트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축구와 한류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특별한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특별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는 8월 볼티모어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 티켓이 추첨을 통해 제공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BTS 팬 여러분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멕시코를 상대로 값진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DMB 지역 한인사회가 한마음으로 응원의 함성을 보내는 뜻깊은 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응원 현장을 찾아 월드컵의 열기와 감동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이 아니라 K-라디오, 여기는 라라랜드입니다.

0: 옷을 입고 오셨는데 오늘 멕시코전을 대비해서 빨간 옷을 입고 오셨나요?
1: 네, 맞아요.
0: 아, 그러면 오늘 우리 태극 전사들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나 아니면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같이 하자. 대한민국. 시작. 대한민국.
0: 역시 안 맞으시네요.
2: 왜 이렇게 못해?
1: 대한민국 짜잔짠짠짠 이렇게 해야 돼. 대한민국 짜잔짠짠짠
0: 이겨야지.
1: 이겨야지.
0: 이겨야지. 입었어요.
1: 우리 태국 전사 힘내라고 우리가 응원하는 차원에서 입었어요.
0: 오, 그러면은 오늘만 입나요? 아니면 월드컵 기간
1: 동안?
0: 네,
1: 기간 동안 입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럼 오늘 멕시코전 우리 태국 전사들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1: 대한민국 화이팅!
0: 자, 오늘 빨간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특별히 오늘 올림픽 경기 때문에 입고 나오셨나요?
3: 아니요.
0: 자, 오늘 멕시코와 한국전 어디서 관전하실 건가요?
3: 집에서요.
4: 카타르 주인공.
0: 그 가족들과 다 같이 응원하시나요?
3: 저 혼잣네요.
0: 그래도 우리 태극 전사가 이겼으면 좋겠죠?
3: 네.
0: 이렇게 축구에 열정적이신지 몰랐습니다. 우리 태국 전사들을 위해서 한 말씀,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코리아 화이팅!
0: 어, 심플하네요. 오늘 끝까지 관전하실 거죠?
3: 그럼요, 그럼요.
0: 어디서 하십니까?
3: 저는 H마트에서요.
0: 어, H마트에서?
3: 네네네.
0: 예, 그리고 전 직원들
3: 네네.
0: 같이
3: 네네.
0: 식사를,
3: 네네.
0: 식사는요?
3: 식사는 빵으로 하겠습니다.
0: 어, 모자가 빨간색, 일부러 빨간색을 쓰셨나요, 오늘?
5: 네, 태국 전사 화이팅 응원하고 있습니다.
0: 예, 오늘 어디서 관전하실 건가요?
5: H마트요.
0: 오, H마트. 네. 식사나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하실 텐데, 식사는 어떻게 집에서 하고 오시나요?
5: 아, 여기서 8시까지 영업을 하니까요. 여기서 드시고, 이제 가볍게 응원 준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0: 아, 그러시군요.
5: 네.
0: 어느 집을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5: 저는 아무래도 든든하게 먹으려면 돌판 한식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돌판 한식. 그 중에서 어느 걸 제일 맛있게 드셔왔나요?
5: 여기는 짜장도 팔고, 짬뽕도 팔고, 한식도 팔아서 다양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어른 아이를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H마트에 왔는데 전 직원이 전부 다 빨간 옷을 입고 계세요.
3: 네, 감사합니다.
0: 와, 대단합니다.
3: 네.
0: 제가 듣기로는 오늘 9시부터
3: 네.
0: 페어팩스 H마트에서 응원전이 있다고 하는데
3: 오늘 9시에 푸드코트에 저희들 TV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늘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플레이하고 있고 아, 그래서 멕시코하고 우리하고 경기죠. 뭐 우리 직원들 중에서 멕시코 일부분 계시고 또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경기 응원해 주시면은 훨씬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 오늘은 특별히 12시까지 오픈하나요?
3: 네, 그럼요. 손님 마지막 손님까지 다 나가실 때까지도 오픈합니다.
0: 그럼 네. 혹시 들어오셔서 샵핑을 하고 싶다. 그러면 10시 이후에도 샵핑?
3: 아, 샵핑은 10시 이후에 안 돼요. 클로즈하고 가고 저희들 푸드코트만 오픈합니다.
0: 푸드코트도 몇 시까지 오픈합니까?
3: 어, 푸드코트는 9시 다 클로즈. 하죠.
0: 태국 전사들을 위해서 응원 메시지 우리 지점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세요.
3: 멕시코에 지금 경기하고 계신데 에, 한국 선수들 이겨서 32강, 16강까지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인터뷰에 응해주신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제입니다. DNA

곳곳에서 우리 한인 동포들이 함께 모여 태극전사를 응원하는 다양한 응원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들 원하시는 곳에 가셔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서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이번에 특별히 상품권 후원해 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태극 전사들의 멋진 승리를 기원하신다고 했어요. 뜨거운 열정, 눈부신 트롯, 롯데플라자 마켓이 국가 대표팀을 위해 한마음으로 뜁니다. 아울러서 애난데일에서 제일 맛있는 집, 안안골에서 또 상품 협찬해 주셨고요. K마트에서도 물 정말 많이 협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와 같은 상품권은 다음 주도 이어집니다.

라라랜드 2부 이 시간도 엘리커스리의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이 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 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1: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0: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부만의 자파 인증.
1: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0: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당 2불 4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새우젓 개당 18불 99, 통통배 싱싱 낙지 개당 12불 99, 헤어롬 청정바다 쫄깃한 골뱅이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애니님. 어째 오늘은 안 나오나 하셨을 텐데요. 아름다운 오후에 살맛나는 오후, 보석 같은 오후 데이서 라라랜드 청취자 여러분 모두모두 하면서 김세환의 어느 날 오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바람이 진짜 많이 부네요.

골드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과 함께 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고맙다. 그대는 뭘 해도 될 사람입니다. 다가올 일에 대한 걱정은 눈앞에 왔을 때 생각하기를. 어차피 그 일은 지나가기 마련이니까. 작은 돌들이 모여 흐르는 강을 막는 댐이 되듯 즐겁게 흘려보내기도 모자란 우리네 인생을

걱정이라는 돌로 막지 말자. 많이 담는다고 해서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물 흘러가는 대로,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담아두지 말고 고이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그 꿈을 접어야 할 큰 벽이 앞을 가로막아도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을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대에게, 지나간 삶을 잊으려는 그대에게, 또다시 용기를 내려는 그대에게 행운을 빈다. 살면서 쉬운 일은 하나도 없지만 힘을 내어 고맙다. 흔하지만 정작 나에게 하지 못한 인사. 지금 한번 해보는 건 어떤가요? 나에게 고맙다.

호세 펠리시아노의 집시. 오늘 아침 잔뜩 찌푸려 있는 날씨 마음을 조금은 우울하게 하네요. 하지만 오늘 저녁에 있을 한국 축구의 승리를 바라며 힘을 내야겠죠. 젊은 시절 참 좋아했던 가수라고 하시면서 맹인이지만 정말 기타 연주가 멋있는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호세 펠리시아노의

0: 저는 이 남미 음악이 좋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사실은 어렸을 때는 팝송을 참 많이 좋아했었는데 나이 들어서는 나는 트로트는 절대 안 들을 거야. 이랬었거든요. 아이고 웬걸. 방송하면서 트로트가 얼마나 좋은디. 이 노래 듣는 것도요. 나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한 20년째 되니까 이 남미 음악이 아주 신나지만 뭔가 애잔함이 있는 것 같고 우리 한국 음악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한? 뭐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남미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그중에 또 이 호세 펠리시아노 역시 좋아합니다. 비가 오면 역시 호세 펠리시아노의 레인이죠. 레인. 예, 우리 골드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시길 바란다고 하시면서 우리 복별님, 나의 삶을 많이 낮추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맞아요.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은 의연하고 입이 열린 사람은 실수가 많아요. 뚜뚜뚜뚜뚜. 그렇죠? 직업적인 프로들은 제외. 아이고, 감사합니다. 질투와 시샘은 누구나 있지만 숨 한번 크게 쉬시면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 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지나갑니다. 즐겁고 보람찬 날이 되셨기를 하면서 사랑해요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예 역시 반전의 음악을 신청해 주셨어요. 이러면 보통 좀 잔잔한 음악이나 아니면은 뭐 사랑과 관련된 뭐 용서 뭐 이런 음악을 신청하실 줄 알았는데 이미자의 한 번쯤 마음인데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꼭 밑에 토를 다세요. 사랑해요. 항상 감사합니다. 아, 복별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으세요. 어쩔 땐 보면은 뮤지션처럼 굉장히 음악성 있는 음악을 막 신청을 막 하시다가 또 어떤 날은 갑자기 또 이 트로트로 또 싹 바뀌시고 요새는 트로트로 필이 꽂히신 것 같습니다. 이미자의 곡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 준 마음인데.

0: 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고요. 가수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고요.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역시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립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을 맛보실 수 있는 곳 리 김밥에서 리 김밥 드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요, 우리 뽀들현도님께서 내주신 퀴즈입니다.

그 전까지는 좀 긴가민가 도대체 뭐지 하셨다가 마지막 두 곡만 들어도 아하. 아마 이 음악에 특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 아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매주 수요일 발표합니다. 라라라 퀴즈. 지금까지 들으신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연미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오늘 저녁 게임은 우리의 승리로 이루길 기대 고대합니다 하셨어요. 사실 지난주 그 다음날 방송 때문에 경기 시작과 동시에 전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날 방송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 오늘도 제가 전반적으로 사회를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처럼 경기 시작하기 전에 집을 가야 하나, 더군다나 애난데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글쎄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요? 내일 라라랜드 방송 쉽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 끝까지 볼 예정인데 또 걱정이 돼요. 제가 보면 꼭 경기가 지는 것 같아서. 저와 비슷하신 분들 있지 않나요? 그래도 목이 터져라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이 바로 준틴스 데이입니다. 덕분에 라라랜드 내일 하루 쉽니다. 1865년 6월 19일 텍사스주에서 미국의 마지막 흑인 노예들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미국의 연방 공휴일인데요. 6월, June과 19을 합쳐 만든 단어로 흑인 독립기념일 Black Independence Day 또는 자유의 날 Freedom Day로도 불립니다. 어원과 유래로 보면은 6월을 뜻하는 June과 19일을 뜻하는 19th 합쳐진 말이고요. 역사적으로는 1863년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으나 남북전쟁이 끝난 후인 1865년 6월 19일 북군의 골든 그랜저 장군이 텍사스 갤버스턴에 도착해서야 노예 해방 소식이 공식적으로 공표가 됐습니다. 이날은 미국에서 억압받던 모든 흑인 노예가 실질적인 자유를 찾는 날을 상징합니다. 오랫동안 흑인 사회에서 기념해오다가 그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2021년 미국의 공식 연방 공휴일로 지정이 됐다고 하네요. 저는 그래도 내일 작년에는 방송을 했었던 것 같아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좀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쉬어도 된다고. 그래서 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난주에 월드컵 응원 못했거든요. 그냥 경기 시작 전까지만 좀 도와드리고 시작한가 동시에 전 집으로 와서 또 다음날 방송 준비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응원하다가 경기 시작하고 난 집으로 와야 되나 아니면 끝까지 보고 집에 오면 새벽 1시인데 그때부터 언제 방송을 준비하고 아이고 이거 어쩌지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응원하라고 우리 뉴욕 본사에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끝까지 응원하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 걱정하는 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응원을 하면 꼭 질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징크스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보다가 좀 여차하면 그냥 집에 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정말 우리 DMV 지역 곳곳에서 많은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집 가까운 곳으로 꼭 참석을 하셔서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응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먼저 버지니아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에서는 바로 오늘 목요일 오후 9시부터 한국과 멕시코 경기 함께 시청하며 응원하는 특별 행사 있습니다. 제가 식전 사회를 봅니다. 상품 준비도 했으니까 올림픽 상식 많이 공부하고 오셔야 할 거예요. 가족과 친구, 이웃들이 함께 모여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하며 월드컵의 감동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폴스 처치에 위치한 크레센더 스튜디오에서도 대규모 월드컵 응원전이 열립니다. 오후 6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진행이 되는 이번 행사 무료이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K-POP, K-드라마, K-뷰티 관련 경품 추첨 행사와 다양한 이벤트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 K-POP 랜덤 플레이 댄스와 서바이벌 콘테스트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축구와 한류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쪽으로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더군다나 BTS 콘서트, 발음도 안 되네요. BTS 콘서트 티켓 추첨도 있다고 합니다. BTS 팬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대한민국 대표팀이 멕시코를 상대로 값진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DMV 지역 한인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의 함성을 보내는 뜻깊은 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이번에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대한민국 응원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태극전사들의 멋진 승리를 기원하며 워싱턴,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의 넘버원 한인마트 롯데플라자 마켓이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상품권 내주셨습니다. 오늘 퀴즈를 내서
맞추신 분에게 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도 이어지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버지니아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죠. 아나골에서도 50불 상당의 스타벅스 쿠폰 드리고 있고요. K마트에서는 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승리의 소식을 금요일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려야 되는데 천상 월요일날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소식과 함께 새로운 한 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응원하자고요. 샴페인 먼저 살짝 터뜨려 보겠습니다. 아바의 The Winner Takes It All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아, H마트. 페어팩스 H마트에서도 오늘 단체로 모두 모여 응원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은 9시부터이고요. 뭐 10시에 문을 닫으니까 매장은 10시에 닫지만 옆에 푸드코트는 열려있다고 합니다. 일찌감치 자리하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어팩스에 위치한 H마트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란델 센터의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열심히 응원하고요.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월요일 날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김태훈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무더위가 한참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100도 가까이 가는 것 같고 소나기라도 한번 오면 습한 기온 때문에 불쾌지수도 올라갑니다. 무덥고 습한 워싱턴 지역에서 주택은 어떻게 이 더위를 견뎌내고 있을까요? 첫째는 습기와의 싸움입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나무와 드라이월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축 자재는 아무래도 습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스먼트는 습기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 장소입니다. 지하에 내려갔는데 쿰쿰한 냄새가 난다면 습기 관리를 못한 집입니다. 때로는 곰팡이까지 어디선가 번식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기 관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디휴미디파이어만 열심히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2-300불 정도면 충분히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고 여름철에는 반드시 지하에 틀어놓으셔서 습기 제거를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썸펌프입니다. 여름철에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는 썸펌프를 쉴 새 없이 돌아가게 합니다. 모터와 센서로 작동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썸펌프가 설치되어 있다면 잘 돌아가는지 간혹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는 에어 필터를 자주 바꾸셔야 합니다. 에어컨을 작동하기 위해서 에어컨 유닛이 바람을 빨아들이고 그 바람은 필터를 거쳐 에어컨 유닛으로 들어가 차가워진 후에 다시 집안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공기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불필요하게 필터를 엑스트라로 끼우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끼우게 되어 있는 장소에만 끼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덧붙여 끼우는 경우에는 에어컨 기계에 무리가 올 수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필터에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표시대로 바람이 들어가는 방향을 맞추어서 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터는 자주 갈아 끼우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쓸 수 있다고 선전하는 비싼 필터보다는 적당한 것으로 석 달에 한 번 자주 갈아 끼우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넷째는 에릭 팬입니다. 집의 천장과 지붕 사이를 에릭이라고 하는데 지붕이 받은 직사광선으로 인하여 에릭 안에는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습니다. 에릭 팬이 있는 집은 그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빼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 내부의 열 효율도 좋고 맨 위층이 유독 더운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에릭 팬이 없는 집이라면 컨트랙터와 상의하셔서 설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링 팬이 있습니다. 더운 공기는 언제나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게 되어 있죠. 각 방마다 혹은 패밀리 룸이나 리빙 룸에 달려있는 실링 팬은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온도를 고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사람들도 더위를 견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집도 마찬가지로 더위를 잘 견뎌내야 고장 없이 오랫동안 좋은 컨디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방법들을 참고하시고 집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전에는 아나운서가 될 수 없는 목소리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3: 정말요? 너무 오랜데요?
2: 네, 저는 목소리가 변한 사람이고요. 아카데미 첫 수업에 차인태 아나운서라는 분이 들어오셔서 첫 수업을 진행해 주시고 수업 학생들에게 쫙 모니터를 다 해주시면서 네. 제가 히읗히읗이라서 마지막 차례였거든요.
3: 네.
2: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황현주 씨는 비주얼은 깨끗한데 오디오가 둔탁해서 아나운서 안 돼라고 하셨어요.
4: 오,
2: 근데 그게 완전... 아나운서 아카데미 첫 수업이었어.
3: 어머나.
4: 저는... 아, 그분이 교수님이셨어요?
2: 네네.
4: 목소리가 둔탁해서?
2: 네.
4: 본인이 그런 것 같네요.
2: 근데 정말 훈련했던 게 바뀌었거든요.
3: 아, 네.
4: 아, 그랬던군요.
2: 네네.
4: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을 테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아나운서로서도 왕성하게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 시절엔 사실 공부보다 놀기를 더 좋아하는 학생이었다고 들었는데 네. 별로 안 믿겨지네요.
2: 제가 여기 잘 나온 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아나운서인데 목소리 원래 좋았다고 말해야 되고 공부도 잘했다고 해야 될 텐데 중 이때까지는 성적이 좋았는데
3: 네.
2: 중2가 가장 무섭다는 북한도 무서워한다는
3: 네, 중2병
2: 네 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3: 네.
2: 그 말을 제가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반항기가 좀 꽤 갔고요. 한 4년 내내 저는 학교에 책을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4: 진짜?
2: 네, 책은 선생님 앞에서 할 말이 아닌 것 같은데
3: 아니 이렇게 보면 네. 전혀 모범생처럼
2: 책을
3: 보이시는데.
2: 서랍에 다 넣고 다니고
3: 네.
2: 종이와 연필만 무겁다고 가방에 넣고 다닌 정도?
3: 너무 의외네요.
2: 대포자였습니다. 대포자라는 게 대학 포기자인데요. 사실 그렇게 공부를 손을 놓다 보니까 처음에는 성적이 나오다가 네, 점점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고2 무렵에는 정말 바닥에 있어가지고 대학은 저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었고요. 네, 그래서 고3 올라갔을 때 그날도 열심히 자고 있었어요.
3: 아, 주로 학교가서 주무셨어요?
2: 학교는 자는 곳.
3: 아,
2: 당연하게 그래서 선생님께서 노려보시는 듯한.
4: 아니요. 신기해요.
2: 아, 네. 학교는 맨 뒤에서 잘 수 있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4: 어.
2: 네.
4: 맞아요.
2: 네,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찾으러 오면 코트 뒤집어 쓰고 자고 있는 애가 현주다. 이렇게 말해줄 정도였는데 어느 날 제가 유일하게 듣는 수업이 있었어요. 아무 관심이 없는 과목이었는데 네. 잘생긴 선생님이셨고요. 그 선생님 들어오시면 그나마 깨어나서
3: 네.
2: 수업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날따라 지금부터 10개월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대요. 원하는 대학? 네. 대학을 포기한 사람한테 원하는 대학이라는 워딩은 너무 크게 다가왔고 그래서 그 쫓아 내려갔어요. 선생님. 아까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실 수 있나요? 네, 그걸 이렇게 따져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 화내지 않으시고 빵 터지면서 웃으시면서 다시 얘기해보라고 또 똑같이 얘기했는데
3: 네.
2: 좋아하는 거를 쭉 적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3: 좋아하는 거를?
2: 네, 네. 종이 한 장 던져주시더니 네. 거기다 쫙 적었어요. 적었더니 지금부터 10개월 동안 이걸 모두 멈춘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사람을 좋아하니까 친구들을 많이 썼고요. 친구들과 뭘 한지는 학생부 선생님이라서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못 썼고요.
3: 네.
2: 근데도 다 멈추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따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돌아왔었는데
3: 네.
2: 그러나 일주일 내내 이 선생님 말씀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결국에는 다시 찾아갔고 내가 너의 과외를 도와줄 순 없지만 선생님께서 매주 찾아오면 생활 점검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해주신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3: 네.
2: 누군가 너를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하래요.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 영상을 들이대면서 저 이만큼 했거든요?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해보라고 하신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카메라가 있다면 이게 돌아가고 있다면 사각지대가 없을 텐데 하나님한테 들이대야지 당돌했어요. 하나님 저 이만큼 했거든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해봐야겠다.
3: 신앙이 있으셨던 거예요?
2: 네, 모태신앙. 잘 못하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3: 네.
4: 그런데 대학 입시라는 게 수능 점수만이 아니라 논술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능을 바로 단기간에 할 수도 있지만 논술은 쉽게 그렇게 많이 진전이 없지도 없고 책도 많이 읽고 글도 많이 쓰고 그런 논리력이 필요했을 텐데 그것도 잘 통과를 할 수 있었나요?
2: 네. 사실 논술 시험은 독서량이 좌우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릴 땐 책을 많이 봤는데 중2 때부터 중고2 때까지 4년의 공백기 책을 아예 손에 대지 않았어요. 정말 교과서는 당연히 버렸고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 어떡하죠?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세계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이다. 저는 이제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성경책 읽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면서 한 번도 성경 읽독을 평생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한 적이 없는데 고3 때 네. 성경책을 꺼내들고 네. 하나님 찍고 계셔. 네, 정말 어이없을 수 있지만 매번 이렇게 화장실을 갔다 오든 어디 갔다 오든 앉기만 하면 성경을 폈고 한 절이라도 읽었고 뭐 어느 날은 막 몇 장이 넘어가서 읽었어요. 그렇게 읽고 이제 논술 시험 보는 학교 그 논술 날 전날 일독을 끝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사실 그 논술 시험 본 학교에 갔는데 수능 문제가 유신론과 무신론 중에 한 가지 입장을 택해서 논하라였어요. 1년
4: 기독교
2: 내내.
4: 기독교 학교였어요?
2: 아니요.
4: 와.
2: 기독교 학교도 아닌데 1년 내내 읽은 게 성경책이었는데 그런 문제가 나와서 소름이 돋았고 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이런 문제 주셨나? 그것도 그랬지만 그날따라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나왔던 그 구절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막 이렇게 머릿속에 쫙쫙 나오면서 기승전결로 팔이 떨어져라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다라고 쓰고 나왔어요.
4: 팔이 떨어지라 할 정도로 쓸 말이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2: 마지막 그 한 학교만 합격이었습니다.
3: 10개월 동안 성경을 일독하면서 지금 대학교까지 합격하신 거예요?
2: 그렇죠. 네. 아니,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3: 성경을 열심히 읽고 대학교는 합격했어요. 그런데 아나운서가 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2: 그렇죠. 아나운서 아카데미에 들어가자마자 첫 수업에 들은 얘기가 아나운서 안 된다였거든요.
3: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걸 다 뚫고 되신 거예요?
2: 근데 정말 저는 그날 그 첫 수업에 그 말씀이 지금도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뭐 방송반을 해본 적도 없었고 언론고시를 준비한 적도 없었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건축회사를 다녔었거든요. 디자이너였어요. 전공이. 디자인 하다가 뒤늦게 이제 아카데미에 백수가 돼서 들어갔는데 첫 수업부터 그런 얘기 들으니까 두려웠죠. 와 망했다 부터 시작해서
3: 좀 기운이 빠졌겠어요.
2: 큰일 났다. 다시 회사에 돌아가야 되나? 사표를 냈는데 어쩌지?
4: 아 사표를 냈어요?
3: 대수의 진을 치고 지금 왔는데
2: 다 포기하고 이 번 돈으로 아카데미의 돈을 싹. 근데 아카데미도 비싸거든요. 20대 학원을 다니기가 그런 학원에서 첫 수업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간절했어요. 쫓아 내려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연습을 많이 해야지 하고 사라지셨어요. 저희가 스터디를 뭐 월수금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하고 있었는데 오디오 좋은 아나운서 선생님들이 오시면 붙잡고 누워지고 집에 못 가게 했습니다. 기술을 토해내라.
4: 노하우들.
2: 네, 노하우들을 제가 뭐 요즘 강의하는데 또 얘기하지만 정말 쉬운 방법들인데 안 따라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저는 진짜 한 30초.
4: 간절했고.
2: 네, 간절했고 그 연습으로 오디오가 발음이 발성이 다 바뀌었어요.
4: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지적해주지 않고 난 아까 조금 기분이 상했거든요. 학생에게 격려를 못 해줄 만큼 처음 있는 애한테 그런 말을 해 했는데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부족한 이 포인트를 극복한 거잖아요.
3: 네, 그렇죠. 오히려 천하의 복이 됐어요.
4: 그러니까는 그분이 한 말을 듣고 실망을 해서 그냥 가버렸으면 그분이 나쁜 분인데 그 자극을 이겨낸 거잖아요. 좋아요. 그래서 얼마만에 이제 아나운서가 된 거예요?
2: 그래서 제가 꼴찌였을 거예요. 아마 아나운서 안 된다는 애 없었거든요. 그 반에 꼴찌였을 텐데 6개월 반 만에 1호 아나운서가 됐어요.
3: 와 축하드립니다. 와
2: 진짜 인간 승리였습니다.
4: 아까 절대 안 된다는 사람이
2: 그렇죠. 뭐 방송반 출신 많았고 뭐 리포터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진짜 꼴찌가 확 올라갔습니다.
3: 간절했던 아나운서가 딱 되고 나니까 어떠셨어요?
2: 일단은 너무 행복했죠.
4: 네. 그때가 몇 살이셨나요?
2: 그때가 저는 좀 늦게 시작해서 한 27 정도였어요. 네. 네.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지방사를 먼저 시험을 봤었기 때문에 네. 지방 MBC였거든요. 네. 거기에서는 생방을 아침, 점심, 저녁 3개를 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 와 드디어 방송이란 걸 엄청 많이 할 수 있구나.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던 별밤 DJ도 할 수 있더라고요. 네. 와 지방에서는 별밤 DJ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되게 재밌고 행복하긴 했지만 방송을 처음에 다 말아먹었어요.
5: 난리가 나서.
3: 아, 네. 네. 경험이 없으니까 그쵸. 그럴 수 있죠.
2: 근데 그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빨리 생방을 접하면 접할수록 빨리 낸다고 하는데 네. 일부러 여기에 보내졌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3: 그러면은 승승장구만 계속 하셨던 거네요.
4: 현재까지는. 놀기 놓고 다 놀고 시험 봐서 합격하고 또 빨리 들어가서 아나운서 금방 되고
3: 또 실전 연습량도 많고
4: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순간은 그럼 전혀 없었네요.
2: 이제 아나운서 지방사 시험 먼저 봤었고 서울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이 아침 점심 저녁 생방이 3개가 있다 보니까 보러 가기가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시험을 못 보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SBS 기상캐스터 시험이 떠서 몰래 007 작전처럼 시험을 보러 다녔었고 8개월 만에 서울에 올라오게 됐었어요. 그리고 기상캐스터를 하다가 다시 아나운서 시험 너는 당연히 보겠지라고 SBS 아나운서 선배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기상캐스터 그만두고 시험 봐라 라는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것도 어렵게 시험 봤던 거라 빨리 그만두진 못했고 그래도 하다가 이제 진짜 안 뽑아주네 마지막에 이런 게 있어서 그만두고 시험을 또 봐서 아나운서로 정직원으로 이제 또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시험 보는 것마다 합격을 뭐 완전 100% 원하는 때는 뭐 또 따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 수 있도록 합격을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4: 그리고 나서는 어려움 없이 계속 생활을 하신 거예요? 아나운서 생활을?
2: 세계 공중파를 합격하면서 사실 아나운서 시험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런 약간 교만함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시험을 계속 준비해야지라는 마음도 먹고는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3: 교통사고.
2: 앉아있는 게 어려워질 정도로
4: 본인 실수로?
2: 제 실수는 아니었고요. 좀 너무 피곤했었어가지고 회사 외에 녹화하러 또 가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약간 그리고 대학원을 그때 합격했었어가지고 뭐 이렇게 다 가지는 못했지만 뭐 좀 바쁘게 지내다 보니 되게 피곤한 와중에 그 건널목에서 사이드를 올리고 이렇게 약간 누워있었어요. 켜지면 바로 출발해야지. 근데 뒷차가 와서 팡 서 있는 차를 받았는데 제 자세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 4번 5번이 튀어나왔고 근데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그 교통사고 잘 나본 적도 없고 잘 모르니까 가시라고 하고 번호만 받고 입원도 안 하고 병원도 안 갔어요. 별로 안 아픈데 이러고서는 이제 3주 이후부터 못 앉아 있기 시작했어요.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그거밖에 안 돼서.
3: 그럼 사고 후유증 때문에 직장 생활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2: 문제가
3: 것
2: 생겼죠.
3: 같은데요?
2: 이제 뉴스를 하러 가도 앉아서 해야 될 텐데 그렇지. 회사에서도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앉지를 못하니까.
4: 앉지를 못해 아예.
2: 서 있거나 숙직실 가서 누워 있거나 이거밖에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병원 가게 됐고 병원에서는 입원해라라고 권했고 입원을 시작해서 한 달 정도 입원을 계속 해 있었어요. 근데 차도가 많이 없더라고요. 뭐 디스크 수술을 하면 또 재발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진짜 암담했죠.
3: 그러셨겠어요.
2: 공채 합격을 해서 겨우 정직원이라는 게 됐는데 근데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리고 아나운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없어지면 이게 모두 끝나는 거구나.
3: 그렇죠.
2: 그래서 인생이 이제 이렇게 끝난 거구나. 그냥 누워있다 보니까 너무 우울했어요.
3: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때 재활을 하셨으니까 성공을 하셨으니까 재활을 어떻게 하셨어요?
2: 정말 감사했던 건 제가 대학원을 같이 그 해에 합격했었는데 네. 학교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학교의 동기들이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는 사람들도 계속 면회를 와줬어요. 너무 감사하게.
3: 병원에?
2: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면회 와주셨던 분이 KBS 아침마당 CP이셨는데 네. 그분이 자기 5년차 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위에 그 CP급이 나가라 그랬대요.
3: 퇴사?
2: 네. 네. 너무 억울해서 이 허리에 관련된 책을 자세히 이만큼 쌓아놓고 읽고 저 처음 보는 분인데 오셔가지고 허리 전도사처럼 이렇게 정말 설교를 하시면서 지금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고
3: 걸어야 된다고
2: 네, 뭐 그 주사 맞아봤죠 그때뿐이라고 지금 빨리 나와서 하이힐을 버리고 운동화 신고 걸으라고
3: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네요
4: 그러니까 에이. 그분은 잘 알지 못하는 분인데 오신 거예요?
2: 네, 언론홍보대학원의 동기 분인데 얼굴을 본 적은 없어요

0: 때 진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1년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고 제가
1: 반성하고
0: 다 분석하며 네, 기도도 미루고 언제 성경을 읽었지 하면서 미뤄졌던 그것들을 다시 고3 때 그 모드로 다시 찾아와서 고3 때 읽었던 성경에 막 깨알같이 써놓고 포스트잇 붙여놓고 색칠 공부한 게 되게 많거든요. 여전히 20대였기 때문에 철도 없고 네, 뭐 그럴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래도 잘 다시 회복하면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네. 이렇게 잘 지내게 됐었고요.
2: 네.
0: 그런데 또 다른 고난은 네 사실 누구나 좋은 가정을 꿈꾸잖아요.
2: 아 이제 결혼 정년기도 됐고 네. 결혼하셔야죠.
0: 네. 네 그렇게 그냥 일만 하다 보니까 네. 33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나이 때 이제는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2: 는데 나오면 불안해요.
0: 네. 네. 네. 이스라엘에서 2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선교사님 자녀였어요.
2: 네.
0: 네. 그래서 선교사님 어머니셨고 굉장히 믿음이 좋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여장부처럼 믿음이 좋으시고 워낙 고아 과부들을 돌보시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들어가셔서
1: 이스라엘에서.
0: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이라면 그래도 믿음이 있지 않을까, 당연히. 사실, 왜 아나운서들이 네. 재벌가나 뭐, 네, 부를 많이 가지신 분들.
1: 원하는 경우도 있죠.
0: 네,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또 꽤 많이 있잖아요.
2: 그런데 우리 황현주 아나운서는 믿음을 보셨나봐요.
1: 그렇지.
0: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었나 봐요. 뭐라도.
1: 인정받고 싶었어요.
0: 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2: 네.
0: 했는데
2: 네.
0: 네, 불안하시죠?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제가 가정폭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네, 묵음이. 지금은 이렇게 그냥 웃을 수 있지만 제가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필 또 제가 방송을 하면서 또 다른 대학원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2: 네.
0: 그 상담 쪽을 궁금해하고
2: 네.
0: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좀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회복지 상담 쪽을 네. 공부하기 시작했었는데
2: 네.
0: 딱 결혼 전 1년 동안 가족 청소년 상담 치료 네. 전공인 방에 들어갔어요.
2: 네.
0: 그 방에서 1년 내내 읽었던 건 저희 지도 교수님의 전공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읽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 인데 상담을 배워보고 싶었는데 그런 논문을 계속 읽고 있었어요.
2: 네.
0: 읽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힘든 가정들이 많나 싶을 정도였고 저희 그 대학원은 아무래도 가정폭력을 실태조사하고 있던 방이었어요.
2: 네.
0: 3년을 아주 잘해서 또 네. 3년을 또 그 프로젝트를 따서 6년째 그걸 하고 있던 데라서 가정폭력 데이터가 너무 많았어요.
2: 네.
0: 근데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많구나 였다가 이게 제일이 되니까 공부를 더 진행할 수가 없더라고요. 글을 못 읽겠고.
1: 그렇지.
2: 네. 그렇게 가정폭력이 시작된 이유, 발생했던 이유가 뭔지 그러면 아실 수 있나요? 공부를 하셨잖아요. 또.
0: 네, 공부를 했지만
2: 네.
0: 가정폭력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네, 정확한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기에는 쉽지가 않고요.
2: 네.
0: 일단 본인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쓰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안 쓰려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폭발할 수 있는 거고
2: 네.
0: 안 쓰려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2: 네.
0: 노력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2: 순간
0: 많습니다.
2: 네. 네.
0: 그리고 혼자 키부츠에 맡겨져서 키워졌다고 하고요. 어머니는 사역하러 나가셨지만 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1: 이스라엘에서
0: 네
1: 외롭죠.
0: 네 그렇죠. 그래서 고아 과부들에게 질투를 하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차가 없을 때 제 차에 늘 먹을 게 많습니다. 저는 간식을 잘 싸갖고 다니거든요.
2: 네.
0: 어머니가 싸주신 고구마와 사과를 이렇게 내밀면서 배고파 고프다고 해서
2: 네.
0: 줬더니 이제 보통 다들 기뻐하잖아요. 우와
1: 맛있겠다.
0: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0: 모두와 센치해지면서 우리 엄마는 이런 걸 나한테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데.
1: 그렇지.
0: 되게 뭐지? 였어요.
2: 네, 그렇죠.
0: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약간 짠하기도 하고 네. 잘 챙겨야겠다라는 마음. 그런 우울했던 시절이 혼자 키부츠에 맡겨져서 키워지고
2: 네.
0: 그래서 그곳은 아시아인이 아예 없어요. 모두 백인이고 유대인이에요. 네. 칠레를 많이 한다라고 들었어요.
2: 네.
0: 근데 정말 옷을 못 입어도 같이 안 놀아주고 네, 뭐가 좀 없어 보여도 같이 안 놀아주기
1: 진짜?
0: 때문에 항상 포장하고 포장하는 게 삶이었더라고요.
2: 아, 문화가 그렇게 건강하진 않았네요.
0: 그렇죠. 그래서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의 아픔들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구나.
3: 어둠을 보려고.
0: 네. 그래서 상담을 받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또 상담을 공부했는데.
3: 그렇지.
2: 예, 그렇죠.
0: 바로 이혼을 한다라는 걸 그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아닐까. 그리고 저도 저를 돌아보면서 잘 반성하고 또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같이 상담도 신청하고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가정폭력은 점점 커졌고
2: 아나운서를 그때 하고 계셨잖아요.
0: 네.
2: 방송을
0: 매일 생방을 하고 있었어요.
2: 있었는데 폭력이라는 게 가해지면은 방송하는 사람으로서는 가릴 수 없는 예민한 부분이기도 했을 텐데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0: 네, 어느 날은 손톱깎이를 얼굴에 던졌어요. 이렇게 약간 찍 나갔거든요.
2: 그런 위험한 물건을요?
0: 네. 그러고 나서 피부과에 바로 데려가고 미안하다고 싹 빌어요. 그런 반복 패턴이 계속됐고 힘도 워낙 좋아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동물처럼 빙글빙글 돌리다가 던지기도 하고요. 되게 만화에 나오는 일이 아니었어요.
2: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0: 네, 무섭기도 했고 어떻게든 살려고
2: 네.
0: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정말 도망치다가 질질 끌려왔었어요. 그리고 CCTV가 저기 있다라고 가르쳤더니 이제 하던 모든 행동을 멈추고 다독이면서 집으로 데려가려는 줄 알았는데 비상구 계단으로 몰더라고요. 그러고 계단에서 밀었어요. 진짜 그 얘기를 어떤 때는 저도 이제 이혼을 해야 되나 싶어갖고 누군가 한 명의 여자 변호사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2: 네.
0: 누군가 이분을 꼭 만나보라고 권해주셔서 만났는데 네. 술이 취했을 때 그런 폭력 행동이 나오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2: 네.
0: 그래서 아니다. 아주 맨정신일 때 그렇다. 그러면 맨정신일 때 어떤 무서운 일들이 있었냐 했더니 이걸 얘기를 했더니 그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상태다.
2: 네.
0: 보통 술을 먹거나 무슨 핑계를 대거나 뭘 해야 되는데 그리고 CCTV를 보고 그렇게 몰아서 밀었다는 건 거의 살인 행동이기 때문에
3: 그렇지.
2: 네. 너무 무서워.
3: 무섭네요.
2: 네.
0: 정말 위험한 상태고 이혼을 꼭 해야 됩니다라고 나왔는데도 이혼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때까지도.
2: 왜 그렇게 이혼을 주저하셨어요?
0: 일단 두려웠던 것 같아요.
2: 어떤 점이 두려우셨죠?
0: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내 마음대로 깨는 게 아닌가라는 게 처음 퀘스천이었고
2: 하나님 앞에서
0: 네 그리고 저의 교만도 있었던 것 같아요.
2: 어떤 점이요?
3: 남한테 이혼한 사람을 보고 보이고 싶지 않나?
0: 네, 황현주의 인생은 완벽해야 되는데
3: 그렇지.
0: 네, 하나님께 칭찬받고 제가 이 상황 가정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가정이라고 선택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죠? 근데 그 칭찬받고 싶었던 교만함과 사람들에 대한 시선들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매일 생방을 하고 있는데 아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저의 네
3: 그럴 수 있죠.
0: 완벽한 나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은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2: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0: 네.
3: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은 없었나요?
0: 일단 저는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서
2: 네.
0: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2: 네.
0: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교수님 제가 이 공부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 네.
0: 근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라도 이 과정을 할 수 있냐라고 하셔서 예스라고 하고 합격시켜주셨는 거였거든요.
2: 네.
0: 네. 근데 회사도 그만두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 공부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상하니까 교수님께서 다른 얘기 다 하지 말고 그냥 어제 있었던 일만 딱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2: 네.
0: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어제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고 숨을 못 쉬게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여기 그래도 살아왔어요 교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교수님이 진짜 화를 내시면서 네가 가정폭력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맞냐 지금 너무 위험한 상태인데 시작되자마자 별거를 시작했어야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막상 그 환경에서는 네.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네.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못해요. 내 남편을 그 경찰에 신고했어야지부터 시작해서 해서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내 남편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힘이 없어서 사실 도망치기도 쉽지 않고
2: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사과하고 네. 미안하다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0: 네. 싹싹 비니까 잘못했다 다시 잘하겠다 하니까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2: 아무리 이럴 때는 주변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3: 이런 것 같아요.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선 본인의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고 한 사람인데 이걸 견디지 못하고 나간다는 것. 그 다음에 남의 시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남편을 저기다가 신고를 한다고 자체가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공부는 공부고 이건 현실이니까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후에는 전 남편과는 이제 떨어지게 지내서 살게 됐나요?
0: 네. 그날 교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저희 여자 박사님 한 명 친한 사람을 빨리 얘기해라. 그분과 함께 짐을 정리해서 당장 오늘 나와라. 나와라. 얘기를 해주셔서 네. 짐을 그날 챙기기 시작했고 네. 근데 그날도 또 사건 사고가 벌어졌어요.
2: 그렇겠죠. 네,
0: 경찰을 사실 저희 어머니가 세 번이나 부르셨었고요.
2: 그 전에 하셨어요.
0: 네. 사실 한 6개월 정도는 저도 말을 못 하고 지냈던 게 그 선교사님 시어머니가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어머니를.
2: 시어머니.
0: 네. 시어머니 찾아가서 아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네. 본인이 혼내시겠다고. 하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3: 그럼 그렇게 하기는 하셨을까요?
0: 혼내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의 상태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느낌에는
3: 예측의 보건데
0: 네.
3: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만을 바랬을 뿐이고
0: 네. 그래서 그런 상태였고 제가 뭐 진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머니가 이번엔 그날 같이 계셨어요. 교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여자 박사님한테 한 15분마다 전화가 울렸었거든요. 근데 그 전화가 사라졌어요. 근데 요즘 휴대전화 없이 밖에 나가는 건 쉽지 않잖아요. 네. 일도 해야 되고 네. 돌려달라고 말을 하는데 모르는 일이래요. 그래서 이제 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던 거예요. 어머니 제 전화를 또 어떻게 가져간 것 같은데 좀 얘기해 주시면 이렇게 엄마한테 혼나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게 있었어요.
2: 네. 네,
0: 엄청 어머니는 혼내셨던 것 같아요.
2: 네.
0: 저희 어머니 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네. 확 이렇게 긁히고 막 그런 상태가 됐어요.
2: 네.
0: 그래서 이렇게 피가 나고 뭐 이런 상태인데 밖에서 벨이 울렸어요.
2: 네.
0: 근데 경찰들이 와 있더라고요. 저희 여자 박사님이
2: 여자 박사님.
0: 전화가 안 되니까 신고를 하셨고
2: 네.
0: 이제 여자 경찰, 남자 경찰 와서 얘기를 다 듣고 지금 뭐 바닥도 패여 있고 난리가 나 있고 뭐 하니까 바로 현장에서 그냥 신고할 수 있대요. 제가 안 하겠다. 저는 휴대전화만 좀 돌려달라고 얘기하면 그냥 어머니한테 가서 쉬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 네.
0: 또 불구하고 모른대요. 저는 이제 여자 경찰이랑 같이 막 방에 들어가서 찾았어요.
2: 네.
0: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는데 거기에 무음으로 들어있더라고요.
2: 아, 그럼 감춰 놓으신 거예요?
0: 그렇죠. 저랑 저희 엄마가 그런 일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너무 이제 약도 오르고 화도 나고 이제 거짓말과 핑계와 뒤집어 씌움이 항상 반복이거든요. 폭력 안에는요.
3: 치료를 받아야 돼.
0: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약을 놔서
2: 네.
0: 그 이걸 신고하면 6개월 강제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나올 수 있대요.
2: 네.
0: 그래서 그걸 희망하면서 처음으로 신고를 지금 하겠다 하고
2: 네.
0: 가서 저녁 8시였나? 근데 신고도 얼마나 어려운지요. 8시에 들어가서 진술을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 새벽 6시에 경찰서에서 나왔어요.
2: 아, 쉽지 않네요.
3: 그래서 그냥 그런 일이 있고
0: 네.
3: 이혼 절차를 밟은 건가요?
0: 아니요, 바로 알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별거 상태에서 상담을 받아보고자.
2: 어떻게든 가정을 회복해보고자 노력을 하신 거네요.
0: 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마음이었고, 이제 교회에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시선이 이 저의 바닥의 삶을 얘기하는 게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어떤 자매가 잠깐 또 신혼 때는 다른 교회를 다녔었는데
2: 네.
0: 그 교회에 신혼 부부세를 한 자매가 이제 남편이랑 하도 싸워가지고 교회에 오다가 사라지고 교회 못 들어오고 니네 오늘 왜 안 왔니 그러면 그런 커플이 있었는데
2: 네.
0: 교회를 가면서 좀 좋아졌다면서 거길 네. 와보라 그러더라고요.
2: 네.
0: 저도 그 교회를 거부하다가 네, 그 큐티 책에 나와 있는 간증들이 너무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아서 가게 됐고 그 교회에서 이제 여자 목장을 다니면서 저 자신을 계속 돌아봤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게 부족했는지 나도 결혼을 처음에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았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계속 돌아보는 한 3년을 상담을 권하면서
2: 네. 네. 남편에게 상담을 권하고 본인은 네. 나를 돌아보고
0: 그 상담을 받으러 와서도 상담사를 가르칠 정도로 말을 잘했대요.
2: 그분이요.
0: 네. 네. 유대인 화법이잖아요. 유의정연한 말로도 힘으로도 이길 수가 없는 그래. 사람이었어요. 슬프기도 했지만 상담사한테 지금 나는 폭력을 이제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제 저 상담을 종료하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대요. 정말 답이 없었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한 4년차쯤 돼갈 때 부부목장에 나와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 부부가 네. 같이 가는 거죠?
0: 네, 네. 혼자는 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가게 됐는데
2: 네.
0: 금요일 저녁 7시에 밥을 해서 먹이시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삶의 가장 바닥의 이야기들을 막 들려주시는 거예요. 두 가정이 폭력 가정이었어요. 한 가정은 저희들이랑 나이가 비슷한데 남자분이 분노조절 장애라서 계속 폭력을 욱한다.
2: 네.
0: 근데 상담받으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너도 상담받아라 라고 권면을 해주셨고
2: 네.
0: 판사님도 계셨는데
2: 네.
0: 알코올 중독이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판사가 알코올 중독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런 말 못할 얘기들을 그냥 스스럼 없이 새벽 1시까지 막 자기의 아픔들을 얘기하시는데
2: 네.
0: 처음 보는 이 신혼부부 커플을 그 부부를 살리겠다고
2: 네.
0: 이렇게까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싶어서 저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
2: 네.
0: 이제 나가서는 다음날부터는 상담도 잘 받고 좋아지겠지라고 기대하며 나갔는데 물어봤어요. 어땠냐? 네. 그랬더니 욕하고 이런데 다시는 부르지 말고 자기 이런 거 절대 맞지 않으며 사라졌어요.
3: 자격지심이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0: 인정하면 치료가 빨라요. 상담도 내가 뭐가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면
2: 네.
0: 바로 인정한 사람은 곧 바꾸고 싶거든요.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3: 그렇지.
0: 그렇게 아픔이 계속됐고 결국 저는
2: 그러고 나서 그러면
0: 이혼은 안 된다던 교회에서 이제 남편이랑 같이 만나보고 나서야 이혼을 해도 되는 가정과 안 해도 되는 가정이 있다고 하면서 현주 씨는 답이 없다고 너무 쇠붙이로 포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뭐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현주 씨 말만 들을 때는 그냥 계속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이혼을 하라고 하니까 되게 암담했어요. 교회를 폭발시켜야 되나? 3년 전에 얘기해주지. 지금 3년을 이러고 혼자 지냈는데 이제서 이게 뭐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한 3개월 안 나갔고요. 근데 그 안에 제 교만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무너지면 안 되는 저의 삶. 100% 완벽해야 될 것 같은 칭찬받아야 할 것 같은 제 삶 이혼녀라고 손가락질 당할까 봐 그 두려움 이혼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어도 내 삶은 아니었으면 좋겠는 그런 아픔 네 그것도 교만이구나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내려놓게 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이혼을 결정하고 이혼을 하게 됐었습니다.
3: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2: 그렇게 어렵게 결단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마음의 상태는 어땠나요? 그 상처들 쉽게 아물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결심할 때만큼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죠. 근데 막상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봤기 때문에 네. 후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3: 그렇지.
0: 네. 네, 정말 시간을 들여 정성을 다했고
3: 안 헤어지려고 엄청 네. 애썼고
0: 과정을 지켜보려고 네. 애썼고 노력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었고요.
2: 네.
0: 겪었던 일에 대한 상처들은 있었죠. 그러나 막상 제가 이 상처받은 아이들을 제 상처로 치유할 수 있으면서 또 그 안에서 상처 치유를 경험하고 일어나고 했던 것 같아요. 막상 저도 얘기하고 나누고 하면서 쉼터 청소년들을 상담했었거든요.
2: 네.
3: 아 그러니까
0: 네.
3: 그 이후에 가정폭력과 다른 힘든 일들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사로 활동을 이어가는 거네요.
0: 네,
3: 지금부터
0: 그 별거 하는 그 중에 계속 쉼터 청소년 상담을 했었어요. 네, 네, 뭐 초등학생인데 아빠한테 너무 맞아서 경찰에 신고하겠다. 어떻게 신고하면 되냐 이런 친구 엄마한테 너무 맞아서 고3 여자인데 엄마가 학교 앞에 나타나서 어떡하죠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고. 네, 초등학교 중학생 두 자매가 아빠한테 성폭력을 당해서 도망와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이 친구들 다 폭력을 당하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네. 제가 만약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냥 불쌍한 아이들이다 하면서 네. 몇 차례 많이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마음을 담아 또 이게 어떻게 공포스러운 일인지 알고 그 상황들이 다 이렇게 그려지다 보니까
2: 공감력이 네. 누구보다도
0: 매주 맞습니다. 찾아가면서 그렇게 상담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2: 아니 그러면 상담사로서도 그렇게 계속 활동을 하셨고 그럼 아나운서로서는 또 다시 재기를 하셨나요?
0: 네, 방송도 이제 졸업과 동시에 다시 네. 제가 유일하게 안 가본 회사가 KBS였어요.
2: 네.
0: 그래서 하나님 KBS 안 가봤는데요 라고 쭉 뱉었었는데 KBS홀에서 음악회를 시작할 건데 할 수 있냐 MC로 그래서 청춘음악회라는 프로그램을 3년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2: 네.
0: 최근까지도 매일경제에서 대표님이 스카웃을 해주셔서
2: 네.
0: 네, 매일생방 돈벌자라는 프로그램을
2: 경제 프로그램.
0: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3: 이제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꽃길만 펼쳐졌나요?
0: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3: 또 어려움이 있었군요.
0: 네, 인생의 바닥이 그게 끝이겠지. 이렇게 힘든 바닥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바닥이 있더라고요.
2: 네.
0: 뭐, 그것도 이제 몇 년이 지나가고 있어서, 근데 정말 힘들었던 고난이 또 찾아왔던 게, 사기를 당했는데요. 전 재산을 털렸습니다.
2: 아니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셨을까요?
0: 사실 이제 상담 센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2: 네, 상담을 열심히 하셨으니까.
0: 네, 제가 박사 논문 자체를 이제 문화 예술인 연예인들
2: 네.
0: 네, 이런 셀러브리티 상담을 많이 해서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썼었어요.
2: 네,
0: 문화 예술인들은 돈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무료 그렇죠. 상담을 진행해야 될 일도 많을 것 같고
2: 네.
0: 저 그런 지원을 받거나 뭘 하든 간에 이제 제가 이 사무실이나 이런 그 월세 뭐 이런 것들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뭔가 그 편안한 그 곳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무실을 어디 지원받을 수 있는 데를 알아보기도 하고 또는 그냥 꼬마 건물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알아보다가
2: 네.
0: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7년쯤 알아왔던 지인 중에 이런 부동산 건물 관련해서 무슨 뭘 오픈했다라고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께 제가 직접 연락을 해서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돈은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것을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2: 네.
0: 이제 각종 아이템으로 얼마를 투입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돈으로는 정말 작은 거 하다가 고생만 한다. 그래서 돈을 불려서 버젓한 것을 해야 된다. 버젓한 뭘 건물을 하더라도 그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 선에 맞게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계속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던졌어요.
2: 네.
0: 제가 한 네 번 정도까지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쉬지 않고 뭔가를 막 이만큼 막 보내고 뭐 하는데 근데 이게 사기라는 게 사실 맞춤형으로 들어오잖아요. 순식간에 바보가 되더라고요. 세 번에 걸쳐서 제 전 재산을 다 빼줬어요. 직업이 뭐 좋거나 아무 관계 없어요. 진짜.
2: 당할 재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0: 정말 아무 재간이 없고 진짜 순식간에 그 사기꾼들의 말은 와 뱀에어처럼.
3: 그럼 그분은 처음부터 사기를 친 걸까요? 아니면은 도와드리려다가 안 됐을까요?
0: 아, 그냥 그렇게 쭉 살아오셨던 분인 것 같아요. 계속 씨앗을 뿌리면서.
3: 그렇더라니까요.
0: 네, 사기꾼들은 사기를.
3: 그런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0: 사기를 평생 치면서 살아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3: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그,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친구한테. 처음부터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했느냐? 아니면 잘해주려고 했느냐?
2: 네. 뭐래요?
3: 처음부터 그랬대. 사기를 치려고.
2: 그런 사람들이 있군요.
3: 그러니까요.
0: 사실. 이제 다 털리고 나니까
2: 네.
0: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로 전자소송을 통해서 나 홀로 소송 요즘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할 줄 모르지만 하나씩 공부해서 각종 뭐 부동산 가압류, 통장 가압류, 무슨 유체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뭔지 아시나요?
3: 모르죠.
0: 네, 저도 처음 들었는데 네. 영화에서 보는 네. 그 빨간 딱지 붙이러 가는
3: 네.
0: 그게 유체동산 가압류더라고요.
2: 네, 외계어 같아요.
0: 네, 외계어 같죠.
2: 네.
0: 그런 것까지 싹 다 잘 할 수 있게 됐고요. 처음엔 하기 싫어했어요, 저도. 근데 변호사님 한 분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셨고, 중간에 뭐, 갖고 있는 증거자료가 뭐가 있냐. 이상해서 중간부터 녹취를 했다. 여러분도 혹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녹음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 네.
0: 그래서 그 녹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다라고 얘기해라. 어느 선부터 있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다 풀지도 마라. 딱 거짓말할 때 그거에 맞는 녹취를 풀어라. 라고 얘기하셔서.
2: 네.
3: 공부를 했네요.
0: 네, 네. 진짜 너무 감사했죠.
2: 네.
0: 이 변호사님을 또 뉴욕에 계신 변호사님이었고 한국 걸 다룰 수는 없는데 지인으로 알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2: 네.
0: 그분이 그렇게 코치를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그래서 막상 어떤 수임을 하기 전에 이미 3분의 1까지 돌려받았어요.
2: 오, 대단하시네요.
0: 감사하게도 그 거짓말한 게 계속 탄로나니까. 그래서 3분의 1은 아직도 남아있고요.
3: 또 돌려받을 것은 있었던 모양이죠. 없애버리지도
0: 않고. 제 돈을 갖고 있었던 거죠. 제 돈을 갖고 없다고 없어졌다 뭐 했다 자기가 쓰고 뭐 그리고 사기꾼들의 특징은 자기가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죄를 면하기 위해서 또 사기를 쳐서 돈을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2: 아...
0: 진짜 어이가 없지만 그래서 지금도 아직 검찰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 아직도 지금 한 3년 정도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가고 있습니다.
3: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0: 네.
3: 네.
0: 와.
3: 네. 화가 네. 납니다. 끝까지 네. 가십시오.
0: 아, 네. 갑자기 네. 용기가 확 생깁니다.
3: 네.
0: 사실 좀.
3: 끝까지 가야죠.
0: 풀이 꺾였었거든요.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3: 끝까지 가야 됩니다.
0: 네.
3: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나마 3분의 1이라도 돌려받으셔서 다행이고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그 우리 황현주 아나운서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늘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졌는데요. 맞나요?
0: 네. 매 순간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고요. 제 수준에 맞게 시험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연예인 상담 많이 하면서 연예인들이 겪는 아픔들, 뭐 이혼, 가정폭력, 네 그리고 이런 사기 사건 등등 이런 것들을 그냥 굳이 제가 몸소 체험하지 않아도 될 텐데도 불구하고 제 수준에 맞게 경험하게 하시고 공감하게
3: 그러네요.
0: 하시고
3: 네.
0: 갑옷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입혀주시는
3: 그러니까.
0: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뭔가 제가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다가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고난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2: 자책하는 마음.
0: 네, 자책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제가 어떤 분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진짜 잘못한 게 많은가 봐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너무 많죠? 라고 했더니 그분께서 한마디 던져주신 게 절대 잘못한 게 아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유가 있으신 분이시다. 그 일을 경험할 때 분명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유를 발견해라. 그 이유를 찾는 데 집중하지 너의 잘못 아니다. 그 말이 되게 용기가 되고 힘이 돼서
3: 그러네요. 네. 저분이 지금 나에게 고난을 줄 때는 그 이유가 뭔지를 찾아라.
0: 네.
3: 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우리 황현주 아나운서를 많이 사랑하셨기에 오늘을 다시 미소를 해보게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이유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들이 그 이런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쌓아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2: 네. 오늘 나눠주신 이야기들이 너무 컸어요. 네. 근데 그것들을 잘 견디고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우리 황현주 아나운서의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해요.
0: 네. 앞으로 좋은 가정을 이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고 제가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닥에서 진하게 하나님과 데이트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사실 지금은 진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저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매 순간 물으면서 칭찬받고 싶고
3: 그분이 기쁘게 하는 일을
0: 네 그렇습니다. 새로 또 시작을 한다면 크리스찬 채널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2: 그 아름다운 꿈이 하나님 은혜로 꼭 이루어지길 바라요. 오늘 샤론의 꽃필 때 나오셔서 쉽지 않은 얘기지만 정말 담담하게 잘 해주셨어요.
3: 그렇습니다.
0: 일단 두 분이 너무 경청을 해주셔서 네 제가 편안하게 얘기를 나눌 수
3: 있었고 경청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 용기 있는 이야기로 정말 많은 분들에게 힘을 주셨을 것 같아요. 희망을 주셨을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도 황현주 아나운서께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3: 큰 선물 아니고
2: 네. 너무 잘 어울리는 꽃인 것 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피어나는 샤논의 꽃처럼 아름답고 용기 있는 분들로 진솔한 이야기를 오늘 또 전합니다.
1: 네, 샤론의 꽃은 피어나는 시기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의 인생에 꼭 피어납니다. 오늘 함께하신 황현주 아나운서의 인생에 핀 샤론의 꽃처럼 이 시간 함께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의 인생에도 각자의 때에 아름다운 샤론의 꽃 피어나길 바라며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필 때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나를 쳐도 침
1: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동부 최대의 미디어 방송국 K라디오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친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에서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친구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친구교회 담임이신 빈상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겠습니다.

0: 예, 오늘은 이제 2부 예배는 야외 예배고 또 야외에 나가면은 또 아무래도 자연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 자연과 관련된 본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시편 121편인데 이 121편은 성지 순례 시편입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개 시편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불렀는가 하면 성지 순례 갈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을 때 절기 때마다 특별히 3대 절기 때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나와서 그 예루살렘 성까지 갔다가 올 때 이제 성지 순례 가고 오는 동안에 이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0편에서 134편 15개 시편인데 그 15개 시편이 전부 다 유명하고 전부 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잘 알려줍니다. 그 중에 아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121편도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시편 121편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또 사실 성지 순례라는 이 한 프로그램이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말해주는 거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121편을 보면서 자연을 또 생각하면서 또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이제 성지순례 갑니다. 가면서 문을 열고 나가면은 이스라엘 또 그 뭐 큰 산은 없지만은 뭐 히말라야 뭐 이런 뭐 에베레스트 이런 큰 산은 없지만 뭐 언덕과 같은 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면서 산이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뭐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다가 뭐 나무를 보면은 나무를 보면서 눈을 돌리고 큰 언덕을 보고 뭐 기념물 있으면 그걸 보고 눈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큰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한 가지 이상한 사실 좀 깊게 생각하면은 약간 이상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그 미국의 저 남서부 쪽에 가면은 뭐 그랜드 캐년으로부터 엄청난 자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그런 거대한 자연들 산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와, 이 엄청난 자연, 위대하다,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신구나, 이런 것은 생각하지만은, 그 산을 보면서, 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없을 겁니다, 그죠? 저도 여행을 좋아하고, 뭐, 큰 산,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가면서, 그 산을 보면서, 아니면 뭐, 큰 자연물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생각은 안 한단 말이죠. 와, 웅장하구나.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큰 산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만드신 이 솜씨가 정말 신묘막측하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산을 보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질문은 안 합니다. 이런 질문은 안 합니다. 보통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편 121편에 기록했던,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릅니다. 그죠? 이 시편 121편에 기록한 사람은 산을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인생이 너무 험악하니까, 너무 지금 인생이 궁핍하니까, 뭐 나는 산을 봐도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람을 봐도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뭐 이런 이렇기 때문에 그럴까? 물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요. 여기서 정확한 의미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말 때 이 산은 오늘 우리 한국말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산을 향하여 한 산을 향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 본문은 산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산들을 보는데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산들이 많은데 왜 도움을 요청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그런 이제 풍습이 있고 그런 미신들이 있는데 산에는 산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다에는 바다신이 있는 것처럼 나무에는 나무신이 있는 것처럼 산에는 산의 신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우리 열왕기상을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전쟁을 합니다. 아람은 지금 시리아 지역 아닙니까? 우리 그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때 아합 왕 때 이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전쟁을 했는데 두 번 전쟁하는데 1차 전쟁 때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러니까 아람이 졌단 말이죠. 그래서 아람이 1차 전쟁 때 져가지고 아람 왕이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 이제 대책 회의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왜 우리가 졌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신하들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전쟁했기 때문에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평지에서 전쟁을 합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산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에, 이 무식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평지의 신도 아니고 바다의 신도 아니다. 우리가 졌던 것은 산에서 싸웠는데 여호와가 산의 신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에 평지에서 싸웁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건데, 그리고 그 당시 자료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 많은가는, 많은 사람들이 산에는 반드시 산이 있다. 우리도 그런 그 미신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 사람들도 뭐 산에 가면, 깊은 산에 가면 이 산에는 마치 산신령이 있는 것처럼 산에 신들이 있다는 생각은 고대로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이제 진문 밖을 열고 성지순례하러 갈 때 그 굉장히 많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난관들이 많습니다. 뭐 비행기 타고 자동차 가는 게 아니니까 다 걸어서 가고, 어떨 땐 몇 개월 걸릴 수도 있고 어떨 땐 뭐 한 달 몇 주 걸릴 수도 있으니까 문 열고 가면서 산들을 보면서, 와, 저 이 산에 있는 신이 나를 도와줄까? 아니면 이 산에 있는 신이 나를 도와줄까? 그래서 그 산들을 보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A산을 보면서 B산을 보면서 A산에 있는 신이 나를 도와줄까? 아닐걸? B산에 있는 산이 나를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산에는 항상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우상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산당을 없앴던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 산당을 짓고 다 우상을 섬겼죠. 이제 남유다는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이 산당을 실제로 없앤 사람은 요시야 왕 한 명밖에 없습니다. 많은 몇 명의 왕들이 산당을 제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다 거의 다 실패를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산당을 제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산에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그래서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면은 산에는 다 산당들이 있으니까 이 산에는 이런 우상이 나를 좋아줄까? 저 신이 나를 도와줄까? 그런 생각으로 산을 보면 자연스럽게 오늘은 어느 산의 신이 도와줄까? 내가 어느 산의 산당들에게 가서 빌면은 저 신이 나를 성지순례 잘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줄까?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나가면서 야, 이 많은 산들을 보는데 어느 산에서 어느 산의 신이 어느 산의 산당의 신이 나를 도와줄까?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이렇게 이 121편의 기자는 그렇게 자기 마음의 소원을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산의 신이 어느 산의 산당의 우상이 이 성지순례하는 사람을 도와줄까요? 자,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산의 신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산의 산당의 우상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나의 도움은 가장 근본적으로 이 산에, 이 산 자체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도움이 온다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자연물이나 인간의 어떤 인공물이나 인간적인 어떤 것이나 세상적인 어떤 것이 내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초월했던,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그 모든 것의 가장 원인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지, 이 산의 산당들이나 저 산이나 저 산의 신들이 나를 도와주지는 않는다라는 이 성도의 고백으로부터 성지순례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이제 할 일도 많고 많은 난관이 있을 건데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산의 신? 아니야. 이 산의 산당들 아니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 속에서 성지순례를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도움은 어떻게 올까? 자, 여러분, 네가 나를 도와줘 라고 말할 때 뭐 도와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돈을 줄 수도 있고 뭐 옆에서 물건을 들어줄 수도 있고 잘 가이드를 해줄 수도 있고 기도를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도움이 있는데 오늘 이 시편 121편은 하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제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지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지? 시편 121편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3절부터 끝까지 보면은 지킨다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은 너를 지킨다, 지킨다,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121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어떻게 우리를 지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3절, 4절 첫 번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따라서 이게 성지 순례 시편이라는 것을 알면 쉽게 납득됩니다. 자, 우리들은 요즘 뭐 성지 순례 가면서 내가 잘 때 하나님께 지킨다 이런 걱정은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성지 순례 때 다 걸어서 가고 걸어서 오는데 이게 뭐 편안하게 이제 해가 져서 내가 우리 호텔에 들어가자 체크인하고 뭐 호텔에 들어가서 뭐 저녁 먹고 나올 때 체크아웃 그런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죠? 전부 다 걸어서 가다가 해지면은 노숙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스케줄을 짜겠죠. 노숙 안 하는 스케줄을 짜겠지만 긴 광야를 며칠 가야 될 때는 그는 뭐 여관이나 이런 숙박업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다가 적당한 곳에 해지면 거기서 노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위험이 이제 닥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성지순례 때가 되면 도적들이 알죠. 어느 길로 성지순례객이 많이 가고 어디서 잠을 많이 청하고 알기 때문에 이 성지순례객들이 밤에 노숙할 때 잠잘 때 와서 그들을 덮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물건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또 이 성지순례객들이 가면서 밤에 잠을 잘 때 무서운 짐승들이 덮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고 자기들이 가장 방치되는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자기들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잠을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자고 뭐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겠지만은 안 자고 어떻게 성지순례를 다 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밤에 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룹을 지어서 가면은 야 우리 잘 때 위험하니까 너가 보초서 우리 뭐 군대처럼 이렇게 보초를 교대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가장 위험한 시간이고 사람들이 가장 무기력한 시간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가장 연약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자연에서 연약한 인간들을 다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은 실제적인 성지순례객들이 잠을 자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잠이 쏟아지는데 누가 그 잠을 내 몸인데 내 몸에서 잠이 오는 것을 내 몸을 내가 컨트롤 못하지 않습니까? 가장 무기력하고 힘이 없을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가장 약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이 성지순례객이 아니라도 잠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치명적인 사고를 많이 일으킵니다.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졸음운전. 참 저도 이 약간 이제 한 시간 이상 장기적으로 운전해야 될 스케줄이 있으면 가능하면 잠을 많이 좀 더 약간 자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니까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잠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최소한 6 내지 10%는 전부 다 졸음운전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보면 뭐 많지 않은 비율 같은데요. 이 치명상을 보면요, 교통사고의 교통상, 그 무거운 교통상, 그 중상이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20% 이상은요, 졸음 운전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뭐 주차하다가 뭐 스크래치 생기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뭐 다리 하나 부서지거나 차가 뭐 박살나거나 하는 그런 중상의 20% 이상이 전부 다 졸음 운전 때문에 생기고요. 여러분, 하루에 졸음 운전 때문에 지금도 미국에서 하루에 졸음 운전 때문에 하루에 몇 명이 죽는가 하면요. 하루에 약 4.5명이 죽습니다. 통계적으로 어제도 이 통계에 의하면은 4.5명이 졸음 운전 때문에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니까요. 왜? 잠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교통사고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산업 현장, 건설 현장, 의료 이런 데서요. 졸음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서 사망하는 인구가 연 8,000명입니다. 연 8,000명. 1년에 8,000명이 졸음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서 8,000명이 죽는데요, 그냥. 또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이게 졸음 운전과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어제 5시간 미만의 잠을 잤다. 예를 들어서 4시간 반을 잤고 운전을 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요, 음주 운전하고 똑같은 위험이래요.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우리 음주 운전은 굉장히 신중하게 단속하잖아요, 미국에서. 굉장히 음주 운전 걸리면 그건 용서가 없습니다. 그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보면서, 야, 그렇다면은 음주 운전도 그렇게 단속한데 졸음 운전도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위험한데. 그럼 어떻게 단속하지? 야, 단속할 방법이 없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들이 어제 4시간 반 자고 오늘 운전한다. 그건 음주운전하고 같은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인간은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이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잠을 컨트롤 못하는 겁니다. 잠이 찾아오면 그대로 내가 무기력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무기력하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무장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무장해제를 하고 우리가 잠을 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적이 덤비고 산짐승이 우리를 덮치는 그런 시간에도 여호와께서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졸음 운전 빼놓고는 편하게 주무시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자면은, 아, 대적들이 나를 욕할까? 아, 내가 지금 자면은, 저 지금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또 욕할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라는 겁니다. 운전할 때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지 순례객들이 그 노숙할 때 산짐승이나 도적들이 덤벼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그들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우리가 약해졌을 때, 무기력했을 때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5절, 6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또 지키신다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첫 번째는 우리를 어디에서 지키는가 하면은 우리가 잠자는 기간 동안에도 지킨다. 우리가 가장 무기력할 때, 어찌할 수 없을 때도 지킨다 그래놓고 이번에는 어디서 지키느냐?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못하도록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 5절, 6절을 딱 듣는 순간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고 한다면은 어느 사건이 생각납니까?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우리를 지킨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실제로 출애굽할 때 이 시편 121편 5절과 6절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제도 날씨가 굉장히 더웠고 뭐 한 수목과 목금토 요쪽은 굉장히 날씨가 뜨거웠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한 오후 5시, 이제 오늘 이 야외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 준비위원들이 한 오후 5시에 와서 이제 뭐 짐 다 싣고 이제 교회 밴에 다 싣고 이제 그 짐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들이 오셨기에 나도 뭐 혹시 도울 게 있나 뭐라도 있나 싶어서 이 주차장에 갔는데요. 5시 한 반대가 제가 나갔는데, 땡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되게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안 뜨거워 하니까, 왜 안 뜨거워요, 목사님. 그래도. 아니, 교회 주차장에서 있는데 땡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럼 5시 반에 그랬는데, 오후 2시에는 훨씬 더 뜨거웠겠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제 아마존 단기 선교를 갔다 왔고, 또 우리 이럴 때는 볼리비아 갔다 오고, 이렇게 선교 갈 때마다 우리가 교회 주차장에서 모여서 출발을 합니다. 이번 아마존 선교 갈 때도, 월요일날, 지난 6월 1일 월요일 새벽 4시에 교회 주차장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서 주차장에서 교회밴을 타고 딱 출발했습니다. 선교의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순례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딱 시작해서 이제 공항, 케네디 공항 가서 비행기 또 타고 갈아타서 이제 콜롬비아 레티샤, 이제 그 아마존 강 있는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딱 도착하고 이제 선교사님 우리를 마중 나와서 이제 짐 싣고 선교사님이 준비한 차 타고 이제 선교센터로 가는데 선교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가 그때 도착했을 때가 밤 한 8시 정도 됐죠. 딱 해서 목사님 또 일정이 바뀌었대요. 자, 오늘 오후에 공문을 받았는데 우리가 원래 스케줄은 이제 거기는 3국경이 있기 때문에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3국경인데 브라질하고 콜롬비아는 요 한 줄로 국경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절반은 그 브라질 따바진가에서 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케줄에 맞춰서 그 사역에 맞춰 준비물도 다 맞추고 프로그램도 다 준비해 갔는데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 가는 그 시간에 브라질 지금 정치적인 상황으로서 공문이 와서 미안하지만 올해는 브라질에서 사역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선교 보고할 때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어떡하면 일정 또 바꿔야죠, 뭐. 우리가 그 행정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 그러면서 또 일정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중간 과정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이번 선교가 이거 제대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선교만 아니고 어떨 때는. 그런데요. 지금까지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뭔 줄 압니까? 중간 과정이 이래 바뀌고 저래 바뀌고 항상 교회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입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6월 1일 새벽 4시에 교회 주차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아마존 단기 선교라는 이 성지순례, 뭐 비유할 수 있겠죠. 성지순례를 거쳐서 중간에 여러 가지 뭐 변경하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 결국은 6월 9일 새벽 1시 정도에 교회 주차장에서 다시 거기 탁 도착했습니다. 기도하고 디스미스 헤어졌죠.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한 8, 9일 만에 딱 이 자리에서 출발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결과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딱 그 자리에 정확히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종 승리자다. 또는 뭐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크게 웃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출입을 지킨다는 겁니다. 출발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까지 그냥 우리의 한 인생으로 보면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다 지킨다. 그래서 중간 과정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서 마지막에 죽음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그 성지순례객들 한번 보십시오. 문을 열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이 산에서 올까? 저 산에서 올까? 저 산당에서 올까? 저 산의 신이 도와줄까? 아니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실 거예요. 그 여호와를 믿고 가면서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밤에 우리가 잘 때도 산적이 덮치지 못하도록 날짐승이 덮치지 못하도록 다 지켜주시고 무기력하고 힘없을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다 지켜주셨다가 내가 그 내 문지방을 딱 나섰던 그곳에 다시 그 자리에 탁 도착하도록 하는 마지막까지 도착한. 그러니까 이 121편은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느냐? 그 중간 과정에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중간 과정의 절반을 넘어서 마지막에 이르는 중간 과정이 있죠. 우리 어린이들은 시작점에 가까운 중간 과정이 있고 중년, 장년, 중장년은 중간에 있는 중간 가정에 있고 노년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있는 중간 가정에 있습니다. 공통점 뭡니까? 다 중간 가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간 가정에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결국 마지막 종점을 향하는데 그 종점에 딱 써보면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아, 하나님께서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켰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중간 과정을 살고 있지만은 이 중간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결국 마지막에는 중간 과정이 아니고 마지막 한 점에 딱 이를 건데 그 마지막 한 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 우리는 미래를 미리 아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아는 뭐 미래 뭐 AI가 어떻게 돼 그런 미래가 아니고 내 인생이 마지막에는 웃을 수 있다는 미래를 아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는 웃는 자들 반드시 지금은 울어도 지금은 슬퍼도 우리가 차이가 다 나도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딱 공통점 뭡니까? 우리는 다 마지막에는 크게 웃는 사람들입니다. 왜? 마지막까지 인도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크게 웃는 자가 진짜 인생의 성공자고 인생의 승리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번도 웃어보지 못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는 마지막에 가장 크게 웃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우리 인생의 순례길에 있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도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에는 반드시 가장 크게 웃는 자임을 확신하면서 이 확신 속에서 굳건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 때도 있고 우리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좌로 가기도 하고 우로 가기도 하고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속도 아프기도 하고 눈에 눈물이 마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어찌할 수 없는 시간에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해와 달의 우리 해와 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켜주셔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가장 크게 웃는 자가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 눈물과 슬픔과 탄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크게 웃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친구교회 빈상석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그 선하니 친구교회는 영혼구원, 제자양육, 선교적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친구교회 예배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EM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이며 주일학교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입니다. 친구교회는 252-00 호레이스 할딩 익스프레스웨이 리들렉 뉴욕 11361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718-760-5346번, 718-760-5346번입니다. 이상으로 친구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

근래 유행어로 많이 쓰이는 출구 없는 매력이라는 말은 한 번 매력을 느끼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는 일종의 관용어군데요. 이 말은 아무한테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매력이 많은 사람들한테만 쓰는 법이죠. 비록 저 한동준은 출구 있는 매력을 가졌지만 갈매기떼 여러분께서는 그 출구를 애써 찾지 마시고요. 영원히 제 매력에 갇혀계세요.

한동준의 FM 팝 첫 곡은 Boy from New York City, The Manhattan Transformer의 노래 FM 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드리 델번님이 FM 팝스에는 비상구가 없어서 블랙홀과 같아서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드니까 그냥 빠지시면 됩니다. 그러셨어요. 뭐 사실 헤어나오기는 쉽습니다. 3545번으로 지금 사진 보내주셨는데, 여기 되게 좋은데요? 소나무죠? 이게 소나무가 쫙 있는 산책길인데, 운동 중에 듣기라고 그랬었어요. 운동 중에 듣고 계시군요. 고맙습니다. 운동하시면서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3124번으로, 송도 가는 급행 91번 버스 탔는데 반가운 목소리 들리네요. 1259번 탑승하고 있어요. 그러셨습니다. 버스 번호는 91번 버스인데 그 버스에 번호가 있나 보죠? 네. 1259번 버스 기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서기님이 첫 방송 2007년 11월 12일 맞는지요? 맞습니다. 네. 2007년 11월 12일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026년 11월 12일이 되면 19년째 제가 진행을 하는 게 되겠죠?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쿼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쿼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쿼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문배술
4: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4: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6: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7: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8: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NSYNC의 Bye Bye Bye, Britney Spears의 Oops, I Did It Again, 그 Backstreet Boys의 Larger Than Life, 크리스티나 아길라라의 Come On Over Baby까지 이렇게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별로였다고요? 죄송합니다. 하나미코님이 Oops, I Did It Again 신청하셨네요. 함께 들었습니다. 자, 노래 또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Patty Page의 I Went To Your Wedding, Connie Francis의 Beautiful Brown Eyes. 이 노래는 도리맘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예쁜 구석 하나 없는 내 얼굴. 예전엔 예쁘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그땐 몰랐어요. 젊음 자체가 예쁨이라는 걸. 지나가는 젊은이들 보면 모두 예쁩니다. 헐렁한 옷을 입어도 꽉 끼인 옷을 입어도 개성 있는 모습이 자신 있어 보여서 참 보기 좋습니다 하시면서 Beautiful Brown Eyes 신청하셨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면 되죠. 나이 먹었다고 무슨 뭐 예쁨이 어디 가는 겁니까? Patty Page의 I Went to a Wedding, Connie Francis의 Beautiful Brown Eyes.

0: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1: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0: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론트와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1: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하는 곳이지?
0: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개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1: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0: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한미 디지털 뱅킹으로 비즈니스를 더 스마트하게 K-Radio 모닝뉴스는 한미의

0: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형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수면은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의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5: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6: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6: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고베 주얼그룹의 대형 보석쇼가 드디어 애난데일에 찾아옵니다.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단 8일간 펼쳐지는 보석 대축제.
1: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과 한국세공 랩다이아몬드, 화려한 모사나이트까지 정품목 최고 80% 대박 세일.
0: 당신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드릴 단 8일간의 기회.
1: 놓치면 후회. 반지천국 특별전.
0: 애난데일 초입 구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2: 고베 주얼그룹이 선사하는 빛의 힘. 지금 경험하세요.
3: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젝스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

0: FM Pop.
1: 내 마음의 보석송.

당신을 처음 만난 건 제가 20대 후반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인천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병원에 오시던 분이었죠. 몇 년이 지나서 저는 결혼과 두 아이 출산을 위해 6년 동안 직장을 쉬었는데요. 그 6년은 두 아이를 낳고 기르는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은 연세가 더 드셨고 병이 들었고 멀리 떠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병원도 주택가와 밀접한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병원과 그 어르신 댁은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분과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죠. 그 6년 동안 어르신의 귀는 더 어두워져서 저는 고함을 지르듯이 소리를 쳐야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골목에서 그분을 만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리고 돌아서는데 어르신께서 저한테 왜 인사를 안 하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금 인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조차도 잘 듣지 못하시더라고요. 그 후에도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 고개를 꾸벅했고 어르신은 흐뭇해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죠. 그렇게 인사 문제가 해결됐나 싶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중학생 아들과 딸이 있는 저한테 왜 시집을 안 가냐고 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알아듣질 못하셔가지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제가 결혼했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듣고 싶은 말만 들으시니 대화도 안 됐고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걱정하시니까 저만 속상했죠 뭐. 그런데 지난 설쯤에 그분이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제야 어르신의 말씀과 행동이 이해가 됐죠. 이후에 그분을 골목에서 마주쳤을 때 시집 안 가냐고 물어보셔가지고 갔다고 대답했더니 아이고 갔어 갔으면 됐어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과의 대화가 처음 통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 어르신을 보고 치매가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어르신이 보이지 않던 어느 날 그분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제는 골목길에 들어서도 제가 결혼한 걸 이해하고 박수치면서 기뻐해 주신 그 어르신을 뵐 수가 없네요. 하지만 제가 결혼한 여자라는 걸 알고 가셨다는 생각에 그나마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가끔 그 골목 끝에 어르신이 앉아 계실 것 같아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대답합니다. 어르신, 저 결혼했어요.

내 마음의 보석송 메리 홉킨의 굿바이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에서 안인정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예, 아, 이런 인연이 참 중요하거든요. 너무 아프셔가지고 속상하고 또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나셨으니 또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0873번으로 화곡동에서 영등포 가는 605번 버스에서 동준 씨 목소리 나오네요. 기사님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타고 내리는 사람들께 일일이 인사하시고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그러셨습니다. 네. 605번 버스 저도 몇 번 탔는데. 특대님이 저희 어머니도 10년째 치매와 또 움직이지도 못하셔가지고 요양원에 계시는데 슬프네요. 그러셨습니다. 늘봄날님이 치매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건강할 때 건강 잘 챙깁시다. 그러셨습니다. 8636번으로 두 아들 먼저 보내고 93세에 치매로 돌아가신 시어머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연이네요. 그러셨습니다. 유리님이 치매는 완치가 어렵고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기 발견과 약물 치료가 답인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네. 스틸 앨리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두 영화를 보면은 치매 걸리신 분들의 어떤 마음 상태,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죠. 자, 노래 두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Lion and Rich의 Dancing on the Ceiling, Christopher Cross의 All Right.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프론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뉴욕에서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AI 주얼리 주치의 서비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손 모양과 목선 등 신체 특징을 AI로 분석해 가장 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추천해줍니다. 체험 고객들은 신기해하며 자신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는 맞춤형 제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K블링블링의 이 같은 혁신적 서비스는 뉴욕 주얼리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최신 AI 기술과 전문적인 스타일링 컨설팅이 결합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K블링블링은 6월 말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특별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지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블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장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베시아의 노래 에스트라드였습니다. 베시아가 그 에스트라 질베르토, 그 스탄게츠와 함께 앨범을 냈던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 이제 뭐 일종의 트리뷰트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노래를 가장 잘 불렀던 에스트라 질베르토를 추앙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베시아의 에스트라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옥수수 4개 1불 99, 유기농 새송이 버섯 300g 2불 99, 워싱턴 레드 체리 파운드당 3불 99, 씨없는 수박 6불 99, 롯데자과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뱅코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코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코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코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니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불 99, 석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불 99, 해오름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케이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들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The car's a magic gear, the police, every breath you take, Sniff and the Tears, Driver Seat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3286번으로 얼마 전 TV에서 동준님 젊었을 때 영상 나오더라고요. 젊었을 때, 그게 아니고, 김광진님. 김광진 씨, 그 전참 씨, 그때 공연 끝나고 제가 거기 쫑에 갔었는데, 그, 화면이 아마 남았던 것 같아서 좀 못 봤는데, 예. 제가 저 김광진 씨 증권회사 다닐 때 제가 전화해가지고, 모르는 사이인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그 노래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그래가지고 김광진 씨가 거기서 이제 그 제 1집에 그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 주면서, 그리고 이제 가요계로 이제 진출한 거거든요. 지금 뭐 엄청 핫한 가수가 되셔가지고 아주,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예. 자, 노래 이어집니다. 푸지타의 에미 푸지타의 I Believe. 이 노래는 신승훈 씨의 I Believe를 영어로 개사해서 부르는 곡입니다. 에미 푸지타의 I Believe. Carla Bonafé, The Water is White.

0: 마케팅으로 비즈니스를 더 스마트하게. K-Radio 모닝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석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해오름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K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루퍼 톰스의 힘에 이어서 마티 발린의 노래 Hearts 함께 들었습니다. 네. 세보야님이 사랑 참 어렵다.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다가 요즘 황망한 심정이네요. 그러셨어요. 아유 참. 그러니까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살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떠나는 거죠. 너무 황망하고 참 안타깝고. 제가 뭐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이별인 것 같아요. 이별. 그렇죠. 이별 중에서도 뭐 남녀 간에 이별할 수도 있고 뭐 부모 자식 간에 이별 뭐 멀리 떨어져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영원히 못 만날 것 같은 그 생각은 아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는 음악이 있습니다. 린다 론스타트의 Long Long Time, 카펜터즈의 Goodbye to Love.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체리 파운드당 4.99, 전보 블루베리 100당 5.9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99, 한국산 새송이 버섯 100당 99장,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99, 냉동 훈지 요리 100당 8.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3: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2: 북유럽?
3: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2: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4: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0: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유유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Journey의 노래입니다. Open Arms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 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0: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45의 구범준 PD입니다. 뭐 AI 대단하다. 큰일 났다. 빨리 배워라. 써봐라. 이런 말들 많이 들리시죠. 그런데 바쁘다. 늦었다. 나 이번 생에 글렀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 AI를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시고 가장 쉽게 효과적으로 AI와 함께 친해질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화제의 신간 김미경의 플러스 휴먼의 저자 김미경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저 여기 출연은 처음이에요.
0: 제가 생각해보니까 네. 우리의 대표 강연자인데도 이 세바시 45회는 맞아요. 첫 출연이더라고요.
1: 저 이거 되게 즐겨보거든요.
0: 그러시구나.
1: 오히려 15분보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맞아요. 천천히 네. 듣는 게 좋아서 되게 즐겨봐요.
0: 그래서 너무 오늘 아주 의미 있는 날이고요.
1: 네,
0: 세바시
1: 반갑습니다.
0: 15주년에 세바시 45 빅 초대 손님으로 우리 네, 김미경 감사합니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뭐 요즘도 여전히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계시잖아요. 네, 특히 네. 이제 새 책도 나오고 그 4050, 네. 4060 분들 많이 만나실 때 네. 이분들은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1: 이 온도가 되게 달라졌거든요. 딱 AI 처음 나왔을 때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그 40대 이상 분들은 AI와 나와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엑셀일 같은 거야. 기술이야. 뭐 게임이야. 우리랑 관계 없어.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AI를 되게 두렵게 생각해서 적으로 생각했어요.
0: 좀 그렇지. 네, 두려운 대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했지.
1: 맞아요. 그래서 얘가 혹시 내 직업 다 뺏어가는 애. 우리 거 훔쳐가는 애.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 애. 왜 잘 살고 있는데 왜 나와서 맞아요, 이 난리야. 맞아요. 뭐 이런 느낌으로 받고 있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야 이거 이제 배워야 될 것 같기는 해. 근데 대부분 다 시작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어떻게 시작해? 학교를 다시 들어가나? 아니 근데 배운다면 AI를 배운다는 건 도대체 뭘 배우는 걸 AI를 배운다고 하는 거야.
0: 그것도 막연하지.
1: 되게 막연해해요. 그러나 해야 된다는 건 이젠 다 알아요. 그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0: 아니 제 책을 보니까 네. 이제 AI 시대 대한민국 4060 정서보고서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1: 그거 진짜 웃긴 건데.
0: 뭐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1: 제가 이제 딱 보니까 느낌이 옛날에 왜 코로나 때 리부트 제가 얘기했던
0: 그쵸,
1: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올라가면서 우리는 온라인에서 살아가는 문법을 전혀 몰랐을 때 그때 한 6년 전쯤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막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랑 느낌이 되게 비슷한데 그때보다 센 거예요 이번에.
0: 이게 더 세구나.
1: 이게 훨씬 세죠. 왜냐하면 그때는 기술이고 지금은 문명이니까. 이거 완전히 달라서 이걸 사람들이 빨리 알지 못하면 문제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 하나를 찍었어요. 저의 솔직한 AI가 기술이 아니고 이거 문명입니다. 이거 안 들어가면 2, 3년 후에 문명 다 완전히 형성된 다음에 들어가면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자리 못 잡으실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서 미리 자리 잡으시죠. 이런 뜻에서 되게 엄청 쉽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댓글이 달렸는데 1500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0: 엄청 많이 달렸더라고요.
1: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 너무 잘 봤어요가 아니고 지금 AI의 시대에 내가 어떤 처지에 와 있는지 어떤 사람의 AI 때문에 대체돼서 실제로 내가 직장을 나왔다.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 현재 작가인데 너무 위협받고 있어서 불안해서 AI와 싸우고 있다. 안
0: 싸우고
1: 쓰고 있다.
0: 있다. 안 쓰고 있다.
1: 안 쓰면서 싸우고 있다. 뭐 이런 분까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근데 그 댓글이 너무 재밌어서 하루 종일 읽었거든요. 그러다가 야 이걸로 보고서를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 보고서 쓰려면은 사회학과 나온 교수급 아니 박사급 한 3명 붙고
0: 그 SPSS 돌리고 막.
1: 돌리고. 난리 나죠. 그거 하는데 한 두세 달 걸리죠. 그 용역 줘야 되잖아요. 몇천만 원. 근데 제가 AI랑 같이 그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고 이틀 만에 끝냈거든요.
0: 댓글 긁어다가 탁 던져주고 분석하라고 그러고.
1: 네가 이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면 좋을지 결과물을 상상해서 ABC안으로 나한테 줘. 그랬더니 딱 뭐라냐면 대국민 정서 보고서로 가재는 거야. 하여간 딱 마음에 들죠.
0: 아이디 너무 좋더라고.
1: 내 스타일이야 너는. 그래서 시작해보자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보고서에서 나온 결과를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한국인들의 AI에 대한 온도는 마음의 온도는 약 38도 정도 됐다. 이제는 끌어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 준비됐다.
0: 39도부터 끌어오르나요?
1: 아니 이제 서서히 끌어오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의 마이너스였잖아요. 뭐
0: 그치, 차가웠지.
1: AI 멍청해. 나랑 관계없어. 이랬는데 이제는.
0: 아직 멀었어. 이랬잖아.
1: 멀었죠. 근데 이제는 오랍쇼 이거 시작해야 되네? 라는 것까지 왔다라는 거죠.
0: 아니, 어떤 분도, 제가 아는 분도 네. AI, 나는 AI와 싸워서 이길 거야. 안 쓸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최근에.
1: 많구나.
0: 최근에 내가 졌어.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렇죠, 이제 책에서도 이제 AI를 뭐 위협, 걱정, 불안, 네, 어떤 대상, 그런, 네, 그런 정서의 어떤 단어로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김미경 대표님은 이 공포의 출발점은 오해다.
1: 네.
0: 왜냐하면 그건 기술이 아니라 문명이기 때문이다라고 맞아요.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1: 네.
0: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AI가 기술이 아니다, 아니고 문명이다.
1: 이거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 생각해보면 전기는 문명일까요? 아니면은 기술일까요?
0: 사실은 기술이지.
1: 그쵸. 기술이 기술이지, 시작했지만 일종의. 결국은 문명을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밤낮으로 태양의 리듬으로 살던 리듬을
0: 그치.
1: 전기의 리듬으로 바꾸니까 우리는 농사짓는 삶에서 공장, 기업, 그래서 취업의 삶으로 옮겨왔고 전 세계는 150년간 취업시대를 살았어요. 우리나라는 한 70년 살았어요. 취업시대를. 그렇게 하면서 또 달라진 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손으로 할 수밖에 없는 동력을 다 전기로 동력을 바꿔버리니까 삶이 바뀌었죠. 빨래하다가 세탁기 생기고
0: 맞아요.
1: 밥솥 생기고 모든 것이 자동화되기 시작하면서 동력을 활용해서 그건 동력에게 맡기고 인간의 힘은 더욱더 인간다운 데다 갖다 썼잖아요. 옛날에는 인간의 팔이 동력짓을 한 거잖아요. 결국 이렇게 봤을 때 전기는 단순한 기술로 시작했지만 인류의 삶 전체 카테고리를 다 바꿔버린 문명이 됐잖아요. 이제 AI도 지금 AI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길 AI 그러면은 겁내지 마십시오. 근데 더 겁나게 말해. 겁내지 마세요. 이거 문명이에요. 그게 더 겁나. 차라리 그치. 기술이라 그러면 나랑 상관없어.
0: 무시하고 말지.
1: 나랑 상관없어. 그러면, 기술자들이나 하면 되지. 그런데 문명이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지? 나한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건가? 그럼 당연히 영향이 미치죠. 왜 문명이라고 하는지 되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쓰는 재료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재료가 이거예요. 먹고 사는데 이 재료 써야 되고 아니면 내가 직업을 갖는데도 재료를 써야 되고 이 기초 재료가 달라졌기 때문에 문명이 달라졌다고 하는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택시기사가 되려면 두 가지 능력이 필요로 해요. 하나는 운전하는 능력 하나는
0: 지도. 길을 아는
1: 능력. 그거 머리가 지도였어요. 머릿속에요. 그럼 대전길 내가 다 알아. 광주길은 내가 다 알아. 그러면 그분만 운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이 어디 가주세요. 그러면 길을 알아야 가죠.
0: 그렇죠.
1: 그게 택시기사들한테 엄청 중요한 능력이었어요. 이게 남한테 전이가 안 돼요. 다운로드 안 돼요. 내가 노력해서 30년간 차곡차곡 골목 하나하나 새겨 넣은 거잖아. 내 머릿속에. 이게 하나의 전문 지식이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싹 꺼내서 내비게이션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이 뭐가 됐냐면 공공재가 된 거예요.
0: 그치.
1: 그럼 공공재가 됐다는 건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영원이 됐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원이 됐어. 그러니까 전기로 꼽아서 뭘 하면 돼요? 나머지 다른 서비스를 더 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택시기사의 그 길 아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법률 지식 싹 다 A한테 줘버렸어. 회계 지식 줘버렸어. 영화, 음악, 미술.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지금 우리는 현재 공공재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선언한 게 AI예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문명이 변하죠. 이전 문명은 어때요? 법률 지식 네가 가지려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법학과를 가야
0: 그렇죠.
1: 돼. 그래서 30년간 쌓아야 돼. 그리고 나는 그 쌓은 너보다 내 머릿속이 저장장치가 커요. 내가 머리가 IQ가 좋거든. 이만큼 쌓았어. 그럼 서울대. 오케이. 그 가격 줄게. 그래서 우리는 저장 기능에 대한 돈을 지불한 거예요. 그것도 특별한 걸 저장했어. 왜냐하면 머리가 안 좋으면 특별한 거 저장하기 힘들잖아. 그 특별한 걸 저장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비싼 돈을 주고 그 사람의 전문성을 사야 되는데
0: 그 인력의 가격이 이제 거기서 결정이
1: 맞아요.
0: 되는
1: 그게 지난 수천 년간 인류가 지식을 거래하는 방식인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전기혁명보다 더하지 않아요? 지식 거래 방식을 바꾼 거예요. 그 사람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공공재야. 고급 의학 지식 몽땅 공공재로 만들었어.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꺼내서 잘 쓰는 사람이 위치가 바뀌었죠. 옛날엔 유능한 사람이 저장장치 좋은 사람인데, 자, 네 머릿속에 있는 거 다 공공재 될 거야. 다 만들어버렸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걸 사용해서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를 내가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던 문제를 옆에 AI가 그 똑똑한 애가 수만 명 있으니까 얘를 데리고 풀었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직업이 바뀌게 될 거예요. 최고의 직업은 어떤 사람이냐면 AI 데리고 문제를 잘 풀어본 그 문제를 AI를 가지고 풀은 최초 사용자가 직업이 돼요.
0: 그 그러니까 문제를 AI와 함께 푼 최초의 사용자.
1: 옛날에는 어떤 사용자가 최고의 사람이냐면 좋은 학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저장 기능을 최고로 해서 그걸 그렇죠. 나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저장 기능이 있어 라고 한 사람이 최고의 유능한 자였다면 이제는 어차피 각자 머릿속에 있는 건 없어도 여기에 있는 걸 AI를 가지고 만약에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해봐요. 건축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짓어요?
0: 못 짓죠.
1: 못 짓죠. 현장 소장 건축 지식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죠. 왜냐? AI 전문가 10명 쫙 에이전트처럼 10개 부리면서 내가 현장 소장, 내가 집 짓는 전문가 될 수 있어. 김미경이. 그랬더니 공기 반으로 단축하고 그리고 돈도 반으로 단축해서 나는 AI를 통해서 집을 접은 최초 사용자가 됐다고 해봐요. 그래서 내가 그걸로 책 내봐요. 대박 나겠죠. 아. 왜냐하면 나처럼 AI와 최초 사용자가 안 돼본 사람이 아직 100만 명이야. 아하. 시장 되죠. 이게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이 나온다고요.
0: 그래서 1인 기업 창업가들이 생기고 그 막 1인 기업이 막 몇조 원 기업 가치를 갖게 되고 예. 그런 게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예. 진짜로.
1: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직업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20년간 기초부터 숙련되어야 돼라는 게 우리 사회의 수천 년간의 문명이었는데 이제는 몰라도 되고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 내 문제를 갖고 AI랑 문제를 풀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경험자본주의가 열리는 거예요. 지식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옛날에는 지식자본주의. 지금은 지식은 영원이야. 네 경험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카피하고 싶어하죠. 왜냐하면 내 시간과 돈을 단축시켜주니까 그 경험이. 그래서 이제는 중간에서 그 제공된 경험 있잖아요. 무슨 문제든지 풀어보세요. 최초 사용자가 직업이 됩니다.
0: 아하, 그러겠네요.
1: 재밌죠.
0: 예전에 정말 대부분의 시간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식을 쌓는데 다 허비했는데 네.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 네.
1: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그 문제는 내가 못 풀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사람들에게 제일 하면 안 되는 말, AI 문명 이후에 올해부터 하면 안 되는 말이 저 좀 따라해보세요. 몰라요.
0: 몰라요.
1: 당연하지, 넌 모르지. 얘가 알잖아. 너는 왜 자꾸
0: 알
1: 너를
0: 필요가 없어.
1: 싱글브레인이라고 생각하니? 알 필요가 없어. 얘가 알면 돼. 못해요. 당연하지. 못해요. 너는 시간이 한정돼 있고 못하는 게 얘가 하잖아. 하는 애를 데려다 쓰면 되잖아. 왜 데려다 쓸 줄을 모르지? 근데 데려다가 남들 다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얘를 데려다가 뭔가를 해결해봤어. 그럼 남들이 어때? 그걸 너무 공부하고 싶어 한다니까. 그게 직업이 된다고요.
0: 그러니까 이게 문명이라고 표현하면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 같지만 삶의 방식이 문명인 맞아요. 거잖아요.
1: 맞아요.
0: 삶의 방식 그 자체가 됐으므로 우리는 이거를 무슨 뭐 싸우고 저항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1: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0: 이게 다 달라지는
1: 내가 그 내 삶을 사는 방법, 그리고 직업이 생기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30년 쌓은 직업이 아니야, 이제는. 그래서 요런 유의 그러니까 최초 사용자, 내가 AI와 문제를, 인생의 문제,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가 되게 하얘? 고민이잖아요, 모든 사람들.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염색을 해야 돼. 이 문제가 있어. 옛날 같으면 이 문제는 엄청난 전문가들이 풀지 나는 못 풀 거라고 생각했죠. 왜 못 풀어요? AI랑 풀어보세요 한번.
0: 할 수도 있겠네요.
1: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최초 사용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계속 만들어낼 거라고요. 만약에 내 아이가 아토피야? 아 이거는 좋은 제품 고르는 것만 생각했어. 아니야. 내가 내 아이 아토피인 아이를 0세서부터 10년간 어떻게 길러서 아토피를 치료했는지 과정을 기록하고 실제로 제품도 만들어.
0: 그런 사례가 있긴 있죠. 아주 흔하지 않게.
1: 그런데 옛날에
0: 영화화되고 막.
1: 옛날에 오래 가서 막 가서 배우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요.
0: 한 30년 걸렸잖아.
1: 학교 쫓아가고 지금 AI랑 6개월 1년 만에 끝낼 맞아요, 수 있어. 맞아요. 이런 경험을 파는 새로운 직업이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이제 올해부터.

0: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돌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4: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이제 올해부터.
5: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네. 지금 막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네. 제가 보기엔 세상은 아직도 약간 평온한 것 같아, 아직은.
4: 맞아요.
5: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좀 건너 건너 있는 사람들 네. 보면 솔직히 저는 AI를 공부하면서 야, 이거 난리 났다. 이 책을 보면서도 뒤집어졌다. 그래도 평온해.
4: 평온해.
5: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프닝에서 말한 것처럼 뭐 이게 거대한 어떤 문명의 변화 속에 있는데, 뭐 우리가 문명을 세우는 걸 만든 사람들도 아니고 나는 태어나니까 문명이 존재했고 그 문명에 얹어서 그냥 올라서서 그냥 사는 것뿐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 바꿔야 돼? 변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4: 저는 어떤 느낌이 오냐면 임계점을 향해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순간이다.
5: 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네. 임계치.
4: 네, 그 임계치를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미 이제 각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서서히 어떻게 벌어지냐면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30명이 할 일을 지금 10명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도 시간이 남아요.
5: 실제로.
4: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딱 던져주면은 벌써 직원들이 오랫동안, 저희 회사는 이제 1년간 내가 엄청 닥달해서 AI를 썼잖아요. 딱 문제를 던져주면 어떤 식으로 어떤 도구, AI 도구를 써서 이거를 몇 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지의 견적이 차이가 엄청나요.

0: 이거 슬라이드로 만들어줘? 그러면은, 한 머릿속에, 일주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어떤 직원도 15분 내에 끝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고 그 속도대로 움직여지고 또 뭐냐 하면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표님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다 팀장이에요. 팀원이 하나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밑에 AI 직원을 다 최소 5명씩 데리고 일해요.
1: 아, 데리고 일하니까 마인드도 팀장이 되나 보다.
0: 팀장이 됐어. 여기 다 팀장이지 또... 팀원처럼 일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1: 그치, 자기가 문제를 발견하고 네.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좀 팔로 자기 부하 직원들 데리고 네. 일을 이렇게 협업을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팀장이 되는 거네요. 진짜.
0: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오프라인 강연회를 하나 하고 싶어. 그러면 옛날에는 오프라인 강연회 그러면 뭐 얘는 뭐 하고 얘는 사람 모으고 얘는 랜딩 페이지 만들고 랜딩 페이지는 개발자한테 갔다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인원 체크하고 그 사람들한테 또 요약본 보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다 하잖아요. 랜딩 페이지 뚝딱 클라우드 코드로 만들어. 요약.
1: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구나.
0: 그럼요. 요약본 촥 만들어갖고, 그것도, 뭐야, 요약본도 일일이 보낼 필요도 없어. 그 사람들이 글만 쓰면 자동으로 보내게 싹 다 세팅해놔. 뭐가 어렵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챗봇 만드는 것부터 랜딩 페이지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 모으는 거, 뭐 이런 거, 다 소스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다 해요. 사람들 다 해요. 그 우리는 그냥 랜딩 페이지 같은 거 못 만들면 회사 못 다녀요.
1: 여기 책에도 우리 그 대표님도 알고 나도 아는 제나라는 인물의 사례가 나오더라고. 어?
0: 선수야. 그러니까 너무 잘해.
1: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된 지 뭐 한 15년 됐으니까 네.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제나가
0: 오프라인 인간이잖아요. 아시다시피
1: 그때 뭐 저희가 무슨 에이전트 만들고 지금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0: 완전 변했어요.
1: 썸네일 뭐 자동으로 만드는 네. 에이전트도 만들고.
0: 그거 스킬 진짜 잘 만들었어요. 팔아도 돼.
1: 그렇구나.
0: 난 너무 잘한다. 근데 그 친구 하는 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은 AI는 우리가 시키는 걸 해오잖아요. 잘 시키는 사람이 되어지려면은 전체를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1: 맞아요.
0: 그게 안목지거든요. 근데 안목지가 형성되려면 그 아시죠? 40대는 돼야 생기는 거 아시죠?
1: 그렇지, 그렇지.
0: 20, 30대 애들은 회사에서 일해도 안목지가 없으니까 자꾸 와서 묻는 거잖아요. 근데 40대는 이거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문제를 자기가 발견해. 그 다음 문제 발견해서 큰 틀 안에서 문제 해결을 하면서 이걸 해결해 나갈 줄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나, 우리 회사 이제 제나가 거의 50다 됐잖아요. 컨텐츠 업계에서만 그 친구가 일한 지 한 25년 됐어요.
1: 그렇죠.
0: 딱 보면서, 야, 저 정도 되는 사람들이 AI 제일 잘 쓴다. 근데 확실히 31살, 29 그런 친구들은 뭐랄까 문제를 보는 사이즈가 작아. 그래서 사이즈 작은 문제를 AI랑 풀어. 근데 문제 사이즈가 큰 애들 있잖아요. 뭐 본부장급 되는 친구들은 크게 풀더라.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리미티드 에디션들 알죠. AI 문명 이전에 살아본 애들 우리 같은 사람들 이 리미티드 50대, 에디션들이 50대 60대 리미티드 에디션들이 AI 시대에 날라.
1: 그렇군요.
0: 오히려
1: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신 많은 50대 이상 분들에게는 귀가 솔깃할 얘기인데
0: 진짜.
1: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난 이번 생에 글렀어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0: 글르면 큰일 나. 100살 살아서 어떻게 그러니까. 50년간 글러요. 글르려면 10년 글러고 가야지.
1: 아니 그분들은 100살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 70만에 이렇게 아니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0: 요새 장례식장 가봐요. 다 90대에 돌아가세요.
1: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0: 그분들이 193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 90대에 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건강검진하면 다 전 단계라 그러죠. 어?
1: 한 120살 사는 거죠.
0: 전 단계에 병이 발견된다고요. 안 죽어요. 엄청.
1: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지. 그리고 우리는 이 AI를 더 잘 쓸 수 있는 안목지라는
0: 네.
1: 경험이라는
0: 갖고 있잖아.
1: 아주 그 유식한 말로 도메인 날리지라고 그러는데
0: 맞아, 맞아.
1: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죠?
0: 네. 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있어요. 네. 이 친구 제가 이제 우리 동창인데 남자애들 중에서 제가 존경하는 친구예요. 되게 괜찮아. 정말 어려운 시절에
1: 남자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0: 애들이 좀 어찌 내가 그래봤자 동창들 다 애들이지. 시골에서 올라와서 진짜 세상에 없는 것들을 막 그 개념을 세상에 막 그 던지고 같이 해내고 막 이러면서 되게 훌륭하게 산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저 벌써 62이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동 은퇴도 많이 하고 회사에서 다 나왔고 그래서 그 친구도 은퇴하려고 했어요. 올해. 그랬더니 갑자기 얼마 전에 날 만나자 해갖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야 은퇴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새로운 의욕이 생겼어. 우리가 AI 문명 이전에 인간

0: 인간지능, 그안 돌아가는 인간지능으로 뭐 하나 배우려면 10년씩 걸리고 어? 숙달되어지고 나면은 맞아요. 또 자꾸 까먹고 어? 그래서 이런 AI 이전 문명에서도 이 고생하면서 이 정도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루려고 애를 썼는데 야, 이렇게 꿈을 이루기 좋은 시대에 펼쳐졌는데 왜 은퇴를 왜 하냐. 그리고 내가 자꾸만 뭘 외우면 까먹어서 걱정을 했는데 외울 필요가 없대잖냐. 저장장치가 있고 나는 문제만 갖고 있으면 됐잖아. 야, 나보다 더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나란 아직도 해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어허. 그래서 은퇴를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박수 쳤어요. 어. 그래서 정말 왜 꿈이 있고 그래서 제가 왜 이 플러스 휴먼 책을 쓰면서 저 되게 흥분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야, 세상에 판이 바뀔 때 우리가 항상 꿈 얘기가 나오죠. 근데 판이 너무 정교해져서 끼어들 틈이 없으면 꿈이란 말이 싹 들어가. 그래서 우리 꿈이란 말이 싹 들어갔었던 거예요. 우리 왜 기억나세요? 세바지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꿈 얘기 엄청 했어.
1: 첫 번째 강연이 아마 꿈이 들어가, 제목에 꿈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0: 아니, 15년 전에 꿈이 먹혔어요. 어. 그러다가 15년 동안 너무 세상이 쫌쫌하고 정교하게 지네끼리 가진 자들끼리 잘 짜여지니까 꿈만 갖고 있는 애가 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짜여진 틈에서 나는 뭘 해야 돼. 근데 그러니까 정교하게 이 문명의 끝이라고요. 저는 이 웹3로 가기 전 웹2 문명의 끝이 유튜브로 보거든요. 얼마나 정교해요. 기존 레가시 구글이 알아서 잘 짜놨지. 니네 요 틈에 끼어들어서 돈 벌어. 정해줄게. 30% 줄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1: 맞아.
0: 근데 이것도 가질 사람들이 미리 땅을 다 차지하니까 애들이 끼어들 데가 없었는데 지금 이게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구글도 무너지잖아요. 검색시장 다 무너지니까 구글도 당황하면서 코드레드를 두 번을 올렸어요. 구글이. 야,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새로운 문명 열렸으니까 정신 차려. 우리 새로운 꿈으로 다시 도전하지 않으면 구글도 소용없어 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랍쇼? 꿈의 시대 다시 열리겠다.
1: 왜냐하면 문명이 바뀌면서 그렇지. 꿈의 시대가
0: 원래 새로운 문명이 열릴 때 기존의 문명을 차지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1: 아, 그러겠네.
0: 옛날에 한번 보세요. 우리 옛날에 구한말에 양반 상민 그래갖고 천민 그래갖고 막 구조가 철저했을 때 그치, 공건주의 그치. 사회일 때 껴들을 틈이 사회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확 무너지면서 어떻게 됐어? 야, 공부 잘하면 누구든지 다 출세할 수 있어. 하면서 세상이 한 바퀴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또 그 세상의 끝에 취업시대의 끝에 와서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이렇게 살고 머리 좋은 애가 이렇게 살고 머리 혹시 안 좋으면 그냥 과외로 때려 넣어갖고 그냥 좋게 만들고 막 이래서 우리는 정교하게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놨는데 AI 문명이 생기면서 뭐라 그랬어요? 야, 외우는 거 다 소용없대. 문제 가진 자가 된대. 그럼 누가 문제를 갖고 이 문제를 풀 거냐고요. 저는요. 문제는 곧 꿈이라고 봐요. 문제는 결핍이고 결핍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그리고 내가 이게 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요만큼을 우리가 결핍으로 보는데 결핍의 다른 이름을 뭐예요? 꿈이라고 부르잖아요. 꿈을 이루는 방식이 지난 수백 년간의 방식과 달라졌잖아요.
1: 그렇지.
0: 얼마나 기회야.
1: 이제 시작이야.
0: 이제 시작이지. 그래서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산 거 그거 후회하지 마. 그거 못 산 게 문제가 아니야. 이 문명으로 못 들어가는 게 더 문명이지. 아. 젊은 친구들이 그래. 저 삼성전자.
1: 야, 이 썸네일 강 나왔다. 썸네일 강 나왔어.
0: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대 그래. 야, 네가 그거만 없냐? 너는 뭐가 없는지 알아? AI 문명이 새로 열리는데 너는 꿈이 없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크는 이유가 뭔지 알아? AI 문명인지 알아서 걔네 연락 뛰어서 되는 거야. 근데 너는 뭐 했어?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왜 그 주식 못 산 걸 난리. 주식은 당신 인생의 100분의 1 중에 하나 있으면 좋고 하는 거지만 진짜 AI 문명에 네가 뜨는 주식이 돼야지. 네 자신이.
1: 아, 내가 주식이 돼야 된다.
0: 그래, 그러려면 네가 이 문명을 이해하고 맞네. 꿈을 가져야지. 지금 판이 흔들리고 판이 새로 짜진다고 그 판에 끼어들으라고 좀 공부하고.
1: 내가 왜 위로가 되지? 위로를 받지?
0: 하이닉스
1: 주식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뭐 우리가 이 문명과 싸워서 이길 거야라고 하는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0: 그만해,
1: 사실은
0: 얘기는 이제 진짜.
1: 지금 기회 이것도 기회가 곧 닫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내 꿈을 갖고 이룰 수 있는 이 기회가 조금 지나면 닫히지 않을까요? 어때요?
0: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안 움직이는 거 아시죠? 지금 이 문명 3년 됐는데 공부 안 하는 거 보세요. 저는 그래서 항상.
1: 아직 기회가 좀 있나요?
0: 네, 그럼. 그럼요. 왜냐면 아직 이 문명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현재 자신의 꿈, 자신의 직업을 재정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문명에 맞게 문제를 다시 설정하고 문제 푸는 방법을 바꾸는 거, 이거 아직 시작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AI의 기술의 속도가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게 빨라요.
1: 엄청 지금. 빨라요.
0: 진짜. 근데 걔네는 기술만 해놓고 이 문명에 살 사람이 없는데 지네끼리 뭘 할래나 몰라요. 그러니까. 사줄 사람이 없는데 파는 놈들만 막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문명은 사줄 사람이 들어가야 완성이 되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근데 지금 사줄 사람들이 속속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1: 아직은 사줄 사람이 네, 적구나. 적죠. 너무 빠르기 때문에.
0: 너무 빠르죠. 아,
1: 그건 이해가 되네요.
0: 그래서 진짜. 지금 인프라스트럭처에 해당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가 막 뜨는 거고, 이제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완성되기 시작하면은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단계 있죠. 그게 바로 우리잖아요. 그거 사용자 단계. 이게 막 쌓여질 건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문명이 쌓여질 때는 레이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한 칸 한 칸 막 쌓여져요, 이게.
1: 맞아요.
0: 근데 지금 정신없이 쌓아지고 있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거기에 삼전 닉스로 휙 껴들려고 하는 거잖아, 우리도.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껴드는 것도 중요한데 진정 당신은 어떻게 껴들래요?
1: 내 레이어를 찾아야 되는 거지.
0: 그렇지, 내 걸 찾아야 되는 거지.
1: 아, 그렇죠. 지금 막 쌓여지는 레이어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0: 지금 막 쌓여. 그러니까 그렇게 쌓여지려면 뭐냐면 이 문명에 대한 감을 익혀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봐요. 당시 우리나라 옛날에 구한말 때 그때도 문명의 대전환이 있었을 때 그거 눈치챘으면 우리 당연히 공부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때 문명 바뀌는지도 몰랐던 사람들도 수십 년 후에 아 이거였구나 하는
1: 그러더라고요.
0: 사람들도 있었죠.
1: 대부분 문명이 바뀔 때는 맞아. 대전환이 일어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일어나고 나서 어?
0: 맞아.
1: 그런 거였네? 이렇게 되는데.
0: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사이렌이 울리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좋은 사이렌을 들으셔야 돼요. 이상한 사이렌 소리 듣고 그 액션 하시지 말고 양질의 사이렌을 소리를 듣고 내 방향과 액션을 정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그 요즘에 사실 젊은이들 엄청 힘들거든요. 취업도 되게 안 되죠. 왜냐하면 문명 대전환기라 기업들이 눈치 보고 있다고요.
1: 어떤 왜, 눈치를 보냐?
0: 왜냐하면은 지금 가만히 보면은 AI로 이 기업을 AX라고 그러죠. 그렇죠. 대전환을 일으키면 상당히 많은 것들에서 그러니까 이 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도 뭐냐면 AX로 전환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산 제품이 완전히 쓸모없는 제품이 될 거라는 불안감도 있고 기업들도 지금 눈치 보면서 서서히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을 이게 그러니까 이 과거의 것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과거 스타일로 사람을 막 뽑을 수가 없는 거니까
1: 그렇지, 그렇지.
0: 지금 요새 CEO들이 공부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되게 눈치 보고 공부해요. 원래 공부는 문명 전환기 때 공부는 간절한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아세요?
1: 그렇겠죠.
0: 그래서 월급이 나오면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월급 주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요.
1: 그렇지. 나가니까.
0: 그렇죠.
1: 받진 않구나.
0: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이 AI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만약에 그 50인 이하 사업장 CEO들까지 눈치를 다 채는 시점이 가장 변화가 빨라질 거라고 봐요.
1: 이제 진정한 변화가 현실화되는 시점이구나.
0: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돼요. 그렇게 되면은 동의합니다. 이제 저희 회사만 해도 AI를 도입하니까 이게 일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내가 요만큼 할 수 있었는데 옛날에는 인간지능만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총합지능만큼 일을 하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문제는 단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또 로봇을 써서 단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진짜 10명이 할 일을 5명이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화장품을 팔아. 여기 이렇게 에센스예요. 에센스를 옛날에는 6만 원에 팔았어. 근데 이제 AI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품 생산 단계까지 다 돈이 절약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걸 많이 팔기 위해서 오케이. 나 3만 원에 팔래. 그래도 남아.
1: 그래도 남아.
0: 그러면 어떻게 돼요? 6만 원 하는 회사들 다 망하겠죠. 그럼 다 같이 AX를 해요 안 해요? 해야죠.
1: 맞겠지.
0: 왜냐하면 저 사람 가격을 따라잡으려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오겠죠.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1: 그러니까 그게 뭐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이기도 하고. 네. 근데 그게 빠르게 올까? 이건 사실 모르겠어요. 빨리 올까요? 진짜?
0: 그게 사람들이 이 왜 전문가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 전문가들도 이제는 예측하는 걸 중단했대요. 어, 하도 빨리 와서.
1: 하도 빨리 와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라져서. 그러니까 뭐 빠른 거네.
0: 10년 그러면 5년 안에 와 있고.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GI 같은 거는 입도 못 꺼냈다고요. 아, 10년 안에 되겠네.
1: 될까? 이랬는데. 아니,
0: 근데 웬일이야. 이게 벌써 많은 사람들이 분야별로는
1: 왔다.
0: 왔다. 어. 그러니까 그게 엄청 진짜. 무서운 일이죠.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엔트로피 회장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잠시 멈춰야 된다. 너무 빠르다. 자기네들도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AI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이 속도가 제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뭐 진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머리가 완전히 튀겨지는 것 같다고. AI랑 일하는 애들 머리 다 튀겨져갖고 이상해진 거 보셨어요?
1: 진짜 머리가 튀겨졌어요.
0: 머리가 튀겨져요. 어. 왜냐하면 내가 걔한테 뭔가 명령을 하잖아. 이거 해줘.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인간의 일한 방식은 이 부하 직원 똑똑한 애 박사급 뽑아서 뭐 부탁했어. 이것 좀 해줘. 그럼 그 친구가 그 일을 하는데 한 달 걸리는 동안 나는 그 친구한테 보고받으면서 야금야금 공부하잖아요. 용어도 공부하고. 그래서 얘랑 말통할 정도가 되는데 나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 인간지능이. 예,
1: 그렇지, 그렇지.
0: 인간지능끼리는 서로 시간을 줬어요. 근데 인간지능이 인공지능한테 얘기하잖아요. 이게 5분도 안 걸려서 정말 1년치를 갖고 와요. 1년치를.
1: 아, 그 소리구나.
0: 근데 내가... 어떻게 이해하냐고. 근데 얘는 자, 다음 이걸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 그러니까 머리가 튀겨지는 중이죠. 지금.
1: 맞아요.
0: 쫓아가느냐고. 그러다 보니 근데 쫓아가면은 되게 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잠을 안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AI 열심히 하는 친구들 요새 다 잠을 안 자요.
1: 과로사 하겠네요.
0: 애들 과로사한다니까요, 진짜. 아, 스스로들
1: 이상한 얘기해요. 현상이 일어나고. 아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단어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네, thinking, 네. thinking이 되게 중요하고 뭐 디자인 thinking 뭐 이런 것들이 네. 유행하듯이. 근데 이제는 thinking은 AI가 한다. 우리는 understanding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딱 공감을 했거든요. 우리는 이해하고 이제 판단하고 결정만 하면 네, 되는 거니까 네. understanding이 인간 역량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0: 어, 예, 예.
1: 근데 그 understanding 하려면은 알아야 이해하잖아요.
0: 맞아요.
1: 너무 빠르니까 진짜 튀겨진다는 말이 공감이 되네요.
0: 그 안드레아 카파스라고 제가 그 AI 공부를 시작한 것이 한 1년 반 전부터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그때 그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소식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튜브에 보면은 여러 가지들 네, 있잖아요. 맞아. 그런 것들을 다 받아서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안드레아 카파스에 이제 제가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얘기들을 다 찾아가면서 막 영상을 보고 했는데 그는 문명가이면서 철학가더라고요. 그냥 기술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그가 얘기한 거예요. 언더스탠딩에 그쵸. 대해서. 근데 정말 이제는 AI가 다 가져오고 생각하고 지가 막 혼자 추론하고까지 하는 걸 해. 가져왔어. 그러면 이거를 해야 될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데는 뒷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언더스탠딩인 거예요. 언더스탠딩 하려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아세요? 진짜 우리 똑똑한 애들 상대하려면
1: 그러니까
0: 공부를 깨야 돼요. 이제
1: 이게 우리 솔직히 말해서 다 까놓고 보면 우리가 편한 게 아니야. 더 공부를 해야 돼.
0: 그러니까 AI 시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니다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맞아요, 아세요? 맞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무것도 안 하면 AI가 아무것도 안 하게 두지 않습니다. 자, A, B, C 중 하나 선택해 주세요. 계속 물어봐요.
1: 맞아, 계속 물어봐요.
0: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걔가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서 그래서 결국은 AI가 시키는 일을 해. 우리가 시키는 일을 AI가 하는 그치, 게 아니라 실제로 그치. 저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1: 맞아요.
0: 그러면 안 되거든요.
1: 아니, 나도 이제 최근에 그런 작업을 할 때 끝에 물어보더라고. 자,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C로 갈까요?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걸 하려면 또 제안한 ABC를 내가 다 보고 이해해야 돼.
0: 그렇지.
1: 그걸 안 하고 네가 좋은 대로 해 하는 수도 있어. 귀찮으니까. 네.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0: 맞아요.
1: 이게 편한 게 아니야.
0: 언더스탠딩 없이 AI가 세계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한 대로 혹은 AI가 제시하는 대로 우리가 그걸 계속 따라서 하게 되면 인간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정확히 공산품이요.
1: 그치.
0: 다 똑같이 찍어낸 공산품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공산품이 되기 시작하는 즉시 가격이 가치는 떨어져요.
1: 제로가 되는 건 나의 가치도.
0: 그렇죠. 같이 공공재 된다고요.
1: 그러니까.
0: 되게 심각한 문제. 그래서 AI를 저는 이제 이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엄마들이 못 쓰게 하거든요. 못 쓰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애가 이렇게 될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AI를 다루는 힘, 언더스탠딩으로 다루는 맞아요. 힘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돼서 이게 AI는 안 없어져요. 새로운 종족이거든요. 일단 태어난 즉시 못 죽는다고 얘는 안 죽을 거예요. 더 똑똑하게 클 거예요. 그러면 얘랑 사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학습을 시켜야 오히려 되는 거죠.
1: 맞아요.
0: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 엄마들 이제 뭐 저는 AI를 써보면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와 대박, 너무 좋다. 좋았던 점이 뭔지 아세요? 드디어 민주화가 이루어지는구나. 드디어
1: 그쵸. 민주화의 알매 민주화.
0: 민주화의 기본은 뭐냐면은 개인이에요. 개인 한 사람의 한 사람에 대한 권리가 존중돼야 민주화가 되는 건데 우리는 여태까지 민주화된 교육을 한 적이 없어요. 학교가 줄 수 있는 교육을 했죠.
1: 그러니까 야, 이제 위에서 내려와서.
0: 그렇죠. 국영수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과목 인간이 모름지기 해야 돼. 자 그러니까 니네 개인은 다 필요 없고 택해. 문과야 이과야. 들어와 들어와.
1: 너 사탐 과탐 어떻게 해.
0: 그치 그치. 그리고 딱 정해놓고 나서 들어오면 그중에서 그러네. 이제 쫙 걸러냈는데 그중에 막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가 있어요. 우리 막내의 친구 중에서 학교에서 어떤 애가 있었냐면 걔는 정말 엄마, 걔 별명이 엄마야. 왜냐면 어떤 애가 추리닝을 안 가져왔잖아요. 전교를 다니면서 가장 깨끗하고 걔한테 딱 맞는 추리닝을 빌려서 입혀. 그런 애가 어딨어요. 얘 성공하겠죠.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걔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일 수 있잖아요. 그 어떤 애는 막 어렸을 때부터 뭐 머리 만지고 막 패션하는 패션. 거 너무 좋아요. 그런 과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1: 없지.
0: 대학을 가고 나서 하라고.
1: 과탐이야 사탐이야.
0: 그런 거죠. 근데 결국은 애들이 그야말로 탐구, 그러네. 호기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모든 과목들, 세상의 만 가지 직업들로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노하우가 AI에 다 있죠. 그럼 선생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죠. 똑똑한 애일수록 먼저 15살, 12살 이전에 이 AI랑 같이 공부하겠죠. 그리고 나서 대학을 나온 것보다 더 높은 경지의 실력으로 가죠. 그럼 왜 대학을 가겠어요? 안 가죠?
1: 갈 필요도 없지.
0: 이거 똑똑한 애들은 AI를 더 똑똑하게 잘 쓰겠죠. 그럼 왜 굳이 가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화 교육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한 아이의 반이 20명이 있다. 근데 20명이 각각 다 다른 꿈을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배울 걸 배우면서 각자 하고 싶은 걸 AI한테 다 배워. 선생님은 그 AI를 잘 이해하고 쓰고 있는지만
1: 맞아요.
0: 옆에서 코칭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도 완전히 달라지고. 그러니까
1: 어떤 형태로든 AI가 포함된 교육으로 바뀌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뀌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뭐 이제 막 AI가 기계다 보니까 약간 스마트폰으로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정답만 네. 쏙 뽑아내려고 하잖아요. 물어봐서 아까 말하는 그 AI에게 의존하는 거. 그래서 그 우리 형님이 이제 대학 교수인데 박사 논문 심사할 때
0: 네.
1: 박사들이 논문을 내잖아요.
0: 네.
1: 그 요새 프롬프팅도 같이 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
0: 그게 맞아요.
1: 그 프롬프 뭐 이제 써야 하니까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프롬프팅에서 보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AI와 같이 연구하면서 했었냐 아니면 AI한테 시켰냐를 보는 네. 거예요. 그래서 탈락한 사례가 야 인용 사례 하나 찾아봐. 그리고 넣어봐. 야, 이 논문 하나 찾아가지고 그거 번역해서 여기다 넣어. 이런 거, 이랬다는 거야. 탈락.
0: 아, 그래서 요새 그 정말 대학에서 뭐냐면은 이 학생들을 테스트하고 그걸 평가 비용이 엄청 높아졌다고 그러거든요. 미국 대학에서. 그래서 뭘 시작했냐면 인터뷰를 시험 본대.
1: 그러니까 구술 시험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가 이걸 이해하고 있는 걸 네 말로 말해봐.
1: 그 언더스탠딩 한 거를 네 말로 해라. 그러니까. 말하기도 더 중요해졌네요.
0: 중요해지죠? 저는 말하기 시장이 엄청 뜰 거라고 보는데.
1: 말하기 시장의 원조 강사님 아니십니까?
0: 그러네. 그러니까. 옛날에 했네요. 아트 스피치.
1: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새로운 어떤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네. 이야기하는 그 핵심은 이. 네.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4: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1: 이번에 새로 나온 네. 김미경의 플러스 휴먼이라는 건데 책을 네. 보니까 이제 그 문명 이전의 인간들을 노멀 휴먼이라고 표현하셨고 네, 네, 네. 이제 그 문명 속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플러스 휴먼이라고 시작 그 표현하셨잖아요.
0: 네, 네.
1: 이 노멀 휴먼과 플러스 휴먼의 차이를 조금 명확하게 정리해 준다면 어떨까요?
0: 제일 쉽게 이제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슬라이드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옛날에는 안 썼었어요. 근데 요새는 슬라이드를 되게 많이 쓰면서 모든 걸 슬라이드로 강의를 해요. 이렇게 좀 눈으로 보여주면서 해야 설명이 빠르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강의 하나를 만들어서 슬라이드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은 공정이 우리 너무 잘하게 일단 녹취 풀어야 되고 두 번째 그걸 갖다가 대주제, 소주제, 컨텐츠 다 기획해야 되고 그 기획 러프하게 했지만 기획한 컨텐츠가 디자이너한테 넘어가서 디자이너 슬라이드가 나오잖아요. 이게 다 사람이 한 일이잖아요.
1: 그렇죠. 한 두 사람이 붙어야지.
0: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슬라이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 사람 녹취 푸는 사람, 컨텐츠 기획하는 사람, 디자이너 이렇게 다 연락해갖고 이 공정을 거쳐서 대표님께 갖다 주려면은 2주 정도 걸리고 돈은 한 150만 원 아무리 못해도 200만 원은 들겠네라고 생각하면 노멀 휴먼.
1: 아하.
0: 노멀 휴먼. 그러니까 연결이 잘못된 데 되신 거예요. 사람이랑 연결되신 거예요.
1: 대부분은
0: 3년
1: 다 지금의 나.
0: 그렇죠. 근데 이거 하면 잠시 봐. 젠스파크에다 주면은 15분 만에 되기는 하지만 얘는 요새 너무 젠스파크처럼 생기고 촌스러우니까 그러면 이거는 GPT 이미지로 해서 일일이 만든다고 하면은 좀 공정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2시간 내에 매우 퀄리티 높게 나오겠네? 그러면은 GPT랑 하고 그래 논리적인 건 클로드 코드가 잘하니까 그건 클로드 코드한테 기획은 하라 그러자. 오케이. 그래갖고 하는데 딱 엄청 정교하게 만들어봤자 3시간 걸리고 그냥 젠스파크로 킥 돌리면서 젠스파크도 엄청 잘합니다. 15분 걸리고. 이게 플러스 휴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한테 문제가 있을 때 AI와 연결되어져서 속도면이나 상상력 면에서 증강된 결과물을 내는 수 있는 사람 플러스 휴먼. 근데 아무데도 연결 안 되고 오직 본인에게 연결되신 분들은 그냥 휴먼.
1: 그냥 그러니까 우리 나만 존재하는
0: 그치?
1: 나의 싱글 브레인만 갖고 있는 사람은
0: 맞아요.
1: 노멀 휴먼.
0: 노멀 휴먼. 이렇게 되는 거죠.
1: 그다음에 듀얼 브레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0: 듀얼 브레인이죠.
1: AI가 네. 나의 플러스 된 사람은 플러스 휴먼이고
0: 플러스 휴먼이고.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내가 현재 이 일을 하는 동안 나는 다른 일은 못해. 그러면 노멀 휴먼이고요. 내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내가 작곡도 할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건축 소장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나 한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도 플러스 휴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존재가 정체성이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런 말 많이 했죠. 나는 있지. 요즘 같으면 내가 10명이면 좋겠어. 가능하다고요.
1: 그 이젠 가능해졌나?
0: 가능하죠.
1: 옛날 그 일 좀 한다는 CEO들이 하는 말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룹으로. 그랬었는데 이제 가능하다.
0: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야, 나 같은 사람 10명만 있으면 말이야.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1: 진짜 플러스, 야. 플러스란 말이 아주 어울리는 이야기네요.
0: 아니, 지금은 내가 10명 있으면 이게 에이전트가 이게 나처럼 움직여지는 것이 지금은 아직도 어색하고 아, 지금 세팅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들고 하죠. 내년 가보세요. 뚝딱 만들걸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뭔지 아세요? 목표가 너무 쉬워졌고요. 목적이 무지 비싸지는 거예요. 목적만 있으면 목표는 AI가 다 한다니까요. 목적 가격이 비싸진다고요. 목적을 다른 말로 문제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시 꿈의 시대가 왔다니까요.
1: 그래서 꿈의 시대가 왔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구나.
0: 너무 내 이론이 아, 딱 맞지 않아요? 맞나요? 난 되게 흥분했는데.
1: 그러니까 이 고민의 과정이
0: 흥분했는데?
1: 그렇게 짧진, 그러니까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1년 네. 뭐 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시작에서 우리 김미경 대표님의 AI를 접한 김미경 대표님의 첫 무슨 마음이나 행동 혹은 프롬프팅은 뭐였을까 궁금하긴 해요.
0: 아, 처음에?
1: 뭐라고 했을까, 이거.
0: 맨 처음에.
1: 맨 처음에.
0: 헬로우.
1: 그러니까 보통 노멀 휴먼과 다르지 않았었는데.
0: 똑같아.
1: 헬로우라고 치셨어요?
0: 왜 헬로우라고 쳤는지 알아요? 영어로?
1: 한국어를 못 알아들을까봐.
0: 맞아.
1: 일단, 그지.
0: 나는 그게 GPT가 미국 제품이라서 한국말 못 알아듣는 줄 알고, 헬로우. 이렇게 조심스럽게 했더니, 또 뭐 영어로 막 하더라고. 번역해줘. 뭐 이러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 AI라는 이 시대는 모든 인류를 1학년으로 만들었습니다. 다 1학년이에요. 너 나올 것 없이 20살도 1학년. 나이 60 먹은 사람도 1학년. 어차피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라 아는 놈이 없어.
1: 그렇지.
0: 그래서 다들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 AI는 뭐냐면 제가 자꾸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해봐야 돼요.
1: 그러니까.
0: 미국 이민 간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을 갔어. 이민 시장은 실행 시장이에요? 공부 시장이에요?
1: 실행 시장이죠.
0: 실행 시장이죠. 이민 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여 살리려면 일단 세탁소 차렸어. 그러면 영어 10마디밖에 못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손짓발짓 하면서 하다 보면 그 문명에서 살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똑같아요, AI도. 손짓발짓 하면서 처음에 뭔가 안 되는 거 몇 개 하다 보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진짜 AI 하나도 안 써봤어요 하는 분들은 GPT 같은 거 그냥 무료로 그냥 일단 제발 로그인은 하고 쓰세요. 로그인은 안 하면 못 쓰게 해. 근데 구글 로그인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너무 많더라.
1: 아 진짜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0: 진짜인데?
1: 아 진짜요?
0: 못 해본 사람 많아요. 그거 알아요? 그 유튜브에 우리 라이브 하면요 자기 댓글 안 써진다고 댓글을 내가 막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로그인을 안 쓰는 거예요.
1: 아니, 이전 문명에도 아직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이 있었는데 어쩌나 이거를.
0: 저 엄청 욕먹었어요. 어? 댓글을 막았다고. 김미경 TV가 막. 우리가 어떻게 댓글을 막아요.
1: 그치, 여기다 썼는데 딱 새로고 치마하면 없어져 있는 거지.
0: 어떻게 그냥 막 승질을 내시는데 알고 봤더니 구글 로그인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진심입니다. 구글 로그인 할 줄 모르는 사람 되게 안 한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특히 왜 대부분 다 이메일로 그 자기를 승인하라 그러잖아요.
1: 그렇죠.
0: 이메일 안 쓰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1: 아 그렇군요.
0: 다 카톡으로만 해서.
1: 카톡으로 하면 네. 이메일이 없어도 되겠군.
0: 네,
1: 되나?
0: 네. 없어.
1: 전화번호 아이디니까.
0: 네, 안 하죠. 대부분.
1: 아 그러면 문명 밖에 존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0: 아 진짜. 아우.
1: 자 어쨌든 첫 번째 배움은 로그인이네요.
0: 네, 로그인.
1: AI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는 데까지는 돈은 안 들어요.
0: 안 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무료잖아요. 아직 3만 원 안 내도 되잖아요. 3만 원 안 내도 될 때까지도 우리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거.
1: 그렇죠.
0: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어떤 분이 그 고민이 있다 그러길래. 그럼 그걸 해결해 보세요. 어머 이것도 돼요? 한 게 뭐였냐면 그분이 집을 이사를 가고 싶었대. 근데 남편이 공무원 출신인데 더럽게 까더라. 고지식하고. 이사를 안 가려고 그런 거야. 자기는 반드시 이사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편은 설득할 재주가 없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설득하려고 눈만 보면 울게 되거나 싸우게 되거나. 그래서 GPT한테 그걸 구구절절히 저 프롬프팅을 하라는데 아니 프롬프팅처럼 기술적인 언어로 말하지 말고 애가 똑똑해서 다 알아들으니까 야 있잖아 내가 어떤 인간이랑 결혼했는지 아냐? 이씨 말이 안 통해 인간이랑은. 내가 직을 이사를 가고 싶고 내가 왜 이사 가고 싶은지 알아? 그러면서 막 설명. 나 이 사람 좀 설득해줘. 근데 길게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문자 긴 거 안 읽어. 그러니까 딱 12줄로 써줘. 기가 막히게 써서 남편이랑 이사 가자 그랬대. 남편이. 야 너 아유 너 아주 설득을 잘하네. 말솜씨 늘었네. 라고 속으로 그랬대. 이놈아 GPT로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에 아주 그냥 평범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걸 매일 해보세요.
1: 그게 사실은 플러스 휴먼이지.
0: 맞아요. 어. 그러면 나중에 큰 문제도 풀게 돼요.
1: 그럼요, 그럼요.
0: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최초 GPT와 큰 문제를 푸는 최초 사용자가 되면 그게 직업이다.
1: 그게 직업이다.
0: 아, 그렇게 되는 거죠.
1: 딱 잘 이어지네. 네. 네. 아니 그래서 이 책이 좋은 게 제가 아까 뭐 오프닝에도 말씀드린 가장 AI를 쉽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김미경 대표님이다. 근데 지금 프롬프팅이라고 하면 이제 막 프롬프팅 엔지니어링 뭐 이런 맞아. 어려운 말 쓰지 않는데 책에 보니까 위스퍼링이라고 고치셨더라고요. 네, 네. 지금 하신 것처럼 네. 그 위스퍼링의 세 가지 뭐 원칙도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
0: 위스퍼링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상황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1: 그치. 내 형편을 말해줘.
0: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프롬프팅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왜 나왔었냐 하면 지네가 어렵게 만들어놓고 나서 그러니까 사용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지네가 잘 못 만들어서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고 AI가 이게 방대한 데이터가 들어가서 우리의 자연화를 듣고도 충분히 할루시네이션 없이 잘 얘기할 수 있게 되므로 인해서 위스퍼링을 하는데 위스퍼링이 뭐냐면 이렇게 말과 친숙해져서 관계를 맺어서 말과
1: 어? 그게 horse whispering이라는 맞아요. 영어 단어에서 온
0: 거기서 거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친숙해져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걔가 잘 움직이게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I를 쓸 때도 그렇게 맥락을 이해시키고 잘 쓰다는 뜻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 형편을 다 말해줘야
1: 말해준다. 그게 첫 번째.
0: 그러면 이제 걔가 착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잘 설명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꼭 하셔야 될 게 있거든요. 걔가 다 나만 칭찬하고 좋다고만 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여기서 반드시 유의해야 봐야 될 것은 뭔지 네가 말해줘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 둘이 만난 합작 작품을 걔가 입체적으로 보면서 다시 리뷰할 수 있게.
1: 리뷰할 수 있게.
0: 그러면 훨씬 좋은 답이 나와요.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 특별전을 비롯해 한국 직영 세공의 랩 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우리 주변을 살다 보면요, 참 존경하고 싶거나 본받고 싶거나 감동을 주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이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접한 이야기들 가운데 많은 감동을 받은 한 분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분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적인 친부와 맞섰고, 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에 들어갔으며,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의사가 되었고, 또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우주인이 된 분이십니다. 아,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할 때 어떤 분이 떠오르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분이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한국계 미국인 우주비행사 조니 김, 자니 김 이야기인데요. 자니 김은 가난과 가정폭력이라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네이비실 대원으로 복무한 뒤 하버드 의대를 졸업해서 응급의학의사가 되었고, 현재는 나사 우주비행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하는 우주인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2025년이죠. 한국계 최초로 국제우주정거장 장기체류 임무인 ISS 엑스페디션 크루로 선발돼서 우주에서 다양한 과학실험과 인체연구, 우주유영, 비행 엔지니어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르테미스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한국계 최초로 달을 밟는 우주인이 될 가능성이 있지요. 화려한 이력도 놀랍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의 겸손함과 성실함,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미국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우리 아이가 가장 닮았으면 하는 인물로 자주 언급되는 그러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다양한 밈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까 싶죠. 단 하나를 이루는 것도 힘든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분을 살아있는 전설, 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분의 그 이력은 알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하버드대학교 동문회 연설에서 이분의 연설을 제가 들었어요. 아, 그러면서 꼭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마도 이분의 연설이 많은 분들이 이미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 감동을 주는 따뜻한 이야기였어요. 굉장히 화려한 경력, 이력 때문에 관심을 처음에는 쏟을 수 있지만,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상처와 실패,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 마음, 사랑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 같아서 감동이었어요. 자니 김은 제가 연설 그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니 김은 연설을 시작하면서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약 8개월 동안 또 머무르면서, 네, 그는 거대한 폭풍과 광활한 바다, 화산 폭발과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빛나는 도시들을 보았지요. 그런데 한 가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국경선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도, 한국과 중국의 경계도, 유럽 국가들 사이의 경계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우주에서는 그저 하나의 푸르고 아름다운 행성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같은 우주선인 지구를 타고 여행하고 있다.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국적과 인종, 정치와 이념,
세대와 문화로 끊임없이 서로를 나누고 있지요. 심지어 우리 한 나라에 살면서도 또 한 지역에 살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참 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주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모두 같은 행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라는 거죠. 어쩌면 자니김은 우주에서 가장 먼저 인간의 공통점을 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설의 진짜 감동은 어쩌면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왜 네이비실이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애국심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물론 911 테러를 보면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저는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청중들은 웃었지만 그 말 속에는 어린 시절의 아픔이 담겨 있었던 거죠. 자니 김의 어린 시절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술에 취하면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지요. 집은 늘 공포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놀림과 차별을 경험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고등학생이던 그에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총을 겨누는 끔찍한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온몸으로 아버지를 막아섰고 결국 경찰이 출동을 했지요. 대치 끝에 아버지는 경찰의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한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비극이었죠. 정말 상상만 해도 어떻게 이런 비극을 견디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그는 그 상처 속에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강해져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심은 그를 세계 최정예 특수부대인 네이비실로 이끌었죠. 그는 혹독한 훈련을 통과를 했고 수많은 위험한 작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전우들에게는 신뢰받는 대원이 되었고 여러 훈장을 받았지요. 하지만 전쟁은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떤 작전에서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 그 한 사람의 또 동료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건에 직면하게 되지요. 그 조사 결과 그의 행동은 규정상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사의 그 말에 순종한 그의 말이 그는 굉장히 또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으로 굉장히 힘들어온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 근데 하버드 연설에서 그는 그 무게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정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험이 자신을 의학의 길로 이끌었다고 말을 했지요. 사람을 해치는 기술보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배우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을 떠나서 다시 학생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응급의학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전문의가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여기서 또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더 큰 기여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나사의 우주 비행사 선발에 도전을 하는 거죠. 당시에 1만 8천 명이 넘는 지원자 가운데 단 12명만 선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니 김은 그 12명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천재다, 슈퍼맨 같아 라는 말을 할 텐데요. 그런데 정작 자니 김은 자신의 연설에서 성공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말 중에서, 연설 중에서 그가 남긴 말이 또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신정한 힘은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벗는 데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는 어린 시절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갑옷을 입었습니다. 라고 했고 또 네이브이실 시절에는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갑옷을 입었습니다. 의사가 되어서도 완벽해 보이기 위해서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고 또 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강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는 하버드 의대에서 배운 가장 큰 선물이 의학 지식이 아니라 공감이라고 말을 했고요.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상처를 이해해주고 판단하지 않고 받아주었을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도 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감, 이 공감이야말로 자신을 어둠에서 끌어낸 진짜 슈퍼 파워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연설 부분에서요. 정말 감동적인 말을 했는데 그는 평생 슈퍼 히어로를 찾아 다녔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는 만화 속 영웅을 동경을 했고 네이비실이 된 것도 슈퍼 히어로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진짜 가장 위대한 영웅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바로 한 사람, 바로 그의 어머니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낯선 땅에서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 가난과 차별과 고난을 견디면서 자녀들을 키워낸 어머니, 그 어머니가 사실은 연설이 있기 불과 한 달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조니의 갬은 목이 메인 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영웅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슈퍼히어로는 언제나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 그는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을 했죠. 그는 그 순간 네이비실도 아니고 하버드대 의사도 아니고 나사 우주 비행사도 아닌 그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한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이야기하죠.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큰 명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니 김은 진정한 위대함은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고 진정한 강함은 약함을 인정하는 데 있으며 진정한 영웅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니 김은 마지막으로 청중들에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슈퍼히어로가 되십시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되라는 것보다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해하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라는 말이 아닐까요? 국경이 없는, 막힘이 없는 하나의 지구,
커다란 이 지구호라는 지구를 함께 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영웅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쟈니 김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영웅, 슈퍼 히어로는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네, 6월 21일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아버지, 남편, 또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네, 오늘은 그런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준비를 했습니다. 암 치료와 예방, 강력한 면역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성분,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후코이단 전문기업, 네이처메딕의 니킴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대표님.
1: 네, 안녕하세요. 니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0: 국립보건원 NIH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논문 사이트 가시면 사이트 이름이 pubmed.gov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트 가시면 후코이단 관련 논문이 3,500편 이상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학계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1: 네. 암 치료 중인 분들이 사실 또 후코이단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0: 네.
1: 그리고 또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 후코이단이 항암 치료 중에 도움이 된다는 말들을 듣습니다. 네. 후코이단이 네. 항암 치료 중에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0: 이 항암제가 약처럼 들리시지만 사실은 독성을 지닌 약이에요. 그 독성 네. 치료제인데 결국은 암세포처럼 빨리 자라는 세포를 공격하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세포만 빨리 자라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에 있는 모낭세포라든지 위벽세포, 뭐 소장세, 대장의 표피세포, 그리고 저희 몸의 골수세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골수세포도 가장 빨리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가 투여가 되면 메스껍다거나 구토가 난다거나 뭐 설사가 난다거나 아니면 백혈 수치가 떨어져서 굉장히 피로하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후코이단을 복용하시면 장관 내 NK세포, 대식세포, T세포 그리고 또 B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이 빠르게 활성화되면서 백혈구 수치도 이제 다시 회복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손상된 세포들도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후코이단을 드시고 나서 먹지 못하던 식사를 다시 잘하게 되었다거나 피로가 훨씬 줄었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1: 네, 치료도 치료지만 식사를 제대로 못하셔서 치료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0: 네,
1: 또 이 항암 부작용 완화뿐만 아니라 후코이단이 암세포 자체에도 직접 작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작용합니까?
0: 이 후코이단이 암 환자들에게 크게 주목받는 핵심 이유가 바로 이 지금 말씀하신 그 후코이단이 암세포와 접촉하면서 암세포의 단백질 분해 요소인 캐스페스를 활성화시키면서 암세포를 붕괴시키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 전문용어로 하면 아포토시스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암세포 자살 유도라고 하고요. 이 정상세포는 사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사라지고 재생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 돌연변이 세포인 암세포는 이 자살 기능이 꺼져 있어서 계속 자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후코이단이 이 꺼진 자살 기능을 다시 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1: 네, 그렇군요. 또 암이 굉장히 좀 두려운 이유가 바로 전이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후코이단이 또 전이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사실은 정상세포보다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더 많은 영양분과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혈관신생인자라는 신호물질을 암세포가 분비를 해요. 그래서 주변에 새로운 혈관이 자라도록 유도를 합니다. 결국 그리고 이 혈관을 타고 영양공급을 받고 나서 다시 그 혈관을 통해서 또 다른 장기로 전이를 하죠. 이게 가장 큰 암의 문제인데 암이 생기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인데 후코이단은 바로 이 신생 혈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암에게 영양공급로가 차단되는 그런 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암이 성장하고 전이를 하는 데를 하는 그 부분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암에 걸리고 5년이 지나서야 완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재발이 늘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암 환자들의 이제 현실이죠. 후코이단은 이 전이 예방에 탁월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 이후에도 계속 복용하는 분이 많으신 겁니다.
1: 네. 아, 이런 이유가 있으시니까 또 네. 전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다면 사실 이제 좀 더 논문으로도 입증된 사례들이 있다면 더 정확하게 네. 좀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네네. 이 아까 말씀드린 NIH의 pubmed.gov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코이단 FUCOIDAN을 검색하시면 논문이 3,500편 이상 있는데요. 이 사실 후코이단 논문들은 대부분 실험실이나 동물 실험 단계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실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 결과들도 계속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 첫 번째 알려드릴 게 이제 폐암 임상 시험입니다. 2024년에 네.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진행한 건데 비소세포암 폐암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한쪽은 기존 치료만 하고 다른 한쪽은 항암 치료와 함께 후코이단을 복용시킨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왔냐면 후코이단 복용 그룹의 승이고요. M은 마더랄 M입니다. 그래서

0: fucoidan, fucoidan.com이고요. 거기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본사 888-761-1188로 전화하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부 시간 9시부터 6시까지 구매 가능하시고, 저희 DC 인근에서는 에란데일 건강마을이 있고요. 메릴랜드 그린 코스메틱 그리고 엘리커시티 힐링마을에서도 구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은 네이버 쿠팡에서 네이처메딕을 검색하시거나 한국지사가 있습니다. 1544-3815로 연락하셔도 되고요. 구매 전에 무료 샘플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샘플 캡슐 열어서 갈색 여부, 바다 맛, 뭐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매를 하시든 뭐 샘플 신청을 하시든 부담 없이 저희 888-761-1188로 연락 주셔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상담을 하시면 어느 정도 드셔야 될지, 어떤 제품을 드셔야 될지, 지금 상태가 어떠신지, 어떤 논문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지 여러 가지를 좀 정확하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워싱턴 지역 D&B 지역에서는 에난델 건강마을, 메릴랜드 그린 코스메틱, 엘리코시리 힐링마을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 네이버 쿠팡, 네이처메딕 검색하시거나 한국시사 1544-3815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구매하시고 또 지불은 미국에서 하셔도 되는 거죠?
0: 페이먼트 말씀하시면 네. 예, 그럼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1: 네. 네, 미국에서 네, 구매를 하시고 한국에서 또 바로 전달을 네, 해주시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어느 곳에서든지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네이처메딕이 좋다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또 정품이 아닌 그런 또 네이처메딕을 모방한 제품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네. 좀 정품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0: 네, 유사 제품들이 시중에 많기 때문에 저희가 꼭 이제 말씀드리는 게 네이처메딕 정품은 제품 뒷면을 보시면 유효기간이 있는 부분 오른쪽에 보시면 실버 컬러로 홀로그램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자세히 보시면 아주 작은 글씨로 9자리 고유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번호가 꼭 있어야만 저희 네이처메딕 정품이기 때문에 꼭 홀로그램 스티커를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9자리 고유번호가 홀로그램 스티커로 붙어 있다고 하니까요. 그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게 이 로고가 레이저로 비추면은 NM이라는 글씨가 나타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히든 어떤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홀로그램 스티커 자체를 유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걸 만든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만큼 이 정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네, 유사 네. 제품이 아닌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정품을 구입하셔서 드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나오시는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올려놓으셨는데 그 유튜브 채널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0: 네, 저희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후코이단 바른 건강 아니면 네이처메딕 검색하시면 후코이단 채널이 이제 검색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가시면 효능이라든지 제품 비교, 복용 방법, 뭐 생생한 체험 사례든 다양한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뭐 후코이단 효능 영상은 이미 15만 명 이상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뭐 다른 영상들도 수만 명씩 보신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영상들이니까 가셔서 네이처메딕 검색하시거나 후코이단 바른 건강 검색하셔서 저희 채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직접 방문해 보시면요. 궁금한 것들을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6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마지막 이벤트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릴까요?
0: 네네.
1: 네. 6월 21일 며칠 남지 않았죠. Father's Day를 맞아서 아버지, 남편 또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위한 선물로 딱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요. 캡슐 제품 160알 5병 구입하시면은 60알 작은 병 1병을 추가로 드리고 또 160알 10병 구매 시에는 160알 캡슐 1병과 60알 제품 2병을 추가로 더 드린다고 합니다. 중증 암환자분들이 선호하시는 액상 제품의 경우는 3세트를 구입할 시에 10팩, 6세트 구입할 때는 30팩, 8세트 구입 시에는 1세트, 1세트가 50팩이 들어있거든요.

0: 하시고요. 이것을 추가로 더 증정하신다고 합니다. 네, 또 선물 박스 세트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Father's Day 선물로 이번 기회 선택하시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부 대표님 함께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네.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저희 네이처메디 후코이단, 후코이단 전문기업입니다. 그래서 후코이단 관련된 모든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네이처메디 후코이단 888-761-1288로 꼭 연락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후코이단 전문기업이죠. 네이처메딕 니킴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1: 네, 감사합니다.

0: 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생각해보면 늘 그 답은 멀리 있지는 않은 것 같죠. 누군가 나를 불러주는 목소리, 문득 전해오는 안부 한마디,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 네,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장 따뜻했던 순간은 언제나 누군가와 이어져 있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행복은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연결의 다른 이름인지도 모르겠고요. 네, 함께했던, 함께하고 있는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금씩 빛나게 해왔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저에게도 큰 행복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2: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3: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무더위가 한참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100도 가까이 가는 것 같고 소나기라도 한번 오면 습한 기운 때문에 불쾌지수도 올라갑니다. 무덥고 습한 워싱턴 지역에서 주택은 어떻게 이 더위를 견뎌내고 있을까요? 첫째는 습기와의 싸움입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나무와 드라이월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축 자재는 아무래도 습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스먼트는 습기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 장소입니다. 지하에 내려갔는데 쿰쿰한 냄새가 난다면 습기 관리를 못한 집입니다. 때로는 곰팡이까지 어디선가 번식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기 관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디휴미디파이어만 열심히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2-300불 정도면 충분히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고 여름철에는 반드시 지하에 틀어놓으셔서 습기 제거를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썸펌프입니다. 여름철에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는 썸펌프를 쉴 새 없이 돌아가게 합니다. 모터와 센서로 작동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썸펌프가 설치되어 있다면 잘 돌아가는지 간혹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는 에어필터를 자주 바꾸셔야 합니다. 에어컨을 작동하기 위해서 에어컨 유닛이 바람을 빨아들이고 그 바람은 필터를 거쳐 에어컨 유닛으로 들어와 차가워진 후에 다시 집안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공기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불필요하게 필터를 엑스트라로 끼우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끼우게 되어 있는 장소에만 끼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덧붙여 끼우는 경우에는 에어컨 기계에 무리가 올 수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필터에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표시대로 바람이 들어가는 방향을 맞추어서 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터는 자주 갈아 끼우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쓸 수 있다고 선전하는 비싼 필터보다는 적당한 것으로 석 달에 한 번 자주 갈아 끼우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넷째는 에릭 팬입니다. 집의 천장과 지붕 사이를 에릭이라고 하는데 지붕이 받은 직사광선으로 인하여 에릭 안에는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습니다. 에릭 팬이 있는 집은 그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빼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 내부의 열 효율도 좋고 맨 위층이 유독 더운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에릭 팬이 없는 집이라면 컨트랙터와 상의하셔서 설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링 팬이 있습니다. 더운 공기는 언제나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게 되어 있죠. 각 방마다 혹은 패밀리 룸이나 리빙 룸에 달려있는 실링 팬은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온도를 고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사람들도 더위를 견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집도 마찬가지로 더위를 잘 견뎌내야 고장 없이 오랫동안 좋은 컨디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방법들을 참고하시고 집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1: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 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 특별전을 비롯해 한국지경 세공의 랩 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 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0: 매일 아침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자,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는 그야말로 김구백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세 분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세 분이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묵직한 그 무언가 기운이 느껴집니다. 김구 기념사업회에 김성진 회장님 오셨고요. 그리고 김용철 이사장님, 그리고 김광석 직전 회장님까지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아, 돌림 노래처럼 인사를 이렇게 한 분씩. 자, 일단은 저희 이 말씀을 미리 드렸어야 됐는데, 마이크랑은 굉장히 가깝게, 예, 마이크를 당기시면 됩니다. 네. 김구 선생님 서거 77주기 추모식 겸 탄신 150주년 기념식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세 분을 모셨거든요. 일단은 뉴욕에서 그동안 이어져온 김구 선생 추모 사업의 역사, 이걸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광석 회장님.
1: 김구 선생 추모식의 그 시발은 네. 그 윤영재 전 그 초대 회장님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상임고문으로 하시는데 이분께서 그 김구 선생에 대한 청년 시절에
0: 네.
1: 김구 선생 경교장에 들려서 인사도 하고 세배를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 백범 선생이 그건 우리 백성들이 마음먹게 딸린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나오는데 백범일지에다가 다 자네 이름이 뭔가 그 이름을 써가지고 받았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 전쟁 통에 네. 잊어버렸대요. 참 애석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뉴욕에 오셔서 그분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한국의 기념사업협회
0: 네.
1: 그 연락이 돼서 일종의 지혜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기념사업회를 뉴욕에서 이어가게 됐는데 20년 전을 흘러갑니다.
0: 네.
1: 그래서 그분의 갖고 있던 정신이 우리 민족에 살아있어야 되겠고 또 그분이 갖고 있던 그 세계관, 홍익정신이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다시 이렇게 부각되는 그러한 계기가 좋겠다 해서 이루어진 그 계기가 있습니다.
0: 네.
1: 요즘엔 좀 연세가 높으시고 좀 불편하셔서 네. 오늘 모시고 나왔어야 되는데. 모시지 못해서 죄송하고.
0: 오늘은 김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진짜 이야기들 조금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것 같고요. 서거 77주기 추모식이 열립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뉴욕 퀸즈 성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에서 열리고요. 퀸즈 성당 친교실에서 열린다 이러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백범 김구 선생 서거 제77주기 추모식 겸 탄신 150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요게 어떤 행사인지 조금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2: 네. 그, 이게 77축이라고 한다면은,
0: 네.
2: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그, 일단 서거하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올해는 이제 동시에 탄신 150주년을 이제 기념하는 같은 네. 자리가 되겠습니다. 뭐 잘 모두가 아시다시피, 김구 선생은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적 지도자이시며 대한민국 인민정부 주석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고
0: 네.
2: 해방 후에는 남북이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도 통일된 민족국가를 세우기에 마지막까지 노력하셨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한 역사적 인물을 추모한 자리가 아니라 김구 선생께 남기신 독립정신, 한민족 통일의 염원 그리고 문화 강국의 꿈을 네. 오늘의 뉴욕 동포사회가 함께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0: 네. 자, 이 뜻깊은 행사에 다들 동포사회가 모여서 함께 힘을 보여줘야 진짜 뜻깊은 행사가 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 기억해 주시고 김구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기념 추모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날 꼭 함께 참석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철 이사장님, 저기 이번 행사가요. 김구 안중근 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하는데 김구 기념사업회에서 지금 행사를 이끌어오고 있잖아요.
3: 네.
0: 네. 이번 행사 어떻게 보십니까?
3: 이번 행사는
0: 네.
4: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동포 여러분과 함께 김구 선생님의 뜻을 되새기며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5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신 백범 김구 선생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조국 독립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감옥과 망명,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한 번도 조국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김구 선생님의 정신을 이번 77주년을 맞이하여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비록 이민생활을 하면서 조국을 떠나 살고 있지만 한국인의 긍지와 정체성을 우리 이민생활을 하면서 후손들에게 전하는 역사적 사명을 이번 77주년 기념식에 부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성바오로 정하생 천주교회에서 열리고요. 퀸즈 성당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백범 김구 선생 서거 제77주기 추모식 겸 탄신 150주년 기념식인데 대체 이 기념식이 열리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 광고 듣고 나서 자세히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잠시만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석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해오름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케이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구 기념사업회의 김성진 회장님, 그리고 김용철 이사장님, 그리고 김광석 직전 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서거 제77주기 추모식, 그리고 탄신 150주년 기념식 관련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게 눈에 확 띄네요. 2026년이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에서 기념해서 공식 지정한 해다. 이 얘기가 있거든요. 유네스코 기념, 지정한 역사, 문화, 정책성 차원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김광석 회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가 생각하는 그 백범의 사상은 물론 이분이 근본주의로서 나의 소원은 첫째도 통일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도 독립이다 말씀하셨는데
0: 네.
1: 그것이 절대가치이지만은 실제적인 나라의 구성은 나라의 그 모습은 문화강국이었습니다.
0: 네.
1: 문화강국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기본이 그 임시정부의 교육 및 실행 철학의 홍익인간에서 기인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문화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휴머니스트한 어프로치, 그다음에
0: 네.
1: 그 홍익인간의 그런 사상이 이번에 이제 유네스코에 충분히 반영된 것 같고 다행히 그동안에 이제 K컬처가 세상에 많이 알려지면서 그것이 또 부각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 세계의 위인들이나 열전을 볼 때에 그 포인트가
0: 네.
1: 단순히 그 나라의 부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류에 대한 기여와 그런 문화에 대한 강조점이 있을 때는 그것은 세계적인 그런 이슈가 되고 철학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이번에 좀 밝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후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후회가 됐다는 것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고
0: 네.
1: 또 우린 또 거기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유네스코에서 김구 선생 해를 만들어줬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김구 선생님이 늘 소망하셨던 예, 문화의 힘을 지금 딱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시기거든요. 예. 김성진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지난번에 뵀을 때도 BTS 얘기하셨거든요.
2: 예.
0: 네.
2: 그 유네스코에서
0: 네.
2: 김구 선생의 그 해를 시행했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0: 네.
2: 아주 상징의 일이죠. 그 광화문은 그 한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런 장소에 BTS가
0: 네.
2: 글쎄 올 3월 이었던 걸로 아마 기억을 하는데.
0: 네, 3월에. 네.
2: 그 BTS가 컴백 무대였었죠.
0: 네.
2: 그래서 그 세계적인 한류 아티스트가 아리랑이라는 그 한국적 주제를 내세우고 그 흐름 속에서 김구 선생 이름까지 언급했다는 것은 그 노래에 그 김구 나와요.
0: 네.
2: 매우 의미가 크죠. 그 예전에는 김구 선생을 주로 역사책이나 기념식에 접했다면 이제는 세계적인 대중 문화와 한류 무대를 통해 젊은 세대와 전 세계 팬들이 김구 선생의 이름을 접하게 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 그 BTS의 음악이나 공연을 통해 김구가 누구인가
0: 네.
2: 이거를 찾아보고 한국 독립운동과 한국인의 정신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 세계 한류 팬들이 엄청 많잖아요. 미국에만도 7천만이라고 이렇게 저 알고 있어요.
0: 네.
2: 근데 그 한류 팬들이 김구 선생을 이제 노래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문화가 역사를 전하고 문화가 정신을 전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구 선생의 문화강국 비전이 단지 과거의 이상이 아니라 오늘날 한류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타이밍이 진짜 김구 선생님의 그 바람이 딱 이루어진 해가 지금쯤이 아닌가. 진짜 문화강국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 김용철 회장님.
3: 네. 네.
0: 우리 김구 선생님 기념식 또 150주년을 맞아서 선생님을 기리는 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 우리 역사에서 가장 그 불운했던 그 대한민국의 그 역사 시기에 탄생을 150년 전에 하셨고,
0: 네.
3: 또 정말 불운하게도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해방을 맞이하고 6.25 전후를 맞이한 그 시대적인 배경을 그 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남북 그 시대의 그 어려운 시대의 배경에서 진짜 고군분투하셨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많은 그 역사의 고증과 그 현실 속에서 얼마나 그 힘드셨나를 생각할 때 우리 후손들이 그 백범 김구 선생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이어받고자 오늘 저희가 이러한 그 백범 김구 선생 추모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 역사를 바로 알아야 후손들도 그 정신을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김구 선생님에 대한 모든 얘기는 김광석 직전 회장님한테 물어봐라. 아, 방송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1: 아마 그 유명재 네. 회장님이 계셨으면 네. 저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원칙적 원리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독립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어요. 네. 그게 이제 특히 이분이 그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 대일 1945년에 중국은 선전포고해가지고 승전국이 됐어요. 우리는 임정 이름으로 선전포고했는데 그거는 반영되지 않았죠. 오히려 귀국할 때 임정의 이름으로 못 오고 개인의 자격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쓰렸겠습니까?
0: 네.
1: 근데 들어와가서 상황을 보니까는 신탁통치가 이루어졌고 거기서 그분이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또 기치를 내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독립이다. 분리된 독립이라 하나의 독립이다. 사실 그 당시에 그 사회의 흐름은 점차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그 사회 정의가 어떻게 흘러갔느냐.
0: 네.
1: 오히려 그 신탁 쪽과 어떤 그 독립정부로 갔다는 것이 그때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이분은 그래도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왜 그분이 시류를 몰라서 그렇겠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원칙을 지켜야만 원칙이 나오는 것이고 이분이 그 48년도에 남북 협상을 위해서 올라갑니다. 북위로. 많은 네. 분들이 반대를 했지요. 가면서 이제 그 서산대사가 읊었던 그 유명한 시가 답설 야중거라는 것이 있는데
0: 네.
1: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에 흔들리지 말고 어렵게 하지 말아라. 이 발자국이 후세에 이정표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심정으로 그 이 양반이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북으로 올라갑니다.
0: 네.
1: 환영받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남에서는 남쪽에서 환영 못 받고 북에서는 북에서도 환영을 못 받았던 그런 현실이지만 이분이 갑니다. 가와서 현실 보니까 동떨어져 있죠. 그래도 다녀오고 그나마 우리의 본질을 지켰다는 점에 대해서 사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시류를 따라갔으면 문제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분이 봤던 것은 시대의 정의라는 것은 항상 변화되는 건데 그래도 이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것이 나중에 역사가 지나와서는 비교가 되는 거고 만일의 경우 김구 선생이 주장했던 것이 그 당시 시대정의가 됐다면 분단 80년 동안 우리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희생을 우리는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하나의 나라가 형성돼가지고 그것을 파워있게 그 기회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더 현재 세계사회에서 어떤 모습을 가졌겠느냐. 그렇게 독립된 나라가 문화강국으로 우리가 기치를 높였을 때 과연 물론 역사에 대해서는 가정은 없어요. 하지만 가정을 해볼 수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회를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놓치고 있는 건 아니냐. 그것이 상황윤리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것은 우리가 김구 선생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추모하고 그분들을 기리는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갖다가 다시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물론 해외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야 하지만 이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문화론과 홍인간의 사상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외에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 김용철 이사장님이 뭔가 메모를 하셨어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0: 매우 안타깝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진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얘기들을 적고 계셨네요. 이 분단의 아픔이라는 게 선생님의 그 뜻을 이어서 우리가 그때 이렇게 분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0: 그때 당시에 그 백범 김구 선생이 그 외정시대를 지나 해방을 맞이하고 또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통일되는 모습을 네. 상당히 갈망하셨어요. 정치적으로나 개인 신념적으로나
1: 네.
0: 백성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근데 그런 그 결국 이게 남북 분단이 신탁 통치를 그 원하는 그 어떤 그 강대국들 간의 그 세력
1: 다툼 속에서
0: 네. 다툼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이런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게 현실화 돼가지고 지금 남북 분단으로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1: 네, 속상한 거죠.
0: 그렇죠.
1: 네,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김광석 회장님 지금 뭔가 생각하시면서 진짜 그냥 그 생각 속에 빠져서 입을 이렇게 안 다물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어떤 생각하신 거예요? 네.
2: 우리가 상황률이라는 것을 보면은
1: 네.
2: 참 이게 묘한 겁니다. 그것은 절대 가치와 자신의 이득이 항상 상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절대 가치는 이건데
1: 네.
2: 이것이 어렵다. 그럴 때는 자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편리한 쪽을 택합니다.
1: 네.
2: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사회정의가 되는 것이고
1: 예.
2: 그럴 때 쓰레기를 받고 아니다 하는 말을 할 때 그걸 우리 국민들이 현명했다면 사회정의는 시프트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부근북대로 남은 남대로 그 상황윤리나 그것이 사회정의가 김구의 그 본질주의하고는 거리가 멀었다는 얘기죠.
1: 네.
2: 그것을 후회한들 지금 다시 역사는 반복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 한 나라의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를 향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중근 선생 의사의
1: 네.
2: 동양평화론을 보면 거기도 나와 있고 심지어 3.1 독립선언서 내부에도 우리가 세계를 향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그런 점에 대해서 뭔가 어떤 문화민족으로서 또 세계에 기여하는 민족으로 자질을 갖고 있어요.
1: 네.
2: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홍익인간입니다. 그러한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세계에 기여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사실 그 뉴욕시청 앞에 그 황소상 있는데 있죠.
1: 네,
2: 거기
1: 네.
2: 이제 1년에 한 번씩 태극기를 올리는데 개천절날 이제 올리게 하는 그 행사를 시작해서 막 매년 개천절이면 태극기에 올라갑니다. 하늘을 여는 나라가 그 나라의 건국이 하늘을 여는 나라는 없어요.
1: 네.
2: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대학 우리 한민족이 나라를 개국하면서 개천이라고 얘기합니다.
1: 네.
2: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1: 네.
2: 근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맥상통된 게 있어요. 3.1운동, 김구 선생의 문화론, 우리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다 연결이 됩니다.
1: 네.
2: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런 후회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또 추구해나가는 우리 원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러한 그 추모식에 대해서 갖춰야 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김구 기념사업회 뉴욕 지부에 세 분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고요. 백범 김구 선생 서거 77주기 추모식입니다. 이런 추모식이 열려야 77주기가 됐구나.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할 테고요. 또 이번에 탄신 150주년 기념식을 맞아서 유네스코 기념 공식 지정된 해라는 거 김구 탄생 150주년이 이런 사실도 조금 또 한 번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범 김구 선생 서거 77주기 추모식 겸 탄신 150주년 기념식은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성바오로 정화상 천주교회 퀸즈 성당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참석 문의는요 516-551-4706 혹은 917-620-3545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0: 저희가 광고 나가는 동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광석 직전 회장님 말씀하실 때는 그 이야기 속에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다. 그냥 뭐 알고 있는 지식만 말씀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차세대들을 위해서 역사를 좀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저희가 볼 때 그 네. 한국 역사에 그 현재 우리가 배웠던 역사는 굉장히 편린적. 예를 들어서 비늘 같이 배웠다.
0: 네.
1: 전체 고기의 모습을 배우기보다는 그게 아마 우리가 일제를 청산했다 그래도 그 사관 자체를 우리가 못 바꾼 것 같아요. 한반도 내부적으로만 존재했던 사관, 일본 사람들이 강조했던 피지배 민족의 강조점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혼의 민족 혼에 대한 그 역사가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세종대왕 유명하시고 좋고 이순신 장군 그런데 흘러가는 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고조선부터 일부 학자는 고조선을 부정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인데 우리는 엄밀히 어릴 때부터 배달민족이라고 배웠는데 지금 배달민족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배달이 존재했던 건데 고조선이 부정되면서 그 배달민족도 없어지고 과연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맞춰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몰라서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0: 네.
1: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사학계가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찾아서 다른 역사의 혼을 심어줘야
0: 네.
1: 우리가 그걸 배워가지고 자녀들한테 밥상머리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참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서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재야사학자들 팀들이 굉장히 그 동북공정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하고 있고 또 그 바른 역사, 특히 고대사가 정립되어야만 현대사까지 이어지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에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한국 사학계에서 할 그 일들이 있다면 우리 뉴욕에서도 역사 바로잡기에 앞장서야 한다면 우리도 김광석 직전 회장님이 앞장서서.
1: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 코리안 헤리티지 소사이트를 그 발족시킨 게 벌써 그 3.1절 100주년 될 때.
0: 네.
1: 그때 이제 우리 여러 그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창립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 우리가 만들어서 교과서를 만들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한국에서 그런 걸 할 때 지금 모금을 해서 좀 보낸 적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 우리가 원하는 네. 제대로 된 혼이 담겨 있는 역사서가 교과서로는 아직은 안 나왔지만 조만간에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럴 거가 있으면 그걸 잘 영역으로 잘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이고 또 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그 능동적으로 교섭을 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0: 네.
1: 그런 활동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김구 기념사업회 직전 회장이시기도 하지만 현재 한미 헤리티지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지금 또 말씀하시는 동안 우리 김용철 이사장님 또 뭔가 메모를 하셨어요. 네, 그게 사실 메모라는 게 지나가면 타이밍을 놓쳐서 바로바로 여쭤봅니다. 네.
2: 아니 제가 뭐 네. 부연을 하자면.
0: 네.
2: 미국에서 자라는 우리 차세대들은
0: 네.
2: 사실은 한국의 독립운동 역사 선열들의 희생을 직접 그 접하고 배울 기회가 조금
0: 맞아요.
2: 전에 김광석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지가 않아요.
0: 네.
2: 사실 현실적인 환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환경이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곳 뉴욕에서 누리는 자유와 정체성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님의 이 정신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조상이 또 선열들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를 이어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정체성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 사회 안에서 당당한 한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뿌리와 역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념 사업은 뉴욕 동포 사회에서 계속 이어지고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한국인의 정체성. 역사를 바로 알면, 예. 그리고 우리 또 뉴욕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배워나가기 위해서 이런 자리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도 질문을 좀 드릴게요. 강경화 주미 한국 대사가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전시회 개막식에 참가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전시회가 끝난 게 아니에요. 코리아 소사이어티 갤러리에서 8월 31일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김성진 회장님. 네.
3: 예,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우리 이제 뉴욕에 있는데,
0: 네.
3: 우리 저 동포들이 코리아서 잘 몰라요.
0: 그러니까 예, 들어는 근데, 봤는데 뭐 예, 하는 곳이지?
3: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우리 한국 전쟁 때
0: 네.
3: 미 8군 사령관 유형 사령관을 지낸 뱀풀트 장군,
0: 네.
3: 그분의 아드님도 전사하셨죠. 그때 그 조종사였는데, 그래서 뱀풀트 장군께서 한미 동맹,
0: 네.
3: 한미 친선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창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코리아 소사이어티 역대 그 회장들은 주축이 그 최소한 그 주한미 대사를 지내신 분이라든지 또 미국의 대기업, 뭐 JP 모간이라는 그런 회장분들이 이제 그 회장을 해오시고 그 거기는 오로지 한국의 역사, 문화, 한글 교육을 하시고. 하고 이제 한미 동맹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유력한 분들을 해서 했는데 집중한 그런 단체입니다.
0: 네.
3: 그 현재는 그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 대사, 그 워싱턴 DC에 있는 그 싱크탱크인 한미 경제위원회 그 직전 그 회장을 하시고 이제 그분이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 이번에 그 150주년 김구 선생 탄신을 기념하고 유네스코 가 이제 김구 선생의 그 기념회 지정하면서
0: 네.
3: 특별 그 이벤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서 강경화 주미 대사 또 스티븐 전 대사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에이브럼 킴 그 코리아 소대 회장
0: 네.
3: 그리고 이제 김상호 신임 그 주 뉴욕 총영사 그리고 한경구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그리고 이제 김구 재단의 그 김미 이사장, 그분은 이제 그 김구 선생의 친조카이시거든요.
0: 네.
3: 주변에서 함께 해가지고 이제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구 선생의 유산이 한인사 내부의 기억에 머무르지 않고 한미 관계와 국제 사회 속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보여준 그런 행사였죠.
0: 네.
3: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번에 뭐냐면 코레스토테에서 김구 타이틀 영어로 Dreaming of Peace Through the Power of Culture라는 그 제목으로 김구 선생 기념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0: 네.
3: 그 갤러리를 사고 있는데 이게 대중하게 그냥 오픈된 건 아니고 예약제로 하거든요.
0: 아, 네.
3: 그래서 저희 그 김구 기념 사업에서 코라스타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방문할 것인데 저희가 이제 미리 예약을 해서 거기 방문할 분들을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0: 네.
3: 저희가 통합적으로 전시회를 관람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0: 아, 네. 네.
3: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 단체도 앞으로 임원들과 회원들 그리고 지역사회 주도들과 함께 이 전시를 단체로 이제 이렇게 참관하려는 그런 계획이고요.
0: 네.
3: 또 그리고 많은 한인사 지도자들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0: 네.
3: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김구 선생 전시뿐 아니라 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한미 관계와 한국 문화, 역사, 정책 교류를 위해 어떤 중요한 활동을 하는지 우리가 좀 알고 서로 협력해서
0: 네.
3: 우리 한국을 좀 더 알리고 그리고 이제 김구 선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안중근 숙모의 그 뉴욕 회장 그 김용철 회장이 와 계시는데
0: 네.
3: 그 안중근 의사에 대한 것도 공동으로 좀 해서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2: 네, 같이 추구하도록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0: 네, 김구 기념 사업회 그리고 안중근 숙모회 두 단체가 이제 힘을 합쳐서 결국은 우리 한국의 역사 그리고 두 위인의 정신을 기리자 이런 예,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전시회, 하고 이제 김구 기념사업회가 향후에는 서로 협력해서 단체 관람, 뭐 예약을 통해서 관람할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뭐 이런 전시회가 열리기까지 역사적인 자료 이런 게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석 회장님, 이런 전시나 뭐 자료 수집, 역사 기록 보존 이게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1: 사실 저희 협회가 갖고 있는 김구 선생님, 안중근 의사의 그 유품이라 그런 것이 원본은 아니지만 그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원이로 그래서 창고에 뭐 엄청 크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0: 아니 왜 창고에 있습니까? 아니 이거
1: 아직 이제 자체 건물이 없으니까.
0: 네.
1: 일단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항상 상설 전시도 좋겠지만 그 비용 문제도 있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임원진께서 이제 조만간에 같이 그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필요하면은 그 본국에 있는 데서 좀 협조도 받고 지난해에 브루클린의 그 박물관에 그 안 의사의 그 옥 중에
0: 네.
1: 그 필 그 담긴 그 글이 하나 그 기증된 게 있어요.
0: 네.
1: 지휘가 그걸 받았어야 되는데 브루클린 그 뮤지엄에 받아가지고 그것도 좀 그 빌려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보훈처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래 자료가 발견되게 되면은 연결해서 그것이 한국에 본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0: 네. 김구 기념 사업회에서 앞으로 해나갈 일들 여러분 관심을 갖고 또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의 뜻을 기리는 그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구 선생님 탄생 150주년 기념의 해가 올해입니다. 2026년 유네스코에서 공식 지정한 해고요. 그래서 올해 또 백범 김구 선생님 서거 77주기 추모식이 더 의미가 깊다고 보겠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성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 성당입니다.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구 선생님의 정신, 홍익인간이고 결국은 문화의 힘, 총칼이 아니다 이건데 김구 선생님의 그 정신을 기리는 한 말씀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가 왜 그 위인을 기리느냐 하는 것이
0: 네.
1: 사실은 중요한 일입니다. 뭐 한국에 있는 정치를 시비를 얘기하거나 사실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거든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 살면서 그런 분들을 기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갖고 있던 그 철학이나 사상이 우리한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그 미국 학자나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 세계관에 대해서는 되게 개인주의와 물질적으로 기본을 두는 경우에 있지만은 우리 한국의 위인들이 가졌던 것은 그런 개인보다는 물론 사람이 중요하죠. 하지만 공동체의 의식과 그다음에 그 갖고 있는 그 공익에 대한 그런 철학이 매우 크기 때문에
0: 네.
1: 오히려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더 맞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실제 상황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을 열면서 개천이라고 했던 그 사상은
0: 네.
1: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그러한 사상들이 우리 위대한 분들의 그 사상들 녹아 있거든요. 근데 그 점을 다시 발견하면서 또 그분들이 갖고 있던 그 생활의 방침들, 안창호 선생이 갖고 있던 방침, 백범이 갖고 있던 방침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될 때 우리를 바르게 만드는 우리가 미국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 홍인간의 가치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바라지고 또 미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 갖고 있는 그 기념 행사의 본질적인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위인전을 많이 그 봤지만은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0: 네. 문득 어릴 때 위인전 읽고 독후감 써라 그러면은 막 굉장히 숙제처럼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읽을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구 기념사업회에서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또 차세대들이 직접 김구를 알아가고 배울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철 이사장님, 김구 기념사업회, 김구 선생님을 차세대들이 왜 기억하고 기려야 하는지 짤막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 지금 시대에 있어서
0: 네.
2: 앞으로는 어떤 그 기념식뿐만 아니라 어떤 그 1.5세 2세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어떤 교육과 전시, 자료 보존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차세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김구 선생님과 안정근 의사의 그 생애와 사상을 소개하고 학교나 청소년단체, 지역사회 기관들과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저희가 모아온 김구 선생님과 안정근 의사 관련 자료들을 잘 정리하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전시회도 열 수 있도록 저희가 힘껏 노력해 보겠습니다.
0: 네. 기대하고 김구 기념사업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관심을 갖고 또 여러분이 동참을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김성진 회장님, 우리 올해가 또 유네스코 기념에서 지정된 김구 선생님 탄신 150주년이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 예. 지금 김구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제 금융성의 깊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미 헤리티지협회를
0: 네.
3: 이제 김광석 회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김광석 회장님 열렬한 그 김구 선생의 하여튼 그 숭모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0: 네.
3: 김광석 회장님을 통해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많이 좀 공부를 좀 저도 좀 이제 하게 되어서 김구 선생에서 많이 좀 알게 됐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강국이 단순히 그 문화 산업이 강한 나라 또는 세계적으로 인구가 많은 문화를 가진 나라를 뜻하지 않고
0: 네, 네.
3: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김구 선생의 그런 정신을 깊이 알고 기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정신을 문화를 통해서 또 예. 해결해 갈 수 있는 김구 선생님이 원하신 그 정신이기도 합니다. 문화의 힘을 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널리 애청자 여러분을 이롭게 해주신 김광석 직전 회장님 그리고 김용철 이사장님 그리고 김성진 회장님 김구 기념사업회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 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 특별전을 비롯해 한국 지경 세공의 랩 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 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4,000만원의 꿈을 이루세요. 벤쿠버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쿠버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쿠버프 제공입니다.

하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체리 파운드당 4불99, 전보 블루베리 100당 5불9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불99, 한국산 새송이 버섯 100당 99장,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간정 15불99, 냉동 훈제 요리 100당 8불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해바라기의 노래 이영희 씨가 신청하셨네요. 그 전에 들었던 조덕배 씨의 나의 옛날 이야기 두 곡 감상하셨습니다. 5832번 오늘은 조금 빨리 퇴근해요. 물론 자전거 타고요. 구름이 태양을 가려서 많이 시원하다고 사연 주셨는데 창밖을 보니까 바람도 좀 불고요. 뜨거운 태양이 좀 가려져 있긴 합니다. 예, 5832님 자전거 퇴근길 시원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미향 씨, 단골 손님께서 직접 농사 지은 거라며 양파랑 마늘이랑 감자를 가져다 주셨네요. 감자 쪄서 먹고 있는데 보슬보슬한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왜 감자는 쪘을 때 이 표현을 포슬포슬, 이런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궁금해져요. 아주 적당한, 딱 맞는 표현이죠. 포슬포슬한 찐 감자. 아유, 예. 좋은데요. 주미양 씨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자, 새롭게 베스트 사연 이벤트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죠. 베스트 신청곡 이벤트에서 베스트 사연 이벤트로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개편과 함께.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사연 그리고 신청곡 같이 올려주실 때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요.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오늘의 베스트 사연을 결정합니다. 선정되신 한 분께 샌드위치와 커피 세트 쿠폰 보내드릴 거예요. 재미난 사연도 좋고요. 뭐 가슴 아픈 사연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장희 씨의 노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준비했는데요. 964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심수봉 씨 그리고 잔나비의 최정훈. 자, 이 두 분이 함께 입을 맞춰서 노래를 했죠. 여자이니까 김명희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8239번으로 주셨는데요. 시골 논두렁길 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엄청 쏟아지네요. 우산도 없이 걷다가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댁에 들어가서 이렇게 처마에서 찍은 사진인가요? 야, 이 논두렁길 사진 보는데 향기가 막 사진에 들어있어요. 흙의 냄새들 그리고 좀 오염되지 않은 듯한 이 공기 냄새가 사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 정신없이 오늘 소나기 맞으셨죠.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폼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고베 주얼그룹의 대형 보석쇼가 드디어 애난데일에 찾아옵니다.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단 8일간 펼쳐지는 보석 대축제.
2: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과 한국세공 랩다이아몬드, 화려한 모사나이트까지 전품목 최고 80% 대박 세일.
1: 당신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드릴 단 8일간의 기회.
2: 놓치면 후회. 반지천국 특별전.
1: 애난데일 초입 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2: 고베 주얼그룹이 선사하는 빛의 힘. 지금 경험하세요.
0: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ollest.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3: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4: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3: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4: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5: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오늘 1층 베란다에서 마늘을 까고 있는데요. 앞동 할머니가 걸어가시다가 방구를 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할머니 시원하시겠어요? 했더니 할머니께서 들었어? 이러시면서 들었어? 그냥 나는 방구 힘으로 걷고 있어. 이렇게 농담을 하셔서 한바탕 웃으셨다고요. 정혜선 씨가. 이선희 씨의 한바탕 웃음으로. 이 노래는 원래 좀 제목은 한바탕 웃음이지만 사실 조금 슬픈 내용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같이 들어봤습니다. 아, 그 추진력으로 걷고 계신 우리 건강하신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박남숙 씨. 옆산에서 딸기 따먹고 있는데요. 모기가 총 출동해서 다리를 뜯어먹고 있길래 도망왔습니다. 산에서 산모기면 굉장할 텐데 요즘에 외출해서 바깥에 있을 때는 그 모기 기피제 이런 거 사용하셔야겠어요. 그렇죠? 많이 간질간질 하시겠네. 5147번 이 더위에 손을 꼭 잡은 젊은 연인을 보면서 아 나도 저랬던 때가 있었지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퇴근하면 아내의 손을 한번 꼭 잡아봐야겠습니다. 근데 뭐 그러면 좋다라는 그림이 그려졌는데 괄호를 열고요. 한번 꼭 아내 손을 잡아봐야겠습니다. 목숨 걸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예, 그래요. 이런 거는 한번 남자가 목숨 걸고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청하신 노래도 띄워드립니다. 유해준 나에게 그대만이.

박승하의 가요 속으로.

홍은경 씨가 남편 퇴직한 지 1년 텃밭 가꾸면서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기를 응원한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저도 응원할게요. 띄워드리면서 전 인사드립니다. 박승화였습니다.

0: 다양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옥수수 4개 1불 99, 유기농 새송이 버섯 300g 2불 99, 워싱턴 레드 체리 파운드당 3불 99, 씨 없는 수박 6불 99, 롯데저가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2: 케이라디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의 과학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T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첫 번째 페이지. 어느덧 찾아온 잡지사의 네 번째 10월을 이 코너로 열게 되다니요. 주기율표의 아버지 맨델레이프 선생님이 보시면 기분이 좋아서 폴카춤이라도 추실 것 같습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3: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원소는 49번 원소까지 어느덧 오고야 말았습니다. 49번 원소 인듐인데요. 역시 또 듐듐공원이 생겨야 되는 이유를 예, 보여주는 원소인데. 인듐은 어떤 특성을 가진 원소인가요, 작가님?
4: 인듐 정말 멋진 원소고요. 잘만 풀리면 앞으로 미래의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미래 과학기술이 발전이 조금 더 일어난다 싶으면 네. 인듐이 우리나라를 정말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산업, 기술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원소가 될 만한 한국인이라면 한번 좀 알아두어야 될 만한 원소 인듐입니다.
3: 처음 들어봤는데.
4: 원소 자체가 되게 물렁합니다. 그래서 인듐 덩어리 상태로 뭘 그렇게 굵직하게 무겁게 그렇게 쓰는 용도는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인듐 덩어리를 보기는 좀 힘들고 네. 보통 인듐을 아주 극소량 이용을 해서 뭔가를 만들든가 아니면 인듐과 다른 물질을 반응을 시켜가지고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그걸 어떤 약품으로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산업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이미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인듐이 물렁하다 보니까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인듐이 좀 잘 녹는 특징도 있습니다. 예, 좀 이렇게 요즘은 이런 예시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사례인지 아니면 과거에 뭐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인듐 가지고 화재 경보기 같은 거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한때 있었을 정도로
3: 불나면 바로 예,
4: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불나가지고 인듐이 전기가 통하거든요. 그래서 인듐이 전기를 통하고 있을 때는 회로가 작동을 해가지고 소리를 안 내도록 하고 있다가 너무 뜨거워져서 인듐이 녹아내려 버리면 예, 소리가 나는 거를 차단하는 회로가 끊기면서 소리가 경보가 울리게 되는 뭐 그런 거를 만드는데도 사용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거 말고 인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물질하고 같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특히 전자산업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3: 예, 이 부분을 또 잠시 후에 네, 얘기해 보도록
4: 조금 이따가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네. 무슨 뭐 휴대전화 예, 그다음에 뭐 무슨 화면이 있는 뭐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모니터
3: 이 얘기부터 하죠. 그럼 어디서 있는지
4: 뭐 그런 데 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3: 모니터
4: 할까요? 예, 예, 할까요? 예, 예. 일단 예. 인듐이 정말 많이 대두되기 시작한 좀 계기 사람들이 옛날부터 뭐 인듐을 조금씩 여기저기 썼겠지만 예. 인듐 이렇게 되게 많이 산업계에서 업계에서 예. 일하게 된 좀 계기가 하나가 있어요.
3: 어떤 계기입니까?
4: 이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냐면 예. 우리가 지금 그 원소편 이야기하면서 뭐 이런 디스플레이, 뭐 LCD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 여러 차례 좀 말씀드렸었죠.
3: 예.
4: 특히 이제 우리가 갈륨 이야기하면서 갈륨으로 파란색 빛을 내는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LED 조명, 흰색 조명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는 이 LED 빛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갈륨의 빛으로 현대사회를 밝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 갈륨 이야기 하면서 뭐 떠오르는.
3: 썸네일이 거. 빨간색이었던 것 같은데, 조명이.
4: 에, 갈륨, 갈륨 파란색이죠, 갈륨.
3: 딴 원소인가?
4: 네. 예, 빨간색 나는 원소도 있으니까. 예, 예. 인듐이 갈륨하고 주기율표 상에서 아래 위로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네. 아, 빨간색 불빛을 만들기 쉽고 파란색 불빛을 만들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썸네일은 빨간색이 됐군요.
3: 아, 그렇구나. 네. 예.
4: 그래서 인듐이 갈륨하고도 비슷한 성질이 있어요. 예. 갈륨이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가 이런 빛을 내는 기기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인듐이 사용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대로 좀 썼는데 그거를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아, 이거 인듐이야. 인듐 없으면 안 돼라고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예. 뭐냐. 디스플레이, LCD, OLED 마찬가지고요. 이런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제품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특히 뭐 OLED 같은 게 설명하기 좋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아주 조그만하게 점 하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LED 전구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쫙 배열을 해놓고 네. 그거를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글자 모양대로만 불빛을 켜고 네. 나머지 부분은 불빛을 끄면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글자 모양대로만 이렇게 화면이 빛나게 보일 거다. 그런 식으로 화면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게 화면의 원리다. 디스플레이의 원리다. 라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네. 그렇게 대충 설명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네. 거기에서 아 이런 게 진짜 과학에 너무 재밌는 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대충 설명하면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참 절묘하고도 오묘하고도 이상한 게 뭐가 있냐면 그렇게 점 하나하나마다를 네. 그렇게 하나의 픽셀 하나하나를 표현하는 그런 전구 같은 조그만한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거를 어떨 때는 켜고 어떨 때는 끌려면 네. 그거 하나하나마다에 말하자면 전선을 두 가닥씩 이렇게 연결해놔야 되겠죠.
3: 아, 두 가닥씩. 전구 그죠? 하나마다.
4: 네, 그죠? 들어오는 전기, 나가는 네, 전기. 네,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해가지고. 네, 네. 예를 들어서, 100만 개의 점으로, 100만 개의 픽셀로 화면을 만든다라고 네, 하면, 네. 그 점 하나하나마다 두 가닥씩 전선을 다 연결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3: 아, 실제로 그래요.
4: 그래야지 네. 원하는 것만 켜고 끄고 할 수 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죠? 네. 실제로 전선을 일일이 손으로 붙이진 않지만, 전선 역할을 하는 그 무언가를 갖다 놔야지 전기가 들어와서 불이 그렇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그거를, 그 작업을 해야 돼요. 네. 그 작업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야지 그 점 하나하나에 전기를 줄 수 있으니까.
3: 그렇죠.
4: 그런데 여기서 골치 아픈 게 뭐냐. 네. 그 전선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대로 구리선이나 철선 같은 걸로 알루미늄선, 철선, 구리선으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화면을 이렇게 꾸며놓으면 예. 그 선이 화면을 좀 가리지 않을까요? 픽셀을 빽빽하게 이렇게 네. 모아가지고 이렇게 붙여놓는데 예, 예. 그 전선이 어떻게 배치를 하든지 간에 이리저리 배치를 하다 보면
3: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서
4: 전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화면을 이렇게 막을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3: 그럴 수 있겠네.
4: 화면이 깨끗하게 예, 예, 그 불이 픽셀마다 불이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하는 그것만 보여야 되는데 그 테두리라든가 앞면이라든가 옆면에 전선이 바다다다다다 이렇게 다 보일 수 있잖아요.
3: 안두기가 아니에요.
4: 100만 개의 전선이 같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화면이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3: 그러네.
4: 그래도 뭐 대충 보이긴 하겠죠. 전체적인 형상이. 예.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화면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3: 예.
4: 그래서 전선을 어떻게든지 갖다 붙이기는 붙이지만 이 눈에 안 띄게 갖다 붙이는 방법을 개발했어야 됐어요.
3: 눈에 안 띄게.
4: 그죠?
3: 예.
4: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사람들이? 투명 전선을 개발한
3: 거예요.
4: 투명하면서도 전기가 통할 수 있고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섬세하게 잘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점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전기를 줬다 안 줬다가 할 때 조작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를 찾아내가지고 갖다 붙였어야 됐어요.
3: 진짜 투명해요?
4: 투명해요.
3: 완전 안 보여요?
4: 그거를 찾기 위해서 네. 우리 시청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네. 세계 과학자들이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3: 응용.
4: 전기가 좀 통한다 싶은 물질들 그리고 투명하다 싶은 물질들을 가지고 네. 온갖 거를 다 살펴봤겠죠. 그러다가 결론으로 얻은 물질이 뭐냐. 뭐겠습니까?
3: 인듐입니까? 인듐. 아, 인듐 투명해요.
4: 네, 인듐이 투명하진 않은데요. 네. 인듐하고 네. 주석, 영어로 틴이라고 하죠. 네. 인듐하고 주석하고 산소를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물질을 만들면 그래서 산화 인듐 주석이라고 합니다. 산화 주석 인듐이라고도 하고 산화 네. 인듐 주석이라고 하는데 네. 인듐 틴 옥사이드라고 해요.
3: 예.
4: 요 물질을 만들어 놓으면 네. 전기를 통하면서도 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대에 사용하는 웬만한 화면 디스플레이에는 그 전선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전극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전극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이 인듐이 들어간 이 물질을 사용합니다. 흔히 어. 업계에서 인듐틴 옥사이드 이거를 약자를 짜가지고 ITO라고 부르거든요.
3: ITO.
4: 네, 그래서 이거 ITO라고 부르는데 ITO라고 쓰면 왠지 이토라고 읽고 싶잖아요. 그죠? 이거 뭐 이토 하면 약간 일본 사람 이름 같잖아요. 성 같잖아요.
3: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4: 네, 예, 왠지, 예. 왠지, 그래서 이거 뭐 일본 사람이 개발해서 이토인가? 그게 아니고요.
3: 네.
4: 근데 이게 진짜.
3: 산화 인듐 주석입니다.
4: 예. 이게 진짜 근데 참 명확, 뭐 노린 건지 전 모르겠어요. 혹시 사연 아시는 분들은 좀 덧글로 설명해 주시죠.
3: 뭘요.
4: 일본의 회사 중에서 네. 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우리 연필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볼펜처럼 이렇게 딱깍딱깍 누르면 심 나오는 그 필기구를 뭐라고 합니까?
3: 샤펜.
4: 샤펜?
3: 예. 일본 샤펜, 샤프.
4: 샤프라고 하잖아요. 샤프.
3: 예.
4: 샤프를 왜 샤프라고 합니까?
3: 날카로워서요. 브랜드 이름 아니에요?
4: 이상하잖아요. 그죠?
3: 예.
4: 샤프를 만든 회사가 뭡니까?
3: 샤프 아니에요?
4: 네. 어. 일본의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3: 아, 여기 그 킥이었는데 제가 너무 김세게 하는
4: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맞아요. 예. 너무 김세도 돼요.
3: 어, 예, 네. 예, 예.
4: 그래서 그걸 샤프라고 하는 거거든요.
3: 예, 예, 예.
4: 그래서 그 샤프 만들던 그 사장님, 샤프 창업자 그분이 예. 원래 뭐 하는 분이었는지 아십니까? 이거 약간 썬팀 선생님 재질인데, 그죠? 원래 뭐 하는 분인지 아십니까?
3: 모르죠.
4: 이분이 뭘로 원래 처음에 사업해가지고 성공하신 분이었냐면 예. 허리 벨트의 그 버클 부분 있죠. 그거 만들어가지고 성공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버클이라는 게 정밀한 이 금속 재질이 잘 맞아들어야지 튼튼하고 오래가고 깔끔하게 잘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3: 예, 예.
4: 그렇다 보니까 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예. 샤프도 만든 거예요. 그게 워낙에 일본, 한국에서는 잘 팔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예. 샤프라고 하면 그냥 필기구를 뜻하는 뜻이 되었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관동 대지진 때 공장이 다 지진으로 망하고 해가지고 사업을 다 말아먹어요.
3: 아, 그래요?
4: 한 번만 다 망해요.
3: 예.
4: 그래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출발하거든요.
3: 예.
4: 밑바닥에서 다시 출발하면서 내가 기술이 뛰어난 그걸로 성공을 했으니까 애초에 지금 사업 다 날려먹고 시작한 김에 아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천장 기술 사업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열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20세기 초에 세계적인 첨단 기술이었던 라디오 만드는 사업에 이 사람이 도전을 했어요.
3: 아, 그래요?
4: 원래 버클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3: 아, 대단하다.
4: 기술 사업으로 성공했다가 예. 한번 망한 그 덕분에.
3: 예.
4: 그러다가 전자 사업에 발을 디디고 성공을 하게 돼가지고, 전자업체로 이 샤프 만들던 그 회사가, 예. 원래는 허리띠 버클, 예, 이거 만들던 회사였는데, 예.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3: 예.
4: 이 회사가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샤프의 전통 때문이기도 한데,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런 탁상에서 책상 위에서 사용하는 이런 용구들을 좀 잘 만들던 그런 방향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3: 책상 위에서 사용하는.
4: 네, 말을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게 뭐 샤프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가라는 그런 말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3: 뭐 라디오. 뭐.
4: 네, 특히 네. 20세기 중반에 이 회사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잘 팔았던 제품이 뭐였느냐.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첨단 도구였습니다. 이 도구가 나왔을 때 지금 사람들이 챗GPT 보고 경악하는 것 이상으로 전 세계의 사무실 직원들 모든 학교 학생들이 이 도구가 나와서 대량 판매되는 걸 보고 정말. 경악을 했어요.
3: 계산기?
4: 전자계산기였어요.
3: 아, 전자계산기.
4: 이 회사가 전자계산기를 그래서 잘 만들어서 잘 팔았어요.
3: 아.
4: 모든 책상 위에 올라가던 아니 너무 썬킴 선생님 재질로 가는데.
3: 썬팝.
4: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전자계산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화면이 중요하잖아요.
3: 아, 그렇죠.
4: 이 회사에서 전자계산기의 화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3: 예, 예.
4: 전자계산기로 성공하는 회사다 보니까.
3: 예.
4: 그러다 보니까 전자계산기 화면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는 기술이 뭡니까? 액정이죠. 액정.
3: 그렇죠.
4: 예,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가 LCD 쪽의 기술이 빨리 앞서 나와가지고 20세기 후반기에 LCD 기술에서 세계를 제패하는 예. LCD의 명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예. 21세기 초에 세계 정상으로 자리 잡기 전에는 예. 일본 회사들이 세계의 LCD 기술을 지배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3: 예.
4: 그때 이 좋은 LCD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일본 회사들이 최고 품질을 가진 아주 좋은 이 인듐 틴 옥사이드 ITO들을 하필 또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헷갈릴만 했어요. 이번에 샤프에서 그렇게 뛰어난 ITO를 또 갖다 쓴다며 이또
3: 아이.
4: 약간 제가, 근데, 그때 당시 진짜 좀 착할 만 했다.
3: 아, 재밌는 얘기 하시려고 이거 약간 너무 억진데.
4: 아, 근데 진짜, 예. 진짜로.
3: 이분 성함이 이또면 제가 인정하는
4: 뭐, 아, 그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ITO가, 그거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ITO가 이렇게 투명하면서도 전기적인 네. 성질이 대가 민감하게 잘 조절하기에 좋기 때문에 ITO를 어떤 식으로도 많이 쓰냐면 이거를 두 장 정도 이렇게 겹쳐가지고 사용을 네. 하면서
3: 예.
4: 전기를 미약하게 이렇게 흘리는 방식으로 하면
3: 예.
4: 근처에 전기가 통하는 다른 물질을 이렇게 갖다 대면 그 ITO들 사이에서 흐르는 전기가 좀 방해를 받거든요. 방해를 받는다기보다는 영향을 받거든요.
3: 예.
4: 그래서 그거를 정밀하게 감지를 하면 주변에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가까이 되게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감지하는 장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3: 아.
4: 그걸 아주 세밀한 정도로 만들 수가 있어요.
3: 예.
4: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3: 어디에요?
4: 어디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를.
3: 어디에요?
4: 어디에 많이 사용할까요? 이거를 예, 전화기 화면마다 깔아가지고 터치스크린 만들면 됐습니다.
3: 아, 터치스크린.
4: 손을 갖다 대면 손가락 끝에 손도 전기가 조금 통하잖아요.
3: 예.
4: 그걸로 인해서 ITO들 사이에 전기 흐름이 조금 달라진다는 사실을 감지하는 거예요.
3: 이게 왜 우리 미래 우리나라 경쟁력이랑 연관된지 알겠네요.
4: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래서 많이 하고 있어요.
3: 예, 예, 예. 예,
4: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고도의 전자산업을 할 때 이 ITO 때문에도 꼭 예. 필요한 그런 물질이 인듐이기도 인듐. 합니다. 대충 생각을 해보면 전화기 한 대당 인듐이 0.01g도 안 들어가긴 할 텐데 0.005g 정도?
3: 네,
4: 그 정도 아주 극소량이긴 하지만
3: 네.
4: 없으면 안 될 정도로
3: 그렇지.
4: 들어가긴 합니다.
3: 예.
4: 그런데 이 미래를 앞으로 더 미래를 내다보면 이 전화기에 들어가는 이 ITO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좀 단점이라고 할까요? 아, 단점이라면 단점이지.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었냐면,
3: 네.
4: ITO는, 뭐, 옛날에는 이걸 전혀 단점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3: 예.
4: ITO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쭉 깔아놓으면,
3: 네.
4: ITO가 유리처럼 좀 딱딱합니다.
3: 아.
4: 뭐, 네, 화면이 딱딱한 게 뭐가 문제야.
3: 그렇죠.
4: 화면 어차피 뭐 유리판이나 뭐 플라스틱판, 철판 이런 데다 붙이는 건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가 됐겠습니까?
3: 요즘에
4: 접는 폰이 나오고 있잖아요. 접는 폰이. 접는 어, 화면이 나오고
3: 예,
4: 있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4: 접는 화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고정관념대로 이야기를 하면,
3: 예.
4: 접는 화면에는 ITO를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냥 그 접히는 부분, 거기에는 ITO를 거기다가 그대로 예전부터 써서
3: 예.
4: 전기를 주거나 받는 방식, 전기를 감지하는 거, 그거를 ITO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옛날 방식대로 만들면,
3: 예.
4: 접을 때 깨져버립니다, ITO가.
3: 아, 깨지니까 그 단단해서.
4: 예, 그 부분에 ITO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3: 예.
4: 말랑말랑하게 접혔다가 펼 수 있는 그런 재질을 과거의 ITO 대신에 써줘야 되거든요.
3: 그렇죠. 예. 그게 뭐죠?
4: 그거를 우리나라 회사에서 요즘 되게 잘 하잖아요.
3: 아,
4: 그래서
3: 그래요?
4: 되게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죠?
3: 아, 그래요?
4: 저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거 저 찾아봐도 어렴풋하게 막 설명해주는 그런 자료는 많은데.
3: 그 기술이.
4: 구체적으로 뭔지는 상세하게. 그러니까 뭐 논문 같은 거 찾아보면 뭐 조금 이야기가 있긴 한데. 제가 딱 이렇게 여러분께 쉽게 설명해 줄 정도로 제가 잘 몰라요.
3: 폴더블 폰에.
4: 혹시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겁니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과거에 이거 한참 개발할 때는 어떤 이야기 나왔었냐면
3: 네.
4: 그래서 우리는 접는 화면 전화를 가기 위해서 ITO 다음 시대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ITO 다음 시대는 뭘까요? ITO가 ITO였듯이 뭐 약간 KIM 뭐 이런 식으로 말 만들 수 없나?
3: LE
4: 뭐 이런 식으로 말 만들 수 없나?
3: 예.
4: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3: 예.
4: ITO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3: 예.
4: 근데 이게 제일 많이 언급되는 거 아직 좀 더 할게요. 아직 인듐 용도로가 이것만 끝나지 않아요.
3: 예.
4: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 정말 많아요.
3: 그래서 인듐이 산업의 비타민이래요.
4: 아, 그
3: 잡지사 비타민.
4: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3: 예, 예, 예. 예.
4: 뭐 어떤 것도 있냐면
3: 네.
4: 아까 그 갈륨하고 인듐하고 이
3: 네.
4: 저희 주유판에서 같은 줄에 있다 말씀드렸는데
3: 그렇죠.
4: 갈륨하면서 갈륨이 이제 빛내는 용도로 예,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 맞습니다.
4: 그래서 갈륨만 사용하지 않고
3: 네.
4: 인듐하고 갈륨하고 성질이 비슷하니까 인듐하고 갈륨하고 같이 써가지고 빛내는 이 LED 소자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륨 편할 때 기억나시나요? 갈륨하고 질소하고 이용해가지고 질화갈륨 반도체를 이용해서 빛내는 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뭐 그걸로 노벨상도 받고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3: 예.
4: 갈륨만 쓰지 않고 인듐하고 갈륨을 같이 써가지고 만들어도 빛이 나는데
3: 네.
4: 이런 빛은 정확하게 한 가지 빛만 명확하게 내게 해가지고 레이저 만드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3: 레이저.
4: 이게 좀 이것도 별 이야기는 아닌데 근데 이것도 좀 이렇게 되는 수가 많아가지고 말씀드리면
3: 네.
4: 그래서 인듐, 갈륨, 질소를 원소 기호로 쓰면 인듐은 IN, 갈륨은 GA, 질소는 N이라고 쓰게 되잖아요.
3: 네.
4: 근데 이 순서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언뜻 보면 인간이라고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IN, GN이기 때문에. 이거 인간이라고 안 읽어요, 보통. 아, 근데 읽어도 안 될 거 없을 것 같아.
3: 너무 읽고 싶어.
4: 인겐 뭐 안 될 거 없을 것 같아. 예. 근데 뭐 근데 그러니까 굳이 말 마. 그러니까 이거
3: 아, 예, 예.
4: 인듐,
3: 외우기 좋네.
4: 예, 질화 인듐 갈륨 이걸로
3: 네.
4: 레이저 만들면
3: 네.
4: 어디에 많이 쓰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3: 아, 예.
4: 이 레이저는 어떤 데 쓸까요? 뭐 포인터로 쓸까요? 이 레이저는 주로 통신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 네.
4: 통신 요즘은 광통신이라고 해가지고 빛을 보내고 빛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신호가 1이냐 0이냐를 감지를 해가지고 먼 곳까지 신호를 보내는 방법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3: 네.
4: 그래서 통신용으로 이 INGA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앞으로 미래에 뭐 뭐 5G 시대가 되면 이 파란색 빛깔, 이것도 파란색 빛, 약간 청색이나 녹색 빛깔 나는 레이저가 생기거든요. 예. 이 빛깔 레이저로 해야지 제일 효율 좋게 통신이 고속 통신이 잘 된다라고 해서 앞으로 5G 더 속도가 빠른 통신을 많이 하게 되면 될수록 이 인듐 질환 인듐 갈륨 이거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될 거고.
3: 그러네요.
4: 그래서 인듐이 없으면 5G 통신 설비도 설치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왕왕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좀 이제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인간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인 사이간 사람과 사람의 사이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인간을 이용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신을 한다. 이게 약간 숙명 아니구나. 우리나라의 전자산업과 통신산업도 발달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통신 장비 만드는 산업이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이 키워가지고 키워볼 만한 산업인데 예. 중국 업체들이 등살에 이런 데 밀려가지고 충분히 좀 잘 못 키워본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휴대전화 같은 단말기는 그래도 꽤 잘 만들어서 파는데 통신 장비는 중국 업체 등살에 좀 너무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기술에서 우리가 미래에 더 앞서 나가려면 기왕의 인줌으로 잘하고 있는 이 전자 기술을 인간으로
3: 인간
4: 질환 인줌 갈륨을 이용을 해가지고 5G 설비 같은 거 광통신 설비들 잘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3: 진짜 천재시네요.
4: 하나만.
3: 아, 뭐 또 무슨
4: 용도 중에 하나만.
3: 아, 용도 중에 하나만. 용도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4: 용도 중에 하나만.
3: 예, 예, 예.
4: 이게 인듐 사용되는 용도가 이거 말고도 꽤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최근에 많이 주목받는 거 하나만 말씀. 하나 짧게.
3: 예, 예. 해보세요.
4: 일단 하나 짧게 우리가 카드뮤움 시간에 이야기할 때
3: 카드뮤움 지난
4: 텔레비전에 지난번 편을 참조하시면 이거 부대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텐데요.
3: 퀀텀단 얘기했죠.
4: 어떻게 그거를 딱 그걸 가져오셨죠?
3: 다 기억하고 있죠. 스폰지처럼.
4: 그 카드뮴 이야기할 때 텔레비전이나 이 화면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퀀텀단 양자점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면 화면이 더 선명해진다. 색깔이 더 고와진다. 더 선명해진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퀀텀단 양자점이라는 걸 만들다 보면 카드뮴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카드뮴은 소비자가 싫어하기 때문에 카드뮴을 안 쓰고 딴 거를 쓰는 방법들을 많이 개발한다라는 말씀 좀 들었었죠.
3: 예, 예, 예.
4: 카드뮴 안 쓰고 뭘 쓰느냐? 인듐 씁니다. 인듐.
3: 아 그래요?
4: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자업체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 같은 것들 보면 딴 업체들은 인듐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인듐하고 셀레늄 이런 거 사용할 거예요 아마. 인듐을 이용해가지고 양자점 퀀텀답을 만들어서 카드뮴을 사용할 때만한 그 정도의 효율 가격을 달성을 잘 못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자업체에서는 이걸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업체에서 막 광고하거든요.
3: 예.
4: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 인듐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죠. 그거 말고 원래 하려던 건 뭐였냐면 요즘 인듐이 이쪽으로 만약에 트이면 인듐 수요가 지금보다 진짜 급팽창할 수 있는 걸 어떤 게 있냐면 CIGS라는 게 있어요. CIGS. 이것도 약자 따놓은 건데요. C는 카파, 그러니까 구리고요. I가

0: 뭐 계산하는 반도체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LED 같이 이렇게 빛을 내는 반도체도 있고 그죠? 네. 그리고 또 반도체와 관련된 물질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서는 지금 이야기 안 했던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컴퓨터. 뭐 카드 인편할 때도 이야기도 했었어요. 뭐가 있을까요?
1: 아.
0: 태양광 전지입니다. 태양광 전지.
1: 아, 태양광, 네,
0: 태양광 전지. 전지도 반도체 소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와, 많이 만든 경우가 있다고 했죠.
1: 예.
0: 그래서 CIGS를 사용을 하면 예. 이 CIGS를 이용을 할 때는 우리가 뭐 편할 때 이거 한번 말씀드렸더라. 페로브스카이트 뭐 이런 물질을 만들게 되면 이 이중 태양 전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거를 예를 들어서 투명 태양 전지를 만들어가지고 네. 투명한 태양 전지로 일단 빛 중에서 별 소용이 없는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기를 한번 만들고 투명하니까 빛 중에 대부분은 통과를 해가지고 뒤로 빠지겠죠.
1: 네.
0: 그럼 그 뒤에서 빛을 잘 흡수하는 태양 전지로 한 번 더 또 전기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중 전지, 막 탠덤 셀 이런 말도 사용하고요.
1: 그러니까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0: 네, 이중으로 태양 전지 만드는 그런 작업을 잘 태양 전지 소재를 이용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빛이라는 거는 모든 색깔이 다 섞여 있는. 이거 빛 주파수 이런 거 할 때 기억나십니까? 빛의 색깔이라는 거는 주파수를 의미한다.
1: 네.
0: 색깔이란 말을 숫자로 표현한 게 주파수다. 이런 말 오다가 말씀드렸죠.
1: 예.
0: 그래서 태양빛은 여러 가지 주파수의 빛들이 다 섞여 있는 건데
1: 네.
0: 여러 가지 소재를 사용하면서 네. 태양전지를 만들어서 전기를 만들어보면 어떤 재료를 사용을 하면 네. 이거는 예를 들면 파란색 주파수를 받았을 때 전기를 제일 잘 만들고 어떤 물질을 사용하면 빨간색 주파수를 받았을 때 전기를 제일 잘 만들고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1: 물질마다 선택할 수 있다.
0: 물질마다 그죠?
1: 예, 예, 예. 예,
0: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 예.
0: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만약에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면,
1: 네, 네.
0: 그러면 지가 빛을 받아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나머지 빛은 뒤로 흘려 보내버리잖아요.
1: 예,
0: 투명하니까,
1: 예,
0: 그죠?
1: 예, 예.
0: 이런 재질이 있다면 그 투명 재질이 제일 주파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전기 만드는 데 쓰고. 얘가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를 그렇지. 제일 잘 받아가지고 잘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는 그 뒷면에다 배치를 해놓으면
1: 예.
0: 두 번 전기 만들 수 있잖아요.
1: 예.
0: 이거 뭐 두 번 타는 뭐 비슷하게 두 번 전기 만드는 예. 태양전지로 할 수 있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런 거 만들 때 이 CIGS 많이 사용합니다. 그때 만약에 이게 이게 최고로 효율이 높은 쪽으로 산업적으로 대량 제조해서 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전 세계의 넓디넓은 햇볕 잘 드는 들판이 다 이 CIGS 인듐으로 뒤덮여 버리겠죠.
1: 예.
0: 굉장히 많은 양이 소용이 될 텐데
1: 예.
0: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방식의 태양광을 중국 회사들이 워낙에 잘하고 있거든요.
1: 그래요.
0: 워낙에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싸게 대량으로 만들어서 세계에 많이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태양광 하시는 분들은 중국 업체가 하고 있지 않은 거, 새로운 거, 그 이상의 뭔가를 더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쪽도 사실 중국 사람들도 연구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1: 그러겠죠. 예.
0: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데, 예. 우리나라 업체에서는 이 CIGS 이용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CIGS 계통의 인듐 이용하는 이 태양광 전지 중에 꽤 품질이 괜찮을 만한 거 시제품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1: 예.
0: 요거를 인하대학교 인공위성에 갖다 붙여가지고,
1: 예.
0: 오는 11월 달에,
1: 인하대학교 인공위성이요?
0: 네, 예. 인하대 대학교 내에서 개발한
1: 예.
0: 인공위성이요.
1: 예.
0: 이번 11월 달에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1: 예.
0: 그때 그 인공위성에 붙이는 고효율, 긴 수명, 장수명 태양 전지로 이 CIGS 사용하는 인듐 사용하는 전지 중에 더욱더 좀 성능이 뛰어난 걸로 평가되는 신제품을 우주에 보내가지고 테스트도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거 잘 되면 좋겠죠.
1: 그러네요.
0: 예.
1: 오늘은 원소 오픈 타이밍 중 이렇게 49번 원소 인듐에 대해서 더 재미나게 알아봤습니다.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번 나와서 라디오 두 편 분량 꼽는 게스트가 있다? 잡지사를 라디오로만 청취하는 분들은 놀라실 수 있지만 바로 오늘 수요일 코너는 거의 절반이 편집돼서 라디오로 송출되고 있다는 이 섬뜩한 진실을 아시나요? 저희 에디터가 주옥 같은 내용들을 정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매주 도려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저희 너튜브 채널로 건너오셔서 무편집 풀영상을 보시면 두 배의 즐거움, 두 배의 지식을 얻으실 수 있다는 거죠. 오셔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새로운 한 달도 잡지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오,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석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케이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0: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두 번째 페이지. 말 그대로 개 재밌는 얘기 해주실 강아지상 관장님이죠. 이정모 펭귄 각종과학 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개를 키우고 있는 딸의 아빠 이정모입니다.
0: 아, 개 할아버지시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했던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게 프랑스 양치기들 사이에서 유래한 표현인데요. 해질녘 어스름이 깔리는 시간대에 먼 언덕 너머로 다가오는 실루엣이 저게 개인지 아니면 나를 공격하러 오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개와 늑대는 실루엣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게 생긴 걸까요? 오늘은 이정모 관장님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일단 늑대와 개 중에 개가 더 큰 범위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1: 아니요. 그 전에 먼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개와 늑대의 시간에서 그게 개인지 내가 키운 개인지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늑대가 사람을 해치러 오지는 않습니다. 양을 해치러 오는 거지.
0: 아, 늑대는 사람을 굳이 공격하지
1: 않아요? 사람을 굳이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0: 네. 양을
1: 해치러 오는 내가 목동이자 목동.
0: 예, 이거 정확히 짚고 가야 돼요.
1: 내가 키우는 양을 해치러 오는 건지, 예, 예, 예. 양을 몰러 오는 개가 오는 건지를 모를 뿐이지 나를 공격하러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0: 아, 프랑스 양치기들 사이에서 유래한 거니까. 네. 예.
1: 늑대가 개의 상위 개념입니다. 늑대는 학명이요 카니스 루푸스예요. 개는 카니스 루푸스 파밀리아리스. 그러니까 뭐냐면 개는 늑대의 아종인 거죠. 늑대 안에 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개는 늑대지만. 모든 늑대가 개는 아니죠.
0: 그러네. 근데 네. 왜 개과라고 하나요?
1: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 분류하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에서 사는 거예요. 네. 내가 먼저 개를 알고 있었거든. 개를 알고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개가 있으니까 개과 했어요. 저 늑대가 있네. 늑대는 어떨까? 개랑 비슷하네. 개도 늑대도 개과에 넣은 거예요. 비슷한 게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네. 고양이과 동물 안에 온갖 표범이, 퓨마, 호랑이, 고양이 다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 조그만 고양이 안에 커다란 걸 다 집어넣었던 거죠.
0: 고양이는 아종일 뿐인데.
1: 네, 그 작은 거 하나일 뿐인데. 나중에 생긴 거. 인간 과학자들이 자기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게 생긴 거죠.
0: 족보를 뒤집어 버렸네. 네.
1: 그런 거 많죠. 전류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른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예. 사실은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근데 우리 거꾸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배우고 있지만, 어떻게 배우고 있으니까 교과서 바꾸기 싫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험할 때만 정작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는데, 전류는 양극에서 음극을 배운다니까 매 헷갈리잖아요.
0: 그렇구나.
1: 한번 바꾸면 되는데,
0: 이게 타이밍을 놓치고 하니까 거죠. 이제는.
1: 이제 늑대가 못하고 개과 했으니까 교과서 다 바꿀 수 없고, 이렇게 된 거죠.
0: 아, 그러네. 그건 대승적인 결단이 전 인류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와 늑대는 그럼 얼마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유전적으로 개와 늑대는 99.96% 이상 일치합니다. 사람하고 침팬지 거의 98.2% 뭐 일정.
0: 더 높네요.
1: 1.8%밖에 차이 나는데 개하고 늑대는 어떻게 해요? 99.96%니까 뭐 완전히 일치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0: 맞다.
1: 그러니까 저하고 원빈 씨하고요 99.9% 똑같아요.
0: 그렇죠.
1: 네, 0.1밖에 차이 안 난다면 0.1이 얼마나 큰 차이냐 이게 알 수 있죠. 그런데 개와 늑대는 99.96%가 사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과의 공통조상은요. 토요태와 여우, 늑대 등으로 분화했어요. 네. 어느 시기에 개와 가장 가까운 회생 늑대종이 발생했죠. 네. 그 이후에 회생 늑대가 야생성을 잃고 길들여져서 여기서부터 개가 출현했다는 게 이제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0: 그러니까 늑대 중에서 회색 늑대가 개의 조상이다.
1: 네. 어차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저 늑대 영화에 나온 거 다 회색 늑대입니다.
0: 아, 그게 다 회색 늑대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늑대 종류가 다양한가 보네요.
1: 네, 많이 있어요. 네. 회색 늑대는 전 세계 북반구에 여러 아종이 있는데요. 아종 수는 연구 뭐 분류 기준에 따라 다 학자들 다르긴 하지만 보통 30종 이상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냐? 사는 대로 구분하는 거예요. 북극 늑대, 멕시코 늑대, 아랍에 사면 아랍 늑대, 허드슨 맘에 허드슨 늑대, 북부 로키산 늑대, 네브라도 늑대, 몽골 늑대 합니다. 다 회색 늑대예요. 다 카니스 루푸스 안에 어떤 종들이 있는 거죠.
0: 예, 회색 늑대가 엄청 넓은 범주구나. 예. 예. 늑대는 보통 추운 곳에 서식하나요?
1: 꼭 추운 곳에만 사진 않아요. 아, 넓은 그래요? 환경에 범위에 좀 잘 삽니다. 예. 그러니까 북극 근처의 툰드라 지역, 알래스카, 캐나다, 러시아 북부 같이 추운 지역에도 많이 살아요.
0: 예.
1: 근데 중동이나 아라비아 반도, 인도 북부같이 비교적 따뜻한 곳에도 많이 살죠. 또 다양한 아종들이 각기 다른 기후에 적응해 있어서요. 추운 지역부터 온화하거나 건조한 지역까지 서식 환경이 넓다고 봐야 되죠.
0: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서울대공원에 있던 늑대가 피해사한 뒤에 공식적으로 늑대가 멸종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그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었던 늑대는 주로 어떤 종이었을까요?
1: 회색 늑대죠. 그 뭐예요? 카니스 루푸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늑대는 뭐예요? 한국에 살았던 늑대를 카니스 루푸스 코레아 누스라고 합니다.
0: 아, 회색 늑대 밑에 네. 한국 늑대가 있는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다 회색 늑대 어차피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색 늑대 갔다가 이제 한국에 살게 하잖아요. 좀 살다 보니까 한국 늑대가
0: 그럼 코레아 누스가 되는 거예요?
1: 네. 보통 몸 길이가 1m 전후죠. 95cm에서 120cm. 야. 체중은 15에서 35kg 정도. 그러니까 뭐 아주 무섭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규모 개랑 비슷한 생각하면 돼요. 좀 큰 게. 소규모로 무리를 이어서 생활하고요. 네. 울창한 산림이나 개활지에 살았습니다. 오늘 뭘 먹었냐? 멧돼지, 사슴, 토끼 등을 먹었죠.
0: 아, 그렇군요.
1: 근데 이렇게 많았던 게 일제강점기에 네. 대대적인 포획을 합니다.
0: 아, 그러니까 그때 많이 줄었군요.
1: 그때 많이 잡았어요. 그 다음에 한국전쟁 이후에는 석시지가 막 파괴돼 버렸잖아요. 아,
0: 그렇죠.
1: 근데 뭘까? 밀렵 많이 했고, 인간과의 여러 갈등이 있죠. 막 못 살게 구니까. 그래서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서 야생에서는 완전히 멸종됐다. 아. 생각한 거예요. 예. 1990년대 이전에 이미 사라졌습니다. 예, 예. 근데 서울대공원에 예. 늑대가 하나 있었어요. 1997년에. 예. 1997년에 얘가 늙어서 죽었습니다. 아. 그다음부터는 한국 안에는 야생 늑대는 없다.
0: 없어, 없다.
1: 아. 아마도 개마고원 같은데 뭐 북한에 몇 마리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봤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야생에는 한 마리도 없으면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면 호랑이가 천연기념물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네. 한 마리도 없기 때문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있어야 보존을 해잖아요.
0: 예.
1: 근데 야생 늑대도 한 마리도 없어. 근데 얘는 여전히 멸종 위기 야생동물 1급이에요.
0: 늑대는요?
1: 한 마리도 없는데요.
0: 아, 그래요?
1: 도대체 왜 그래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네. 멸종되었거나 멸종 개체수가 아주 적은 종이라도 아 이건 복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하는 거예요.
0: 아 복원 가능성이
1: 네.
0: 있어서
1: 네,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것 같고 어디 하다가 우리 반달곰처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지정을 해제하지 말고 놔두자고 하고 있는 겁니다.
0: 아, 그 희망을 놓지 못했구나. 네. 예. 늑대와 개가 분화한 시점은 언제로 봐야 될까요, 관장님?
1: 그러니까 개, 늑대와 화견이 구분되는 가장 오래된 개 화석이 한 1만 5천 년 전에 지금의 독일 지역에서 발굴됐어요.
0: 예.
1: 근데 독일 지역이 뭐 문명이 먼저 발생한 것이 아니잖아요.
0: 예. 그러니까
1: 다른 곳에 뭐 먼저 있었겠죠.
0: 있었겠죠.
1: 시베리아의 뭐 극동 지방 고대 가축화 된 뼈가 발견된 주장이 있어요.
0: 네.
1: 고고학적 기록은 좀 모호합니다. 최근에 어떤 연구들은 뭐 12만 년 전부터 늑대와 인간이 함께한 흔적을 발견하고 늑대에서 개로 유전적 변화가 생긴 게 6만 8천 년 전, 15만 년 전이다. 아주 길게 본 사람도 있지만요. 그렇다면 0.01%쯤 되고 대부분의 그 고고학적 증거, 유전적 분석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0: 좀 더 뒤.
1: 늑대에서 개로 가축화가 된 시기는 빙하기 후기다. 농사를 짓기 시작한 바로 직전 후 그래서 12천 년에서 15천 년 전에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개가 늑대에서 분화돼서 개가 됐다고 보고 있죠.
0: 인간과 함께한 흔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1: 네.
0: 근데 개들도 종류가 엄청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같은 뭐 얘네가 회색 늑대에서 나왔다고 하기에는 뭐 가령 시베리안 허스키 그리고 말티즈 네. 얘네는 생긴 것도 성격도 너무 달라서 개들은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분화했는지도.
1: 그러니까 얘는 자연에 선택된 게 아니라 인위 선택에 사람이 골라낸 거예요. 사람들이 개의 다양한 품종을 만들어서 자기가 선택적으로 한 거죠. 발 작은 놈들도 하겠어. 뭐 머리칼 긴 놈들 하겠어.
0: 아.
1: 자연은 절대 이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왜 몸통 다리 짧고 몸 긴 애들 있잖아요.
0: 예, 예, 예.
1: 자연상 놔두면요. 몇 일주일도 못 견디는 애들.
0: 닥스훈트 이런 애들.
1: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개의 조상인 회색 늑대에서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이 특정한 외모, 성격, 크기, 능력 등을 가진 개체를 선택해서 교배했어요.
0: 예.
1: 왜 일단 큰 거 좋아했죠. 너무 무섭진 않지만 우리가 좀 친화적이 되고 네. 어쨌든 얘는 뭐 동물을 잘 쫓아가, 얘는 뭐 힘이 세, 뭐 이런 것들을 다 해 나갔던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사냥이나 목축이나 경비, 그 다음에 내 반려견은 좀 더 귀여워야 되죠.
0: 네.
1: 이렇게 여러 가지 목표에 맞춰서 개를 기르고 원하는 특성을 가진 개체들 계속 반복적으로 교배했습니다. 얘는 몇 년만 있으면 계속 한 세대 나니까 해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개는 유전적으로 변이가 매우 많아요.
0: 예. 그러니까 예.
1: 특정 유전자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크기나 모양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품종 다양성이 크게 나타나요. 하지만 다 한 개의 종입니다.
0: 예.
1: 카니스, 루프스, 파미를, 리알리스 예. 다 교배 가능합니다.
0: 아, 인위적으로 우리가
1: 예, 그러니까 다리가 짧은 닥스훈트는 성장과 관련된 유전자 작은 변화 하나 갖고 돌연변이로 그런 몸이 됐어요. 아. 소형견과 대형견 차이도요, 유전자 하나 차이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 예. 환경과 문화에 따라 북극 지방에서는 썰매견, 유럽에서는 장식견 같이 많이 만들었죠. 아까 뭐, 시베리안 어스키, 말티즈 같은 것도 네. 유전자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예. 모두 같은 조상인 태생 늑대에서 유래했어요. 근데 인간의 목적과 야. 환경에 따른 선택적 번식과 유전적 변이 덕분에 다양해진 거죠. 인간이 인간, 얼마나
0: 인간 지독하다 진짜. 어떻게 회색 늑대에서 말티즈를
1: 그러니까
0: 만드냐.
1: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인간은. 와. 인간 정말 훌륭합니다.
0: 아, 훌륭하다. 네. 예, 훌륭하다. 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딱 봐도 늑대 얼굴이 보이는 애들, 말라뮤트, 시베리아너스키, 네. 진돗개 같은 애들은 뭐 전혀 아닌 애들, 푸들, 요크셔테리어, 말티즈보다 늑대에 더 가깝다.
1: 전혀 아닙니다.
0: 아,
1: 네, 거의 거리
0: 말이 안 된다. 네. 아.
1: 말라뮤트, 뭐 허스키, 진돗개 네. 외모가 외모 성격 조금 비슷해가지고 늑대 닮았잖아요. 네. 하지만 늑대하고 더 가깝다고 단순히 말하기 어렵고요. 예, 그 진돗개는 그렇군요. 유전적으로 늑대와 아주 가까운 토종견이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0: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뭐 한국 토종개들이 늑대랑 제일 뭐 닮았다? 뭐 이런 연구가 네, 뭐 있다고.
1: 99.9% 일치하는데요. 2018년에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토종개인 진돗개가 네. 그 알래스칸 말라뮤트, 시베리안 허스키보다 늑대와 유전적으로 더 가까운 편이라고 밝혔어요. 그 최봉환 박사님, 최봉환 박사님이 옛날 샀던 고대계, 현대계, 야생계, 외국계, 한국 토종계 한 33품종에 2,258마리. 오유, 도대체 2,258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의 유전자를 분석했어요. 와, 예. 이거 정말로요. 와, 정말 힘든 일이야.
0: 정말 고생하신
1: 얼마나 많이 그 연구원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토종개가 다른 어떤 종의 개들보다 늑대와 닮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0: 예. 아, 요거 제가 좀 찾아보다 궁금했던 건데 보니까 이제 여우, 자칼, 코요테 이런 애들은 개과인데 예. 제 눈에는 하이에나는 진짜 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이에나는 개과가 아니더라고요.
1: 하이에나야말로 개랑 정말 멀리 생겼죠. 다르게 생겼죠. 아니, 하이에나 앞모습 말고 아,
0: 개처럼
1: 옆,
0: 생기죠.
1: 옆모습을 보세요. 옆모습. 예, 예. 옆모습 보면 턱에서부터 머리, 코끝에서부터 예. 목까지 예. 목에서부터 몸끝까지 길이를 보면요. 예. 전혀 다릅니다.
0: 아, 그러는가?
1: 예, 전혀 이거 같은 동물이라 볼 수가 없어요. 예. 예.
0: 분류학적으로 쟤는 하이에나과하고 몽구스랑 차라리 더 가깝다고 네, 하는데 완전히 저렇게 다르... 보니까 몽구스 느낌 난다. 네.
1: 그거 어디랑 개랑 닮았어?
0: 괜찮아. 아, 예. 아, 너무 뭐라고 하시네. 예. 개랑 늑대 교배시키는 거 가능한가요?
1: 가능하죠. 그러니까 개와 늑대는 같은 종이라고 했잖아요. 동일종의 카니스 루프스예요. 같은 종의 아, 다른 아종이란 말이에요.
0: 그럼 가능?
1: 그러니까 개들도 서로 하듯이 가능합니다. 근데 개 교배를 통해서 개와 늑대에서 태어난 개를 늑대개 울프독이라고 해요.
0: 아, 울프독?
1: 네. 근데 그 자손들도 생식 능력이 있어요. 당나귀와 말 사이에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잖아요.
0: 없죠.
1: 근데 얘네는 생식 능력이 있어요. 울프독은. 얘기하면 같은 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0: 그러네.
1: 근데 그런데 행동이나 생태, 그 다음에 사회적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교배는 이런 데 있습니다. 개랑 늑대한테 마주쳐서 오, 너 마음에 드는데 짝짓기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0: 사람의 손을 타야 된다. 네.
1: 늑대개는 일반 개보다 훨씬 야생성이 강하고 울프독이요.
0: 예.
1: 사회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훈련하시키기가 어려워요.
0: 어려워요.
1: 훈련하시키니까 그러니까 부모 성격도 부모 따라 천차만별이고 사람들도 키워하지 않죠. 키우지 않고 키워하지 않습니다.
0: 예.
1: 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0: 없어요. 그런데 네. 가끔 또 키우는 사람이 있겠네요.
1: 하려면 또 그냥 죽습니다. 울프독과 울프독끼리 또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세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뭐 도심에 출몰한다고 뉴스에도 나오는 들개라는 애들은 뭐 어떤 애들인가요?
1: 들개는 개죠.
0: 그냥 개인데 들에 사는 개인가요?
1: 네, 늑대와 네. 반려견의 중간 정도 보면 될 거예요. 인간이 늑대와. 키우다가 길들여 키우다가 네. 내버린 거죠. 내버린 거 어떻게 해요? 야생으로 복귀했죠. 야생으로 복귀하다 보니까 어떻게 거기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인간 주는 거 먹다가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생성이 다시 강화됐죠.
0: 살아났다.
1: 그러니까 야생성이 살아나지 않은 개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나마 저는 아침에서 저는 야생성이 살아내는 애들이 많이 들개가 됐죠. 너무 독립적이진 않아서 인간이 살던 곳에 많이 내려와요.
0: 예.
1: 그래 뭐 쓰레기 같은 거 먹고 작은 야생동물도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하죠. 제주도에는 들개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0: 아, 제주도에요?
1: 네. 그리고 생태계 교란, 인간의 갈등 문제를 일으키게 하죠. 제주도까지 와서 들개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0: 아, 그러네. 제주도에 와서 일부러 버렸을 수도 있구나.
1: 네.
0: 아이, 그럼 안 되죠. 네. 예. 늑대는 사람을 보면 일단 피하지만 개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좋아하고 막 배 보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1: 예.
0: 한때 늑대였던 개들은 왜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된 걸까요?
1: 그러니까 개를 가축하는 과정에서 인간에서 친화력이 있는 애들만 계속 키웠기 때문이에요. 아, 어, 사람도 안 좋아해? 그럼 그것도 가. 그런 거죠. 아. 계속 우리 좋아하는 애들만 카다 보니까 네. 그중에서 계속 우리에게 잘 안기고 발에 안기고 발 눕고 이런 애들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냥 결국 그런 성품만 남게 된 거죠.
0: 모든 회생늑대가 다 가축화가 가능한 건 아니고
1: 아니었죠.
0: 우리가 되는 애들만 받는 겁니다.
1: 되는 애들만 좋아하다 보니까 아. 인간을 좋아하고 의지하는 본능을 갖게 된 거죠.
0: 예.
1: 그러니까 늑대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피해요. 근데 예. 개는 가축화 과정에서 사람을 좋아하고 의존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어. 그래서 인간의 몸짓, 표정, 행동까지 다 반응하고 심지어 네. 도움도 청하잖아요. 그게 기호하거든요. 아, 날 도와주세요. 끙끙 댈 때, 어, 나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호하는 거거든요.
0: 예.
1: 근데 반면 늑대는 독립성이 되게 강합니다. 문제 해결로 직접 하려고 그래요. 동료와 협력하려고 하죠. 근데 걔는 동료와 협력하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호하는 겁니다.
0: 아. 그럼 지금 우리가 야생 늑대를 사람이 길들일 수도 있을까요?
1: 있겠죠. 가족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생츄어리에서 이제 이렇게 키우는 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길들여져 있는 개가 이렇게 많은데
0: 굳이
1: 뭐 이런 거죠.
0: 예, 그렇군요.
1: 아, 야생에 부족해요. 야생 늑대 그냥 냅두면 돼요.
0: 알겠습니다. 아, 이것도 궁금했는데 정글북이라든지 원령공주, 늑대 소년 이렇게 미디어에서 늑대가 사람을 키우는 설정도 굉장히 많고 그 로마 건국 신화에서도 막 늑대 젖 먹고 애들이 쌍둥이들이 막 자라고 이러잖아요. 왜 이런 콘텐츠나 설화가 많아졌는지도 궁금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뭐 사람과 늑대가 태어날 때부터 같이 살면 사는 게 가능할지도 궁금한데. 네.
1: 그러니까 새끼 늑대를 어미와 분리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사람과 함께 키우면 어느 정도 사람에게 길들여지고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아니, 새끼부터 갖다 태어나들 갖다 놓으면.
0: 네.
1: 아, 뭐 늑대 소년은 사람을 간년에 캤다가 늑대처럼 키우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1: 반대가 정도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연구자나 사육사들 사이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1: 하지만 늑대는 이제 본성상 야생성이 있고 개에 비해서 사회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따르는 반려동물 같은 행동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형글북이나 원령공주, 늑대소녀 같은 이야기들은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창작이죠.
0: 왜 하필 늑대냐고.
1: 가까이 있으니까, 현실에서 늑대와 인간이 완전히 동등하거나 가정 내에서 완벽히 공존한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위험할 수 있어요.
0: 예.
1: 하지만 우리 개잖아요. 개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죠. 바로 한 켠, 한 발짝만 넣어가면 늑대란 말이에요. 아, 저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 거예요. 그 늑대 같은 인간 이야기들이 인간 내면에 있는 야성과 이성, 우리도 그 야성성 있잖아요. 야성성 있잖아요. 개한테 한 거죠. 자연과 문명의 갈등 같은 깊은 상징을 늑대 인간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과 야수성의 공존, 자유의 억압, 정체성 혼란 같은 복잡한 심리적인 주제를 탐구하는데 아주 적절한 소재가
0: 아닐까요? 그렇지,
1: 그렇지. 네. 네. 거기다 변신과 초인적인 그 능력들을 판타지 요소가 붙으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문화에서 쓰여요.
0: 네. 가령 뭐 호랑이나 사자의 야생성을 쓰기에는 또 너무 우리랑 거리가 멀고 그렇죠. 늑대는 약간 개 느낌이니까.
1: 네. 네. 그러니까 미디어 속 창작물들은 되게 대중문화의 한 부분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현실과는 다르게 인간과 동물이 교감하고 공존하는 낭만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통해서 재미와 감정을 주려고 합니다.
0: 예. 네. 그렇군요. 자, 늑대랑 개를 조금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네가 생물학적으로 식성의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1: 그러니까 개는 아무거나 다 먹잖아요.
0: 다 먹죠. 뭐 밥을 네. 남은 밥을 줘도 먹고.
1: 먹죠. 사실 그렇게 키면 안 된다 하지만 다 먹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예. 네, 늑대는 주로 순수한 육식입니다.
0: 걔는 남은 밥 주면 안 먹나요?
1: 안 먹습니다. 사슴, 멧돼지, 토끼 이런 것들 야생 동물만 사냥해 먹죠. 근데 걔는 수천 년 동안 인간과 공존하면서 제일 처음에 먹은 게 뭐였을까? 인간 사회에 들어와서
0: 남은 밥.
1: 똥이었어요, 똥.
0: 아, 사람 똥.
1: 사람 똥.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개를 좋았던 게 뭐냐면 옛날에 똥들이 막 널려 있을 때 개가 이 똥을 다 치워 주는 게 상당히 이뻐 보였던
0: 그래서
1: 거예요.
0: 그래서 똥개구나.
1: 예. 네. 나쁜 게 아니죠.
0: 예.
1: 사실 똥에는 사실 많은 양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소화시키는 능력도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과 공존하면서 잡식성으로 진화합니다.
0: 예.
1: 인간의 식습관, 네. 먹는 거에 따라서 인간이 먹는 거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식품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요. 심지어 곡물, 야채, 가공된 사료를 소화하는 능력도 갖추게 됐습니다. 늑대도 상황에 따라서는요. 식물성 음식을 먹기도 해요.
0: 그래요?
1: 열매, 풀, 먹을 없으면 그것도 먹어야겠죠.
0: 예, 예, 예.
1: 하지만 개처럼 다양한 음식, 또 가공된 먹는 것을 소화하는 능력은 거의 없다고
0: 떨어진다.
1: 봐야죠. 그러니까 개는 인간과 함께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규칙적인 급식을 먹이를 얻는데 늑대는 사냥 능력이 생존에 직결됩니다. 거기다 결정 차이가 뭐냐면요. 예, 예. 소화 시스템이 달라요.
0: 아, 그렇습니까?
1: 개는 심지어 녹말을 소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전분을. 아, 이게 예. 큰 게 밥도 먹고 뭐 예. 파스타도 먹는단 말이에요.
0: 사람이야, 사람.
1: 네. 예. 그런데 늑대는 그게 없어요. 아. 파스타 이거 못 먹습니다.
0: 탕수육 소스 못 먹네요.
1: 네. 예. 탕수육에 그 알맹이만 먹습니다.
0: 알맹이만 먹습니다.
1: 더 얇은 놈들이야. 벗겨먹는 아이들.
0: 그러네요.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신기하다. 예전에 사람이 분변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사람한테 더 선택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 식성이랑 예. 예, 닮아질 수밖에 없는. 아, 이것도 궁금한데? 그러면 새끼 늑대한테 개살을 주면 먹나요?
1: 예. 어? 개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진 늑대나 늑대 개는요, 개살을 먹기도 해요. 예. 처음부터 그 존재 왜 안 먹겠어요? 배고픈데. 그러니까 적절한 영양분 공급과 관리만 잘 된다면요, 개살어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 하지만 개살어는요, 개 잡식성 소화기에 맞춘 것이에요. 그 늑대는 육식성 본능과 그렇죠. 영양 요구에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0: 예.
1: 그래서 야생 늑대 새끼에게 그러니까 개사료만 주는 것은 절대로 권장되지 않죠. 개사료도 먹여도 되지만 거기보다 또 계속 고기도 따로 주셔야 됩니다.
0: 아, 예. 요거는 뭐 좀 답이 예상되긴 하는데 만약에 늑대랑 개랑 싸우면 예를 들어 뭐 개 중에서 뭐 챔피언급이라고 치면 늑대가 그래도 이기겠죠? 예.
1: 그러니까 큰 늑대랑 작은 개랑 싸우면 이제 작은 개가 늑대가 이기고요. 작은 늑대랑 큰 개가 싸우면 큰 개가 이기겠죠.
0: 아, 그런가?
1: 예. 그러니까 늑대는 자연 상태에서 살아남으려 했거든요. 강한 힘, 심폐 지구력 이런 게 있잖아요.
0: 아, 예, 예.
1: 또 냉철한 심리적 능력도 갖춥니다.
0: 아, 예, 예.
1: 그런데 그러니까 치명적인 한 방을 노리면서 싸우거든요.
0: 예.
1: 실제로 늑대는요, 개 몸통을 딱 물어가지고요, 내장까지 공격할 수 있는 굉장히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0: 네.
1: 개는 사람에게 길들여지다 보니까요,
0: 네.
1: 심폐 지구력이나 야생에서 쌓은 능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품종과 크기, 성격에 따라 뭐 결과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0: 네.
1: 아주 작은 품종과 늑대는 뭐 확실히 늑대가 우세하겠죠. 하지만 대형 견종, 투견 종류와 싸우면 개가 이길 수도 있겠죠.
0: 피플테리어는 승산이 있다.
1: 네. 근데 좁은 공간에서 개가 유리하지만 유리할 수 있어요.
0: 자연에서는.
1: 야생에서는 그렇지, 늑대가 그렇지. 훨씬 유리할 겁니다.
0: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늑대와 개의 차이점. 뭐 시력이나 후각 같은 감각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늑대 특유의 시그니처인 하울링 같은 것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시력은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늑대나 개나 다 시력이 나빠요.
0: 아, 둘 다 나쁘다?
1: 네, 둘 다 나빠요. 둘 다 혹시 잘 못 보나. 야간 시력은 좀 발달했지만
0: 예.
1: 그러니까 어두운 채를 볼 수 있지만 시력은 나쁩니다. 그다음에 색도 구분하지 못하고요.
0: 네.
1: 그러니까 움직임이 감지 능력이 뛰어날 뿐이지 그러면서 넓은 시각을 갖고는 있어요. 하지만
0: 시력 자체가 좋습니다.
1: 시력 좋습니다. 이제 늑대는 개보다는 좀 더 넓은 영역에서 더 먼 거리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어요.
0: 아.
1: 멀리 있는 걸 봐야 쓰가. 개는 멀리 있는 걸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사냥할 때 멀리 있는 걸 봐야겠죠. 그런데
0: 예.
1: 후각은 개나 늑대나 다 인간보다 뛰어난 후각이 있습니다.
0: 예.
1: 근데 늑대가 개보다 훨씬 더 뛰어난 후각을 갖고 있죠.
0: 아, 그래야겠지.
1: 네, 그래야겠죠. 개의 후각 수용체가 약 2억 개예요.
0: 예.
1: 2억 개인데 예. 사람은 이거 사람보다 한 50배 많은 거예요.
0: 예.
1: 근데 늑대는 개보다도 훨씬 더 후각 수용체가 많습니다.
0: 예. 그러니까
1: 가장 큰 차이가 하울링에 오 하는 거 있잖아요.
0: 그 개들은 안 하잖아요.
1: 네. 예. 걔는 쾅쾅밖에 없으니까.
0: 그러니까
1: 늑대는 하울링은 집단 간의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영역 표시도 하고 무리 구성 간의 위치 확인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사냥을 할 때 넌 저쪽으로 공격해 다니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0: 아.
1: 걔들은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느껴지고 울림이 깊어요. 자연 속에서 멀리 떨어지는 멀리 갑니다. 근데 개의 소리는 멀리 가지 않거든요.
0: 그런데
1: 직격해야 개가 짖는 것은 사람에게 경고하는 정도, 또 관심 끄는 정도, 위험을 알리는 정도예요. 늑대의 하울링만큼 널리 퍼질 필요도 없을 뿐이죠. 그다음에 또 집단 의사소통도 하는 거 아니에요. 개가 짖는 건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에게 짖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사람이 그 유명한 짤에서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이게 나오는 거죠. 예. 하지만 자연에서 통하진 않는다. 늑대는 왜 사람을 공격 안 합니까?
1: 예. 사람을 공격할 필요가 없죠.
0: 예,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1: 예.
0: 공격할 필요가 없어서?
1: 네. 예, 그럼 예. 세상에 먹을 게 많은데 사람은 무서워요. 무서운데 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가면 상어가 스쿠버 하면 상어 많이 보잖아요.
0: 예.
1: 상어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요. 1년에 상어에 물려 죽은 사람은 6명에서 10명 사이에요.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0: 예.
1: 그 6명이 10명 사이에는 스쿠버는 없어요.
0: 아.
1: 상어가 보기에 스쿠버는 맛없게 생겼어요. 까만 옷 입고 공기통 메고 있잖아요. 먹을 게 많아요. 근데 사람에게 죽는 상어는요. 매년 1억에서 3억 마리예요.
0: 사람에게 죽는 상어는
1: 그러니까 상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사람이 상어를 무서워하지는 아니에요.
0: 모든
1: 동물이 사람은 무서운 놈이에요.
0: 그렇죠.
1: 다 알아. 다 피해갑니다.
0: 다 알아.
1: 예. 네.
0: 야. 왜 우린 여섯
1: 저도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0: 알겠습니다. 자,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늑대에 대해 더 파보겠습니다. 저희 에디터들이 이번에 좀 원고 구성을 하다가 이상형이 늑대 같은 남자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옛날에는 이제 흑심을 품는 남성을 늑대 같은 남자라고 했는데 요새는 얘네가 평생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는 로맨티시스트로 좀 이미지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1: 그러니까 부부가 무리를 이끌며 수컷은 사냥을 하고요. 암컷은 육아를 담당합니다.
0: 암컷이 육아 담당하고
1: 네. 수컷이 사냥을 해요. 예. 그러니까 부부 중 어떤 한쪽이 죽기 전은요.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0: 오, 예.
1: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0: 그 뭐죠?
1: 예. 야, 모든 동물들이 없다? 모든 동물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 새들이 뭐 저기 있잖아요. 다 평생 일부 일처제를 하잖아요.
0: 예.
1: 알 낳잖아요. 알 낳으면요 유전자가요 천차만별해요. 새들 바람 많이 핍니다. 예. 그러니까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죽기 전에는 바람을 피지 않는다 알려져 있잖아요. 한쪽이 죽어서 재혼을 하더라도 예. 기존 배우자의 자식을 끝까지 챙기고 키워요.
0: 아, 늑대가?
1: 그건 아주 훌륭하죠. 정말 대단한데. 예. 사전 안 그러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새끼가 장성하면 생식을 하지 않는 대신 동생을 돌보거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성을 찾아 새로운 무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공격할 정도로 가족애가 유별나요. 이런 점에서 가족애가 유별난 점에서 난 늑대 같은 남자가 좋다. 이런 건 괜찮지만.
0: 괜찮지만.
1: 네. 늑대라고 해서 그렇게 뭐 일부일처제가 강하지는 않다.
0: 한국 사람들도 일부일처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는 있죠.
1: 알려져는 있죠.
0: 알려져.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때는 한 가족이었지만 지금 너무나도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게 된 늑대와 개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개와 늑대 이야기 해봤는데요. 딱 75년 전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강아지가 탄생한 날입니다. 1950년 10월 2일이 이제 스누피로 유명한 만화 피너츠가 처음 연재된 날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올해 국내외 할 것 없이 피너츠 팝업 스토어도 군데군데 많이 열리더라고요. 자, 스누피를 달마시안이나 불테리어, 심지어 하얀 진돗개로 알고 있는 분도 계신데 사실 스누피는 비글종이고요. 스누피가 항상 집 지붕 위에 드러누워서 자는 이유는 폐쇄공포증이 있기 때문이고 또 스누피의 눈이 작은 이유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누피 잡지식 몇 개 던지고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 특별전을 비롯해 한국지경 세공의 랩 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본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성경 속 인물을 통해 오늘의 세계를 짚어보는 시간. 오늘도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김근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우리가 앞서 두 주에 걸쳐서 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인물이 아니라 바벨론, 한 나라를 가지고 줬어요.
2: 그렇습니다. 바벨론 혹은 뭐 바벨론 왕조, 왕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의 가장 유명한 왕이 느부갓네살이지만 사실 이건 신바벨론인 거고요. 이보다 한참 전, 한 주전 19세기 막 이럴 때에는 고대 바벨론이라고 해서 거기도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함무라비라고 법전으로 유명한 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꽤나 상징적인 이름이라는 점에서 우리 요 시간에 한번 다뤄볼 만하다 싶습니다.
1: 예. 바벨론을 통해서 AI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이제 앞서 말씀하시더라고요.
2: 예. 예. 바벨론이 고대 세계로는 정말 새로운 틀도 만들고 새로운 시작도 했고 특히 바벨탑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아우르면서 뭐 하늘에까지 닿는 탑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오늘날의 우리 인공지능 시대하고 인공지능은 완전히 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연관지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먼저 성경 속에서 바벨론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2: 성경 속의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고 우리말로 개역성경이 음력했지만 히브리 말로는 그냥 바벨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벨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게 그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바벨탑 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건 뭐 아까 이야기했던 함무라비 같은 경우가 있겠지만 뭐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지는 않은 거고 가장 유명하게 등장하는 건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다스렸던 그 제국 신바벨론 제국과 연관해서 등장하는 것이 있지요. 근데 이 바벨론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나라가 되다 보니 또 강력한 제국이다 보니 이사야서에서도 예레미야서에서도 이 바벨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뭐 고발하고 마지막에 멸망당할 걸 예고하고 있기도 하지요. 특히 다니엘서 같은 책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인물이 바벨론에서 활동하는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 역시 느부갓네살로 대표되는 바벨론을 제국의 가장 대표적인 걸로 뭐 다뤄내고 있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 용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벨론은 암호가 되었습니다. 애초에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한 영역 정도였던 것이 그게 좀 더 커지고 좀 더 커지고 제국에까지 이르게 되더니 이제 요한계시록 중 가게 되면 사실 로마하고 바벨론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암호로는 똑같은 것,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가장 단적으로 상징하는 게 바벨론, 뭐 이런 정도로까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바벨론은 제국을 가리키는 암호,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능력이 가장 강력해진 것을 상징할 만한 게 바벨론이다 싶습니다.
1: 예. 그 앞서서 바벨탑 잠깐 언급하셨어요. 바벨론 이야기하면서 바벨탑 이야기를 같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2: 그 바벨이 같은 단어이기도 한 거고요. 예. 우린 바벨탑이라고 하지만 그 바벨이나 바벨론이나 같은 이브리어를 우리말로 조금 다르게 음역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사실 바벨탑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지으려면 이게 전체를 하나로 통솔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 그걸 언어라고 창세기에서는 11장에서 이야기하지만 전부에게 통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 통일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만 해도 왜 경부고속도로 짓느라고 적지 않은 노동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뭐 중국의 만리장성은 말할 것도 없겠고요. 근데 지금 시대도 아니고 만리장성 시대도 아니고 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런 바벨탑 같은 거 지으려고 할 때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거 어디서 오겠습니까? 제국의 노예들. 인 거죠. 그런 점에서 바벨탑은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 완벽하게 짜여진 하나의 언어로 대표되어지는 완벽한 제국의 체계, 그 다음에 수많은 노예들, 막 죽어나가도 상관없는 수많은 노예들을 동원할 수 있는 제국의 힘이기 때문에 바벨탑은 제국의 단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우리 창세기 보면서 언어가 다양해지는 하나의 그냥 상징적 사건 정도로 이해하는데 그 안에 제국의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군요.
2: 그렇죠. 그리고 그 제국이 목표하는 바가 이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바로 앞에 나왔던 게 노아홍수입니다. 그런데 예.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전 세계를 물에 잠기게 하자 이 제국이 생각해낸 게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으면 신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다. 그 점에서 바벨탑은 굳이 하자면 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대적, 하늘에 대한 맞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1: 그런 상징으로 예. 바벨탑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되겠고요. 바벨론 왕조. 이 바벨론 왕조는 실제로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2: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19세기부터 16세기 때에는 고대 바벨론 왕조. 라고 알려진 것이고요. 그 가운데 한 임금이 함무라비였고요. 우리 함무라비가 알려진 게 함무라비 법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 함무라비 법전은 구약 성경의 법들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 함무라비 법전으로 대표되는 고대 바벨론 왕국이 고대 세계에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고대 근동의 법률 체계들이 나오지만 함무라비 법전이 토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로부터 한 1000년 지나서 주전 7세기 후반부터 6세기 후반까지 신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임금이었던 뭐 이런 나라가 존재하지만 이 나라 역시 그 시대에 완전히 제국의 기초를 놓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편에서 이야기했지만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 이집트의 확장을 막아냈고 그래서 지금의 팔레스타인부터 이 고대 오리엔트 세계 전체를 하나의 영역으로 만들어냈고 이 바벨론이 오래가진 못해요. 100년도 통치하지 못한 채 그다음에 페르시아한테 그대로 멸망당하지만 바벨론이 장악했던 세력이 고스란히 페르시아에게로 넘어갔고 페르시아는 거기에다가 이집트까지 해서 저는 바벨론이 해냈던 일들이 그 이후에 페르시아, 알렉산더, 로마에게까지 간다 싶고요. 그래서 고대 세계 전체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만들어내는 출발이 저는 바벨론 제국이었다라는 점에서 이건 주목할 만한 거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상징 코드로 사용하는 것도 그럴 만하다 싶습니다.
1: 예, 그런 바벨론 어떤 특징을 지녔나요?
2: 이건 구약 성경과는 상관없이 구약 바깥의 문헌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대단한 행정체계와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준다 싶고요. 그 다음에 사실 바벨론뿐 아니라 고대 세계가 다 그렇지만 종교와 정치의 완벽한 통합 해서 바벨론으로 하면 딱 드러나는 게 어마어마한 건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벨론의 수도에 있던 엄청난 마르둑 신전, 마르둑이 바벨론의 주신, 이런 우리 여호와에 해당되는 주신이었던 건데 엄청난 신전 해서 종교와 정치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던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시스템은 뭐 오늘날까지도 가끔 있는 것이 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냥 이 식민지 국가들을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피지배 민족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대단한 이 그중에 사람들을 끌어와서는 바벨론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했던 것이죠. 바벨론이 대단한 게 강제로 위협하면서 순종해 그럼 거부할 텐데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지만 이 유대 청년들을 끌고 가서는 3년간을 아낌없이 지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요즘은 덜해요. 우리 선생님 세대로 가게 되면 대부분 미국은 이렇게 조선에서 한국에서 유학 온 사람들을 어지간하면 장학금들을 많이 줬습니다. 미국을 좋아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장학금 주면서 사실 미국 굉장히 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나라에 3년, 4년, 5년 살면 저절로 친미적인 사고방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싶어요. 누가 있냐? 바벨론이 끌고 와서 3년간 전폭 지원하면서 너 하고 싶은 공부 다 해. 저절로 이 바벨론이 대세구나. 이게 질서구나라고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 점에서는 아수르하고는 완벽하게 다르고요. 그 이후로 페르시아 역시 정복한 식민지들에 대한 굉장히 관용적인 태도. 이건 알렉산더 제국으로도 이어지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출발이 어디냐? 바벨론이다 싶어요.
1: 예, 건축도 상당히 발전했다고 하던데요.
2: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전공 분야가 아니라 전혀 모르겠지만 뭐 대단한 건축 문화들, 바벨탑과 같은 형태들이 사실 요 시기에 굉장히 많이 지어졌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1: 예, 바벨탑이 몇 번 그런다는데 바벨탑과 바벨론 왕조는 어떻게 연결이 되죠?
2: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실제로 구체적으로는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추측이 불가능한 그런 일인 거죠. 사실 뭐 거기뿐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대략 주전 20세기일 거다. 뭐 이런 추측들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앞부분 11장까지는 추측 자체가 불가능해요. 다만 구약성경은 바벨이란 이름을 간직하고 있고 근데 그 본질이라는 게 하늘에까지 이름을 닿게 하자가 있다라는 점에서 아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에 대한 그들의 경험 이게 투사가 된 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겠다 싶어요. 아까 나누었지만 그 바벨탑 같은 걸 짓기 위해 무조건 필요한 게 꽉 짜여진 이 하나의 언어로 대표되는 행정체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원할 인적자원, 노동력, 이 노예가 있어야 되고 라는 점에서도 짜여진 행정체계와 막대하게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 요게 가장 적합해 보이는 것이 바벨론 제국이었다라는 점에서 아마도 창세기 11장은 고대 이야기에다가 이 신바벨론 제국에 대한 유대인들의 경험 요게 결합돼서 만들어진 내용이겠다 싶어요.
1: 예. 그렇다면 이제 성경은 왜 바벨론을 반복해서 경계를 합니까?
2: 강력한 제국은 언제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 아까 예언자들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했습니다만 이사야 13장, 14장에 가면 특히 14장에 가면 바벨론을 묘사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뭐 이런 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러면서 너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하는구나. 땅 가장 깊은 곳에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표현되듯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참 특이하죠. 100년도 지배하지 못했던 세상인데 얼마나 강력하고 대단했던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존재라는 거고 우리 느부갓네살의 꿈에서도 땅 중앙에 높이 솟아서 땅 끝에서도 다 보였대요.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전 세계 어디에서건 임재하시는 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고대 이스라엘에게 구약 성경을 형성한 사람들에게 느부갓네살 혹은 바벨론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여겨졌구나 싶은 것이죠. 해서 저는 구약이 딱 증언하는 게 착한 제국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구약 성경이 생각한다시피 겁나 큰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벨론이다 예. 싶습니다.
1: 그 이 이야기를 바벨론에 대한 그 기록들을 오늘 이 시대에 좀 적용해 본다면 어디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2: 바벨탑을 짓고 그 막대한 제국을 꾸려가는 게 가능했던 게 그 사람들의 엄청난 뭐 기술 문명이 예. 있겠고요. 당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당장 바벨탑만 해도 뭐 이 돌 대신에 벽돌을 뭐 흙 대신에 석청을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누구나 다 느끼는 공포이고 두려움이지만 오늘날의 기술의 최첨단이 우리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는데 오늘날 우리 다 알게 됐어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를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왜 최근에 이 클로드라는 게 나와서 이게 또 얼마나 강력한지 예.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데이터들이 거기에 모여 있고 그리고 그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몇몇 나라들이 완전히 장악하다시피 해낼 수 있는 기술력이다 보니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들이 이게 전쟁에 활용이 될 경우에 무기에 활용이 될 경우에 어마어마한 결과들을 가져온다라는 점에서 고대 세계의 바벨탑, 바벨론 제국 생각할 때 저는 오늘날에 인공지능 시대의 두려움, 이 인공지능 전체 중앙에서 전부를 장악하는 것들을 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같은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설교할 때 이런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 전 당연히 제가 합니다만 검토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목사님들이 헛소리하는 것보다는 인공지능한테 묻는 설교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 최근에 보도 안에서 인공지능이 AI가 자살로 약간씩 유도하는 뭐 이런 내용을 했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평소에 얘가 원체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책망하지 않고 상담을 다 해주다 보니 그리고 끝에 가서는 그럴 수가 있겠다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더 이렇게 괜찮은 인공지능 엔진들을 만들어내냐가 결정적이다라는 점에서 기술이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장악하겠구나. 뭐 온갖 두려움들을 기대와 더불어서 온갖 두려움들을 이 만들어낸다 싶어요. 결국 인공지능은 지능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뇌라는 거 우리 다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이거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나보다 더 많이 공부했고 나보다 더 잘 알고 라는 점에서 이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인간들이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예.
1: 인공지능 AI가 이제 단순히 도구를 넘어서서 이 시대의 새로운 바벨탑처럼 작동할 수도 있다.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 거네요.
2: 그렇습니다. 정말 두려운 세상이다 싶습니다. 어제가 아니군요. 5월 25일에 이 교황 레오 14세가 자기 회칙을 발표했습니다. 교황들은 왜 한 번씩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가톨릭 공동체 안에서 매우 중요한 권위를 가진 문헌이 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교황의 회칙은 주목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레오 14세 회칙의 제목이 마그니피카 후마니타스에서 인간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그 내용이라는 게 인공지능에 대한 경고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 레오 14세가 그 회칙을 쓰면서 이 인공지능 시대 인간성을 어떻게 보존할 거냐. 인공지능이 모든 걸 대체하면서 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는 노동력들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우리가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온갖 핑계를 다 대지만 정의로운 전쟁이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 거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 보면 놀랍게도 이 교황이 인공지능을 바벨탑에다가 견주어 표현하는 내용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보았습니다. 바벨탑의 핵심이 뭐냐? 약자를 희생시키는 이윤 숭배, 차이를 무력화시키는 획일성, 단 하나의 언어가 인간의 신비까지 포함해 모든 걸 데이터와 성과로 환원할 수 있다라는 허상. 뭐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정말 옳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벨탑이라는 게 약자를 희생시키더라도 최대한 이윤을 내자. 그 다음에 단 하나의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차이를 무력화시키는 획일성. 그 다음에 데이터와 성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 우리가 앞으로 인공지능 막지 못할 겁니다. 우리 같이 갈 거고 일상에서 우리 다 함께 걸어가게 될 겁니다. 다만 끊임없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나 바깥 세상에서나 끊임없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성을 어떻게 보존할 건지 저는 우리 어디에서든 인류가 논의할, 이건 정답이 아직은 없는 것인 것 같고요. 네. 계속 논의가 필요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할 게 인공지능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이냐. 전 이런 식의 논의는 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경외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 것 같고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성을 어떻게 보존할 거냐. 요 주제는 정말 앞으로 우리 몇 년간 우리의 과제겠다 싶습니다.
1: 예, 모두가 AI 기술 발전을 보면서 그 기술 발전이 가져올 어떤 혜택들을 주목을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태도라는 말씀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벨론 왕조를 통해서 성경 역사 그리고 AI 시대를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4: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주택을 구입하신 손님에게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부엌에 백스플래시를 하고 싶다고 의견을 물어오셨어요. 예쁘게 공사를 마치고 한 달이 지나 또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카운터탑을 요즘 유행하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하셔서 역시 공사를 잘 마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몇 주가 지난 후에는 페인트와 조명을 하신다고 합니다. 집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우선 권하기는 이사 들어가신 집에서 해야 할 것들을 모두 적어보는 것입니다. 리스트를 쭉 나열한 후에 시간적으로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 보시고 계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과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도 구별해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리서치가 당연히 필요한데 간혹 본인만의 독특한 취향을 고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본인의 만족이 최우선이지만 또 언젠가는 팔아야 하는 집이라면 한 번쯤 생각을 더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는 페인트라든가 타일 등은 개인 취향을 따를 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변경이나 큰 돈이 들어가는 공사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운홈에 작은 방 두 개가 필요 없다고 벽을 터서 방을 크게 만든다든가 패밀리 룸을 넓힌다고 서재를 없애기도 하고 부엌을 크게 하려고 선룸을 없애고 하는 일들입니다. 집의 구조, 동네 분위기, 리셀 밸류, 최근 유행 등을 고려하시고 집을 가장 많이 보고 다니는 리얼터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업체에서 견적을 오면 디자인 컨설팅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참조하시면서 아이디어를 수정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견적은 반드시 여러 군데

크던 어떤 공사이든지 라이선스와 보험을 가진 회사인지는 꼭 확인하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계절에 따라 이득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덱 or 페리오 혹은 큰 나무를 잘라야 하는 아웃사이드 일의 경우에는 찬바람이 부는 늦가을이나 초겨울쯤에 가격이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일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지붕이나 사이딩 같은 경우는 소유하신 보험 회사에 클레임해서 바꿀 수 있기도 합니다. 헤어 데미지와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손상을 입었을 때를 위하여 보험이 있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카운티 퍼밋이나 속해 있는 HOA의 어프로블이 꼭 필요한지도 챙겨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집을 거래해 주셨던 리얼터에게 자문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리얼터는 주택을 거래하는 전문가입니다. 사고 파는 일 외에도 집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프로페셔널한 에이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오늘 10의 수강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목회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행복한 교회 선우준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시작에 앞서서 목사님 본인 소개 그리고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1: 저는 일단 선우준이라고 하고요. 응암동에 있는 행복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링크처치라는 비전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이웃과의 관계, 이 세 가지가 좀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는 교회를 꿈꾸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링크처치를 지향한다. 네. 관계를 중시하는 교회군요.
1: 네, 그리고 모든 부분을 관계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그런 관계성의 회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0: 그럼 행복한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교류도 좀 활발한 편인가 봐요?
1: 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있어요. 좀 이웃들하고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0: 예, 어떤 일들을 좀
1: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뭐 주민자치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참여해서 이웃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뭐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뭐 공간을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손이 부족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직접 가서 열어준다든지. 또 뭐 예전에 지역사회 요청으로 만들었던 육아사랑방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예. 뭐 AI에 대한 이야기 듣기 전에 그런 목회를 지향하시는 이유가 좀 궁금해지네요.
1: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의 어떤 사회적 신뢰도 회복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는 걸 칭찬받으면서 컸거든요.
0: 예.
1: 그런데 점점 크면서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소리가 들어오면서 자랑스러웠던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자랑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상황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가 좀 자랑스러워질 수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제가 아이를 낳게 될 텐데 이 아이가 적어도 이 동네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0: 목사라는 게 자랑스러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에 좀 관심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예.
1: 지금 자녀분이 있어요?
0: 아, 예, 있습니다.
1: 아이들이 우리 아빠 목사님이야 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분위기로 느껴지세요?
0: 아직까지는 아빠가 목사라는 게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예. 오늘 모신 이유는 이제 AI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회하시는 중에 생성형 AI 목회비서를 만드셨어요?
0: 아, 네네.
1: 어떤 계기로 만드신 거죠?
0: 일단은 제가 AI가 이제 좀 활성화되면서 활용한 기간이 좀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좀 사용해볼까, 뭐 설교를 위해서 사용해보기도 하고, 뭐 성도들 관리를 위해서 사용해보기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잘못하면 설교 준비 자체를 AI한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조금만 방심하면 설교 대필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위험성이 좀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하나는 AI가 잘 활용하면 분명히 너무나도 좋은 도구인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AI를 목회자들이 사용하되 좀 건강한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하게 됐습니다.
1: 예. 그렇게 AI 목회 비서 앱을 만드셨고 또 주일학교 관리 앱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0: 네, 모바일 이제 출석부 어플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모바일 출석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교회 학교 사역을 할 때부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부터 수시로 한번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종이 출석부 사용하다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는 좀 모바일 출석부가 나오지 않았을까? 들어가 보면 없고 또 들어가 보면 없고 가끔 있으면 뭐 장년부 아니면 뭐 교회 행정 이런 쪽으로 있어서 야 이거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AI가 발전하면서 도전을 해보게 된 겁니다.
1: 아, 이제 내가 필요한 걸 내가 만들어보자.
0: 네네네.
1: 그리고 기왕 만든 거 다른 교회 목회자들에게도 좀 공유해서 같이 쓰면 좋겠다.
0: 그렇죠.
1: 그렇게 하고 계신 거군요.
0: 네.
1: 첫 번째 고민.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AI를 많이 활용하셨고
0: 네.
1: 그러다 보니 설교 준비 어떤 주도권이 AI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하셨다고 했어요.
0: 네네네네.
1: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AI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0: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를 위한 도구들은 많이 사용해 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목사님들이 헬라어 원문 다 하고 파싱하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좋은 주석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굉장히 비쌌고 그런 것들을 노력했고 나중에는 이제 뭐 디럭스 바이블이라든지 어떤 성경 보조 프로그램들이 등장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AI도 당연히 그런 어떤 성경 보조 도구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쪽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1: 예. 꼭 필요한 도구로서.
0: 네, 도구로서.
1: 계속 함께 해야 될 것이다.
0: 네네.
1: 뭐 그런 생각에서 기왕 쓰는 거.
0: 그렇죠.
1: 목회자가 주도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한번 개발해보자.
0: 네. AI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좀 주도적으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1: 예. 그런데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참 다양한 역할을 하시잖아요.
0: 네.
1: 뭐 설교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0: 네네.
1: 교회 안에는 행정도 있고요. 뭐 이제 교육, 그 행정적인 일도 사실 교회 규모에 따라서는 너무 일이 많기도 하고요.
0: 그렇죠.
1: 여러 영역에서 목사님들이 일을 하시는데 그중에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좀 편리하게 주도적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야가 지금 이제 목회 비서랑 주일학교 앱이에요?
0: 네, 그렇죠.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1: 어떤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주목하셨던 건가요?
0: 일단은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가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또 쓰다 보면은 나머지 또 해야 될 사역들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1: 예.
0: 전반적으로 좀 도움을 받아서 시간을 확보하고 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그 목회하시면서 이제 시간이 가장 많이 들어가지만
0: 네네.
1: 도움을 효과적으로 받았을 때 시간을 많이 아껴서 또 다른 분야의 목회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이 두 가지 설교
0: 네네.
1: 준비와
0: 그렇죠.
1: 주일학교의 어떤 출석 관리
0: 네네.
1: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앱을 직접 만드셨다고 했는데,
0: 네.
1: 목사님 되시기 전에
0: 네.
1: 학부에서 이런 분야를 공부하셨어요?
0: 아니요, 그렇지 않죠. 저 기독교 교육 전공했습니다.
1: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앱까지 개발하시게 됐나요?
0: 일단 사실 이 앱을 만들고 나서 이제 김문의 기사로 소개가 됐는데 예. 이제 제가 먼저 혼자 개발한 것처럼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동생하고 같이 개발을 했어요.
1: 동생분이 전공 여세 그러면?
0: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생도 저와 같이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예. 그리고 지금 어린이 부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코딩 한 줄 못 쓰는 비전공자입니다.
1: 그럼 이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전혀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 안 하셨던 분이 직접 앱을 만들어서 목회에 적용하고 계신다니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0: 네. 최근에는 이제 코딩 에이전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클로드 코드라든지 아니면 코덱스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면 에이전트가 직접 코드를 짜고 그리고 실제로 제품까지 만들어내 줄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본 거죠.
1: 그래도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 비전공자니까.
0: 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예. 너무 신기했는데 예.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 8월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만들어 보다가 한계에 부딪혔어요. 아, 이거 아직은 어렵구나. 비개발자가 제품을 만드는 건 어렵구나라고 하고 좀 포기하고 쉬고 있었는데 예. 그 사이에 기술이 또 발전해서 AI가 발전하면서 그때는 안 됐던 문제들이 지금은 좀 해결하면서 저절로 풀리더라고요.
1: 예,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여쭤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거였습니까?
0: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에러가 생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뭐 개발자분들은 에러를 보면 아 이게 왜 에러가 생겼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아니까 그냥 고칠 수 있는데 저는 뭐가 에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를 가지고 AI한테 다시 물어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AI한테 물어보면 해결이 안 됐던 게 예. 이제는 물어보면 알아서 해결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1: 기술 발전으로
0: 문제가 네, 기술 발전으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1: 그래도 뭔가 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AI에게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해야 원하는 답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0: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내가 뭘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모바일 출석부 어플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은 어떤 뭐 행정 보조 어플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뭘 만들고 싶은지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AI와 토론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1: 예. 또 궁금해지는 게.
0: 네.
1: AI를 활용해서 만드셨다고 하니까.
0: 네네네.
1: 그냥 이렇게 말로 질문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러면 비용도 좀 많이 들진 않았겠네요?
0: 비용이 들긴 하죠. 보통 이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비용만 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1: 예. 만드셨던 앱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0: 네.
1: 먼저 주일학교 관리 앱. 앱 이름이 또 만납니다.
0: 네, 또 만나. 예.
1: 이 앱이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0: 일단 뭐 출석부 어플이니까 예. 이제 출석 관리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출석 체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과 교역자가 학생들을 관리하는데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죠.
1: 소통이라 하면은 앱을 활용해서 어떻게 소통하는 거죠?
0: 뭐 사실 뭐 요즘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단체 채팅방이 많잖아요. 그런 데서 소통을 하기도 하지만 이 대화랑 함께 하기 때문에 뭐 공지사항도 정리가 안 되고 뭐 출석 관리도 정리가 안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공지사항이 따로 정리가 된다든지 특히 이제 교회 학교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어떤 활용도들 뭐 어린이 부서 같은 경우는 달란트 잔치 같은 거를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성경 읽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반별 목표를 설정해서 서로 얼만큼 진도를 나갔는지 얼만큼 달란트를 모았는지 같이 서로 확인하면서 이제 좀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 교회 학교 각 선생님과 아이들이 한 반에서
0: 그렇죠.
1: 공동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달성했는가 내지는 또 뭐 어떤 일이 있다는 걸 미리 공지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
0: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달란트 같은 거 애들 그냥 다 잃어버리거든요.
1: 맞아요. 예. 그러면 앱 안에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달란트를 모았는지도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0: 아직 아이들은 보면. 그 어플에 직접 접속할 수는 없고 네. 선생님들이 이제 정립해주고 아, 선생님들이 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1: 네. 출결 소통 네. 아마 선생님 관리도 될 것 같기도 하고.
0: 네. 그래서 네. 일단 이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의 기도 제목 같은 거를 요청 받으면 거기 같이 함께 공유해서 전체 선생님들이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기능들 활용해서 실제로 선생님이 아이들을 신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왜냐하면 사실은 예. 교회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사들이 직접 학생들을 신방하고 관리하는 건데 예.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도우려고 했습니다.
1: 예. 여러 가지 뭐 앱 안에 기능이 있을 텐데
0: 네.
1: 뭐 반응이 좋았던 부분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이 앱을 활용한 이후에 교사 또 그 아이들 또 학부모들 이 달라진 환경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좀 궁금합니다.
0: 그러니까 사실은 앱이 출시된 지 지금 2주가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1: 예.
0: 그런 반응들을 뭐 세세하게 살피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 학교 교역자들한테 물어보면
1: 예.
0: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쉽다. 예, 출석 체크나 출석 관리가 너무 쉽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신방 관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교회 학교 출석부 많이 써봤지만 학기 초에 잠깐 쓰다가 4월, 5월 되면 출석부의 존재는 사실 대부분 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1: 예. 이제 앱이 출시된 지 긴 시간이 안 돼서
0: 네.
1: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는 뭐 취합하기가 좀 시간이 짧았다 하셨지만
0: 네.
1: 만드신 입장에서는
0: 네.
1: 이게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용될 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는 바는 있을 것 같은데요.
0: 저는 일단 교회 학교에서 출석 관리가 부활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출석 관리가 부활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
0: 네, 저는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1: 예.
0: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목회자분들이랑 보면 출석 관리 자체를 안 하는 교회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1: 아, 그런가요?
0: 네, 아이들 그러니까 출석 체크 자체를 좀 안 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크게 늘어나거나 왜냐하면 대부분 교회가 점점 이제 새로운 학생들이 아니라 그 기존에 있던 기성 자녀들이 다니다 보니까 어차피 나올 애들은 쭉 나오고 안 나온 애들은 안 나오다 보니까 출석 체크 자체를 좀 덜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교회 학교가 출석 관리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게 학생에 대한 관심이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출석 체크하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그게 부흥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1: 예.
0: 아 그래 출석부터 시작해보자라는 예.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 학부모나 아이들 입장에서도 1년을 돌아봤을 때 주일 성수를 얼마나 지켰는가를
0: 네.
1: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앱상에 남아있을 테니
0: 네, 맞습니다.
1: 예, 그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앱, AI 목회비서, 이름이 로아스예요?
0: 네, 로아스입니다.
1: 이건 어떤 기능들 담고 있나요?
0: 일단 뭐 전반적으로 설교 준비하는 과정을 돕고 있고요. 그리고 설교를 완성하고 나서 설교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목회적이나 양육을 할 수 있는 주중 영성 관리 콘텐츠들을 함께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예. 아까 주일학교 관리 앱은 이름이 또 만나였으니까.
0: 네.
1: 또 만나는 게 뭐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0: 네네.
1: 근데 목회비서의 이름이 로아스인 거는 왜 로아스인가요?
0: 아, 그 그러니까 루아흐하고 이제 로아하고 이게 목자들이란 그 히브리어로 목자들도 되고 뭐 성령도 되고 사실 저는 궁극적으로는
1: 예.
0: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여기서 건강한 커뮤니티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서 목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봤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 아까도 이제 말씀 듣긴 했는데 목사님들의 업무들 행정 업무 또 뭐 설교 준비 성경 자료
0: 네.
1: 정리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부담이 많잖아요.
0: 네.
1: 시간도 많이 없고요. 이 앱을 만드시면서 특히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목사님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0: 일단은 설교를 작성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본문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찾는 것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1: 예.
0: 그런 자료를 좀 정확하고 쉽게 찾고 그리고 일반적인 AI를 쓰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생성형 AI들이 안에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정확한 데이터인지를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AI를 활용하지만 조금 정확한 데이터들을 쉽고 정확하게 찾아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흩어진 생각들을 좀 자신이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이제 생성할 수 있도록 좀 도우려고 했습니다.
1: 좀 쉽게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0: 네.
1: 그러면 이 그 로아스 앱에서 검색을 하면,
0: 네.
1: 성경 관련된 자료를 검색을 했을 때,
0: 네, 네, 네.
1: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일반적인 AI에 검색하면은 좀 잘못된 정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0: 네, 네, 네.
1: 이 안에서는 최대한 정확한 답이
0: 네,
1: 나올 수 있게끔
0: 검토를 예. 거쳐서 좀 부정확한 자료들은 좀 걸러내고 좀 신뢰도 높은 자료들만 검색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서 만들어봤습니다.
1: 좀 연세가 있으신 목회자분들은
0: 네.
1: AI뿐만 아니라 뭐 기존에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하시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0: 네.
1: 지금 이 앱은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나요?
0: 네. 쉽게 뭐 설명서 한번 읽어보면 쉽게 쓸 수 있고 들어가면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튜토리얼 한번 경험하고 나시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구체적으로 이 설교 준비나 목회 일정 정리에 이 로아스라고 하는 앱을 활용하고 계신데
0: 네네.
1: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0: 제가 활용하고 있는
1: 예, 예.
0: 방식이요?
1: 예.
0: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본문이 정해지면 그 본문과 관련된 연구 자료들을 AI를 통해서 찾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묵상하면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으로 작성을 하면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이 생각은 많고 묵상할 내용도 많은데 그거를 정리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가 연구한 자료들과 브레인스토밍한 자료들을 이제 개요로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정리된 개요를 바탕으로 해서 설교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자료들 뭐 그것도 뭐 인터넷에 있는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AI가 찾아주는 자료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따로 로아스에 저장하는 인사이트나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게 설교 재료가 다 되잖아요. 그래서 뭐 즐겨찾기를 한다든지 뭐 정보를 만나면 메모지나 자기만의 공간에 넣어두는데 그거를 다시 설교에 쓰는 거는 사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오늘 설교를 쓰려고 하는데 내가 저장해놓은 건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로아스에 이런 자료들을 제가 저장을 해놓으면 제가 쓰고자 하는 설교의 방향에 맞게 저장해놨던 자료들, 잊어버렸던 자료들을 찾아서 추천해줍니다. 그러면 네. 이제 내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다른 외부의 자료가 아니라 내가 고민했던 자료들로 내 설교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때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1: 그럼 이제 시작 단계에서 브레인스토밍 언급하셨는데
0: 네네네.
1: 이거는 AI와 대화를 하는 과정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목회자분들과의 어떤
0: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거예요? 제가 이제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지고 예. 본인이 묵상을 하도록 사실은 예. 일반적인 AI를 가지고 하면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 하는데 저는 좀 목회자가 혼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 예.
0: 그 연구 자료를 가지고 본인이 고민해서 브레인스토밍한 자료를 좀 써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AI와 대화를 통해서 뭔가 생각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0: 네네네.
1: 목회자 개인이 충분히 묵상을 통해서
0: 네,
1: 나온 어떤 이 생각들을 이제 설교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에 도움을 받는다.
0: 네, 맞습니다.
1: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AI를 많이 이제 활용들 하면서 이런 변화를 보면서 불편하신 분들은 있어요, 분명히. 목사님이 직접 성경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걸 바탕으로 직접 설교를 작성해 주기를 바라는 게 성도들의 일반적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AI를 활용하면 이제 설교 자체를 AI가 쓰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고 논쟁도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로아스를 만드실 때 이 경계를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0: 네, 맞아요.
1: 어떻게 그래서, 풀어내셨나요?
0: 그래서 사실 좀 불편하게 일부러 만들었어요.
1: 불편하게요?
0: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AI를 써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 자료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프롬프트 한 줄로 설교가 뚝딱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뭐 스트레스가 크면 누구나 그렇게 바람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로아스에서 설교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평소의 설교 준비 과정을 그대로 밟아야지만 자기만의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 어떤 그런 그 워크플로우를 그 설교 준비 워크플로우를 거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1: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이제 일반적으로 AI에다가 어떤 성경 부문을 주제로 네. 설교를 써줘 네. 라고 하면 그냥 설교문이 나오는데
0: 그렇죠.
1: 그것은 이제 목사님이 묵상해서 작성한 설교문이 아니니까
0: 그렇죠.
1: 이 로아스에서는 그러면 설교문을 입력하고
0: 그거에 본문 입력하고,
1: 본문 입력하고 네. 각 단계마다 목사님의 생각, 묵상한 네. 내용들을 입력을 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한다는 말씀이에요.
0: 그렇죠.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야 자기의 설교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1: 실제로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0: 그러니까
1: 과정 단계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처음에 그런 로아스에 들어가서 네,
0: 처음에는 예. 이제 다섯 개 정도의 버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설교문을 쓸 수 있는 뭐 한글과 같은 이런 타이핑 공간이 있고요.
1: 예.
0: 그 위에 한 다섯 개 정도의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내가 어떤 본문을 정하고 나면 처음에 이제 연구자료 탐색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자료 탐색 본문을 입력하고 연구자료 탐색 버튼을 누르면 예를 들어서 뭐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원어적 배경이라든지 참고 도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묵상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이라든지 그런 내가 본문을 묵상할 수 있는 재료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1: 예.
0: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어떤 재료들을 보고 이제 내가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밑에 있는 데다가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이제 내가 그 중에서 이제 연구 자료들을 뭐 북마크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밑에 타이핑 해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개요 만들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연구한 자료들과 그리고 내가 브레인스토밍한 자료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개요문을 작성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개요를 작성한 걸 가지고 이제 보면서 그래도 이제 부족하잖아요. 아, 이런 이야기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더 좋은 설교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자료 탐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 자료에서 뭐 성경적 배경으로 더 성경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AI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자료를 많이 입력해야 좋은 설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사이트들을 예. 최대한 많이 저장을 해놔야 관련 자료 탐색을 하면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내 생각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개요와 합쳐서 나만의 이제 개요를 다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완성된 개요를 가지고 이제 설교 초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이것도 완성된 설교문을 만들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글자 수를 제한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정도만에 만들어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나의 설교문을 다시 작성해야 되는 거죠.
1: 마지막 단계의 작성은 직접?
0: 네, 최대한 하시는군요. 자신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첨삭을 다시 받고 이제 더 설교를 완성도를 높이는 거죠.
1: 정말 뭐 AI를 쓴다는 느낌은 안 들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AI를 최대한 도구로서 활용해서 예. 이제 설교자가 뺏기지 않도록 AI에게 내 역할을 뺏기지 않도록 하려고 예. 좀 애를 많이 썼습니다.
1: 예. 그 말씀은 이제 이 AI를 활용하더라도 설교의 본질이 AI로 넘어가는 일은 막아야겠다라고 네. 생각하신 것 같은데 AI로 이제 설교 자료를 뭐 정리하고
0: 네.
1: 뭐 추천받고 이렇게 이런 과정은 있을 수 있어도 목회자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설교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0: 당연히 묵상과 기도죠.
1: 묵상과 기도.
0: 네, 묵상과 기도. 그러니까 사실 로아스 같은 거를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 묵상과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쏟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뭔가 풀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자료를 찾다가 지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로아스나 어떤 AI를 활용하기 전보다 설교 준비 시간은 사실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뭐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제가 한 10시간 정도를 썼다면
1: 예.
0: 지금 1.5배에서 한 2시간 정도, 그 2배 정도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찾다가 소비되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본문을 묵상하는 데만 시간이 더 들어가니까 그건 재밌는 거예요.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내가 좀 더 말씀 앞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풀어낼 수 있는 게 AI를 사용하면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제일 지켜야 되는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설교를 준비하면서 AI에게 맡겨도 되는 영역,
0: 네.
1: 또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영역 또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목사님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0: 일단은 뭐 맡기지 말아야 되는 건 사실 분명한 것 같은 게 프롬프트로 설교를 완성하고자 하는 욕심.
1: 아, 예.
0: 네, 그거를 없애야 되는 것 같습니다.
1: 도움을 받더라도 최종적으로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은 목회자 자신이어야 한다.
0: 목회자가 해야죠.
1: 예. AI 활용을 이제 많이들 하면서 AI가 목회의 본질을 훼손한다.
0: 네.
1: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미 뭐 시대가 많이 달라졌으니 이거는 수용하고 활용해야 한다. 필요한 도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 두 시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0: 전 당연히 네. 두 시선 모두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둘 다 타당하다고 보세요.
0: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도구가 그렇잖아요. 칼이라는 도구도 뭐 음식을 만들 때 쓰이는 거는 건강한 방향으로 쓰이는 거지만 칼이라는 도구가 잘못되면 사람을 해치는데도 쓸 수 있는 것처럼 뭐 AI라는 것도 결국은 저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쓰면 목회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지만 잘못 쓰면 목회자 자신도 망치고 저는 교회도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1: 예. 기왕 만드신 앱이니까
0: 네.
1: 많은 분들이 받아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이거 어떻게 찾아서 쓸 수 있나요?
0: 사실은 제가 광고를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질 않아가지고
1: 예.
0: 그 roas.net으로 이제 직접 접속해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1: 아 웹사이트에 들어갔다.
0: 네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AI를 이제 쓰고 싶지만
0: 네.
1: 막연히 두려움이 있고 또 내지는 뭐 이렇게 어떤 그 앞서서 언급됐던 그런 거부감 때문에 안 쓰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1: 목사님 주변에 동료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0: 아 있죠.
1: 가장 먼저 그런 분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0: 일단 써봐야 예. 된다.
1: 일단 써봐라.
0: 네, 써보면 예. AI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1: 예.
0: AI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AI의 한계도 알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안 할 수 있는지 그 판단부터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일단 써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더불어서
0: 네.
1: 성도님들 중에
0: 목사님이
1: AI 쓰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0: 있으실 예. 거예요.
1: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사실 이것도 결국은 목회자의 양심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고 성도님들이 저는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들어보시면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건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1: 마지막으로요.
0: 네.
1: 기술과 영성이 충돌하는 시대다.
0: 네.
1: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목회자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뭐라고 보시는지 이 앱을 개발하시면서 느낀 바도 좀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죠.
0: 이거는 뭐 AI를 쓰냐 안 쓰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정직한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는 데도 있어서 뭐 AI를 활용하는 데도 있어서 뭐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성을 가지고 있다면 뭘 하든 가하고 정직하지 않다면 뭘 하든 안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예. 목회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또 앱을 만들어서 다른 또 목회자들에게 공유하셨는데 유익하게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예.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을 비롯해 한국지경세공의 랩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석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해오름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케이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ollar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구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구 후코이단.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난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조용했어요, 저는. 지금은 너무 시끄럽잖아. 옛날에 진짜 조용했어요. 왜냐면
2: 매달 밟을 때마다 인내서 배우던 숨을 떠올려요.
3: 옆에서
1: 배터리야. 이거 편집할 때 우리가 만듭시다. 쌤 너무 괜찮은데요, 아이디어?
2: 그치.
1: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2: 이거 편집해주세요.
4: 오늘의 게스트. 뭐,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요즘도 더더욱나 최고 핫한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구 씨 모셨습니다.
1: 예! 드디어 이제 클봄 초대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구입니다. 예!
5: 두 분은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1: 2018년도일 거예요. 쌤이 그때 그 네이버 V라이브에서 진행을 맡고.
4: V라이브.
1: 그때 한참 V라이브 되게 핫할 때, BTS 때문에. 그때 이제 거의 유일하게 클래식 쪽에서 V라이브 했던 게 쌤이었어요.
4: 아주 핫한 연주자들 한 달에 한 번씩 초대해서 연주도 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그때
1: 맞아요.
4: 게스트로 나왔었어요. 사실 너네는 깍두기였어.
1: 맞아요.
4: 데니구 편이 아니고 신지아 편.
1: 신지아 편이었어요.
4: 일부 스테이지로 신인 연주자들.
1: 좀 라이징 느낌으로.
4: 오프닝 스테이지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성민재 씨하고 베이시스트 데니하고 같이 듀엣으로 나왔어요.
1: 그때 이제 정원쌤이 저에게 이제 사랑에 빠진 거죠.
4: 맞아요.
1: 맞아요.
5: 너무 텐션이 다른데. 로또 되게 상반되세요.
1: 아, 그러네요.
4: 어둡습니다, 제가.
1: 본인이 아니게 또 이렇게 또.
5: 두 분의 그 다른 점들에 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4: 그렇죠. 데니랑 저랑 어쨌든 16년 차이인데요. 나이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하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1: 그렇죠.
4: 데니는 완전히 아메리칸.
1: 그렇죠. 저는 완전 교포고요. 저는 시카고에서 태어났고요.
4: 시카고.
1: 필라델피아에 한 9살 때 이사 가서 이제 부모님 아직 거기 계시고요. NEC라는 이제 보스턴에 있는 음대를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있었다가 또 토론토 갔다가 그리고 이제 2020년에 한국으로.
4: 저는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고전 음악 시대. 이내 막 모차르트와 베토벤과 막 하이든이 살았던 시대 막 생각하면서 나는 거길 가야 돼 막 이런. 결국에는 빈으로 가게 됐죠. 도시 전체가 그냥 하나의 음악 박물관이에요. 제가 그냥 우연히 처음 가서 살았던 집도 슈벨트 생가에서 한 5분 거리였어요. 뭐 걸어 다니다 보면은 여기는 뭐 모차르트가 뭐 피가로의 결혼을 쓴 집, 여기 다녀보면 뭐 여기는 베토벤이 뭐 유서를 쓴 집, 막 한 100년, 200년 전에 있던 작곡가들과 함께 숨 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또 빈에 있는 그 음악가 그 중앙묘지가 있는데 정말 존경하는 그 음악가들이 다 거기 묻혀 계세요. 그래서 막 그때 브람스 콘체르토 치다가 막 연습하다 연습이 안 돼. 그러면은 꽃 한 송이 들고 브람스 묘지 찾아가서 브람스 묘지 앞에 꽃 한 송이 놓고 당신이 쓴 음악을 가지고 제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감을 좀 주세요.
1: 그런 되게 감성 있는데요? 되게 느낌 있는데요?
4: 유럽은 사실 실제적으로 뭐 배우는 거 음악적인 어떤 그런 걸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이 음악의 역사와 뿌리 이것을 그냥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맞아요. 또 이제 역사적으로 길진 않지만 미국에서 또 엄청난 그 시장이 발달해서 또 미국 쪽에서 내릴 수 있는 뿌리가 있어요, 지금.
1: 일단 나라가 커서 연주자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음대들 보면 유럽엔 조금 예서 독일이면 독일 사람이 거기서 교수하고 있고 뭐 빈이면 빈 사람이 교수를 하고 있다면 미국은 그게 장점을 하나 있는 것 같긴 해요. 한 음대에서 되게 짬뽕이에요. 다양한 교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다양한 퍼스펙티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어디서 어떤 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의 마크를 배우면 어떤 되게 룰들이 있잖아요. 룰들이 있거든요. 그럼 바록 스타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조금 미국에선 전반적으로 이걸 좀 잘 얘기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좀 훨씬 더 루스해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은 NC 제가 갔던 NC가 있다면 그리고 또 이제 커티스가 있다면 줄리아드가 있다면 예서 근거는 있었죠. 딱 줄리아드 스타일, 커티스 스타일, NEC 스타일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뭐 근데 지금 다 뭐 어디 언더갓 가고 또 어디 그라드스쿨 가고 이게 어떤 선생님들이 막 세 군데에서 가르치고 이러니까 미국에서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런 차이점들이. 진짜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언더갓 학부를 나와요. 그럼 또 미국으로 뭐 유학을 간대요. 근데 거기도 또 한국 선생님한테 가야 돼. 뭐 이런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요.
4: 이미 요즘은 놀랍지 않은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공부해서 뭐 큰 국제 콩쿨에 입상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연주 기술을 배운다거나 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우리나라에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래서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지고 하는 그런 데 의미를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0: 제니님 얘기로 이제 가보면 5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하시긴 했는데 고3 때 전공을 하시게 됐다는 게 네. 신기하거든요.
1: 그러니까 고3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 여름에 어떤 네. 페스티벌 통해서 아 이걸 내 커리어로 한번 해보고 싶다.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근데 그게 이제 8월 끝이었고 제가 입시 준비하는 기간이 한 두 달, 세 달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미국이었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이었으면 입시생들이 너무나 잘해요. 테크닉적으로.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봤으면 저는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그나마 이제 조금 더 멘토십 이런 게 좀 더 강하다고 보니 뭔가 포텐을 좀 더 보는 것 같긴 해요. 그냥 음악적인 포텐? 앨리스 제 선생님들은. 그래서 되게 운 좋게 이렇게 풀린 거지 뭔가 저는 되게 뒤늦게 하게 된 거죠.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조용했어요, 쌤. 지금은 너무 시끄럽잖아. 옛날에 쌤 진짜 조용했어요. 왜냐면 저는 거의 아시안들이 없었고 인종차별을 항상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믹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할 수 없이 전 사춘기가 굉장히 늦게 왔거든요. 그 애들은 다 막 성장은 벌써 막 몸이 털나고 있는데 전 아직 막 코딱지만 하고 막 이게 성장이 다르잖아요. 막 흑인들이랑 아시안들이랑 비교를 어떻게 해요? 솔직히 말해서 학교들은 대부분 저는 그냥 평범 학교 가니까 스포츠가 되게 중요해요. 체육 시간, 뭐 사커 할 때. 근데 저는 항상 몸싸움을 너무 밀리니까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MIM, Music in the Mountains 이라는 2week 2주 동안 가는 캠프 있었어요. 근데 아이 비슷한 친구들이랑 실내악을 하는 페스티벌이었어요. 거기는 우리 큰 집에서 한 10명이 같이 살고 막 이런 거였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알게 된 친구가 그때 처음으로 메디테이션을 했었어요. 근데 걔가 그냥 그것만 그냥 우장창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너무 좋았었어요. 라리라리라리라리 라리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냥 그런 추억? 그냥 뭔가 처음 아 음악 캠프 가서 나도 조금 까불고 뭔가 아 나도 좀 내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 좀 알아갔었던 시절에 향수가 있는 곡인 것 같고요.
0: 되게 미국적이라고 생각한 게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생이 전공자가 아닌데 뮤직캠프를 가는 네. 사람이 없거든요.
2: 전공 안 하실 때 갔던 거죠?
3: 나도 그 얘기 듣고 되게 좀 부러웠어.
1: 아,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3: 우리는 그러다가. 캠프하면은 그냥 전공자들이 가서 한 며칠 동안 계속 연습하고 레슨 받고 이러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뭔가 내가 막 입시를 앞두고 막 콩쿠르를 앞두고 막 이게 전쟁 같은 분위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캠프 가서
1: 놀러 가는 거예요. 맞아요.
3: 그 음악을 진짜 순수하게 만날 수 있었던 맞아요. 거잖아. 아 이거 나 하고 싶다 이렇게.
1: 그래서 아직도 그 거기서 했던 그 신나 곡들이 있어요. 멘델슨 D 마이너는 한번 해보고 피아노 트리오 그 디보작 눈기가 저한테는 딱 그 시절이에요.
3: 근데 정말 아는 사람들이 와서 그 뭐 멘델슨 피아노 트리오 이런 곡을 연주할 수.
1: 그렇죠. 이것도 오디션하고 가긴 해야 되니까.
3: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그럴 시간이 없지만 오히려 직장인들이나. 시니어분들이 취미로 음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또 제가 아마추어 콩쿨 심사도 나가봤는데 맞아요. 감동받고 왔거든요. 퇴근 후에 그 시간 저녁 시간을 하고 연습해서 곡을 완성시켜서 콩쿨을 나오신 건데 너무 잘 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캠프 같은 거 있었죠.
1: 한번 만들까요? 그래서 아니, 미국엔 있어요 그런 거.
3: 그 맨날 그 바이올린 피아노만 치고 계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또 앙상블 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
1: 실내악 하면 끝났죠. 이거 현지들 우리가 만듭시다. 아, 쌤 너무 괜찮은데요 아이디어?
3: 그치.
1: 샌프란시스코 샘플에서 해요.
3: 이건 편집해주세요.
1: 샘플에서 해요. 뭘 다른 사람이 갑자기 할까봐. 저는 사실 미국에서 살면서 너무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막 학교에서 그냥 공부하고 학교 2시 반에 끝나면 친구네 집 가서 같이 놀다가 숙제 같이 하고 막 축구하고 그리고 집 가서 막 한 연습 한 20분 하고 It was like that, right? 근데 그게 처음 음대 들어갈 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뭐냐면 딱 갔는데 와 씨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지? 아 이게 맞는 건가? 근데 거기서 이제 두 가지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나만의 헝그리가 생긴 것 같고 그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더 빨리 슬럼들이 왔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거의 학교 들어가자마자 슬럼이 왔어요. 아 이걸로 나 못 먹고 살 것 같은데 이걸로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더 유일한 해석 혹은 내가 어떤 스타일 내가 어떤 음악을 만들고 싶지 좀 이런 게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콩쿨 준비하는 이런 거보다 그냥 뭐 하고 싶지 좀 이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일 좋았던 게 제가 이제 제일 친한 친구가 비올리스트예요. 지금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비올라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랑 이제 우리 룸메이트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면 18살이니까 술 못 마시잖아요. 근데 그 친구의
2: 친형이 4학년이었어요. 근데 그 친형 집 가면 슬쩍 한 잔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가서 이제 딱 이제 그 금요일 밤마다 만나는데 그러면 저 violinist, violist, 작곡가도 있고 또 피아니스트도 있고 그 다 우리가 일주일마다 우리가 배운 걸 이 곡을 들려주면서 Have you heard Isaac Stern? 어 뭐 또 you have to hear Yanni Yanson 뭐 이러면서 우리 걸 공유했던 게 저한테 너무나 좋은 그 공부가 됐던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막 피아노에 대해서 좀 배웠고 그때 처음으로 막 아 작곡가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저는 그때까지 막 비올라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아 비올라도 멋있네 막 이런 게 또 생겼고 아 나 너무 부족하구나 할 때마다 느끼니까 그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석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해오름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케이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

0: 탄탄하게 기승전결이 쌓여 있고 기본기가 탄탄하고 이런 음악이다라고 완전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독일 음악 그리고 고전 음악 그 중에서도 베토벤이 이제 그런 어떤 견고함의 어떤 상징이잖아요. 그 고전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미인 스타일의 음악, 그러니까 피아노로 치자면은 굉장히 명징하고 깔끔하고 페달링도 굉장히 절제해서 사용하고 아티큘레이션도 굉장히 명확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뭐 루바토 그 타이밍을 가지고 느리고 막 하고 하는 거 거의 없이 해서 굉장히 정석으로 악보대로 소리에 집중해서 내는 뭐 그런 음악을 어쨌든 가장 선호하고요. 미국 쪽에서 봤을 때 빈이나 유럽 음악을 보고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죠. 지나치게 학구적이어서 청중들을 흥분시키기에는 음악이 좀 밋밋하다, 스케일이 작다, 이렇게 보는 면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그 유럽 보수적인 시선에서 미국의 어쨌든 조금 뭔가 화려한 그런 음악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좀 대중적이다 못해서 좀 지나치게 너무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한 향수를 많이 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났다. 순수한 예술성보다는 상업적인 그런 느낌이 난다. 또 이렇게 보는 보수적인 시선도 있어요. 근데 점점 이제 아까 대니 말한 대로 전 세계가 좁아지면서 사실 예전처럼 그렇게 막 하나로 고집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어쨌든 지금도 남아 있긴 하죠. 예, 그런 성향들이.
1: 전 선생님한테 궁금했던 게 빈에서 공부를 하다가 왜 프랑스를 가신 거예요?
0: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 도시에 너무 매료됐어요. 파리라는 도시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거리에 있는 막 가로등 하나,
2: 그쵸.
0: 벤치 하나 맞아, 맞아. 이런 것이 다 너무 너무 예술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3일 여행을 갔다가 파리의 그 학교에 대해서도 혹은 그 교수님들에 대해서도 별로 아는 바가 없었는데 아, 나 프랑스 와야 되겠다. 여기서 살아야겠다. 사실 먼저 도시에 반했고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해외로 메스터 클라스나 아니면 콩쿨 같은 거 다녀보면은 내가 러시아곡을 뭐 차이콥스키나 라흐마니노프 같은 걸 쳤을 때 러시아 선생님들은 거의 칭찬을 해주셨어요. 설령 본토 해석과 다르다 해도 오 이것도 좋다고. 프랑스 선생님들은 내가 친 라벨이나 드뷔시를 듣고 이게 프렌치 컬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빴죠. 보길래 뭐 이러면서 그래서 한번 그 프렌치 컬러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고집스러운 자기 음악에 대한 자부심 내지는 고집이
3: 있어요. 있는 거죠. 네.
0: 그걸 한번 그 프렌치 컬러라는 걸 한번 배워보고 싶은 생각과 동시에 그 도시에 대한 매력 때문에 파리 고등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을 시험을 한번 봐보자 그러고 보고 가게 됐어요.
1: 그때 느낀 프렌치 컬러가 결국 그래서 어떤 거였어요?
0: 너무 확실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프렌치 컬러라는 게 있었구나. 한마디로 요약하면 프렌치 컬러라는 거는 탐미주의예요. 아름다워야 돼요. 무조건 아름다워야 돼요. 그리고 음색, 곡의 스트럭처라든지 다 견고한 구조. 그래서 어떤 이론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그런 것보다 그냥 모든 모먼트들이 다 예뻐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그러니까 한 음도 그냥 낸 소리가 아니고 다 깎아서 내는 소리여야 되고 저는 인해서 나름 페달을 좀 이렇게 정돈되게 밟는 선생님께 배웠는데 같은 페달도 반으로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리도 아무리 폴테를 내도 너가 그렇게 있는 힘을 다 내는 소리라는 거는 저 피아노에서 내면 안 돼. FFF 트리플 폴테를 치더라도 그 소리를 깎아서 내가 딱 조절해서 쳐야지 빵 하고 정말 망치질 하듯이 피아노를 쳐버리면 안 된다. 갔을 때부터 굉장히 조금 새롭고 충격적이었어요.
1: 그 두 가지 다른 스타일이 합쳐져서 지금 선생님의 스타일에 뭔가 영향을 많이 줬나요?
0: 그게요. 왜 사람도 그 후천적으로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DNA가 있잖아요. 음악도 DNA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내 성향 그것과 내가 교육받은 것이 합쳐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빈에서 배웠던 대로 치지도 않고 프랑스에서 배웠던 대로 치지도 않아요. 결국에 그것들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하고 합쳐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음악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예시가 이제 전공하신 분들 아니면은 조금 감을 못 잡으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피아노의 페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페달은 이제 다른 악기에는 없는 기능이잖아요. 악기 안에서 마치 이 공간이 이렇게 음향이 건조해도 페달을 밟음으로 해서 저 안은 완전 목욕탕이 되는 거잖아요. 음향이 모든 음의 잔향을 남겨서 그래서 그 페달이라는 게 막 밟아서 치다 보면은 뭔가 이 건조한 음향에서도 막 이렇게 울리는 것처럼 들리니까 굉장히 멋있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페달의 울림이

0: 잘못하면은 아주 아주 지저분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 허용되는 부분이나 그 기준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빈에서는 절대로 화성이 다른 두 화성이 1도 화성과 5도 화성이 한 페달에서 울리고 있는 거는 절대 금기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때로는 브람스의 콘체르토 2악장 같은 거 칠 때 정말 이렇게 뭔가 큰 교회 안에서 울리고 있는 어떤 효과를 내고 싶을 때라든지 그 음색을 위해서 늘 그러면 안 되지만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지만 아 여기서는 내가 이 소너리티라고 하거든요. 그 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지저분함이 지저분하게 안 들려지고 이것은 더 큰 하나의 울림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은 그 페달을 밟는데 그 페달 밟을 때마다 인에서 배우던 숨을 떠올려요. 옆에서
1: 페달이야!
0: 페달 하실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만 저는 지금 그 페달을 밟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미국 선생님들은 훨씬 더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2: 현악기 같은 경우에 조금 예전에 보면은 그런 게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바이올린이 난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 완전 그냥 제너럴하게 얘기를 하자면 바이올린 쪽에는 European style은 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요. 이 right arm에 그러니까 breath in the sound 뭔가 이 소리 안에서 이 그 breath 그러니까 그 숨 숨을 이거 활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것 같아. In general 미국에서는 조금 더 옛날에 뭐 delay 글라미안 스타일은 조금 더 이쪽을 신경을 썼다면 유럽인은 옛날에는 조금 더 이게 좀 더 프리한 것 같아요. 그거 뭔가 예를 들어서 뭐 바흐 할 때 아예 브라토들 안 쓰니까 그러면 이걸로 다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characteristic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Maybe
0: 그 뭐 유럽, 미국에 있다 유럽으로 건너왔을 때 활 잡는 것부터 다시 배우고 하는 친구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갈라미안 얘기했는데 정경화 선생님이
1: 그렇죠.
0: 정말 많은 바이올리스트를 키워내신 선생님인데 아예 갈라미안 스쿨을 해가지고 그 거기서 이제 활 잡는 법은 다 완전히 또 다르고 저는 이제 바이올린 쪽을 뭐 제 전공 분야 피아노만큼은 모르지만 들어오면은 그래도 독일 계통 보통 젊은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안 소피 무터도 그렇고 뭐 프랑크 페터슨만 율리아 피셔 같은 그런 독일 바이올리스트들의 연주하고 나는 가장 미국적인 바이올리스트는 물론 정경화 선생님을 비롯해서 뭐 사라창 같은
1: searching, right?
0: 그런 연주자들이 딱 떠오르는 근데 굉장히 다르긴 다르잖아요.
1: 되게 다르죠.
0: 완전히
1: 되게 다르죠.
0: 곡의 해석이
1: 우리가 안소피 모트를 생각하면 European German violence인데 되게 굵직하고 beautiful sound restriction 항상 자제를 하면서 뭔가 좀 큰 그림을 보고 있다면 searching 같은 연주자 보면 조금 더 모든 순간 좀 fiery 혹은 모든 순간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좀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뭔가 그럴 딱 그 연주자들을 딱 아 한 군데 막 이런 스타일이다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0: 내가 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바이올린 전공이 네. 아닌 사람이 느끼기에 네. 그 미국 쪽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글리산도도 조금 더 많이 쓰고
1: 훨씬 많이 쓰죠. 그러니까, 글리산도 슬라이드 밴딩
0: 그러니까, 밴딩 빰 이렇게 나고 뭐암 이렇게 음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에서 음으로 이동할 때도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올라가는 그런 기법을 많이 쓰면은 되게 유연하고 굉장히 이렇게 멋스럽게 들려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들으면 향수 냄새 나는 것처럼
1: 너무 많이 거죠. 한다, 느끼하다, 막 이렇게 네. 할 수 있죠.
3: 클래식은 되게 정답이 있을 것 같고 연주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개성들이 다 담긴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0: 그게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다른 것도 있고 맞고 틀리는 문제도 있는데
1: 맞아요.
0: 그것이 혼동이 있어요. 틀리게 하면서 이건 난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연주자가 있거든요.
1: Right.
0: 저는 일단은 가장 중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기준은 악보라고 생각하고요. 악보를 벗어나면 예를 들어서 리듬이 틀렸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 사실 대중음악에서는 가능하죠. 악보 리듬을 이렇게 썼는데 갖다 또 멋스럽게 막 완전히 막 할 수도 있는데 클래식 음악에서는 리듬은 악보에는 그대로 살려야 돼요. 예를 들면 articulation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악보를 무조건 정말 원전판을 쓰라고 권장해요.
3: 근데 다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 여백이 뭐예요?
0: 그러니까 다른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아주 미세한 타이밍일지라도 리듬이나 박자가 틀린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시간을 조금 더 갖고 넘어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나는 여기서 조금 더 확 그러듯이 넘어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테이스트의 문제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사실 루바토조차도 납득될 수 있는 맞는 루바토와 근본 없는 루바토는 그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저는 절대로 저랑 똑같이 연주하는 사람들만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랑 정반대의 스타일, 미카엘 플랫네프 같은 피아니스트는 정말 아주 냉철해요. 그러니까 저랑 완전히 반대 성향 가졌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뭐 호로비츠 같은 사람도 제가 흉내낼 수도 없는 너무 다른 감성을 가지고 있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달라서 싫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향이 나랑 비슷해도 너무 싫게 틀린 연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 저변 확대를 노래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되게 애쓰고 있는 건 맞지만 근본적으로 클래식 음악이라는 거의 기본 가치를 봤을 때는 어쨌든 똑같은 곡을 정말 수천만 명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주 한한 차이 가지고 나는 저 타이밍 저렇게 했을 때가 너무 좋아.
1: 아우.
0: 이렇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나는 이 곡이 좋아. 누가 연주해도 그냥 그 곡이 좋아라고 시작하겠지만 결국에는 끝으로 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연주자, 내가 좋아하는 어떤 해석 이걸 찾게 되는 거죠.

0: 나이스.
1: 저는 점점 더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예를 들어서 전통 클래식 페스티벌 뭐 신나게 해요. 그 바로 예를 들어서 서울 재즈 페스티벌 해요. 야외 공연을 해요. 그 바로 다음에 핑크퐁을 해요. 애들 걸 해요. 조만간 노래 음반도 나와서. 근데 이런 다양한 삶 계속 사는 게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지금이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그냥 이런 게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2: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너의 정말 특별한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물론 다양한 공연들을 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공연들을 하고 싶고 그러면서 그냥 결론은 제 커리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클래식 중심이에요. 클래식 중심이니까 사실 조금이라도 노래할 때 사람들이 좀 더 이쁘게 봐주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재즈할 때 사람들이 더 이쁘게 봐주는 것 같고 우리가 하는 음악은 가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스토리는 웬만한 곡들은 있는데 그건 사실 공부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에서 3,000명이 똑같은 연주를 듣고 있는데 다 다른 삶에서 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애기 키우다 왔고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치유하다가 왔고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자고 와서 그 공연 들으면서 잘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다 힐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똑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만의 해석,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클래식 음악의 매력이에요.
3: 아까 연주에는 가장 답이 있는 게 클래식인데 감상에 제일 답이 없는 게 클래식인 것 같아요.
1: 아니 뭘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삶이 있으니까 뭔가 그런 자기만의 감정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점점 더 AI 쪽이 가고 항상 답이 바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이 음악을 들으면 나는 이런 감정이다. 자기만의 해석이 자기만의 의견이 생기고 그리고 또 퍼스널한데 그게 다 같이 듣고 있으면 또 이게 컬렉티브하게 으쌰으쌰 되는 게 있어요. 본인 아니게 그게 콘서트 가는 거거든요. 그냥 그 클래식 음악의 마법 매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들어도 자기만의 스토리,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2: 사실 데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연주하는 것 이외의 또 다양한 활동, 행보들이 결국엔 하나예요. 내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이 음악을 한 사람이라도 더 듣고 좋아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 제가 뭐 라디오를 진행하는 것도 결국엔 그런 거고 저는 계속 그 중심은 잃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다음에 이 마음 가지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음악을 전파하고 싶어요. 그 마음.
4: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는
2: 우리 이 얘기 너무 많이 해서
1: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아, 좋네요. 지금 그 처음에 노래 한 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을 꺼내요.
2: 나는 제가 고민 중인 거는 고가니탕과 매콤 갈비찜과 솥밥. 그리고 갈비탕까지 세 개 놓고 고민 중입니다. 세 분 먼저 고르세요.
5: 저는 고르고 왔어요.
1: 아, 뭐 할 거예요?
5: 갈비탕.
2: 아니, 피신데 먹는 거 있어서는 굉장히 계획력이 있으시네.
5: 도가니.
2: 매운 갈비찜과 솥밥?
1: 갈비탕 두 개, 도가니 하나, 솥밥 두 개.
2: 저 도가니탕 한 숟갈만 주세요.
5: 아,
1: 갈비탕도 한 숟갈 주세요. 그 오케스트라 스트링스만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옛날에 큰 실수를 했어요. 제가 이제 저녁 식사를 가는데 제가 악기를 안 가져간 거예요. 그냥 생각 못한 거지. 그래서 되게 실망하더라고요. 다보다 무조건
2: 잘 먹겠습니다.
1: 먹겠습니다.
2: 도가니 한 조각만 주고 공부 좀 해주세요.
1: 둘 다 살짝 의리파예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냥 연락을 막 오랫동안 못해도 오랜만에 연락하면 그냥 편하고 이게 사실 그냥 신뢰와 의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쌤도 완전 급파인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급파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이래서 막
2: 너 급파 맞아?
1: 네네네. 저는 한 번 그렇게 신기할 거예요.

0: 요즘 부모님 얼굴 확 달라지셨다고요?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 이름 네이처메딕 후끄이단.
1: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아는 브랜드. 지금이 바로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할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0: 가정의 달 특별 이벤트 지금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인정하는 프리미엄 후끄이단.
1: 네이처메딕 후끄이단으로 부모님의 오늘을 더 젊게, 내일은 더 건강하게.
0: 네이처메딕 후끄이단 888-761-1188 888-761-1188.
2: 에난데일 건강마을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3: 고베 주얼그룹의 대형 보석쇼가 드디어 에난데일에 찾아옵니다.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단 8일간 펼쳐지는 보석 대축제.
4: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과 한국세공 랩다이아몬드, 화려한 모사나이트까지 전품목 최고 80% 대박 세일.
3: 당신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드릴 단 8일간의 기회.
4: 놓치면 후회. 반지천국 특별전.
3: 애난데일 초입 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4: 고베 주얼그룹이 선사하는 빛의 힘. 지금 경험하세요.
5: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0: 시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주택을 구입하신 손님에게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부엌에 백스플래시를 하고 싶다고 의견을 물어오셨어요. 예쁘게 공사를 마치고 한 달이 지나 또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카운터탑을 요즘 유행하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하셔서 역시 공사를 잘 마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몇 주가 지난 후에는 페인트와 조명을 하신다고 합니다. 집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우선 권하기는 이사 들어가신 집에서 해야 할 것들을 모두 적어보는 것입니다. 리스트를 쭉 나열한 후에 시간적으로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 보시고 계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과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도 구별해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리서치가 당연히 필요한데 간혹 본인만의 독특한 취향을 고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본인의 만족이 최우선이지만 또 언젠가는 팔아야 하는 집이라면 한 번쯤 생각을 더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는 페인트라든가 타일 등은 개인 취향을 따를 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변경이나 큰 돈이 들어가는 공사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운홈에 작은 방 두 개가 필요 없다고 벽을 터서 방을 크게 만든다던가 패밀리룸을 넓힌다고 서재를 없애기도 하고 부엌을 크게 하려고 선룸을 없애고 하는 일들입니다. 집의 구조, 동네 분위기, 리셀 밸류, 최근 유행 등을 고려하시고 집을 가장 많이 보고 다니는 리얼터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업체에서 견적을 오면 디자인 컨설팅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참조하시면서 아이디어를 수정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견적은 반드시 여러 군데에서 받은 후에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주변의 소개나 잘 아는 분들과 일을 하는 경우일지라도 다른 곳의 견적은 받아보고 비교하셔서 가격, 서비스, 사용하는 자재들의 차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님의 경우처럼 각각의 공사마다 전기 따로, 플러머 따로, 페인트, 바닥 따로따로 할 수도 있지만 제네럴 컨트랙터를 고용하셔서 모든 공사를 한 업체에게 맡기는 경우 절약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작던 크던 어떤 공사이든지 라이선스와 보험을 가진 회사인지는 꼭 확인하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계절에 따라 이득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덱 or 패리오 혹은 큰 나무를 잘라야 하는 아웃사이드 일의 경우에는 찬바람이 부는 늦가을이나 초겨울쯤에 가격이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일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지붕이나 사이딩 같은 경우는 소유하신 보험 회사에 클레임해서 바꿀 수 있기도 합니다. 헤어 데미지와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손상을 입었을 때를 위하여 보험이 있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카운티 퍼밋이나 속해 있는 HOA의 어프루블이 꼭 필요한지도 챙겨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집을 거래해 주셨던 리얼터에게 자문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리얼터는 주택을 거래하는 전문가입니다. 사고 파는 일 외에도 집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프로페셔널한 에이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슈얼 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 특별전을 비롯해 한국 지경 세공의 랩 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 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인간의 최대 불행은 자신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싫어하는 거.
4: 잘하고 있다가 딱 넘어지니까 아, 내가 이게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너무 미워, 한심하고 자책되고 단점이 장점이 되는 마법 3단계가 있어요. 다 억지 아니냐 이런데 절대 억지가 아닙니다. 아픈데 장점이 있느냐? 아픈 거 장점 없을 것 같잖아요. 이제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거는
5: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아영입니다.
6: 어떤 느낌?
5: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이걸 모르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거는 생각나잖아. 나를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얼마나 좋을지는 기대되죠. 그런 느낌을 나에게 받는 건데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읽혀졌었잖아요. 거기 보면 인간 최대의 불행이라는 말이 나와요. 인간 최대의 불행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뭐 하다가 뭐 폭삭 망하는 거, 그죠?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막 되게 불행해질 수 있죠. 건강 확 잃어버려가지고 뭐, 아니면 제가 생각하면 인간에게 가장 아픈 painful 아픈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식을 잃는다거나 이런 게 저는 머리에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주위에서 가끔 보시면 그런 분들도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불행도 내가 나를 보듬어 안고 수용하고 사랑해주면 언젠가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절망이 있다가도 걸어나올 수가 있어. 인간의 최대 불행은 자신 사랑하지 않고 나아가서 자기를 싫어하는 것. 자기가 싫어. 그러면 온갖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싫어. 그러면 그것이 가장 최대 불행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사랑의 자세를 꼭 배워서 그런 불행의 길에 가고 있는 분들을 자기만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행복의 길로 전향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가장 큰 차이, 가장 첫 스텝이 자기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점, 나쁜 점, 잔점, 단점, 강점, 약점, 좀 결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걸 다 합한 나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보듬어 안아주고 이게 나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거가 있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나는 이게 이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아니고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이러다 보면 그런 받아들임이 어렵게 되고 자기 사랑이 어렵게 되거든요. 나는 그런 너를 받아들인다. 그 모습 모든 점 다 합해서 받아들인다. 그 자기 수용이 있는가 없는가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이런 게 있잖아. 완벽해야지 그것이 아름답다. 완벽에 가까울수록 더 아름답다. 근데 저는 그건 정말 학습된 거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쁘게 말하면 세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뒷마당에 정말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아름다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잎이 풍성하고 초록초록 파랗다. 꽃망울이 예쁘다. 꽃이 막 핀다. 대칭으로 막 너무 예쁘다. 그게 아름답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그 나무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그 나무가 그림자가 딱 좋아요. 제가 딱 원하는 그 방향에 딱 와요. 그 그림자 안에 그늘에 있으면 바람도 서늘하고 좀 아늑한 느낌도 들고 따뜻한 느낌도 들고 뭔가 보호받는 느낌도 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나무가 없어진다면 제가 제일 그리울 것은 초록색 꽃 이런 것보다는 그 나무가 줬던 그 그늘이에요. 그 그림자 안에서 있던 그늘. 근데 사람들 보고 완벽하라고 하는 거, 너 결점 단점 다 없애고 완벽하라고 하는 거는 마치 그 나무한테 너 꽃망울과 이 색깔하고 너무 예쁘고 햇빛에 비치는 게 예쁜데 그림자를 좀 지워가지고 어두운 면을 다 없애봐. 그럼 너 더 아름다워질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나무가 그 그림자가 있고 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아름다웠던 거.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허점이 있고 우리 모두가 없었으면 좋겠는 점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까지 해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답다는 걸 정말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고 막 더 완벽해지려고 노력 많이 막 완벽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지니까 더 자신다워질 수 있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사랑은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죠. 첫 번째는 자기 수용. 두 번째는 자기 존중.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자기 자비. 더 힘들었을 때 따뜻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 다시 더 잘해보자. 누구나 실수를 해. 이런 자세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 돌봄.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보살펴주는 거죠. 그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그걸 하고 있나. 다른 사람을 사랑해보면 어때요? 첫 단계. 첫 단계는 데이트 알아봐야지. 나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기를 제대로 아시는지 못하는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외부에 집중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내면을 보면서 자기를 알아가는 건데 이제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거는 자기의 장점이 뭔가 단점이 뭔가 내가 겪어온 경험은 뭔가 이런 걸 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 사귈 때 우리 처음에 좋아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장점 때문에 좋아하죠. 나를 잘 챙겨줘, 따뜻한 말을 해줘, 뭐 되게 attractive하게 잘생겼어 뭐 이래. 하여튼 뭔가 장점 때문에 이제 끌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단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싸움도 시작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단점은 어떻게 돼요? 단점 너무 싫고 뜯어 고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되죠. 사랑이 잘 안 되죠. 결국에는 누구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까지 합해서 사랑해야 돼요. 난 있잖아. 이 사람 다 좋아. 이거 다 좋은데. 야, 이게 진짜 안 돼. 이건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이러면은 사랑을 잘 못하게 돼요. 단점이 있지만 그걸 막 너무 싫어하지 않고 얘가 이걸 다 떼도 고쳐야만 너를 사랑할 수가 있어. 아니고 그것까지 해서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 그런 거예요.
7: 누가 봐도 정말 단점이야.
5: 예를 들면은 어떤 거 얘기하시는?
7: 소심해가지고.
5: Right, that's not. 그거는 진짜 정말 단점 아니에요. 제가 이게 지사랑 챌린지라고 챌린지를 매일매일 라이브를 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걸 했었거든요. 그게 단점이 장점이 되는 마법. 제목이 동전의 양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심했다는 게 정말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단점인 것 같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단점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만약에 가전 제품이다. 내가 냉장고다. 그럼 단점이 뭐예요? 얼음이 안 된다. 전기가 너무 많이 나간다. 소리가 시끄럽다. 이런 거 있겠죠.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 사람은 가전제품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모양이 이래야 된다는 거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단점 부족함과 결점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건 누가 봐도 결점이 아니냐 했던 그 부족함과 누가 봐도 결점이라는 그 기준 있죠. 부족함, 결점, 그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Person, environment, fit 이런 개념이 있어요. 사람, 환경, 적합성. 진짜 절대적 단점인가? 아니면 person, environment, fit에서 오는 단점처럼 느껴지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아요. 성격 fit, personality fit, 가치 fit이 있고 skill fit, 그 다음 interest fit, 내 흥미와 맞는가 이런 fit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아닌데 낑겨있는 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단점이 또 되게 달라져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싫어하는 단점이 있더라고. 다들 싫어하는. 느려 터졌다. 저예요? 방금 느렸다. 잘 봐요. 근데 제가 미국에 24년째 살고 있거든요. 처음에 딱 가니까 모든 분들이 느려 터진 거예요. 캐셔 줄이 서 있잖아요. 줄이 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How are you doing today? I love your dress. 막 난리 나요. 막 이렇게 그런 이야기 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단점입니까?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여유롭다, 느긋하다, 또 배려 있다고도 생각해요. 이게 되게 그런 게 그 배려 없는 것 같죠? 우리가 보면 배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되게 존중스럽게 대해줬죠. 막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해줬죠. 그다음 그 사람에게 충분한 어텐션을 줬죠. 충분하게 시간을 했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도 별로 그걸 싫어하지 않는 게 나한테도 그렇게 또 해줄 거니까 그 느려 터졌다는 게 그쪽에서는 장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소심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한번 연습해보면 그 소심하다는 그 반대편에 있는 다른 면은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소심하다는 신중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많은 것을 잘 고려해서 생각해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급하게 해서 실수를 한다거나 성급하게 해서 다른 사람을 뭐 기분 나쁘게 한다거나 그런 게 아무런 적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다 억지 아니냐 이러는데 절대 억지가 아닙니다. 진짜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어떤 면이 절대적인 단점인 건 잘 없어요. 우리는 가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모양이 좋다고 좀 정해진 게 있어요. 학교는 이 정도 가야 되고 돈은 이만큼 벌어야 되고 결혼은 언제쯤 해야 되고 집은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요 네모 안에 들어가야 돼. 근데 사람의 모양은 다 다르거든요. 저는 되게 별난 사람이라 별 같을 수도 있고 사랑이 많은 하트 같은 사람도 있고 둥그란 동그란 사람도 있는데 그 이제 네모에 낑겨 넣어야 되는 그럼 이제 저 같은 별은 이거 다 쳐내야 되는 이런 단점과 결점이 많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단점이라고 하는 그 규격을 사람에게 이 규격이 맞아야 된다고 누가 정하고 누가 거기다 동의해가지고 누가 거기 안 맞으면 결점이고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픈데 장점이 있느냐 이 말도 많이 하세요. 아픈 거 장점 없을 것 같잖아요. 아픈데 장점이 뭐냐면 이걸 뭔가 중요한 걸 잃었을 때 오는 장점이에요. 그거에 대한 appreciation, 감사가 엄청나게 커져요. 되게 아이러니인데 건강이 빵빵한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감사를 할까요? 건강이 약한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감사를 할까요? 그죠? 되게 신기하죠? 반대 아니에요? 건강이 많은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전혀 안 그래요. 제가 아프기 전에는 엄청나 신나고 그 볼티모 탑싱글즈에 뽑힐 정도로 예쁘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럼 그때가 아름다웠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난치성 만성질환 앓고 지금도 몸을 계속 조절해야 되는데 몸이 진짜 엉망진창 붓고 이제 그 사이에 또 나이도 들었죠? 완전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 그 모습 보면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완벽이 엄청 멀어졌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때 제가 아프면서 건강이나 사람에 대해서 감사함이 엄청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환자들의 그 아픔을 진짜 알게 된 거죠. 왜냐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봤으니까.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좀 더 겸손해지고. 그러면은 제가 모든 기준에서 봐서는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물론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많지만 그 모든 점에 내가 꼭 보려고 하면 단점을 볼 수 있다. 그 동전의 양면이 있다. 그것만 알아도 그 시선만 바뀌어도 일단 나를 보는 시선이 조금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남을 보는 시선도 너그러워질 수 있어서 엄마가 이제 애를 보는 시선이라는 거. 쟤 왜 저렇게 게으르냐. 뭘 못하냐. 뭐 이렇게 불안이 많냐. 뭐 이런 거 다 곧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점 자체를까지 사랑하는 거야. 근데 그 단점에 장점이 있다는 걸 보면 사랑이 더 쉬워요. 그러니까 그걸 뜯어 고쳐서 좋게 했었어야지 그때 또 좋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단점을 보듬어 안기가 더 좋아진다. 그거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2: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체리 파운드당 4.99, 전복 블루베리 팩당 5.9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99, 한국산 새송이버섯 팩당 99장,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99, 냉동 훈제 요리 팩당 8.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7: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내가
7: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0: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3: 미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지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4: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3: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4: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5: 우리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우리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지나치게 높은 잣대를 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되게 인색해요. 어떻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니 너 그 다른 사람 다 하는데 그 정도도 못해? 아니 엄마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야? 뭐, 이게 너무 허술한 엄마 아니야? 좀 그 어느 정도는 그래도 완벽한 엄마가 돼줘야지. 이런 모든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기대치에 비하면 다 못나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기도 되게 어렵고. 사실 자기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거의 반대의 개념이 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자기 자비예요. self-compassion이라고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못나고 실패하고 했을 때 그걸 더 너그럽게 봐주고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더 따뜻하게 이해해주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수용 단계가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자기 수용이 잘 안 돼. 내가 너무 미워. 한심하고 자책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프랙티스 할 때는 자기 용서를 먼저 해드려요. 자기 용서는 사실 자기 자비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럼 자기 용서 어떻게 하지? 뭐 용서가 안 돼요. 계속 싫은데 그래서 제가 3스텝으로 가르쳐드려요. 세 가지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비의 한 요소인 인류 보편성.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하고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하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하지 않음이 오히려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수 있다는 개념이 너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없죠. 완벽한 사람은 없다가 진리라는 건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누가 완벽해 보여? 그러면 나는 허상을 보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완벽한 모습만 보고 있는 거야. 더 뒷면에 안 완벽한 모습이 다 있는데 그건 뒤에다 놔두고 안 보여줘.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한 엄마는 없다. 완벽한 아빠는 없다. 완벽한 인턴은 없다. 완벽한 PD는 없다. 완벽한 학생은 없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걸 하실 1번. 무조건 하세요. 그냥 입에 달고 다니세요. 진짜. 두 번째 단계는 과거가 아닌 현재에 집중한다. 자기가 되게 이게 신경 쓰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기야. 내가 자기를 잘생겨서 좋아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 나는 자기가 이빨 하나 빠져도 사랑하고, 이빨 다 빠져도 사랑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쓱 웃는 거예요. 와이프인 내가, 아내인 내가 자기를 이렇게 조건 하나도 없이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 이빨 빠진 거 어떻게 생각할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그러면 남의 시선이나 전전긍긍 하는 게 딱 낮아요. 근데 우리가 남이 좋아할까 남이 좋아할까 또 전전긍긍하고 싶지 않고 피곤하고 힘든데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야 받아들일 것 같고 너무 슬프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내가 완벽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그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결점 단점까지 합해서 수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람. 자기에게 무조건적으로 자기 사랑해주면 이거 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봐봐요. 독되지 않고 하고 막 자기 채찍질 막 촥 하면서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 우리는 많죠. 그 달려가는 곳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선택해서 나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 얘기하는 이 길로 가야 되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규격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저 정도 안 하면 안 되는 그 외

하고 가치 있고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지. 인간의 가치는 성취와 생산성에 달려있지 않다. 인간의 가치는 월급이 아니다. 그게 자꾸 너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존재만으로 존중받아야 할 절대적 존재 가치가 있는 존엄하고 존귀하고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그게 자기 사랑의 뿌리에도 들어가 있고 남의 사랑의 뿌리에도 들어가 있고 그게 뿌리에 있어야 우리 사회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회가 더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좀 뭔가 순종적인 그런 자세를 많이 가르치고 엄마한테 대들지 마라, 말씀 잘 들어라 이런 또 배려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하다 보니 어떤 관계에서 저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뜻과 needs, 필요를 더 쳐주는 그런 경향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이냐? 상대적으로 내 거는 이렇게 낮추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분들에게 그런 자기 존중을 하기 위해서 연습하라고 또 두 개 제가 알려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몸값 요법, 두 번째는 yes to myself. 그러니까 몸값 요법은 이제 내 몸값이 금 100돈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 몸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남 몸값을 150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00돈이면 다른 사람도 거의 평등하게 100 돈 정도로 돼야 되고 나를 존중해 줘야 된다. 그리고 상호 존중해야 된다. 두 번째 가르쳐 드리는 게 yes to myself. 이게 제가 새로 나온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나에게 yes 해준다. 우리가 이제 저 사람을 조금 더 존중해 주고 나를 좀 덜 존중하다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거절이 안 돼. 우리 no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존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을 더 존중하기 때문에 no를 할 수도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인정 욕구가 있어서 내가 노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해 줄 것 같아.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그 두 가지 지금 자기 존중이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인정 욕구가 강하다 보면 이제 노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yes to myself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내가 되게 몸이 힘들어. 그럼 오늘 진짜 정말 막 며칠 밤새고 지금 쉬어야 돼. 근데 친구가 전화가 가지고 오늘 영화 보러 갈까? 나 이 무슨 영화 진짜 보고 싶었어. 막 그래요. 미리 얘기하지도 않고 그날 얘기했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내가 힘듦을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너를 못해. 그 저 친구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 그 몸을 끄집고 나가는 거 예스를 하고. 근데 봐봐요. 그 와중에 그러면 어떻게 돼? 쟤한테 예스하는 와중에 나한테 너를 한 거예요. 그걸 간과할 수가 있어. 내가 쉬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나를 돌봐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하는 거야. 아니야 너 쉬지 마 오늘. 저기 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 사람한테 노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노 뒤에 나에게 예스가 있는 거야. 미안해. 나 같이 하면 정말 좋겠는데 내가 정말 뭐 할 일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오늘 정말 너무 몸이 힘들어서 못 가겠어 했을 때 저 사람한테 노를 했지만 나한테 예스한 거야 사실. 예스 나영아 너 오늘 좀 쉬어야 돼 진짜. 오늘 너를 돌봐야 돼. 예스 그 마음이 맞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너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게 그 불편했던 마음이 훨씬 더 줄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노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나에게 예스 한다. 그 흔들릴 때 제가 꼭 기억했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잘났고 완벽에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 그 뭐 잘난 면, 이쁜 면도 있지만 그 부족한 면 결점, 누구나 있는, 완벽한 사람은 없는, 그 복합한 걸 다 합한 그 나를 사랑하는 거. 그 나를 수용해주고, 그 나를 보듬어주고, 그 나를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돌봐주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흔들리는 것 같을 때마다,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예뻐해주고 아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think that's what I wanted to say to people really. 근데 그 기분이 정말 좋아요.

교통연구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뱅크오브홉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오브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오브홉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오브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0: 의뢰인 중 대다수는 그동안 잘 알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고소하려는 사람이에요. 비밀 공유는 둘 사이를 끈끈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약점, 빌미가 되죠. 사람과의 관계는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훨씬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우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26년째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고 에세이 또 리더십에 관한 책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책을 출간하다 보니 강연 요청도 제법 들어와서 변호사 본업 못지않게 강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 출간한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라는 에세이 중에 몇 개의 이야기가 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그 원작 에피소드로 사용되면서 제 책과 이름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와 관련이 있는 책이 출간된다고 해서 대중의 선택을 받을지는 좀 의문이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드라마 우영우가 대박을 치는 바람에 저도 같이 널리 알려지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특히 저는 인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제 직업적인 경험과 인문학을 결합시킨 컨텐츠를 만들고 전파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같이 술 먹자, 골프 치자 이라고 연락이 많이 오는데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공자님이 50이라는 나이를 지천명이라고 하셨죠. 지천명. 즉, 천명을 아는 나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깨닫는 나이라는 의미인데요. 저도 50이 넘어가니까 글 쓰고 책 읽고 강연하는 그 일이 제 적성에도 맞고 앞으로도 계속 추구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직업적인 이유였습니다. 제가 20대 후반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들은 대부분 저보다 나이나 또 인생 경험이 많은 분들이었어요. 변호사라는 일이 법률 지식도 전달하지만 소송을 하든 자문을 하든 일정 기간 동안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2년 동안 이 의뢰인들과 접촉을 하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리드,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터치도 필요하거든요. 저보다 사회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뭔가 저만의 무기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한 공부, 즉 인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을 설득할 때도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사마천 사기 이런 고전에 나오는 참고될 만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렸더니까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다양한 인문학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문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달리 말하면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관계. 우리가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면 뭐 인간에 대한 이해나 뭐 관계의 갈등 같은 거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타인과 부딪히며 살면서 갈등을 겪기 때문에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히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저는 이 변화, 체인지, 변화라는 관점에서 관계를 살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관계로 인한 갈등은 말입니다. 애초에 생각하고 정했던 그 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변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한결같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둘러싸는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변호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계약서 작성과 검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계약서를 체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은 계약서 체결이 중요하다고 할까요? 제가 볼 때 이 계약서를 체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초 맺어졌던 관계가 나중에 변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다 잘 될 것 같죠? 서로 으쌰으쌰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틀어집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과 달리 약속을 안 지키기도 하고 또 사업이 잘 된다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죠. 그럴 때 말입니다. 당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약속했잖아. 그럼 계약서에 딱 명시되어 있잖아. 그리고 그 계약서 내용 위반하면 손해배상까지 물기로 다 했잖아. 그러니 계약서 내용대로 약속을 지키시오 라고 말하기 위해서 계약서가 필요한 겁니다. 즉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 당초부터 변하지 않는 하나의 약속을 정해둔 것이 계약서라는 의미입니다. 의외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지 못해요. 저놈은 말입니다. 비양심적입니다. 말이 안 통해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법으로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 하소연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당초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계약 상대방으로 정한 것은 의뢰인 본인입니다. 누군가와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이거 결코 가볍게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체크하고 그래서 믿을만하고 판단이 서니까 계약서를 체결하고 같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그 상대방은 당초에는 누구보다 내가 믿었고 친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저녁 7시에 영화를 예매했어요. 근데 회사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부득이 7시 반에 영화관에 도착했습니다. 급히 내 자리 찾아가지고 딱 들어가서 보니까 화면을 봐요. 그러니까 주인공 둘이서 막 싸우고 치고받고 난리도 아니에요. 둘이 공동 출연이고 우정을 다룬 영화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바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영화 중간에 들어온 거라서 그 내막을 알지 못해요. 다른 관객들은 영화를 처음부터 봐왔기 때문에 친했던 주인공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갈등이 커지고 결국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지를 그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의뢰인들을 비유하자면 저를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7시 30분 상황만 열심히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분명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진정시키고 7시 영화 처음 단계부터 이것저것 여쭤봅니다.
1: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5: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4: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6: 뱅크오퍼 홈모기지.
7: 뱅크오브홉이젠 이퀄 하우징 랜드.
8: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9: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8: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9: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8: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9: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합.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8: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10: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1: 하버드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약품을 제공합니다.
1: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행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꿀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사 716-350-4199.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부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4: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5: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4: 703-354-1950 703-354-1950.
6: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7: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6: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8: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9: 김밥.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같이 사업하자고 결심하고 계약서까지 쓰셨는지 제가 여쭤봐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둘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는지, 삐끗이게 되었는지를 물어봐요. 그럼 의뢰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 그래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때부터였네요. 우리 사이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한 것이요. 라고 실마리를 찾습니다. 그것이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균열의 시작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이렇게 둘 사이가 언제부터 변화했는지를 스스로 인식하게 되면 이 분쟁을 해결하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마음이 어떨지 그리고 그 과정에 내가 어떤 실수를 한 것인지를 느끼게 되면 반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상대방과의 갈등을 풀 수 있을지도 자연스럽게 도출되기 때문이죠. 저는 이거를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데요. 현명한 사람은 자기 객관화를 잘 해낸답니다. 자,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또 나의 어떤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아니다 싶은 사람과는 엮이지 말아야 되고 엮였다면 기교적으로 교묘하게 그 관계를 단절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처세라 할 것입니다. 이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고요. 때로는 의도적으로 헤어져야 합니다. 이럴 때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사소한 오해가 있었고요. 그 일로 인해서 둘이는 멀어졌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이런 소문을 들었다면 당연히 화가 치밀어 오르시겠죠. 아니, 그동안 잘해준 건 다 어디로 가고 조금 섭섭한 일이 있었다고 말이야. 날 욕한다는 게 말이 돼?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100번 잘해줘도 한 번 안 좋았던 상황을 기억하는 게 사람이다. 야속하고 섭섭한 일이죠. 그럼 이거는 그 사람의 인성이 안 좋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그럴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겠죠. 인간은 말입니다.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도록 진화해 왔다고 합니다. 뭔가 위험하고 불쾌한 기억을 딱 받으면 뇌의 변연계, 이 림빅 시스템을 자극해서 기록으로 남게 되는데요.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야 이 미래의 또 다른 위협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쁜 기억을 더 오랫동안 그리고 강렬하게 기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어찌 저러냐 라고 섭섭해할 것이 아니고 인간은 원래 그렇게 지나왔다 어쩔 수 없다 라는 설명이 좀 더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변호사인 저에게 형사 고소장 써달라고 방문하는 의뢰인 중 대다수는 그동안 잘 알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고소하려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적습니다. 서로 잘 알던 사이였기 때문에 공유하는 비밀이 많아요. 이런 비밀 공유는 둘 사이를 끈끈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두 사람 관계가 틀어진다. 그러면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약점, 빌미가 되죠. 중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연천리 례상회, 무연대면 불상봉이라. 즉, 인연이 있으면 천리밖에 있어도 만날 수 있으나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도 만날 수 없다. 자, 인연이 닿아서 관계가 시작되었지만 인연의 유통기한이 다해서 작별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면 그에 따라 아름답게 관계를 정리하면 됩니다. 유통기한이 다한 인연을 계속 복용하다가는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람과의 관계는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훨씬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관계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그 과정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그 잘못을 보완할 기회가 있지만 관계를 끝낼 때는 이 잘못을 보완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인상이 부정적일 경우에는 이는 그동안의 긍정적인 인상들을 모두 뒤엎어버립니다. 아까 우리 봤잖아요.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와의 관계를 끝내야 할 상황이라면 더 조심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 사람과 좋았던 시간을 기억합시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그 사람이 같이 있어주지 않았던가요? 각자 가는 길이 달라진다고 해서 서로를 미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항상 여지를 남겨둬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다시 봄이 시작되니까요. 언제든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 변화무쌍한 인생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는 똑똑한 처세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10: 케이라디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프론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뉴욕에서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AI 주얼리 주치의 서비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손 모양과 목선 등 신체 특징을 AI로 분석해 가장 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추천해줍니다. 체험 고객들은 신기해하며 자신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는 맞춤형 제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K블링블링의 이 같은 혁신적 서비스는 뉴욕 주얼리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최신 AI 기술과 전문적인 스타일링 컨설팅이 결합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K블링블링은 6월 말까지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특별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지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방송은 굿TV에서 제공합니다.
2: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3: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제 문을 두드립니다.
4: 안방으로 찾아가는 명사들의 명강수대 굿클래스.
2: 예. Yeah.
4: 혹시 그 두 분은 학창 시절 때 벼락치기 해보신 적 있나요?
3: 아, 아 저는 벼락치기. 벼락치기를 해본 적 있냐가 아니라 네. 벼락치기만 했어요.
2: 벼락치기의 왕이었습니다.
4: 아, 네. 그럼 꾸준히 공부 안 하시고 그 벼락치기만 저희 모두 한 거잖아요.
2: 그렇죠. 네. 벼락치기 안 해본 사람이 없죠.
3: 시험 기간은 시험치기 한 시간 전. 딱 그때만 그렇죠. 공부한. 근데 그게 오히려 좀 집중도 잘 되고
4: 맞아요.
3: 길게 앉아 있는 것보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또 하면은 더 많이 외워지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2: 네. 맞아, 그리고 1교시가 끝나고 2교시가 들어가긴 그 10분.
3: 오, 그치.
2: 그러면 그게 또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4: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뭐 벼락치기에서 시험 잘 보면 좋긴 하지만 이렇게 발등에 불 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이 좀 좋지만 않잖아요. 근데
2: 그렇죠.
4: 우리가 이렇게 벼락치기 할 때처럼 우리의 두뇌의 효율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3: 그게 된다고요?
4: 두뇌 활동을 극대화하고 뇌의 숨은 천재성을 일깨워주는 특급 비밀을 알고 계신 명사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강의 함께 해주실 황농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5: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황농문입니다.

0: 저는 그 연구를 하면서 몰입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생각하면 고도의 몰입 상태가 되고 그 상태에서는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기분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를 하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이제 관련 내각을 읽고 이제 제가 체계화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몰입 상태라는 게 뭐냐. 네. 몰입 상태를 이제 뇌각을 공부하니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몰입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기량이 올라가잖아요. 몰입 상태에서. 네, 네. 왜 기량이 올라갈까요? 몰입 상태에서.
1: 뇌가 열심히 일을 해서.
0: 그러니까 기량, 우리 모든 일은 뇌가 한다고 보시면 네, 돼요. 네. 뇌가. 그러니까 해당 뉴런과 시냅스가 다량으로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냅스가 일종의 컴퓨터인데 컴퓨터가 평소보다 10배, 100배가 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량이 올라가고 그 시냅스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요. 예. 도파민과 같은. 그러니까 그게 평소보다 10배, 100배가 나오니까 많이 나오니까 예. 쾌감을 느끼는 거 이런 거예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당 뉴런과 시냅스가 다량으로 활성화된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원리를 알면 우리가 이거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를 모르면 몰입도를 올리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걸 알면 이제 방향을 알죠. 몰입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몰입을 해서 저 같은 사람이 저희 분야에 이제 난제들을 해결을 하니까 저희 분야에 그에는 이제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고 뭐 날고 기는 천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수십 년간 해결 못한 난제를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의 능력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제가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몰입을 하니까. 제가 몰입을 하기 전에 제 연구 업적하고 몰입하고는 뭐 상대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역사적인 천재들도 몰입한 게 아닐까. 근데 깜짝 놀랐는데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뭐 기업가 뭐 다 마찬가지인데 뉴턴은 뭐라고 그랬냐면 만유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냐 그러니까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그리고 뉴턴이 직접 또 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열심히 생각한다면 그들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거냐면 사람들이 나보고 천재 그러는데 당신들 나 생각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당신들도 나만큼 생각 많이 하면 당신들도 비슷한 결과 얻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뉴턴은 자기가 천재라서 그런 업적을 얻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생각을 했다. 엄청나게 몰입을 했기 때문에 얻은 거고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하면 그렇게 얻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인슈타인도 똑같아요.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99번은 틀리고 100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맞는 답을 얻어낸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다. 단지 문제가 있을 때 남들보다 더 오래 생각할 뿐이다. 그 모든 뭐 뛰어난 업적을 이룬 뭐 스티브 잡스나 앨런 머스크나 한결같이 다 몰입을 했어요. 그리고 공통점이 뭐냐면 이분들이 몰입을 할 때 업적을 내요. 몰입을 안 할 때는 별다른 업적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그 업적을 냈다가 뭐냐면 유럽의 패스트가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이 폐쇄가 됐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도 훨씬 심했죠. 패스트로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유럽 인구에. 그래서 이제 폐쇄가 돼서 고향으로 내려온 거죠. 거기 2년 동안 몰입을 해서 뉴턴의 주요 업적은 다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몰입할 때 그런 이론들이 나오는 거고 몰입하지 않으면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반복적인 이제 몰입을 하면서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머리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죠? 이분들의 이제 머리를 가질 수는 없는데 이분들이 사용했던 몰입적인 사고는 따라할 수가 있어요. 저것도 쉽지는 않아요. 뭐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는 게 쉬운 건 아니야. 그렇지만 훈련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톤을 못 하잖아요. 그죠?
1: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어렵죠.
0: 보통 사람이 마라톤을 하려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1km를 달려보고 5km를 달려보고 10km를 달려보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 몰입적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50시간을 연속해서 생각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1시간 생각해보고 이렇게 자꾸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사용했던 몰입적인 사고는 따라할 수가 있다. 저 같은 경우는 따라한 거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이제 몰입적인, 의도적인 몰입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몰입적인 사고를 따라하기만 해도 엄청난 위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저희 뭐 재료 분야에 수십 년간 해결한 난제를 여러 개를 제가 해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몰입적인 사고를 우리가 따라하기만 해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시면서 이제 몰입이 뭐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2: 네.
0: 네, 이분은 전업 주부 작가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겨레에서 이제 문학상도 받고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몰입을 체험했다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2: 네.
0: 올해 소설을 쓰다가 굉장히 색다르고 신기한 체험을 해서 다소 당황스럽기도 하고 신나기도 해서 저의 이야기를 친목 카페에 올렸더니 한 친구가 교수님의 서적을 읽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당연히 몰입을 체험한 사람들은 너무 신기해해요. 첫 페이지에서부터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새벽 1시에 일어나서 미친 듯이 일하고 있는 나. 바로 몰입 체험이었다는 걸 이전까지는 일 중독인가 조울증인가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 너무 이상하니까 막 흔들린 듯이 아이디어가 나오고 기분도 좋고 하니까 이제 이해를 잘 못해요. 2011년 6월에서 8월까지 꽉 채운 3개월 동안 몰입 상태로 살았고요. 그 기간 동안 두 권의 장편 소설을 끝냈습니다. 지금은 몰입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일상적인 열중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열중과 몰입은 너무나 다른 상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하고 몰입은 달라요. 그러니까 몰입은 약간의 광기가 있다 그러나 내가 좋아서 미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이분이 작가분이라서 몰입에 대한 그 묘사를 잘 하셨어요.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리게 책을 쓸 때면 천매 정도의 초고를 6개월에 걸쳐서 쓰곤 했습니다. 초고 완성에만 그 정도 걸리고 이후 수정 작업을 거쳐서 탈고에 이르기까지 1, 2개월 더 걸리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데 이제 몰입 상태에서는 이제 어떠냐면 하지만 석 달 동안의 몰입 상태에서 저는 2300매에 달하는 두 권의 장편 소설을 수정까지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이야기가 전개되어서 마치 바가지를 들고 폭포수를 받으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거 외에 이제 몰입의 일반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3: 예.
0: 시간의 흐름을 완전히 읽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한 번 시계 보면 1시, 다시 시계 보면 4시. 그 사이에 시간이 흘렀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저게 이제 시간의 흐름을 읽는 거가 몰입의 아주 전형적인 겁니다.
2: 네. 궁금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네네. 그러면 혹시 몰입의 정도도 컨트롤할 수 있나요? 그 전업 주부인데 그 집안일을 네. 그때 동안 3개월 동안에는 잘 못하셨다는 네. 그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게 전업 주부시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그렇죠. 뭔가 학생이고 회사원이고 이러면은 계속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뭔가 몰입을 해서 너무 그것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생활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죠.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예.
2: 그래서 혹시 그 정도가 가능한지.
0: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주의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몰입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오후 6시에, 뭐 오후 3시에 회의가 있다. 중요한 회의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어디에 메모를 하거나 손바닥에 안 적으면 완전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라면 1, 2주일 있다가 알게 돼. 그때 누가 만나서 그때 왜 없었느냐 그러면은 그때 알게 돼요. 그런 정도의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바닥이나 이런 데 해야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조정을 좀 해야 되고 고대 몰입 상태에서는 그러고 그렇지 않은 몰입도가 한 50% 이런 상태에서는 다 가능해요. 그때는 가능해요. 근데 몰입도가 이제 50%인 상태하고 100% 상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 거죠. 원래는 이런 분은 아닌데 이제 몰입을 해서 이렇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문제 없었던 일상생활이 몹시 짜증스럽고 생각에만 집중하고 싶고 왜냐면 생각을 할 때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이제 쾌감이 나요. 그러니까 즐거우니까 그런 거예요. 정신이 다이아몬드처럼 쨍하게 한없이 투명해지는 기분. 그러니까 머리가 슈퍼맨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쏟아져서 도저히 일을 놓을 수가 없음. 그러니까 평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이디어가 쏟아져요. 그 다음에 내 몸이 10인분의 1을 해내고 있다는 만족감. 뭐라도 해낼 수 있겠다는 도취감. 그러니까 뭐라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이것도 역시 제가 나중에 이해해보니까 도파민 과잉이 돼서. 도파민이 과잉이 되면 간땡이가 부어요. 깊이 생각해서 나의 의문점과 생각의 모순점을 정리한 후 자료 서적을 읽을 때 머리가 바싹 마른 스펀지처럼 지식을 쫙 빨아들이는 느낌. 네, 이제 의과대학생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과학고랑 이제 카이스트를 거쳐서 이제 의과대학생이 됐다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또 자기가 몰입 체험을 얘기를 해요. 예과 2학년 시험 기간 때 세포생물학 전공 서적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며칠을 교과서 한 줄 한 줄씩 읽다가 시험 전날에 밤을 새워서 한꺼번에 벼락치기를 하는 도중 교수님께서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신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어찌나 비슷하던지 소름이 돋을 정도더군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이거를 연속적으로 공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몰입도가 낮을 때는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점점 몰입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몰입 상태에 도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몰입에 대한 특징을 소개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어려웠던 책의 내용이 전부 이해가 되고 두꺼운 책이 화살 하나로 다 꿰뚫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아래가 이제 이 몰입의 특징이 요약되어 있는데 아무튼 순간 제 IQ가 500은 되는 것처럼 모든 게 쉽고 자신감이 넘치고 숨 쉬는 것 자체로도 행복한 종교적인 감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마지막 문장에 몰입의 특징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기 머리가 슈퍼맨이 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IQ가 500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몰입 상태에서는 자신감이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쉽고 자신감이 넘치고 또 행복한데 숨 쉬는 것 자체로도 행복한 종교적인 감정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몰입의 아주 특징이에요. 그래서 몰입 상태를 만들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뭔가 일단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이 상태를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생각을 해서 관련 뉴런과 시냅스를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1: 연속적으로
0: 생각하면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행위를 해도 물론 뉴런과 시냅스가 활성화되는데 행위는 지치니까 긴 시간 못한단 말이죠. 수십 시간을 이렇게 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아무런 진전이 문제가 안 풀리고 아무런 진전이 없더라도 다 사람들은 포기를 하잖아요. 진전이 없으면. 그 상태에서 계속 생각을 하면 계속 시냅스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런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의도적인 몰입이라는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은 이제 가설이죠. 그것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생각을 지속해서 관련 뉴런과 시냅스를 활성화시키면 몰입도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대기업, 뭐 누구나 아는 그 대기업의 직장인이 몰입을 경험했다고 왔는데 석사 논문을 이제 교수님이 주신 토픽, 그것 아이디어도 실험해보니까 안 되고 박사과정 선배가 준 아이디어도 안 되고 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석사 논문을 제출할 날은 다가온 거야. 그게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몰입을 하는데 이때 하는 몰입이 수동적인 몰입, 위기감에 의해서 유도되는 몰입이에요.
2: 아까 그
0: 큰일 난 거잖아. 2002년 전자공학 대학원 석사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졸업 논문을 써야 되는데 몇 번의 아이디어를 실패하고 논문 제출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궁지에 몰려 하루 종일 논문 생각을 했습니다. 큰 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에는 교정을 걸으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해본 경험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몰입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엔 이거를 위기감에 의해서 유도된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냥 스트레스 없이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상태만 되면 계속 시냅스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재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엔 이제 이거를 재현을 못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한 달째 애타는 마음으로 생각을 이어가는 중 컴컴한 자전께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온몸에 강한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 들었고 논문의 아이디어부터 풀이 과정과 해답까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0.1초 만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잊어버릴까 연구실로 뛰어가서 밤을 새며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했더니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고 졸업 논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걸렸거는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석사 논문이니까 이제 어려웠던 거고 쉬운 문제는 하루 만에 뭐 이틀 만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몰입도가 올라가서 우리가 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다 풀 수가 있고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이제 하면 되고 그걸 이제 많이 하면 발달이 되고 이제 이런 차이란 말이죠. 이 석사 논문은 어려우니까 한 달이 걸렸고 이거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킹하면서 생각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걸을 때, 그러니까 네. 초보자들은 걸을 때, 가만히 앉아서 해도 되고요. 걸을 때도 되고. 그러니까 왜 걸을 때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냐면, 우리가 책상에 앉을 때는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30분이 지났는데도 진전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동할 때는 그런 시간에 대한 압박을 안 받아요. 이완이 돼요. 그러니까 이완이 되면서 아이디어가 잘 떠올라요. 샤워하면서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고, 보통 그래요. 이완을 할 때. 매일 새벽 5시에 회사에 출근해서 빈 회의실에서 1시간 정도 회사 중요 업무에 대해 몰입을 했고 퇴근해서도 몰입자에서 몰입을 했습니다. 그러자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서 3달 만에 과제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과제 후 부서에서 작은 상을 받았는데 상을 받는 기쁨은 없었고 더 어려운 과제를 찾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재밌으니까 상 받은 거에 뭐 그거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고 또 다른 문제 찾아서 또 몰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3: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의 듣다 보니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이제 저는 이제 악기 연주자라 이 악기를 잘하려면은 막 네. 하루에 9시간이고 10시간이고 막 연습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네. 근데 이거를 막 하다 보면은 막 금방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막 2시간 지나가 있고 3시간 지나가 그런 그렇죠. 경험을 아까 했던 게 강의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경험을 네. 해봤는데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을 지금 이제 그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렇게 뭔가 큰 뭐 공연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곡을 써야 되거나 할 때 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이렇게 해서 네. 몰입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문제를 갖고 계속 생각을 할 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예. 네. 그럼 그거는 뭐가 좀 잘못된 건지
0: 그렇죠.
3: 좀
0: 궁금해요. 그게 이제 수동적인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에 집착을 하지 말고요. 네. 결과에
1: 집착을 하지 말고
0: 과정. 그러니까 내가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에 집착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가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긴다. 이런 자세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1초도 쉬지 않고 현재 노력하는 거는 내가 할 수 내 네. 영향력 안에 있고 결과는 내 영향력 바깥에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할 수 1초도 쉬지 않고 몰입하는 거 그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스트레스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시험 공부하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면 몰입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도 1점이라도 더 맞고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3: 결과 좀 내려놓고.
0: 네, 그런 자세가 좋아요.
1: 근데 저도 이런 거, 저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면 비슷하게 하다가, 에이씨! 하고 이렇게 내버리는 스트레스 와가지고.
3: 스트레스를
1: 많이. 아이,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때도 좀 더 편안하게 계속 생각을 했었으면, 훈련을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예,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음악 피아노를 치는 학생이 몰입한 사례를 소개를 할 거예요. 어떻게 몰입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일반인의 몰입 체험인데요. 이제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이 의도적인 몰입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감에 의해서 이제 했는데 위기감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위기감이 생각을 하도록 했고 그 생각이 몰입도를 올려서 문제를 해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편하게 뭐 이제
2: 생각합니다.
0: 예, 뭐 대화를 하듯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연속적으로 길게 할수록 효과가 좋아요. 이분 사례가 중요한 게 누구나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저는 78년생으로 고등학교 때 수학을 너무 못해서 시험 때마다 거의 절망했는데 수학 잘하는 친구가 건넨 필즈상을 수상한 일본인 수학자 히로나카 헤이스케가 쓴 학문의 즐거움을 추천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저자의 수학을 대하는 자세가 나와 있는데 방법은 문제에 대한 생각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머리가 아예 나쁘다고 생각하고 끈기 있게 생각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로나카 헤이스케가 저 자세가 아주 좋은 거죠. 몰입에. 그러니까 끈을 놓지 않는 거. 생각에 대한 끈을 놓지 않으면 이게 몰입이 되는 거죠. 누구나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올바른 방법을 갖고 있으니까 저렇게 이제 필드상을 수상할 수가 있었던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분이 거짓말을 안 하실 것이라 믿고 정말 어려운 수학 증명 문제를 놓고 걸어갈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잠잘 때도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의도적인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무슨 위기감에 의해서 쫓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 한번 테스트를 한 거야. 아, 이분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는데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다 몰입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 문제에 투자한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문제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려다가 이제 투자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끝까지 해보자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 결국 일주일 정도 되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초보자는 저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저걸 잘하면 한 3일이면 되는데 이제 초보자들은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을 한 거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문제와 같이 이제 저 이 문제의 생각과 같이 깨는 거가 제가 말하는 몰입 상태예요. 저 때가 되면 항상 이제 기적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머리가 정말 IQ 500은 된 것 같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엔 이 현상이 무엇인지 몰라서 주위의 친구들에게 이 상태를 얘기를 해주려고 했지만 뭐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라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설명해주기가 힘들어요. 이걸 경험을 해봐야지.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잠을 잘 못 자고 이제 잠을 못 자요. 이 도파민 과잉이 돼서 잠을.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누구나 되는 거다. 근데 이 사람처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1초도 쉬지 않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저희 분야의 난제들, 뭐 수십 년간 해결한 된 난제 그런 거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이제 생각을 이제 한단 말이죠. 예. 그걸 수도 없이 반복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몰입 상태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연속해서 생각하는 시간에 따라 몰입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뉴런이 활성화되고 시냅스가 활성화되는 건 눈에 안 보이는데 생각을 하면 그게 올라가. 계속 활성화되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한 시간 만에 풀었어. 그러면 몰입도가 한 2% 되는 거다. 제가 일부러 저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부러 숫자를 나타내는 거야. 좀 구체적으로 만들려고. 내가 한 시간 만에 문제를 풀었으면 내 몰입도가 2% 정도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건 이제 두뇌 가동률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한 시간을 생각 안 하면 내 두뇌 가동률을 2%도 안 하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5시간 만에 해결을 했어. 그러면 10% 정도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50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면 이제 드디어 몰입도 100%가 돼요. 불연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저 때부터는 내 머리가 슈퍼맨이 돼. 그 이유는 이제 잠잘 때 뇌를 활용하게 돼서 그래요. 잠자면서 생각을 해서 잠잘 때 우리 천재의 뇌를 활용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 때도 안 풀리면 저희 분야의 난제는 요 상태가 돼도 풀리진 않아요. 근데 이 문제를 고민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모르는 미처 모르는 걸 내가 계속 깨달아요. 그러니까 제일 앞서 있다는 건 알아. 근데 답은 몰라 나도. 이런 상태에서 이제 몇 개월 가면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안 풀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가는 건데 전혀 어렵지가 않아. 이때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마치 천국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0시간 몰입의 법칙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50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면 몰입도 100%가 돼서 두뇌 가동률이 최대가 되고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문제에 관한 영재의 뇌가 된다라는 거고요.

0: 어? 잠깐 벌써 시간이 나 너무 몰입했나 봐. 시간이 흐르는지도 몰랐어요.
1: 아, 빨리 다음 강의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2: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 718-886-3353입니다. 대한민국 명품 임산물 북미 특판전이 뉴욕과 뉴저지 한양마트에서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됩니다. 공주 맛밤을 비롯해서 강원도와 지리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또 다섯 가지 맛을 지녀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보하는 약재로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오미자 생즙 같은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됩니다. 맛있는 맛밤과 오미자 생즙을 맛보세요.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6: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7: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6: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7: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6: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7: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6: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9: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0: 정준호 변호사.
1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2: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도 수박개당 5불99, 체리자두 팩당 5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대패 삼겹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1: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4: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1: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
3: 4940번.

0: 번호로 전화 주세요.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저는 Jennifer Clyde입니다.
2: 자, 오늘 주제 곧장 만나볼게요. 오늘은 참 많은 자녀 기르시는 부모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Home Education 이라고 해서 주제를 신청을 해주신 주인공이 있으십니다.
1: 네.
2: 가정보육이죠? 우리말로 하면요.
1: Uh-huh. Home Education.
2: 김은정 청취자님 지금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사연 내용 읽어보니까 요즘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많아졌잖아요.
1: 그렇죠.
2: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고.
1: 네.
2: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뭐 같이 뭘 배운다거나 같이 뭘 좀 책을 읽는다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일지로 또 남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1: That's right.
2: Do you do that?
1: Yeah, well, our listener, I think she does a lot more than I do, but from day one, since my little boy was born, I've been keeping an activity sheet, if you call that.
2: What do you write down
1: like
2: on there?
1: 일지, what time he wakes up, what time he goes to the bathroom, what he eats for breakfast, lunch, and dinner, what he has for snacks. What time he pees and poos, what time he brushes his teeth and goes to bed.
2: 완전히 육아일지네요.
1: Yeah.
2: 그 태어난 날부터 했으면 몇백 페이지가 넘었겠어요, 이제?
1: 많아요.
2: 천 페이지가 넘어가요.
1: 네,
2: 몇천 페이지가 넘어가요.
1: 천이죠, 천.
2: 언제까지 하실지? 초등학교 때까지 하실래나?
1: 일단 할 수 있을 때까지.
2: 알겠습니다.
1: Yeah.
2: 결혼하는 날까지. 30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아이들 기르시면서 육아일지 이렇게 쓰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실제 사연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1: Yeah.
2: 정말 입지영은 이런 현실적인 주제를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이런 주제는 당연히 여러분께서 직접 저희 홈페이지 주제 신청방에 신청을 해주신 주제이시고요. 자녀분들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혹은 이제 이미 다 자녀분들이 성장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런 주제를 통해서 이런 주제 관련된 영어 표현들을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배워보세요. 오케이?
1: Okay, shall we listen first? Talk about educating children at home. In the past, I sent my child to several private academies. She went to ballet school and took art lessons with a home tutor. But because of the coronavirus, parents have to take charge of many aspects of educating kids. Our daughter is 6 years old. She attends a public kindergarten, so she spends a lot of time at home. In the morning, we take a TV yoga class together. In the afternoon, we use an educational app for piano lessons, playing the piano together. We also read together every day. I've started teaching her the basics in Hangul, numbers, and English. When she falls asleep, I write down what she did that day in my diary and reflect on the day. Since I spend more time with her, it's become an opportunity for me to get to know her better.
2: 자, 시작을 이렇게 하셨어요. 너무 내용이 좋아요. 예전에는 아이를 여러 학원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학원 얘기를 해주세요. 자, 영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1: In the past, I sent my child to several private academies.
2: 네, 뭐 학원을 부르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private academies, 가장 무난하게 많이 쓰는 말이긴 해요. 입시 학원 같은 경우는 뭐 cram school이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합니다. 이 school이라는 단어가 꼭 학교에만 쓰는 단어는 아니라는 점 인지하고 오늘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academy 같은 것도 뭘 교육기관을 부르는 말이니까. 자, 보냈었다니까 I sent. 다시 한 번요.
1: In the past, I sent my child to several private academies.
2: 발레 학원 다녔죠. 미술 방문 교사 선생님 모셔서 또 수업했었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셨어요.
1: She went to ballet school and took art lessons with a home tutor.
2: Okay. She went to ballet school. 아까 말씀드렸었죠? 학원을 그냥 school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Language school 하면 어학원 이런 식으로 꼭 학교를 이야기하는 단어만은 아닙니다. And then?
1: And took art lessons with a home tutor.
2: Home tutor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집으로 오시는 선생님을 말하겠죠?
3: 그렇죠.
2: 그 가외 선생님을 튜터라고 많이 부르니까 방문 교사 선생님은 그냥 home tutor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방문, 뭐 visiting 이런 단어 굳이 안 써도 no. 네,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Okay?
1: Before we move on to the next sentence,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of ballet.
2: Okay.
1: Ballet가 아니라 ballet죠. Ballet.
2: 강세가 뒤에죠?
1: Yes, ballet.
2: B-A-L-L-E-T지만 ballet 이렇게 읽으세요. 네. Ballet.
1: 그리고 발렛 파킹도 마찬가지. 앞에 발음 B를 V로만 바꾸시고 valet 하시면 돼요.
2: 그렇죠. Valet. 물론 스펠링은 V-A-L-E-T.
1: Yes.
2: L이 하나지만 발렛 파킹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발렛 이렇게만 안 읽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요.
1: But because of the coronavirus, parents have to take charge of many aspects of educating kids.
2: 코로나19 때문에 이제는 아이 교육의 상당 부분을 부모가 맡아서 해야 됩니다. 자, take charge of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요거 설명 좀 해주세요.
1: If you take charge of something, you are in control of it.
2: Okay.
1: You have a big responsibility of doing it.
2: 그러니까 아이 교육에 many aspects of educating kids 이것을 take charge of 한다고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 교육의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 즉 맡아서 해야 된다. 다시 한번요.
1: But because of the coronavirus, parents have to take charge of many aspects of educating kids.
2: 자, 그 다음 부분 잘 보세요. 아이의 하루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머니가 설명을 해주십니다. 영어로 바꿔볼게요. 우리 딸이 6살인데요.
1: Our daughter is 6 years old.
2: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은 편이에요.
1: She attends a public kindergarten, so she spends a lot of time at home.
2: Okay.
1: So she attends, she goes to, 어디에 다닌다 라는 말 되겠죠?
2: Attend.
1: Right. She attends a public kindergarten. 일단 국공립 유치원을 다니고요. So she spends a lot of time,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Where? At home.
2: Mm-hmm. 집에서.
1: So she's at home most of the time.
2: Mm-hmm.
1: Right.
2: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다. She spends a lot of time at home. 자, 이제 루틴 얘기를 해주시네요. 아침, 오후, 그 다음 뭐 저녁 이런 식으로.
1: In the morning, we take a TV yoga class together.
2: TV에서 요가 수업을 하는 모양이에요?
1: Mm-hmm.
2: 아니, 뭐 요즘 뭐 유튜브 같은 것도 TV 쓸 수 있으니까.
1: 네. Yeah.
2: We take a TV yoga class together. 같이 TV에서 하는 요가 수업을 듣고요. 그리고
1: In the afternoon, we use an educational app for piano lessons, playing the piano together.
2: 그러니까 피아노 학원을 다니지 않고 요즘에 피아노 교육 앱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대로 하면 막 진짜 배우더라고요. 저희 조카들도 앱으로 배우더라고요. 학원 안 가고 신기하더라고요. I didn't know that was possible. I always thought that you needed a teacher to learn an instrument.
1: If you learn the basics, you can move on with, with an educational app.
2: So we use an educational app, 교육용 앱을 이렇게 말하겠죠. For piano lessons, playing the piano together. 자, 피아노도 발음이 중간에 강세를 잘 주셔야 돼요.
1: Piano. Okay. And the next sentence. We also read together every day.
2: 책 읽는 얘기도 해주셨죠. 매일 뭘 같이 읽습니다. Read가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돼요. 그래서 we also read books together every day 하셔도 되고 그냥 books를 빼고 we also read together every day 그 자체로 이렇게 문장을 자동사처럼 쓰셔도 됩니다. 같이 뭘 읽어요. 그런 얘기죠.
1: I've started teaching her the basics in Hangul, numbers and English. So I have started teaching her what? The basics. S가 붙죠? The basics. 완전 기초, 기본적인 것들을 basics라고 해요. Okay, the basics in Hangul, numbers, and English.
2: 자, 이제 기본을 가르친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기초를 잡아준다는 얘기죠. 아예 요 문장 구조 잘 보세요. Teach 누구누구 the basics 그 다음에 in 특정 영역.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아이한테 만약에 숫자의 개념을 가르치다라고 하면 I taught my son the basics in numbers.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I've started teaching her the basics in Hangul, numbers, and English.
2: 자, 아이가 잠들고 나면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 둘씩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써놓는 일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1: When she falls asleep, I write down what she did that day in my diary and reflect on the day.
2: write down 써놓는다.
3: Yes.
2: Write down.
3: Jot 그치? down, write down, scribble down 모두 적어 놓는다. 거죠.
2: 그렇죠? 네. 자, 그래서 I write down what she did that day in my diary. 자, 다이어리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적어놓고 하루를 되돌아본다 이 표현 참 좋네요.
3: Reflect on the day. Mm-hmm. So reflect mm-hmm. on basically means to think deeply about mm-hmm. something.
2: Right. Look back on.
3: Right.
2: Reflect on, look back on. 다 돼요. Reflect on the day.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3: When she falls asleep, I write down what she did that day in my diary and reflect on the day.
2: 자, 마지막 부분 보세요. 아이와 같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전보다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영어로
3: Since I spend more time with her, it's become an opportunity for me to get to know her better.
2: Okay? Know 하면 그냥 알다인데 알게 되다 하면 get to know. 저 get to know. 상대방한테 우리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 I would like to get to know you better.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3: Mm-hmm.
2: 그래서 아이를 조금 더 잘 알게 된 것 같다. 그런 기회가 된 것 같다. 문장 다시 한 번요.
3: Since I spend more time with her, it's become an opportunity for me to get to know her better.
2: 네. 자, 오늘 참 쉬우면서도 너무너무 유용한 그런 단어들을 조합을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신청해 주신 우리 김은정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Talk about educating children at home. In the past, I sent my child to several private academies. She went to ballet school and took art lessons with a home tutor. But because of the coronavirus, parents have to take charge of many aspects of educating kids. Our daughter is 6 years old. She attends a public kindergarten, so she spends a lot of time at home. In the morning, we take a TV yoga class together. In the afternoon, we use an educational app for piano lessons, playing the piano together. We also read together every day. I've started teaching her the basics in Hangul, numbers, and English. When she falls asleep, I write down what she did that day in my diary and reflect on the day. Since I spend more time with her, it's become an opportunity for me to get to know her better.
2: 자, 입이 트이는 영어 공부하시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단톡방에 오시면 됩니다. 오픈 단톡방에 입지영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운영 시간에 올려주시는 질문은 제가 직접 답변 드려요. 세 가지 표현을 좀 골라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7월호 입지영 교재 28페이지입니다. Take charge of. 요거 참 좋았던 표현이에요. 뭘 좀 전담하다, 뭘 책임지다 여감으로.
3: Parents have to take charge of many aspects of educating kids.
2: 아이들이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의 상당 부분을 부모가 맡아서 해야 된다. 이런 어감. 자, 나는 주말에는 집안일을 가급적 내가 하려고 한다. 이럴 때도 한번 써볼까요?
3: I try to take charge of the housework on weekends.
2: 한번 더요.
3: I try to take charge of the housework on weekends.
2: 주말에 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주다 할 때 아까 basics 그 단어 써야 되거든요. Teach someone, 너가 꼭 있어야 됩니다. The basics, 이렇게요.
3: I've started teaching her the basics in Hangul, numbers, and English.
2: Okay. 뭐뭐에 하려면 in 다음에 영역을 붙여주시면 되고 in 뒤에 안 붙이고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인터넷 강의로 좀 기본적인 것은 일단 배울 수 있습니다.
3: The online class will teach you the basics.
2: 예를 들어 뭐 바리스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온라인 강의를 한번 쭉 보면 기본적인 건 좀 배울 수 있잖아요.
3: Yeah.
2: 구체적인 거 가서 또 해봐야 되죠.
3: Sure.
2: 핸드립 같은 건 직접 해봐야 되는 거니까. The online class will teach you the basics. Okay. 엄마가 요리의 기본기를 가르쳐 주었다. 주로 엄마한테 많이 배우죠? 그러니까?
3: Yeah.
2: 네.
3: My mom taught me the basics of cooking.
2: My mom taught me the basics of cooking. 해서 of로 연결을 해도 됩니다. 뒤에가 ing인 경우에는요. 자, one more time.
3: My mom taught me the basics of cooking.
2: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보내다. Spend more time with somebody.
3: Since I spend more time with her, it's become an opportunity for me to get to know her better.
2: 딸아이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가 되겠죠.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요즘 좋아요. I enjoy.
3: I enjoy being able to spend more time with my son.
2: 한 번 더요.
3: I enjoy being able to spend more time with my son.
2: 동료들과 시간을 더 보내고 나니 그들과 조금 더 익숙해졌습니다.
3: I got used to my coworkers after spending more time with them.
2: 그렇게 활용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세 가지 표현은 꼭 연습해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Good job, everyone.
1: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You really should subscribe to this YouTube channel. I can't recommend it enough.
4: What sort of channel is it?
1: It shows you various activities you can do with your child right at home.
4: Oh, really?
1: Yes. I'm watching it and following along. It's really helpful.
4: I'll have to check it out when I get home.
2: 자, 일단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같은 것들을 이렇게 콘텐츠로 만들어서 올리시는 블로거, 뭐 카페지기 아니면 유튜버 이런 분들 상당히 좀 많잖아요. 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3: You really should subscribe to this YouTube channel. I can't recommend it enough.
2: 야, 이 채널 좋다. 꼭 좀 구독해요.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런 얘기인데 You should really subscribe to this YouTube channel. 추천할 때 많이 쓰죠? You should really 뭐뭐뭐 이렇게. I can't recommend it enough. 이건 어떤 어감인가요?
3: I can't recommend it enough. I could recommend it to you 100 times, 1000 times.
2: Okay.
3: 정말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다란 말이죠.
2: 나 이거 강추야?
3: Right.
2: 응. I strongly recommend it 요 버전도 있고
3: 네.
2: I can't recommend it enough. Okay?
3: What sort of channel is it? It shows you various activities you can do with your child right at home.
2: At home 앞에 right을 붙였네요.
3: Right at home.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의 좀 쉽게
2: 바로 집에서.
3: 아주 편하게 바로 집에서.
2: 약간 강조하는 어감이죠.
3: Right.
2: Right at home. 바로. 딴 데 안 가고 바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를 많이 알려주고 보여준다.
3: I'm watching it and following along. It's really helpful.
2: 따라하다 이런 거 영작 순간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3: Right.
2: Follow along.
3: Follow along.
2: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따라 부를 땐 sing along. 근데 follow along. 그럼 뭐 이제 거기서 하는 액티비티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Okay?
3: I'll have to check it out when I get home.
2: 나도 집에 가서 한번 챙겨볼게요. 내가 직접 한번 볼게요. Check it out. 그런 뜻이죠. I'll have to check it out when I get home. 집에 가서 나도 한번 꼭 봐야겠어요. 그런 어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간단한 대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Okay, well, that's it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We will see you again tomorrow.
3: Have a great day.
2: Bye.
3: Bye-bye.

0: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4불 99 줄기토마토 파운드당 1불 99 옥수수네개 1불 99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크람쉘 4불 99 월드컵의 열기를 한남 체인과 함께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Radio 게시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까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찾는 첫걸음 에베네셀 러브 매칭이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요즘 에베네셀 러브 매칭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 재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따뜻한 동행까지 한 분 한 분의 가치관과 성향을 존중하며 정성어린 상담과 체계적인 매칭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만남, 이제 에베네셀 러브 매칭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러브 매칭, 상담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 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 추이 박사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 내추럴이 전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DP 골드,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진정한 휴식이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하죠. 좋아하는 곳에 가고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며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나를 채우는 쉼이라고 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추억이 담긴 노래 한 곡을 흥얼거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죠. 두 시간 동안 마음이 가장 편해지는 쉼표 하나 콕 찍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이예린 포플러 나무 아래였습니다. 포플러 나무 아래든 밤꽃 나무 아래든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좋은 음악과 가요 속으로 2시간 함께합니다.

박정훈 씨의 노래 먼 훗날에 0306번 이상우 씨의 노래죠. 슬픈 그림 같은 사랑은 김미영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5781번 좀 덥긴 해도요. 초록과 함께 눈이 호강하며 간간이 부는 바람에 걷기 좋은 날씨예요. 오후도 빠샤! 빠샤! 아유, 귀여운 기합 소리. 빠샤! 아주 좋아요. 근데 좀 덥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덥더라고요. 이 더운 날씨가 다음 주도 계속 될 듯한데, 아무튼 여러분 시원하게 보내셔야 합니다. 김영희 씨, 5학년 조카와 청라 호수공원에 앉아서 놀고 있는데요. 나무 밑에는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네요. 계속 이런 날씨였으면 좋겠어요. 예, 맞아요. 그늘에서는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조카와 함께하는 시간. 시원함과 어우러지는 노래들 들려드리죠. 3040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최윤수 씨, 최정현 씨, 엄연경 씨도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일요일 오후 함께합니다. 0336번으로요. 아, 정말 멋지시네요. 자전거 여행하셨나 봐요. 저번에 자전거 탄 풍경 노래 들었는데 바로 자전거 탄 풍경을 느끼고 계시네. 남해 자전거로 한 바퀴 돌고 이제는 버스에 자전거 싣고 서울 올라가면서 가요 속으로 들어요. 아, 정말 시간 될 때 저도 해보고 싶은 건데.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아, 그 풍경 경치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부럽습니다. 아! 1156번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10년째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1156님 정말 고맙습니다. 3019번으로 뭔가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오신 듯해요. 요즘 남편과 사이도 안 좋고 농사일도 좀 힘들고 고창 산림대원들과 같이 대장산 갔다 왔어요 하셨는데, 예, 그래요. 기분 전환 싹 되신 건가요? 그러셨길 바랍니다. 원준이 사랑은 유리 같은 것, 이 노래는 01308887번으로도 신청하셨네요.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체리 파운드당 4.99, 전보 블루베리 100당 5.99, 아스파라거스 파운드당 2.99, 한국산 새송이버섯 100당 99장,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99, 냉동 훈제 요리 100당 8.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내가
4: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K라디오
1: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피부 고민 이제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보드 인증 피부과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으로 과하지 않고 꼭 필요한 치료만 제공합니다. 여드름, 색소, 피부 질환부터 노화로 인한 피부 변화까지 찾아오기 편리한 위치에 있으며 파킹도 무료. 피부의 근본부터 케어해 일상을 바꿔보세요. 놀스 피부과 718-400-3376.
2: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전유나 너를 사랑하고도. 이 노래는 이현숙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2부가 시작됐죠? 2부에서도 좋은 음악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정태춘, 박은옥, 윙윙윙, 강정복 씨, 김성윤 씨, 많은 분들이 박은옥 씨의 노래도 신청하셨어요. 이 윙윙윙 고추 잠자리 얘기 나오니까 머지않아서 이 잠자리가 우아되겠네요. 그렇죠? 너무 이른가? 보고 싶어요 갑자기 잠자리가. 그리고 장필순 씨의 노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선민정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6928번 오늘 혼자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셨네요. 더 더워지기 전에 나 홀로 북촌과 서촌 시내 구경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알찬 하루 보내고 귀가합니다. 내일부터는 또 출근 전쟁. 휴일은 왜 이렇게 짧은 거예요? 그러게요. 항상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쉬워요. 다들 그런 생각으로 지금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3682번 정동진까지 둘러보고 인천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7월 전라도 광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강원도 여행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계획했답니다. 바다에 발도 담궈보고 가슴이 뻥 뚫리는 듯했어요. 아, 그렇군요. 광주 쪽으로 이사를 가면 아무래도 강원도 쪽 가기가 멀어지죠.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멋진 시간 보내셨네요. 이 바닷가에 모래사장이 확 떠오르고 그래요. 마침 이 노래 이금란 씨 0162번으로 신청하셨는데 사연과 참 잘 어울리네요. 임영웅 모래알갱이.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2026년 월드컵, 다시 한번 대한민국, 뉴욕의 붉은 함성으로 월드컵 원정 8강의 꿈을 이룹니다. 2002년의 그 뜨거웠던 함성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의 투혼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후 10시 대한민국 대 체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대한민국 대 멕시코, 6월 24일 수요일 오후 9시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대한민국과 남아공 경기를 프러싱 프라미스 교회 본당에서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붉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하나 된 목소리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류 및 담배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행사는 뉴욕 한인회, 뉴욕 대한체육회, 뉴욕 한인축구협회, 2026년 월드컵 뉴욕 뉴저지 한인위원회가 주최하며 푸른투어가 후원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는 뉴욕 대한체육회 718-968-5445, 718-968-5445번입니다. 뉴욕에서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AI 주얼리 주치의 서비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손 모양과 목선 등 신체 특징을 AI로 분석해 가장 잘 어울리는 주얼리를 추천해줍니다. 체험 고객들은 신기해하며 자신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해주는 맞춤형 제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K블링블링의 이 같은 혁신적 서비스는 뉴욕 주얼리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최신 AI 기술과 전문적인 스타일링 컨설팅이 결합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K블링블링은 6월 말까지 코리아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특별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이광민의 잡지사 6월호 12번째 페이지.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팔도 동물열전 이라는 책으로 돌아온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0: 곽재식 작가 앞에 알록달록한 굉장히 예쁜 책이 한 권 세워져 있군요. 예, 곽재식 작가가 팔도 동물열전이라는 책으로 또 오랜만은 아니고 네. 예, 또 금세 신간을 내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축하드리고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책을 그렇게 부지런히 쓰실 수 있는 그 비법이 뭡니까 대체?
1: 비법? 예.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많이 쓰는 이유.
0: 예.
1: 비법. 예.